0: 그때 바쳤니 안 바쳤니?
1: 바친 게 아니라 밤새면서 궁리만 했죠. 그때 바칠 수 있어야 된다.
0: 네가 그런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그 생각은 네 몸을 지탱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고 너는 결국 이 도량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1: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갈등을 하나하나 미리 아시고 그걸 이제 금강의 선호념 선부촉이라고 저는. 지금은 다 고인이 되셨지만 이한상 씨라고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도 그 앞에 와서 쫄쫄맸어요. 정주홍 씨보다 더 부자인 이한상 씨는 불심이 돈독했습니다. 법당도 세우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법당을 세워서 법당이 크게 되려면 퇴임원 동국대학교 백박사님 같은 분 불러서 강사로 앉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다 이런 궁리를 했습니다.
0: 백성욱 박사가 그리 유명한가? 두둑히 보시해드리면 오시지 않겠어?
1: 근데 그 박동기라고 하는 분이 아, 백 박사님은 돈 준다고 해서 오실 분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직접 가셔서 삼배 드리고 간청을 하셔야 올지 말지라고. 변수를 타고 소사에 왔다고 그래요. 박동기 오고 이한상 사장 오고. 아,
0: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2: 네 놈이 그 고의한 놈 이한상이냐?
0: 네, 맞습니다, 박사님.
2: 내 말을 네 놈 그 고약한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냐?
0: 아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1: 부자가 팔팔팔팔 떠올드래요. 그러고선 한참 꾸중 맞고 있다가 이제 겨우 사정사정해서 이제 강의는 세 번 나가고 다시 오셨는데 이런 걸 봐서 돈에 정말 초연하셨다 이렇게 봐야 돼.
3: 미륵존 여래부를 마음으로 읽어서 귀로 듣도록 하면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을 연습하십시오. 백성욱이 가르친 수행의 핵심은 금강경 독송과 부처님께 바치는 공부였다.
1: 그 운명을 깨트리는 가르침, 유일한 가르침이 금강경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로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 본래 없어진다는 겁니다.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 죄가 본래 없어짐으로써 죄로 인한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금강경만은 운명의 사슬을 끊고 인과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보고 이것이 이제 금강경 독송원은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3: 백성욱은 세계 역사와 지리를 넘나들며 법문을 펼쳤다. 그의 법문은 시공을 초월했다. 무엇보다 그는 각자의 마음 씀씀이를 환하게 꿰뚫어 보았다. 제자들은 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도인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남은 생을 후학 양성에만 몰두했던 백성욱은 1981년 음력 8월 19일 태어난 그날에 입적했다. 같은 날 시작되고 같은 날 마무리된 84년생의 완전한 순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백성 목장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사리탑과 동국대학교에서 세운 비석만이 조용히 서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도 찾아와 스승을 기린다. 도인은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0: 백성욱의 제자 김원수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급식소에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간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자신의 집을 개조해 무료 급식소 하심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40만 명 이상이 무료 급식소를 찾았다.
1: 2005년부터 역사했어요. 학생 때부터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생각은 쭉 있어.

0: 그것이 이제 여건이 잘 안 돼서 못했는데 네, 마침 그때쯤 돼서는 저 봉사원들도 구해졌고 또 집안이 조용해져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 26년간 공대 대학 교수로 재직해온 김은수 씨.
2: 스승 백성욱이 수행 대중들과 함께 공양하고 같이 일했던 것처럼 김원수 역시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경 수행은 단순히 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것이었다.
0: 제 월급을 털어서 바쳐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월급이 들어가죠. 아 이러다간 뭐 나는 쫄딱 망하겠다. 근데 그래도 우리 밝은 스승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그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색한 게 아니라 굉장히 베푸는 마음이 많다라는 것도 느끼고 나가는 게 손해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실감으로.
2: 또 김원수는 1988년부터 매주 법문을 열기 시작했다. 금강경 불교 모임을 만들어 전법 교화 활동을 펼쳤고 2014년 동국대학교에서도 생활 속의 금강경 강좌를 열었다.

0: 2020년 김원수는 백성욱 박사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스승 백성욱의 뜻을 따라 금강경 독송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백성욱 박사는 말했다.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나를 밝게 해주시는 분이 나의 부처님이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공경심으로 부처님께 바칠 때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어 내 마음속에 나라는 집착이 사라지고 본래 가지고 있던 부처의 성품이 드러난다.
1: 마음밖에 형상 있는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형상 없이 존재한다. 바쳐라.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모든 생각, 즉 탐진치를 부처님께 바칠 때 부처님의 위력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0: 백성욱 박사의 바치는 가르침은 생활 속의 불교, 인간 중심의 불교라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AI 시대, 인간 소외의 대안이자 세계적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등불이 될 것이다. 지금 백성욱 박사 교육문화재단에서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본래 부처와 같은 존재임을 깨쳐 능력과 지혜, 인격을 갖춘 사회인이 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2: 우리 법당에서는 자시 일어나서 칠동을 합니다. 가행정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직장을 다녀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경야선, 낮에는 이러고 저녁에는 자시 일어나서 가행정진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잠도 점점 줄어들고 잠도 착각이고 본래 없음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재앙이 바뀌어서 축복으로 되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다 백 박사님이 가르쳐준 데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법당에서는 그것을 아주 생활화하고 그것을 3년 이상 하신 분한테는 형설지공패라는 것을 수여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옥훈련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할 수 있느냐. 그걸 함으로써 생기는 그 상쾌함이나 즐거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주어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즐겁게 하고 있고 여기서는 방학 때 딴 데는 나가지 않습니다. 법당으로 휴가로 옵니다. 그런 정도로 풍토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밝은 스승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러셨어요. 아주 평범하게 얘기하셨어요. 남을 먹이는 연습을 3년을 해보거라. 궁한 마음을 자꾸 바치는 연습을 해봐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당이 지워질 것이다.
0: 오늘도 금강경 법회에는 사람들이 모인다. 불세출의 도인 백성욱 박사가 소사 백성목장에서 전한 그 가르침이 지금 이 자리에 흐르고 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23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3일 전야제 특별 공연과 24일 봉축 법요식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제주 관음사 064-724-683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0: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추건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1-7499.

많은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파마를 딛고 일어서 중생을 감싸 안는 자비도량의 길을 걸어온 은혜사. 세상 만사 두두물물이 모두 부처님 가르침에 화답했기에 가능했을 거룩한 불사입니다. 모두 한마음을 지킨 도량을 걸어봅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웅전이었던 극락보전. 개산 1200주년이 되던 2009년 극락보전으로 제 이름을 찾았죠. 1874년 화마를 피한 극락전의 아미타불상을 봉안했는데요. 선조 때 조성

0: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 극락보전이라.
2: 이 지금은 저 편액이 극락보전인데요. 2009년 10년 전에는 대웅전이었었습니다. 아오. 근데 이제 해체 복원 중에 명문이 이제 아미타불로 나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장선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극락보전으로 현판을 예, 교체를 했습니다.
1: 그러셨구나.
2: 그래서 여기는 은혜사는 아미타 도량으로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
1: 아, 극락전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예, 스님.
0: 아미타 부처님의 영엄 가득한 극락전. 고졸한 아름다움이 시선을 사로잡네요.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의 발을 받드는 오체 투지의 절은 최상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나를 바쳐 부처님 따라 성불하겠다 서원하고 다짐합니다. 삼배를 하면서도 늘 초발심을 되새겨야 한다는 가르침을 스님은 말 없는 법문으로 보여주네요.
2: 부담은 비슷하겠지만요. 용두마리가 외부에서 들어와 있고 그리고 봉과 항이, 봉항이
1: 아, 양쪽에
2: 또 예, 있습니다.
1: 그렇네.
2: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뭐 큰 기업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좀 우리 저기 봉암사감에 대권각이 있듯이 좀 그렇게 이 법당에서 기도하면은 꼭 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1: 봉황, 그래, 그렇구나. 예.
2: 저기 보시면 이제 일타큰스님 영정이 있습니다.
0: 은혜사의 현재를 만들어준 일타스님. 자비로 생명 살리는 공덕을 지으라던 스님의 법문이 떠오릅니다.
1: 큰스님의 약간 목소리가 쉰 듯하면서 너희들 왔나 하는 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2: 지저밤에 옛날에
1: 네, 일찍이 차를 좋아하시고
2: 예.
1: 또 40대 때 또 세계 일주를 하시고
2: 예. 네.
1: 아, 훌륭하고 큰 스님이셨죠. 괴불, 괴불이네, 괴불.
2: 예, 이 보물 괴불인데요. 네. 이제 실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제 행사 때마다 이제 나와서 바람함 쐬시고요.
1: 예. 괴불이 법당 안에 보통 뒤에 모셔져 있는데 이렇게 앞에 모셔져 있는 거, 옆에 모셔져 있는 것도 처음 보는데?
2: 예.
1: 아, 뒤에 모실 수 없다라고 대중들이 합의를 했구나. 옆에다 이렇게
2: 뒤에보다는 아무래도 예, 신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지, 보고
1: 그렇지 그렇지
2: 예,
1: 그렇지
2: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1: 야, 또 어쨌든 아미타 부처님께서 또 항상 이렇게 법문을 하고 계시네. 아, 야, 이 나무 크네.
2: 이 나무가 법당 안에 모셔진 이제 보물로 지정된 은혜사 개불탱을 거는 당간지주에 거는 당간목입니다.
1: 아, 그렇구나.
2: 실제 이렇게 통나무로 이렇게 긴 나무가 저희들이 실제 또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1: 예. 언제 이거 초파일 뭐 이럴 때 이걸 꺼내서
2: 계산대제 때,
1: 계산대제 때
2: 예. 직접 걸어가지고 야단법석을 크게 엽니다.
1: 이야.
2: 아주 장관입니다.
1: 이게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수십 명이 들고 나가서
2: 예.
1: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괴불을 거는 거네.
2: 예.
1: 이야.
2: 팔공산 자라 은혜사가 부처님 괴불을 거는 순간 아주 미타 도량으로 극락 세계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예. 예. 그래, 옛날에 우리 해인사 살 적에도 법당 뒤에 이 괴불대가 있었거든.
2: 예.
1: 대중들이 울력해가지고 세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시적으로 괴불대가
2: 네.
1: 이제 여기 철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2: 예.
1: 그런 울력을 하기 어려운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 괴불대가 그대로 남아있네.
2: 예.
1: 아, 오늘 스님 덕분에 은혜사 와갖고 여러 가지 좋은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참배를 잘했습니다.
2: 아유, 오히려 저희 은혜사 대중이 오히려 스님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자세히 또 안내해 주시고 소개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1: 고맙습니다. 예. 또 스님 또 다음 만행지에서 또 예.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납시다.
2: 예.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스님.
1: 예.
2: 감사합니다, 스님.
1: 스님.
2: 예. 예. 조심히 가십시오.
1: 예. 예.
0: 이 단감목처럼

0: 은혜사는 곳곳에 옛 전통을 고스란히 보존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장전은 1997년에 지은 전각입니다. 일천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어서 정말 특별한 전각이죠.
1: 백중기도, 지금이 백중기도 기간이구나.
0: 지장전 외벽을 장엄한 벽화는 부모 은준경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 알려주는데요. 부처님은 태아를 잉태하고 낳은 어머니의 뼈는 시커멓게 사가 있어 가볍기에 보기만 해도 구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2: 부모 은준경 벽화는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부모 은준경 벽화를 잘 그려놨네.
2: 스님들께서는 어쨌든 뭐 그 출가를 하게 되면 부모님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굳은 마음으로 출가를 하셨어도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누구나 출가하실 때 스님은 어떠셨어요?
1: 저라고 뭐 별 수 있었겠어요? 저도 무겁고 미안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어떻게 더 세상에 더 많은 부모를 모시고 또 더 큰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따라서 갔지요. 그렇지만 마음이 어찌 안 아팠겠어요. 예. 부모님들은 정말 반대하시고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네가 해야 되냐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부모님을 반은 설득을 하고 그래 출가를 했는데 자식이 집을 떠났는데 뭐 어느 부모님들 걱정이 안 되고 마음이 안 아프신 분이 어디가 계셨겠어요? 그러셨을 건데 그렇지만 또 어떡합니까? 우리가 또 만나면 또 이별하는 것이 우리의 이치니까 그렇지만 뭐 좋지 못한 일로 이별한 게 아니고 도를 향해서 집을 떠났으니까 또 부모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더 큰 세상에 나가서 더 큰 일을 해라 그러고 보내주셔야 되겠죠.
2: 그래서 아마 스님들께서 법문하실 때 그 특히 이제 수행을 게을리 했을 때 뭐 양가 득죄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겸책을 하고 그러셨나 봐요.
1: 그럼요. 정말 우리가 집을 떠났지만 떠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집에 왔지만 왔다고도 볼 수 없고 세상 어느 곳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어느 곳에나 다 이렇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전할 수 있는 세상 어느 곳이 다 내 집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양가에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0: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이 세상과 인연 지어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기회가 되었네요. 작은 못이 그림처럼 펼쳐진 곳. 기도 영엄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에 아픔을 간직한 쌍거북 바위가 있습니다. 팔공산 갑바위와 쌍벽을 이루던 소원 기도처로 과거 시험을 치르는 유생들의 합격 기원 기도처였기도 했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 정신문화 말살 정책으로 사라졌던 것을 2006년 가람 정비 사업 중 한 구를 발견해 마애불과 함께 복원했다고 합니다. 마애불의 발바닥을 만지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네요.
2: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스님도 혹시 소원을 빌시나요?
1: 아, 나 소원 많이 빌어요.
2: 어떤 걸?
1: 가는 데마다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부처님. 그리고 또 우리 종단도 좀 다 평화롭게 해주시고 또 불교가 발전하게 해주시고 또 요새 또 내가 또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백만 원력 결집불사 이것도 좀 꼭 잘 되게 해주세요.

0: 그래서 결집불사해서 첫 번째 우리 경주 남산에 있는 마예 부처님이 넘어져 계시는데 그 부처님 일어 세울 수 있도록 부처님 예,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요.
1: 사적인 바로는 안 하세요, 스님?
0: 아, 왜 안 하겠어요? 사적인 것도 해야지 가끔은. 마음속으로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뭐 나는 길게 뭘 해달라든지 뭐 그런 건 잘 없어요. 그때 필요한 거.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는 그 몰라 어지간한 것을 바래보질 않아서 그랬는지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 두세 가지 있었어요.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고 어쨌든 내가 종단의 소임을 보게 되면 공심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내가 부처님 보궁에 가서 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아주 저 형편없는 거시기는 아닌가 봐. 근데 이제 조금 오래 했는데 이제 저도 조금 뭐 어떻게 소임을 또 더 능력 있는 스님께 지금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건 숙제예요.
2: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가 어떤지 사라진 거북의 행방을 생각해보며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이것은 육화원입니다.
0: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잘 해놨어요.
2: 불교 문화를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해 조성한 템플스테이 전용 건물이죠. 단 하루라도 욕심을 내려놓고 행복해지는 곳입니다.
0: 육화원. 야. 뜻으로 화합하고 마음으로 화합하고 수행하는 것을 함께하면서 화합하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화합하고 같이 살면서 화합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화합하고 야 화합할 수 있는 조건은 많아. 야.
1: 요즘 보면 템플스테이 전문 그런 건물이라 그럴까요? 템플스테이관 네. 불사를 참 많이 해요. 여러 네. 사찰이
0: 종로에 네 거리에 나가가지고 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절에 가서 잡시다 그러면 안 와. 안 온다고. 그런데 템플스테이 체험하러 오세요. 많이 와. 네. 그러니까 템플스테이가 사찰의 옛날 전통적인 방식의 분위기나 이런 것을 좀 안 맞아요. 네, 그런 것은 있어. 그렇지만 아, 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중생의 근기가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차도 한 잔 주고 이러면서 절지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또 가르침을 또 전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쉬기도 하고 세상에 내보내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불교에 대해서 뭐 좋게 우리가 해줬는데 좋은 얘기를 하지 나쁜 얘기 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를 우호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불교 포교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템플스테이는 남는 거 없고 뭐 쉽게 말하자면 들어가는 건 많고 뭐 힘들어. 그렇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전법의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잘해야 합니다.
1: 사실 스님도 지금은 바빠서 못하시겠지만 금사사 템플스테이에서 내비도 콘서트로 대중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0: 그렇죠. 제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이름이 내비도 콘서트. 나는 쉬고 싶다, 내비도. 이렇게 해서 그때 상당히 반향이 좀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를 좀 누군가가 내버려두라고 싶은 마음,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주고 품어주자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예,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 내비둬 그냥. 그리고 저녁에는 좋은 얘기도 좀 해주고 음악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0: 있는데 그걸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걸 다른 데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또 방송에 나가서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늘 만들어서 세상과 함께 호흡하고 세상을 이롭게 해주고 그런 것이 우리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스님은 언제 쉬세요?
0: 아, 그런데 이제, 아, 나는 쉬어야지, 그러고 쉬는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쉬기도 하고, 또, 우리도 1년에 한두번 휴가가 있어요. 휴가 있을 때, 또, 좀 멀리 가기도 하고, 또, 주말에도 포교 일이 없을 때는, 또, 금산산 내려가서 조금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 어디 가서 쉽니다라고 하면 쉬어지지 않아. 사람들이 또 거기 쫓아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만행하면서 쉽니다. 만행. 만행하면서 짬짬이. 쉼이 곧 정진을 위한 휴식이니까 그것 또한 정진이고 또 정진 속에서도 쉬는 마음이 없으면 정진이 잘안 되니까. 정진이 곧 정진 속에도 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쉬면서도 정진해야 되고, 그것이 만행입니다.
2: 비구름이 내려앉은 팔공산을 보며 스님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있을까요?
0: 한 능선이 참 이쁘네, 이렇게.
2: 행주자와 어묵동정,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4: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음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5: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대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이모회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존 치하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2-8100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천년을 이어온 연등회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환히 밝혔습니다. 연등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세상을 향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연등법회 후 동국대 운동장은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율동과 노래로 하나 된 어울림마당 연희 누리는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했습니다. 어울림마당에 이어 흥인지문에서 본격적인 연등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50만 명이 참여한 연등 행렬에 로봇 스님들도 동참해 관심을 끌었고 극락에 있는 것 같다는 소감도 나왔습니다. 종각 사거리 일대에선 강강술래와 음악 공연을 즐기며 대동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국적과 성별, 나이는 상관없이 모두 하나 돼 꽃비를 맞으며 가슴 속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조계사 앞에서 연등회 전통 문화마당이 열렸습니다. 불교 박람회에서 인기를 끈 굿즈를 비롯해 스님과 함께 즐기는 문화체험 등으로 꾸며져 또 하나의 화엄 세계를 장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연등회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환히 밝혔습니다. 어울림마당으로 시작된 연등회 연등법회에서 4부 대중은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세상을 향해 평화와 자비,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 16일 동국대학교 운동장이 오색 연등과 4부 대중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기 부처님을 무대 중앙에 모시는 관불봉환으로 시작된 연등법회는 선명상을 통해 내면의 지혜를 깨우고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서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연등의 보존위원장 진우 스님은 나와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탐냄과 성냄에 집착하는 데서 전쟁과 갈등이 비롯된다며 내면의 성찰을 통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2: 우리가 오늘 밝히는 등은 나를 위한 등인 동시에 세상을 환히 비추는 등입니다. 이는 곧 선명상을 통해 내 마음의 지혜를 찾아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굳은 서원입니다.
1: 사부 대중은 부처님의 생애를 찬탄하는 서사시 붓다 차리타를 봉독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3: 쇠하고 늙음을 큰 물살 삼으며 죽음을 바다에 큰 물결 삼을 때 부처님은 지혜의 배 타고 오셔서 온갖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네.
1: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세계적인 전쟁과 분쟁의 종식을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발언과 서원을 모았습니다.
4: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대립을 빨리 내려놓고 화해하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서는 화합의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5: 모든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내 것과 모든 것이 모두 소중함을 깨닫고 내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합장하고 기원합니다.
1: 법회는 사회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한 불자들의 다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6: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갈등, 대립과 분열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안타까운 인명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밝히는 이 작은 등불이 화합과 평화의 빛으로 환하게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0: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연등법회.
1: 연등법회는 어둠을 밝히는 10만 연등 행렬에 앞서 무명으로 가려진 전 세계인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연등법회 후 동국대 운동장은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청년, 군 장병, 외국인까지 율동과 노래로 하나 된 어울림마당 연희누리는 이른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3: 장엄했던 연등법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동국대 운동장은 음악과 율동이 넘실대는 축제의 장으로 바뀝니다.
4: 찬불과 연등꽃 피내가 울려 퍼지자 곳곳에 흩어져 있던 어린이 연희단이 운동장 한가운데로 모여듭니다. 양팔을 시원하게 뻗으며 온몸으로 흥을 뿜어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이른 무더위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천진불의 열정을 꺾지는 못합니다.
5: 법당에 가서 이거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 여기서 하니까 진짜 설레고 진짜 떨렸는데 막상 해보니까 엄청 재밌었어요.
4: 오직 부처님 가르침으로 하나 된 어울림마당, 연희누리입니다. 앙증맞은 율동을 선보이는 어린이부터 절도 있는 동작의 청년들까지 올해 연희누리에는 40여 개 단체, 천여 명이 동참해 축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었습니다.
6: 율동하우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신나게 아까 했더니 정말 환희심도 나고 이 자리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축제의 열기를 이어 각 사찰과 단체의 정성과 창의성이 담긴 행렬등 경연대회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59개 단체가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등을 선보인 가운데 한마음 선언과 도선사를 비롯한 22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찰은 물론 대학생 불교 동아리와 외국인까지 3만여 대중이 함께한 어울림마당. 고된 훈련 속 잠시 일상을 벗어난 장병들도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 이렇게 나와서 축제를 즐기고 이런 자유를 느끼면서 다시 리프레시하고 다시 편안하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군대 들어가서 훈련 열심히 받고 건강하게 잘 훈련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4: 세대와 국적, 성별의 벽을 허물고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하나 된 어울림마당. 한바탕 신명나는 축제로 마음의 등불을 밝힌 대중들은 2600년 전 세상의 어둠을 밝혔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종로거리를 수놓을 장엄한 행렬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어울림마당에 이어 흥인지문에서 본격적인 연등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최근 수계를 한 가비를 비롯한 로봇 스님들도 동참해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관람 인원 합산 50만 명이 참여한 연등 행렬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8: 로봇 스님 가비를 비롯해 도반 석자, 모희, 니사가 흥인지문을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앞으로 한 발 한 발 성큼성큼 걸어 나옵니다. 걷는 것도 잠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는 여유도 보여줍니다.
9: 뉴스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요즘 시대에 따라서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
8: 동국대에서 펼쳐진 어울림마당에 이어 흥인지문에서 조계사까지 연등을 들고 약 4km를 걷는 연등 행렬 현장. 외국인 관광객들은 로봇 스님을 인상적으로 평가하며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10: I feel like this should be something more human, but still impressive to see what's happening in this area.
11: It's yeah. very impressive. It's crazy what, yeah, what we see here. If we can use them in that way to fill the gap we just talked about, I think it's a good thing.
8: 동국대가 새로 선보인 마스코트 아코 장엄 등을 비롯해 가천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청년 불자들의 환한 미소가 종로 거리를 채웠습니다. 동국대 임중현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한국 최초 세미 휴머노이드 AI 스님 해안 로봇도 합장 저두 자세로 연등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12: 어둠이 드리울수록 연등의 불빛은 더욱 밝아지고 대동 한마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할 생각에 행렬단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집니다.
8: 약 5만 명이 직접 만든 각양각색 10만여 연등을 들고 환희의 물결을 자아내며 조계사로 향했습니다.

0: 아름다운 불빛과 미소만으로 종로 거리는 축제를 넘어 극락세계를 재현한 듯 했습니다.
1: 맨 처음에 로버스님이 나와가지고 아 역시 불교는 수용의 종교구나, 약간 화합과 평화의 종교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극락에 있는 것 같아요.
2: 정말 이렇게 또 무한한 영광이 있는 자리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3: 행인분께서도 이렇게 동참해 주셔가지고 너무 뜻깊고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봉사 화이팅!
0: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빛의 행렬이 종로 한복판에서 다시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며 연등회와 같은 소중한 전통문화가 우리 사회 치유와 화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을 자유롭게 누비며 평화의 발걸음을 딛는 이들도, 그들을 바라보며 환호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이들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와 공존을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연등 행렬이 끝나고 종각사거리 일대에선 강강술래와 음악 공연을 즐기는 대동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국적과 성별, 나이는 상관없이 모두 하나 돼 꽃비를 맞으며 가슴 속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대동 한마당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 10만 개의 연등 물결이 도착한 종각사거리입니다. 이렇게 분홍색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 함께 춤추며 연등 행렬의 여운을 축제 열기로 이어갔습니다.
6: 거대한 야외 무대로 변한 종각사거리 일대. 스님의 힘찬 법고 소리가 웅장하게 종로 밤하늘을 수놓자 이내 현장은 뜨거운 축제장으로 돌변합니다. 하늘에서는 축복을 상징하는 분홍색 꽃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전통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명나는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종교와 국적,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본 옆 사람의 손을 맞잡고 스텝을 밟으며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7: It's too good. We are enjoying very much happening. Dancing, it feels too good.
6: 지구촌 씨름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는 이제 한국의 불교 행사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평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8: We feel amazing. Don't you just song?
9: I'm from France. I'm very happy.
8: Very happy.
9: I love
8: it together.
9: Korea. I love Korea. It's the best region.
6: 마음과 세상에 빛을 밝히겠다는 연등회 슬로건처럼 시민들의 얼굴에는 어둠을 밝히는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가수 노라조의 신명나는 축하 공연으로 광장의 열기는 다시 한번 달아오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는 눈 녹듯 사라지고 현장은 온통 환희심으로 가득 찹니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는 불교 열풍을 증명하듯 청년들의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10: 연등 축제를 처음 참가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화려하고 다들 즐기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11: 나이나 국적 구분하고 다 같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6: 대동 한마당의 뜨거운 열기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며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는 진정한 화합의 장을 선물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종로 일대를 연등 불빛으로 물들인 밤이 지나고 이튿날엔 조계사 앞에서 전통 문화마당이 열렸습니다. 불교 박람회에서 인기를 끈 굿즈를 비롯해 스님과 함께 즐기는 문화체험 등으로 꾸며져 또 하나의 화엄 세계를 장엄했습니다. 이어서 윤호섭 기자입니다.
12: 1년 중 연등회가 열리는 이맘때만 차 없는 거리로 변신하는 조계사 앞 우정공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세운 단체 부스들이 도로 양옆에 줄을 지어 들어섰습니다. 불교 박람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불교 굿즈와 동남아 불교 국가의 이색적인 복식 체험, 서로 다른 나라의 스님들이 함께 연주하는 법고에 화엄 세계가 펼쳐집니다.
13: 와, 지금 아직 시작한 지 한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외국인부터 시작해서 한 100명쯤 지금 저희 부스에 지금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고요. 오늘 하루도 기대가 됩니다.
12: 번뇌를 셀프 삭제하라, 들숨의 사랑, 날숨의 평화 같은 재치 있는 문구와 청년 세대의 젊은 감각도 돋보였습니다. 평소 사찰이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 스님과 함께 책갈피를 만들거나 담소를 나누는 것도 소소하지만 유쾌한 경험으로 다가가고, 길가에 마련된 전통놀이는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는 꼬마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14: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너무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0: 좀 깜짝 놀랐고 매년 하는 거라고 하니까 올해 한번 잘 놀아보고 내년에도 기회 되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1: 100여 개의 부스 사이에서 유독 눈길을 끈 건 조계종 포교부의 출가 상담 부스. 직접적인 출가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출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많은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여러 감정 상태를 작은 돌멩이에 담아 내려놓으면서 집착으로부터 멀어지는 돌명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 언제든지 마음이라고 하는 걸 놓음으로 인해서 또 그런 게 또 마음의 출가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전해드리고 있어요.
1: 오후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전통 문화마당을 찾아 세대와 국적을 뛰어넘은 연화장 세계를 응원했습니다. 스님은 청년 포교의 앞장서는 대학생 불자들을 격려하고 스티커 사진도 체험하며 젊은 세대와 문화로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3: 우리나라 K-문화가 국제적으로 지금 선양을 하고 있듯이 우리 전통문화마당도 크게 부응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제각각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불교 문화 창달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사보대중은 환희 가득한 얼굴로 연등회에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4: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사에서 부처님이 되기 위한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조계사 4월 초하루 법회에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주제로 법문을 시작하며 나만이 아니라 함께 부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부처님 오신 날은 그런 다짐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처님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은 팔정도, 행동은 육바라밀 실천을 제안하며 일상에서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조계사 초하루 법회에는 대웅전 안팎을 가득 메운 불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덕승총림 수덕사가 초대방장 해암당 현문대선사와 이대방장 벽초당 경선대선사 열반 다례제를 봉행하고 선지식들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지난 14일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된 다례제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대종사를 비롯해 방장 다라대종사, 호계원장 정묵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과 문도스님들이 동참했습니다. 설정대종사는 두 노스님께서 우리 후학들에게 남기신 것은 정법 안장을 지키고 수행 정진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모두 열심히 정진하자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수덕사는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경내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과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벽암당 동일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공주신원사는 지난 13일 경내 대웅전과 부도탑에서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스님과 원로의원 철웅, 일면스님, 등명 낙가사주지 청우스님, 각원사주지 대원스님, 마곡사주지 원경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법산스님은 벽암스님은 조계종 청백가풍의 표상이기 때문에 스님의 정신을 선양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법문했으며 원경스님은 마곡사 본말사가 스님의 청렴 가풍을 이어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신원사 주지 성관스님은 노스님의 법향을 그리워하는 자리에 스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유훈을 잘 받들어 수행정진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맑고 순수한 동심이 부처님의 품 안에서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청도 운문사에서 운문유치원 원아 150명이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6: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7: 호구산 아래 자리한 천년고찰 운문사. 맑은 웃음소리를 머금은 아이들이 법당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작은 눈망울을 반짝이는 아이들. 알록달록한 일상복 대신 단정한 마음으로 많이 가사를 수한 아이들이 잠시 작은 수행자가 됩니다. 지난 14일 청도 운문사 대웅전에서 운문

0: 지원 원화 150명이 수계를 통해 생명을 아끼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며 불자로서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운문사 소임 스님들이 아이들에게 꽃잎을 뿌리는 연배의식으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착한 마음과 바른 행동을 배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 1500년이나 되는 전통까지 운문사에서 이렇게 이제 계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린이들하고
0: 아이들 머리 위로 조용히 내려앉은 꽃비. 꽃잎 하나하나엔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이 담겨있고 아이들은 그 꽃비를 맞으며 부처님의 제자가 됐음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1: 호박선생이 배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공허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호박선생의 보호를 받아서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0: 수계식을 마친 원아들은 부처님 제자의 이름을 딴 각각의 그룹으로 나눠 운문사의 역사와 불교의 기초를 골든뱅 퀴즈 형식으로 배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 품은 아이들, 그 맑은 마음이 자비로운 세상의 씨앗으로 자라나길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2: 양평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70년 관등문화축제와 봉축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9일 용문사 양평군청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점등식에서 회장 도일 스님은 등불의 기운이 양평 구석구석 스며들어 모든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길 간절히 발원한다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봉행위원회 고문 정수 스님은 마음이 불편한 것은 결국 욕심 때문이라며 내려놓음에 지혜를 일깨웠고 오원 스님은 직접 쓴 글을 낭독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전해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앞서 열린 양평 관등문화축제에선 싱어게인주역 정홍일, 윤성, 강성희로 구성된 BTN 울림 프로젝트 그룹 락스리가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환호를 얻었습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광명사는 지난 10일 경내 특설 무대에서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 스님, 총무부장 월도 스님, 광명사 주지 경천 스님 등 사부대중과 지역 주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점등식과 산사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광명사 주지 경천 스님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광명사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수행과 신행의 도량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산사음악회는 가수 김다현, 진소리 등의 축하 공연과 가야금 산조, 어린이 트로트 무대가 이어지며 봉축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인천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온세상 나눔재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9일 인천 광교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온세상 나눔재단 이사장 종현 스님, 김테일러 상임이사, 백영순 인천여성경제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법인협력사찰 수미정사 주지 금선 스님은 지난 21년 동안 묵묵히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큰 스님을 본받아 늘 공경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축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OK조와 연예인봉사단과 수미정사 총신도회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연예인 봉사단은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자장면을 준비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역대 최대인 50만 대중이 국경과 세대를 넘어 오색 연등으로 하나 된 연등회. 이 감동을 품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눈부신 환희로움을 더 깊이 더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5월 18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웨이.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견무신신 변제삼모전 일인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자존훈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 정각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천사지경시시무백해지제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에 몰려 사연에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3: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6: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7: 네!
8: 대머릅도?
6: 관절 복음!
8: 걸을 때도?
6: 관절 복음!
9: 일할 때도?
6: 관절 복음!
9: 내 어깨도?
6: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1: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2: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11: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3: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4: 아빠 최고.
15: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6: 선택하길 잘했어요.
11: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6: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해주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불사에 헌신한다. 쉽게 마음과 몸을 바친다.
1: 발로 뛰는 도심포교를 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2: 온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편하게 알고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 삼바이안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 잘융생신 보구중생여덕신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음한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지겁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

가기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예선호는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가장 수준 높고 아름다운 매너는요, 불교, 불가에 남아있어요. 스님들 이 절집 안에 이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워보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나를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가르침이 없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내용은 모두가 배우고 시작해야 할 기본 매너 클래스다. 내가 평소에 배운 바대로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곧 수행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분별할 줄 아는 깨달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멘토를 꼭 찾으세요.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유행처럼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스승을 찾는 그 시간, 그 노력은 절대 가볍거나 되지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유로 많이 드는데요.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도의 모양은 같은 게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교용으로 차별지라고 부릅니다. 차별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차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크고 작음도 있고 예쁘고 못남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파도가 생기게 되는 이 바다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를 평등지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과 크기로 수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정신은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죠? 네모납니까? 몰라요. 그렇지. 그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모양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생각을 다 일으키고 모든 색깔을 다 봅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만이라는 놈은 막 떠들고 있잖아요. 이 떠들고 있는 모든 말은 파도겠어요? 바다겠어요? 파도죠. 맞습니다. 제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어리석음도 섞여 있고요. 부족함도 있고요. 모순도 있고요. 다 섞여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요? 엉망진창이에요.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렇기 때문에. 차별지의 특징은 무엇이냐? 생겨나고 반드시 사라진다. 생멸법입니다. 바다는 평등지예요. 여기는 항상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상주법입니다. 항상 머물러 있다. 여기는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

0: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 파도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차별이 없겠어요? 어떻게 불평등이 없겠습니까? 만들어진 것인데.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모순이 있고요.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그림을 두 장 그려요? 다 다르죠. 어떻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처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실망스러우신 거예요? 저처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꽃이에요. 여러분이라는 꽃이에요. 어느 게 잘했다 못했다, 어느 게 훌륭하다 못나다, 여성이 남성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제3의 제4의 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그냥 아름다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반드시 생멸법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멸법은 나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거를 나로 삼았어요.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거울에 비춰지는 네 얼굴이 너야. 학벌이 너야. 타고 다니는 차가 너야. 아파트 평수가 너야. 학군이 너야. 우리 이렇게 배우고 사는 거예요. 연봉이 너라고.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것도 나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나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갖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정신에 대한 교육은 누구한테 배우냐는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만한 애기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이게 정수기라고 얘기해 주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남성분들, 특히 기혼 결혼하신 분들, 우리 고사님 잘 들으세요. 고사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경에 나와요. 이 얘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아내에게는 때때로 꽃을 사주라고 나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꽃을 사주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 여자들 꽃 좋아하지. 전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남성분들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저 뭘 봤냐면요. 꽃을 선물 받았는데, 여성분들 동의할걸요? 선물 받아서 이렇게 화병에다가 꽃을 심어놨어요. 이렇게. 무슨 꽃이에요? 누가 봐도 장미잖아요. 장미를 꽂아놨어요, 화병에. 그리고 식탁 위에 뒀어요. 남편이 선물해줘서. 남자들은 그거 받으면, 아유, 꽃 예쁘네요. 어디서 뒀는지도 몰라요. 여자들은 이걸 꽂아놓고 지나갈 때마다 코바꾸 냄새를 맡더라고. 맞습니까?
1: 네.
0: 지나갈 때마다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요. 볼 때마다 그 생각해요. 저 누가 사준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정도로 좋아할 줄 몰랐어요. 경에 나옵니다. 여성들에게는 꽃을 사줘라. 어렵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전에 꽃집 가서 지나가면서 했거든요. 경에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이 절화 사업이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지를 저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절화가 이제 이 화분 말고 꽃 자른 거, 네, 다 망해간다고. 꽃을 사주세요. 이거 많이 비싸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절화 사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꽃이라는 거 한 송이만 사도 되고요. 봄에 프리지아 요만큼 묶여있는 거 5,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맞죠? 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저거를 사서, 저걸 보고 나를 떠올리고 저걸 사서 나에게 선물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 결혼 안 한 분들은요. 직장에 좀 꽂아두세요. 5,000원밖에 안 해.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꽃집에 가서

5,000원어치만 사서 직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다가 꽂아보세요. 재주 없으시면 누군가한테 부탁하세요. 거기에 여성분들이 계시면 이거 좀 내가 잘 못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꽂는지 좀 알려줘요. 이것도 성차별입니까? 아니잖아요. 해보세요. 꽃을 선물하는 거, 꽃을 꽂는 거. 이거는 부처님께도 우리 뭐 올리죠? 꽃 올리는 거. 꽃 올려요. 육법 공양에 꽃이 있잖아요. 해보세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결혼하신 분 꼭 해보시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회사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자리에 꼭 꽃을 들고 가서 누군가에게 주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거기다 꽂아놓는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저는 꽃 사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저 대학 때 충무로에, 동국대 뒤가 충무로잖아요. 거기에 정말 정말 조그만 꽃집이 있었어요. 저 그거 얼마 전에 가서 지나가면서 봤어요. 있나. 그 건물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정말 조그만 꽃집이 있었는데 그 꽃집에 지하철을 내려서 충무로로 걸어가면 그 집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나가면서 제가 자주 꽃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학교에 갖다 학생회실에 꽂아뒀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오해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남자애들한테도 줬거든요. 매우 그릇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지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자들한테 주면 뭐야 제가 나한테 관심 있나? 혼자 또 김치국 마시고 온갖 상상을 다하니까 그거를 학생회실에 꽂아놨었습니다. 그러면 다 물어봐요. 어? 이거 누가 사온 거예요? 어? 웬 꽃이에요?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사실 들에 있는 화원에 있는 꽃을 갖다 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조금 깊이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아름다운 생각을 선물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거는 좀 깊은 얘기라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정신 속에서 여성에게 꽃을 사주라는 부처님 말씀이 우리 내 정신 속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 매너 클래스 강아지 얘기로 시작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어떤 매너를 갖고 살아야 하나, 가장 중요한 이 양성,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 큰 부류가 서로를 혐오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같아질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 영원히 없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속에서도 불평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끼리는 없겠습니까? 불평등이 있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바꿔나가긴 하지만 반드시 모순이 남아있는 곳이구나. 왜냐하면 이곳은 생멸법이 존재하는 차별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고 바라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본래의 자리는 차별이 없는 완벽한 평등의 자리, 불성의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의 본래, 지금 말고 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앞선 본래의 자리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또 존경하고 또 아주 사랑하는 그 심리학자가 한 분 계세요. 한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반색을 하시면서 스님, 그 심리학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하죠. 이 피부색에 따라서 황인종, 그죠? 그리고 백인, 흑인 뭐 여러 명이 있죠. 이런 다양한 인종이 있는데 이 인종은 타고나기를 아예 DNA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인종들을 화합시키려면 평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방법 중에 상위 개념을 생각한대요. 그러면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전부 다 사람이잖아요.

0: 그 자리를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겉모습 피부색은 다르지만 우리 똑같은 우리 인간들이잖아. 그 자리에서는 화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좀 비슷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 그것을 나로 삼지 않고 그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본래의 자리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부하고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런 차별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런 차별로 인한 아픔들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산해짐이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잔소리가 너무 길고 옆으로 자꾸 새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게 조금이나마 가슴에 와닿는 양식으로 남으신다면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더 멋진 수행자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산해짐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이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내용 다 좋습니다. 여러분 질문 받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셨던 거 질문해 주세요.
1: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4월 15일이 경북여고 개교 기념일입니다. 그러는데 올해 4월 15일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14, 15 내가 이 다리를 가지고 태국까지 다녀왔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그게 컨벤션 홀이 네. 각지에서 모여든 경북여고 졸업생이 2,8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우리 스님이 여기 와서 네. 이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를 한번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어요.
0: 네,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많은 데서 제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뭐 질문을 주신 건 아니지만 제가 대답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외부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제 강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 줄 아세요? 맞아요. 이 승복이 깎은 머리가 삭발한 머리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 일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스승님께 이런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못났던 저의 모습이 사라지는 기쁨을 저는 이 공부에서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그냥 전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보라고. 한 번만 먹어보라고. 약장사처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먹어봐. 두 번은 얘가 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만 먹으면 누구라도 이 부처님 가르침은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MZ 젊은 친구들이 불교를 굉장히 이 호감을 갖고 본대요. 정말 좀 감사해요. 그래서 막 굿즈도 사고 뭐 티셔츠도 사고 또 불교 템플스테이도 다니고 불교에 대한 것도 검색해보고 많이 한대요.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가장 많은 분들의 대답이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대요. 그 얘기는 반대로 강요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강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공부하라고. 학원 가라고.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하라고. 결혼하라고. 수많은 강요 속에 살고 있는 이 청년들이 강요가 없는 한 곳을 찾은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 이 절지반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저는 나가서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나도 행복해졌으니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 스님들이 더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지치지 않게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보살님께서 27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보고 이야 우리 고등학교 최고야 라는 생각에 이어서 들으셨던 생각이 이런 자리에서 스님이 강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를 떠올리셨다라는 게 진심으로 저는 감사하고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물들거나 더러워질 수 없어요. 반야심경에 나오죠. 불구 부정. 때가 탈 수도 없고요. 때가 탈 수 없으니 어떻게 될 수도 없을까요? 도로 깨끗하게 만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다. 이런 아름다운 청정한 정신을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본래로 쉬는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가르침에 많은 분들이 분명히 매력을 느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선근을 심은 분들이 이 땅에 많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교만하지 않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제 한 인생을 바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1: 예, 부산에서 온 46살 강병욱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 16회차에서도 그때 질문을 드렸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정신을 못 차렸는지 오늘 아침에도 운전을 하면서 또 네. 급격하게 또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를 이제 아 눌러야 돼 하는데 자꾸 이게 아 그때 올라오는 화를 이제 주체 못할 때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말을 이번에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요, 어떻게 하셔라라고 얘기를 할 순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시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저도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 스스로가 그렇게 강한 기준에 의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강하게 통제하다 보니까 이 통제하는 거를 남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는 엄격해도 남에게는 관대해야지 어른 아닐까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상태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감히 내가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어? 내 브레이크 라이닝을 마모하게 시키게 만들어? 이런 괘씸하구나. 거사님 그때 확 끼어들었던 그 사람이 깜빡이를 제대로 켜지도 않았겠지만 휙 끼어들어서 내 앞으로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죠?
2: 1초.
0: 1초. 내 인생에서 1초는 얼만큼이죠?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험담을 하면 저 험담은 나의 인생, 오늘 하루의 일과의 몇 분의 1일까? 말할 수가 없죠. 정말 말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이고요. 시간으로 따져도. 그리고 나의 인생 전체에서 오늘 끼어든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그 사건은 어느 정도의 비율이죠?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점도 안 되는 사건. 맞죠? 저는 불교에서 인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불교의 인욕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참는 것. 근데 인욕은 참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꼭 참는 거는 화가 나 있잖아요. 이미 겉으로 표현하지만 않았지 화가 사라졌나요? 부처님이 표현하지 말고 화를 가슴속에 가둬두라는 의미로 인욕을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욕은 화를 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드리면 저는 인욕은 이 말과도 가까운 것 같아요. 확 끼어들면 인욕을 수행하는 수행자는 참아야 돼. 고사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산의 진미를 듣는 수행자니까 참아야 돼. 아, 내가 그것만 안 들었어도 너는 오늘 죽었다. 이 사람 마음에 분노가 없습니까? 있어요. 물론 그걸 표현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입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보는 오지 않을 거예요. 훌륭합니다. 화내는 사람에 비하면 훌륭해요.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 참는 시간 동안 내가 행복했느냐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 기억에 아름다운 것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인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는 것이라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그분을. 저희 스승님은 그러셨어요. 그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제가. 어우, 깜짝이야. 저는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냅둬라. 똥마려운가 보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달라졌죠? 뭐가 잘못됐죠? 어차피 그 사람 쫓아가서 백미러 깨부시고 멱살 잡고 끌고 내리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화를 내시는 거죠? 누구에게 이익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경제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화를 낸다라는 것은 나의 감정을 소모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게 우리 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1: 강병욱입니다.
0: 이게 강병욱 거사님의 마음의 크기라고 보자고요. 좀 크게 그려드릴까요? 조금만 크게 그려드릴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전 요만해요. 요건 보만이라고 쓸게요. 이 마음 속에 그 아침에 끼어든 사람을 얼만큼이나 자리를 내어주고 계십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때 확 끼어들어서 화가 확 일어났을 때 거사님의 마음의 크기는 그대로예요. 크기는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당시에 몇 프로였죠? 60%. 좋아요. 거짓말하고 있죠? 99%였는데. 60%를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되게 억울했어요. 내 마음 속에 네가 뭔데 들어와? 라고 전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쾌한 내 감정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네가 뭔데 내 마음 속에? 나는 너에게 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는데 여기 앉으세요. 불쾌한 감정 씨 여기 앉으세요. 우울함 씨 여기 앉으세요 라고 난 너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준 적이 없어. 근데 네가 뭔데 내 마음 속에 함부로 들어와서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나는 이 60%에 강병욱 거사님의 웃음을 넣고 싶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에 깜빡이도 운전을 어떻게 배웠길래 깜빡이도 넣을 줄 모르고 칼치기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내 마음속에 들어앉을 만한 자리를 저는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저 스스로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렸던 방법이에요.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욱 합니다. 그때 얼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내 마음을...

0: 아름답게 지킬 권리가 있어. 내 방에 쓰레기를 누가 버리면 얼른 쓰레기 치우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 우울함, 불쾌함, 미움, 원한 이런 거는 앉을 자리를 내가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기억만으로 채워도 모자라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 넌 생겨났으니까 사라지겠지. 근데 거사님께서 그 질문을 지금까지 와서 저에게 하시는 거 보면 아직도 그때의 그 원한이 몇 프로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1: 예. 5%?
0: 5%. 그렇지. 줄긴 했어요. 맞아요. 줄긴 했어요. 5%. 좋습니다. 내일 되면 1%. 다음 달 되면 0이 될 거예요. 잘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60%가 20년 지났는데 80%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잘하신 거예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그래, 저럴 수도 있어. 못 배웠으면 저럴 수도 있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오죽하면 저러고 다닐까.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의 그런 몰상식한 행동, 언행을 그래, 저럴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그 수준이니까 그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나는 미안하지만 너처럼 행동하지 않아. 그럴 수 있어? 이 사람이 화가 날까요?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인욕은 하고 참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고사님, 이 우리 강병욱 고사님의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그릇에 칼치기라는 거는 넣지 마세요. 분노라는 건 웬만하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지나가게 두세요. 그리고 왜 나는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음에도 화를 내고 나서 아, 또 화냈네. 그러셨죠?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안 들죠? 제가 저번 모 강의에서 이 얘기했어요. 우리 수행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요. 이런 강의를 한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화가 안 나야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어놓고 어떻게 강병웅이 너 화를 낼 수가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 벌 주지 마세요. 어떻게 한 번 듣고 바뀌어요? 어떻게 두 번 듣고 바뀌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화를 내는 걸 반복해 왔는데 요거 몇 번 듣고 어떻게 바뀌시겠어요? 맞죠? 그래요. 자기에게 벌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처음 공부할 때는 들은 바대로 기뻐서 이해해서 기쁨을 얻어요. 하지만 그 공부한 바가 나를 지배하진 못해요. 아직 나는 옛날 거에 지배당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옛날 습관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 습관을 바라보면서 아 맞아 그때 사내지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요거를 시무도 아시죠? 소 찾는 그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견, 적이라고 나와요. 견적. 적자가 발자국 적자예요. 흔적. 소가 지나가고 나면 발자국이 남죠. 소가 간 다음에 남아요? 가기 전에 남아요? 간 다음에 남죠. 생각을 하고 나서 우리는 발자국을 봐요. 아, 내가 또 화냈네. 이렇게. 그 생각이 지나갈 땐 못 봐요. 생각이 일어날 땐 못 봐요. 생각을 하고 나서, 화를 내고 나서 아차, 또 속았네. 이거는 소를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죠? 발자국을 본 거예요. 틀렸단 얘기인가요, 이게? 아니,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수행의 과정을 걷고 계신 거라.

겠죠. 벌 주지 마세요. 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칼치기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나의 수행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칼치기를 하면 그래 한번 더 들어와라 그러고 옛날 같으면 불같이 화냈을 텐데 나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또 화냈네. 수행의 방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볍게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려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작은 일은 아닙니다. 네, 저도 저의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고 제 앞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가혹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당연히 공부하면서 옛날의 습관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모자라거나 수행을 게을리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거는 바뀌어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순간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미움이 생긴다면 이 생각을 해주세요. 강병욱의 방입니다. 강병욱님의 방 안에 그런 사람들, 아니 그런 감정들의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걸로만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질문을 한다라는 건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요즘 말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단어가 있지만 불교에서는 2600년 전에 있었죠. 그 메타인지를 불교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야심경의 맨 앞에 나오는데. 조견.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산해진미 방청객분들은 시험 봐서 들어오신, 그렇죠? 네, 보여요 그게. 조견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견해. 근데 그 견해를 가지고 세상은 좋고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고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견. 그런데 이 견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견해를 조, 비출 조자예요. 다시 비추어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거울에 비추어 보면 뭐가 보이죠?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잖아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를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추어 보듯이 다시 한번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내가 그런 상황에서 분노를 일으켰구나. 내가 그런 상황에서 우울함을 일으켰구나. 자기의 모습을 반추해서 돌아보는 이 메타인지는 불교에서 2600년 된 수행법입니다. 오늘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모두가 외롭고 정말 강요에 지쳐있는 해야 할 일에 쌓여있는 쉬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에게 2600년 전에 스승의 가르침은 전혀 빛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용감한 질문이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거예요. 배운 바대로, 이해하신 바대로 용기 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영원한 해탈을 위해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똑같은 수행자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4: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역학법은 부모로서 마음에 정하죠. 반딧불처럼 혹은 나비처럼 날아가는 그 불꽃을 보면서 정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

0: 4만 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행고대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2: 오늘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이 많아가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설 털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걸어서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시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럭의 왕 임제로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도무지 법을 알지 못하니 마치 양이 풀밭에 코를 박고

마주치는 물건마다 모두 입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인과 남편을 구분하지 못하고 손님과 주인을 분간하지 못한다.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법인데 요거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이제 분별하는 쪽으로 가버리면은 그거는 뭐 이름만 법이지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이름은 물론 이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이름인데 실제 이름이 가리키는 법이라는 거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거지만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분명한 현실로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법인데 이걸 이제 방편으로 법이라 이름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통하면은 뭐 이거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라는 이름도 맞지는 않아죠. 이게 법이구나 하고 분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자기가 아무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고 뭐 법이라는 이름도 필요 이제 그 모르지만은 이제는 이제 옛날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달라졌어. 그만 아무 일이 없거든. 아무 일이 없고 뭔가 이제 마음이 그만 이전과는 막 정말 180도 달라진다고 할까? 외운 것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게 아주 굉장히 만족스럽게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만족스럽게 달라지는 거죠. 딱뭐 요거로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요렇게 한번 여기에 통하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와닿게 되고 이제 뭐 뭔지는 몰라도 뭐라고 아무 생각은 없지만은 이렇게 이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있어가지고 아무 여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 뭐 이러쿵저러쿵 할 것도 없고 번뇌도 없고 뭐 마음이고 막 이렇게 굉장히 안정이 되고 쉬어지고 안정이 돼서 자기가 다시 생각을 일으켜서 막이 뭐가 이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비유를 이제 그런 비유도 하는데 여기 흙탕물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흙탕물이 물속에 있는 그 진흙 알갱이가 쫙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만 깨끗하게 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손을 대가지고 흙탕물을 말하자면 이게 깨끗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손을 대서 어떻게 하겠다고 손을 대면은 오히려 막 흙탕물이 일어나가지고 깨끗해지지가 않고 더 더러워지죠.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어떻게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여기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마치 흙탕물을 일으키듯이 더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통해서 아무 일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감에 따라서 생각을 놓고 쉬는 결국은 이제 생각이 쉬워지는 거거든요. 이 공부는 생각이 쉬워지는 겁니다. 생각이 쉬워져 버리면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반신경에 보면은 원리전도 몽상이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반신경 보면 그 밑에 좀 내려가면 원리전도 몽상. 전도몽상이라는 게 중생의 마음이거든. 꿈 같은 마음이다. 꿈 같은 생각이 되면 몽상은 꿈몽자의 생각할 상자니까 꿈 같은 생각인데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뒤집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꿈 같은 생각을 뭐 사실처럼 우리가 막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원리란 것은 자꾸자꾸 더 멀리 벗어난다. 그게 이제 공부거든요.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자꾸자꾸 더 멀리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구경 열반이라 결국 아무 일이 없다. 열반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니까 구경이란 게 마침내 이 말이거든. 마침내고 아무 일이 없다. 그게 이 공부를 고반신경에서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놨어요.

것처럼 이렇게 톡 통하면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할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이 쉬워지는 그런 길을 가게 되고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더더더 쉬워져서 막 생각이 쉬워지면 막 아무 일이 없거든. 그리고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가지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면서 그 고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통해버리면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생각은 다 쉬워져 버리고 뭐할 일이 없고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느냐. 필요한 생각은 저절로 다 하게 되고 그게 또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한번 여기에 이렇게 통하게 되면 저절로 쉬워지고 저절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에 통달해서 아, 이런 법이 있구나 하는 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이런 바란 길을 가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양이 풀밭에 뭐 코를 박고 아무거나 막 입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뭐 구분이 안 된다. 이제 이거는 이제 생각 속에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무리는 잘못된 마음으로 도에 들어왔으므로 시끄러운 곳에 도리어 들어가니 참된 출가인이라고 일컬을 수 없고 오히려 참된 속가인이다. 시끄러운 곳이란 뭐냐면 생각이 많은 게 시끄러운 겁니다. 고요하다는 게 이제 생각을 벗어나니까. 뭐 시끄러울 게 없죠, 이게. 이게 이제 잘못된 마음으로 도에 들어왔다는 건 도에 들어왔다는 뭐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공부를 하는데 계속 생각을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무릇 출가자라면 모름지기 평범하고 참되고 바른 견해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하고 부처와 마귀 참된 참과 거짓 범부와 성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도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뭐가 부처고, 뭐가 마귀고, 뭐가 참이고 거짓이고 하는 거는 한번 생각을 벗어나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부처고, 생각하는 게 마귀고, 이게 참이고, 생각이 거짓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방편의 말을 해놨다라는 걸 이제 자기가, 금방은 몰라도 뭐 조금, 이 체험을 하고 조금 여기에 익숙해지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저절로 이렇게 밝혀지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벗어나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 속에 사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조금 이제 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인데, 그거는 이 체험을 했다고 금방은 잘안 됩니다. 그거는 최소 체험하고 한 5년 이상 꽤 오래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 그 구분이 되지, 금방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체험을 해도 아직까지 이게 너무,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하고 생소한 상황이고, 생각에는 너무 많이 무리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혜라고 할게 아직은, 밝지가 못하거든요. 이게 구분이 된다, 생각을 벗어나서 이게 법이다 하는 거하고, 아, 이거는 생각 망상이다 하는 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익숙해져야 이제 그런 또 안목도 생기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부처와 마귀, 뭐 참과 거짓, 범부와 성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데 요거는 공부가 꽤 오래 돼야 되고, 아예 이런 체험 자체가 없다 이러면은 막 생각 속에서 이런 게 부처님이고 이런 게 중생이고 뭐 이런 게 진실이고 이런 게 거짓이고 생각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부처를 하더라도 망상이고 뭐 중생이라 하더라도 망상이고 다그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진실이 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냥 거짓 속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전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생각을 벗어난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국토라 그러고 출세관이라 그러고 진실이라 그러고 뭐 부처라 하기도 하고 법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벗어나서 요런 감이 한번 확실하게 힘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게 체험을 한다 해도 금방 그렇게는 안 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익숙해져야 이게

확실하게 힘을 갖추게 되니까. 그거 좀 돼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안목이 생겨요. 그,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알수 있느냐 하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런 안목이 얼마나 밝으냐 하는 거는, 이 법에 대한 법문을 듣는 그 안목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목이 밝지가 못할 때는, 뭐, 이 사람 법문도 저 사람 법문이나, 다 같이 그만 불법을 말하고 있거나 이래가지고 그 구분이 잘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안목이 밝아질수록 아, 저 사람은 그냥 배운 말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진짜로 생각을 벗어난 이 법을 말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구분이 이제 자꾸 이제 더 확실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안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한테 그런 안목이 없으면은 그 구분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뭐 다음하고 막 법문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선지식인 줄 알고 이제 그게 이제 잘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처와 마귀를 구분할 줄 알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은 이 체험을 하고 꽤 오랫동안 여기 익숙해져서 자기한테 이 감이 법에 대한 어떤 안목이 확실하게 밝아져야 이게 이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문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법을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걸알수 있고 대부분은 그냥 어디서 뭐 보고 들은 얘기, 보고 들은 얘기에다가 자기의 추측을 이렇게 가미해가지고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뭐, 대부분이 다 그렇죠. 거의 뭐. 그러니까, 왜냐, 이걸 체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체험을 하고 또 이게 오래오래 익숙해져서 이런 안목을 갖추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공부를 막 꾸준하게 이제 해서 자기한테 그런 안목이 생길 때까지 체험도 하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 우리가 이 불법이라 우리 불교 뭐 팔만대장경이라는 엄청난 경전이 있지만은 거기 나오는 말들이 진실이 아니에요. 방편의 말들이고 진실이 아니고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그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자기의 근본을 이렇게 깨닫고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져야 이제 그런 지혜가 나오고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진실은 각자 스스로에게 있다. 거기 팔만대장경에 있는 말들은 그냥 이런 이제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방편의 말들이지 그걸 거기 나오는 말들이 뭐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아, 국경전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질문을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 와가지고 뭐 그런 예컨대 최근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일체 유심조란 말이 경전에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이러니까. 아니, 세상 모든 것이, 저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구름이나 저 다니는 자동차나 뭐 나무나 그게 전부 내 마음이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거든. 그 방편의 말을 이런 줄 모르고 그걸 사실을 주장한 말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라. 전혀 그런 말이 아니거든, 그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편의 말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어떤 불교에 있는 경전은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편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왜 그런 말을 할까? 아무 이유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기가 확인하려면은 한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 가지고 그렇게 여기에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그런 지혜가 생기고 안목이 생겨야 돼. 그러면은 언젠가는
아하,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절의 말이라든지 조사의 말들이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지 않고 뭐 경전에 있는 뭐그 말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를 자기 나름으로 막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게 안 맞거든, 그게. 그러니까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직접 한번.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그 말귀를 알아들려면 나도 부처가 돼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밖에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경험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밖에 눈에 보이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 있는 게 아니거든, 경전은. 깨달음이란 거는 내면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마음에서 경험한 깨달음에 관한 얘기니까. 근데 누구한테 이렇게 뭐 사물처럼 내 보여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해봐야 자기도 아하, 이러니까 저렇게 말을 했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납득이 될 날이 오는 겁니다. 불교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책 열심히 읽는다고 팔만대장경 다 달려온다고 불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돼.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뭐냐?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한번 여기에 통하는 자기 마음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누구한테나 갖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게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해도 뭐 금방은 잘 모르죠. 이게 너무 생소한 거기 때문에 오래오래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안목이 빨라가지고 이제 그런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나 또는 뭐 조사들의 말씀이 다 이거를 자기 나름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하는 게 이제 납득이 될 날이 오는 거죠. 항상 이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뭐 경전을 열심히 많이 읽고 이런 게 아니고 공부라는 거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시작인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뭐 말만 있고 진짜는 없는 거라. 그래서 체험이 근본이 되고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이 체험이 근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이란 거는 사람마다 지줌지대로만 해놓은 말이잖아요. 자기 나름으로 해놓은 말이니까. 나름으로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하고 자기 나름으로 표현한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경전도 보면 뭐 똑같은 말이 아니고 막 수많은 말들이 있거든. 왜? 다 제각각 자기 나름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동일한 경험을 하면 아무리 자기 나름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말을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할수 있고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 먼저야 항상. 한번 여기에 통하고 이게 와닿는 체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그죠? 금강산에 관한 온갖 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내가 한번 가봐야지. 가서 그걸 속속들이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제대로 이제 그 말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나는 가본 적도 없으면서 이 사람 이런 말하고 저 사람 저런 말하고 그거 뭐 듣는다고 내가 그뭐 금강산이 어떤 건지 압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망상이나 하지. 뭐 그건 이제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공부란 거는 무조건 직접 겪어봐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해야 되는. 그건 뭐냐면 이게 우리한테 이런 이 마음이 있다고 다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자기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몸만 있는 게 아니야. 몸만 있는 게 사람이 아니거든.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이 마음을 한번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대개 보면 자기가 마음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건 착각은 하긴 하죠. 그 물어보면은 그 당신 마음이 어떤 노 이런 물어보면

뭐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 그거는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마음 위에서 순간순간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지. 마음, 진짜 마음이라는 것은 늘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욕망은 그때그때 뭐 지나가 버리는 건데, 그게 자기 진짜 마음은 아닌 거지, 이거는. 그래서 자기 진짜 마음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생각도 아니고, 느낌이나 욕망이나 감정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면서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이게 한번 와 닿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부처가 뭡니까? 이런 물어보면, 차 한잔 하시오. 뭐, 도가 뭡니까? 이러면, 오늘 날이 참 덥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도를 물은, 그 부처를 물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차 한잔 하시라. 뭐, 날이 덥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살아있는 마음을 그냥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말하는 게 마음이냐, 뭐, 날이 덥다고 느끼는 게 마음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체험이 된다고. 살아있는 마음이 직접 이렇게 체험이 된다고. 예. 된다고 하는 건, 여기 체험이 되면 여기는 뭐, 나라고 할게 없고, 마음이라고 할 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 세상을 체험하는 거하고 마음을 체험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깥 세상을 체험하는 건 눈으로 보고, 또는 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또뭐 누구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깥 세상을 경험하지만은 마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은 그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한테 다 있어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한번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그와 닿거든요 이게 아무 뭐 생각이 없이 아는 것 없이 이렇게 탁 이렇게 드러난다고 이게 사실은 드러나 있어요 누구한테나.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딱 드러나고 체험이 되고 이렇게 왔다야 돼.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생각이나 보고 듣는 것을 따라서 속질 않죠.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 이러면, 자기 생각이나 기분이나 뭐 보고 듣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제 이걸로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이 뭐냐고 하면, 아, 이걸 뭐 억지로 이름을 마음이라고 붙이지만은 이건 사실은 어떤 뭐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뭐알수 있는 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렇게 현실은 현실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 있다는 거는 몸뚱아리가 있는 것만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몸뚱아리가 있고 마음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건 우리가 식물인간이라 하거든. 식물과 같다고 그러지, 그 사람이라고 여기질 않죠. 그리고 마음이 살아있어야 이게 사람이라. 몸은 오히려 꼼짝도 못해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거든. 그죠? 그 무슨 뭐 병에 걸려가지고 몸은 꼼짝도 못해도 마음이 살아있으면은 뭐, 눈으로라도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아, 저 사람 뭔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몸은 멀쩡하게 살아서 뭐 숨도 잘 쉬고 뭐 이렇게 해도 뭐 불러도 대답도 못하고 뭐뭐 뭐 대화 자체가 안 되고 뭐 이게 뭐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모를 정도라고 그러면 그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기 어렵지. 몸만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분명히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게 한번 이게 이렇게 확 이제 막 확인이 된다 할까 드러난다 할까 이게 이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이게. 근데 이제 마음이란 말도 사실은 여기서는 뭐 없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런 분별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란 말도 결국은 이제 방편으로 만든 말이죠.

하여튼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아야 여기 마, 예, 임제 말 맞다나. 예? 마귀와 뭐 부처를 구별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분부와 성인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게 이제 예, 그 말을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생각으로 하면은 뭐 부처는 이런 거고 마귀는 이런 거고 뭐 참은 이런 거고 거짓은 이런 거고 그냥 말만 가지고 말장난만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가 있는 겁니다. 말은 생각과 말은 가짜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거짓말을 할수 있고, 얼마든지 현실과 다른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거 가짜라니까. 그죠? 생각은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수 있고, 말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짜라니까. 말과 생각은 가짜예요. 진짜는, 여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여기 생각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거는 손을 못 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망상을, 가짜를 만들어내지만, 그건 뭐 그냥 그때그때, 허망하게 그냥 물결, 물 위에 물결 치듯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고, 이거는 마치 물이 뭐, 그죠? 호수 물이 있는데, 물결이 아무리 친다고 해서 호수 물이 뭐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뭐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래서 이게 한번 자기한테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확실해지는 거라고. 그게 생각 따라가면 안 돼. 생각은 얼마든지 자꾸 달라지고 바뀌고. 그러니까 생각, 기분, 느낌, 이걸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게 중생이라. 그러면 계속 그걸 따라서 흘러가면서, 그래, 생각을 좋게 하자. 뭐, 자꾸 이렇게 하고 또, 뭐, 기분이 좋아야 돼. 뭐, 어떤, 뭐, 느낌이 좋아야 돼. 이런 식. 자꾸 그런 식으로 거기에, 그걸 매여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면은, 근데 뭐,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보면 뭐, 이랬다 저랬다 맨날 그냥, 물결치듯이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만족이 안 돼요. 만족도 안 되고, 안정감도 없고, 안심도 안 돼. 근데 생각을 탁 벗어나서 여기 통해서 이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완전히 안정이 되고, 완전히 안심이 되고, 막푹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뭐 흔들림 없이 자리가 잡힌달까? 아무 일이 없어 고마 이게. 예. 그 자기 마음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막그 끄달리는 걸로 이제 중생이 뭐 이제 미혹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중생이 항상 외부의 그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걸 따라서 헤매다닌다. 이제 그게 중생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딱 통하면은 그만 이렇게 딱 이제 자리가 잡히게 되는데 밑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니까. 어디까지 막쑥막 이렇게 자리가 깊이 뿌리가 뭐 내린다 할까. 마음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뭔가 붕 떠가지고 뭐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막 이렇게 오락가락하거나 이 마음 자체하고 막 어디에 있는지 보이질 않아. 싹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통하게 되면은 이제 표현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 하는 그런 일이 완벽하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디 있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 물건도 없다고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이라. 딱 미었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마음에 몸에 상처는 입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으면은 생각 분별 망상을 벗어나면은 마음에 상처 입을 일은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다 하고 그걸 또 자기라고 여겨요. 내 마음이 바로 나다 이렇게 했지. 그게 이제 그게 망상이고 착각인데.

그, 내 마음이 다할게 없으니까 나도 할 것도 없는 거라. 예. 뭐 그런 게싹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떤 체험을 해봐야 이제, 아,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뭐, 극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극락이라는 게 최고로 뭐 즐겁다 이러는 말인데, 뭐 표현을 그렇게 했죠. 이게 얼마나 이제 좋은 일인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입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다 중생이니까 그런 분들이 이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상처 입고 괴롭고 힘들던 마음이란 놈이 없어져 버려. 그게 이 경험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에 상처 입을 일이 없고, 마음 괴로울 일이 없어. 그런 일이 오면 없어져 버리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심이란 말도 이제 그, 제가 이 선언 이름을 무심선언 이렇게 지은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는 거거든. 마음이라고 이런 뭐 이렇게 없네? 하고 이제 그렇게 여겨지니까, 그렇게 체험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 요즘 뭐마 정신과 병원이 뭐 요새 그렇게 뭐 인기가 좋다는데 마음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예. 근데 그 아플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게이 공부입니다. 마음이 뭐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더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아플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막 마음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체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 그만 일이 없어. 근데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사실 말하지만은 또 살아 있으니까 할 일은 다 해요. 볼거다 보고 들을 거다 듣고 또뭐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쁜 일을 보면은 뭐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립니다. 만약 마귀와 부처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한 집에서 나와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가니 업짓는 중생이라고 부를 뿐 아직 참된 출가라고 그럴 순 없다. 참된 출가라는 것은 분별 생각을 벗어나는 게 참된 출가입니다. 마음에서 분별 생각을 벗어나는 게 참된 출가고 몸이 뭐 어디에 뭐 머리 깎고 뭐옷 바꿔 입고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출가고 그건 진짜 출가는 아니고 진짜 출가는 자기 마음에서 분별 망상 예? 예, 분별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벗어나는 게 예, 참된 출가입니다. 예컨대 지금 부처와 마귀가 한 몸으로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것은 마치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듯하지만 만약 밝은 눈을 가진 스님이라면 마귀와 부처를 모두 접부수어야 한다. 이 마귀와 부처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이제 그 양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승기실론에도 보면은 일심 이문이라 그래가지고 한개 마음에 양면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멸문, 진유문 이렇게 하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쉬운 이제 쉽게 비유하자면은 한개 거울인데. 양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뭔가가 나타나 있어. 뭐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은 그런 양면성이 있어. 뭐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나타나 있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울에는 뭐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면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면이 있고 한개 거울인데 양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도 그렇다 이 말이지. 배승기실론에서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해 놨습니다. 이게 생멸문이라는 것은 뭔가 나타나 있다 이런. 나타나 있는 건 항상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변화 속에 있으니까 생멸문이라고 그러고 진유문은 공이하고 막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 이제 그 양면이 그래서 그걸 반신경에서는 색과 공이다 이렇게 표현해. 색이 바로 생멸문, 색 수상행식 다섯 가지지만 그게 생멸문이고 공이 진여문이거든요.
그 마음은 양면이 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부처와 마귀. 마귀는 뭐냐? 이 생멸문. 생각, 분별, 망상. 이게 우리를 괴롭히니까, 이게 번뇌가 있으니까 마귀라 그러고, 공.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문제가, 번뇌가 없단 말이죠. 이게 부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와 마귀가 한 몸이야. 한개 마음 속에. 부처도 있고 마귀도 있고, 중생형의 마음도 있고 부처의 마음도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부처와 마귀가 한 몸으로서 나누어지지 있지 않은 것이 마치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듯해. 구분이 안 돼. 우리가 이게 부처의 마음이다, 이게 뭐 중생의 마음이다, 이게 한개 마음인데, 이게 구분이, 마치 우리가 거울도 보면은 텅빈 거울하고 그게 나타나 있는 모습이 구분이 안 돼. 떼놓을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중생은 이런 분별 망상하는 마음하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분별할 수 없는 이 마음하고가 완벽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래, 이제 그런 말이거든. 부처와 마귀가 한 몸으로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것은 마치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듯하지만, 마치 만약 밝은 눈을 가진 스님이라면은 마귀와 부처를 모두 접부수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이게 생멸문이고 이게 진멸문이다. 이게 분별 망상하는 중생의 마음이고 이게 부처의 마음이다 하는 그런 분별 자체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 자체가 분별이니까. 이 분별 자체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바로 분별 망상을 벗어나는 이 체험인 겁니다. 이렇게 분별을 벗어, 이런 분별, 이게 공이고 이게 색이다. 뭐 이게 부처고 이게 뭐 중생이다, 이런 식의 이 마음의 양면이라고 하는 그 분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지혜가 나와요. 이게 지혜가 나오면 이제 왜 공이라 그러고 왜 색이라 그러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예. 그게 분별을 벗어나야 그런 지혜가 나오고, 그 지혜가 나와야 왜 공과 색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공이란 게 있고 색이란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말이 다르니까 공이 따로 있고 색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할수 있는데, 따로 있질 않거든. 이게 그게 따로 있질 않아요. 구분이 안 돼,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분별을 벗어나야 이제 그런 그걸 볼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빨간 눈을 가진 스님이라면 마귀와 부처를 모두 접부순다 이 말은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성스러움을 좋아하고 범상함을 싫어한다면 이 말은 부처를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한다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부처를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한다면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며 끝날 날이 없을 것이다. 부처를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한다, 이 분별이잖아.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이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인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벗어나는 이런 체험은 불가사의, 분별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분별되는 거라면은, 이게 공이고 이게 색이니까 색은 버리고 내가 공을, 뭐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을 할수 있는데, 그건 분별 속에서 하는 거고, 분별을 벗어나는 것은, 분별을 벗어난 체험이란 것은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취사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부처의 마음만 붙잡고 있을 거야, 이게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분별을 벗어나면은 이제 이런, 중생의 마음 따로 있고 뭐 부처의 마음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안목이 생겨요. 안목이. 그런 안목,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긴다 할까? 그리고 이거는 뭐 오직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해봐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 가능하잖아. 아니,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데 왜 굳이 색과 공이라는 이름을 따로 썼어? 똑같은데. 그런 궁금함 가져본 적이 없어요. 반신경 읽을 때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아니, 색과 공이 똑같다면 굳이 색이니 공이냐고 다른 이름을 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지 하고 이제 궁금했을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분별을 벗어나 봐야, 색과 공이와

0: 완벽하게 따로 있을 수가 없지만은 또 색화공을 말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것도 이제 분별을 벗어나서 그런 안목이 생겨봐야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공이라는 말은 이제 분별할 게 없다는 거고 색은 뭐가 분별할 게 있다는 이런 말인데 그게 이제 분별을 벗어나봐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납득이 되는 거고. 이게 어쨌든 요거는 그러면 이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체험이 돼야 되지, 이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는 절대 깨달음이 될 수가 없고, 한번 여기에, 이거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뭐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건 직접 체험이 되고 통할 수는 있어. 여기 이렇게 통해서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게 한번 받아야 돼. 이게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우리 마음 자체가 본래 이런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거는 뭐 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가능한 체험입니다, 이게. 근데 특별히 뭐 일부러 뭐 체험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본래 이렇게 이 마음 우리 마음 자체가 본래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우리 원래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본래 이런 거기 때문에 일부러 뭘할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그렇다고 뭐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법문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번 이렇게 저절로 한번 툭 이렇게 체험이 되고 통해서 밝혀지는 그런 이제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거 불교입니다, 이게 바로.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23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3일 전야제 특별 공연과 24일 봉축 법요식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제주 관음사 064-724-683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터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0: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

0: 장래 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강대한 지혜를 내려면은 이해를 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신, 행, 정. 신,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교가 이해가 결국 안 된다는 사람은,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은 어떠냐? 무조건 공덕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 공덕을 많이 지으면은 믿음은 공덕을 짓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이름이 그냥 법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법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법명 따라가려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폼 잡고 뭐 이름 멋있다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름도 이쁘게 지으면 좋지. 그러나 부처님 이름에 진여하 얼마나 좋아요. 진여하 이름 좋잖아요. 진여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그래서 내가 허심탄회하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이 되면 내가 남인데 찍히고 싶어도 찍힐 수가 없다. 내가 꺼져버리라. 제법 무하다. 자, 지금 요, 그런 뜻입니다. 여덟 번째는 생강대회라고 하는 건 신심이, 이런 걸큰 이해다라면, 아, 이건 신심인데, 큰 부처님 법을 믿고 좋아하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가 저절로 쑥 올라와 버려요? 자비가 눈앞에 확 드러나요. 자비를 많이 행한다, 이 자비를. 비 중에 제일 좋은 비가 자비네. 비가 막, 자비가 막 내려버려, 내려버려. 이 자비라고 하는 거는, 자비라고 하는 거는 한두 번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남에게 연민심을 가지는 게 끝도 없이 남을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때서 대자, 대비, 무연, 대비.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겁니다. 한두 번내 마음 잘 썼다. 이 자비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아프면 내가 오늘 도와주고, 새벽에 아프면 새벽에. 오늘 하루에 12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살얼음판 같은 길에 내가 너를 지킨다. 외나무 길을 결코 이길 하나뿐인데 너를 끊지 않겠다. 잘 가라. 네가 건널 때까지 내가 다 잘 잡아주겠다. 실 건너다 탁 나쁘지 말고, 끝까지. 자식 뒷바라지 하듯이. 그러니까 간세보살이나 저기 사천왕이 뭐랍니까? 사주인사 일념지 애민중생 여적자 시구학 애민중생 갓난 아이같이 돌본다는 거예요. 젖먹이처럼. 그다음에 초범성성이다. 위구 불지고며 위덕심력고며 위덕대무예고며 위덕불평등 법고며 위구일체세강고며 위정대자비고며 위덕심력무여지고며 위정일체불자라야 무장애고며 위일념해지일체삼세고며 위전대법륜하야 무소외고라. 불자야 보살이기 여시시머니 대비로 위수하야 지혜정상이며 성교방편소섭이며 최상심심소지며 열애력무량이며 큰 소리 읽으세요. 성관찰분별가 용맹력가지력가 무예지가 현전이며 수순자연지하며 능수일체불법하야 이지혜교화하며 광대여 법계하며 구경여공하야 진미래제니라. 한문은 이제 우리가 현토를 해놔서 그런데 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한문은 띄어쓰기도 없고 품사도 없어요. 오래오래 읽다 보면은 띄어지고 길게 빼고 장단이 있고 고저 장단이 나와요. 한문을 읽다 보면은. 그럼 아, 이 사람 뜻을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출근할 때도 보면 어떤 데 보면 보리지대원. 그러니까 종성 같은 거할 때도 그리고도 사십마저 올릴 때도 이양 뭐 이양처차 보리자 뭐 그러니까 묘 자성 제불자의 성적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묘보리자 성장음이거든. 묘보리자 성장음인데 그걸 갖다가 묘보리자성장음. 종성할 땐더 많이 뜨네. 포낭함 지옥축이라. 포낭함 아닌데 포낭
낭함지 옥축이거든. 낭함. 낭함지. 아주 보배 구설 상자의 옥축.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다. 이 말씀인데, 그제? 그 포낭함 지옥축. 포낭함 지옥축을 갖다가 포낭함 지옥축. 졸지 지옥 되버려, 지옥 되 그 끊어 읽기를 잘 해야지.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듯이. 아기다리, 고기다리 아시죠? 아, 기다리고, 기다리,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시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한문을 쭉 읽다 보면, 뭐, 왜냐면, 이런 뜻은 왜냐면, 한문을 알아는 게 아니고, 뜻이 쑥 베게 되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문양을 내놓은 거, 초록색이다, 빨간색이다, 글자다, 파란색이다, 바탕이 흰색이다, 이런 것들이, 아, 색깔도 글자구나. 크기 작고도 글자의 뜻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모양이. 그 생전에 처음 보는 모양도 뾰족하게 써놨으면, 저 들어가면 안 되겠네. 동그랗게 써놓으면 누구나 더 오라는 자리인갑다. 그죠? 열고 닫음이 개폐가 저절로 돼버려, 개폐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통달됐다, 툭 터졌다, 그러죠. 그런데 꼭, 들어가야 될 자리, 그거 닦지 마라 하면 닦고, 닦아라 하면 안 닦고, 유리창 깨뿌리고. 위 불지고며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까닭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까닭이다.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상지입니다. 무상이 뭡니까? 최고의, 더 이상 위가 없는 거, 그죠? 가장 어땠의 지혜가 무상지거든. 무엇을 끊고 이제 무엇을 정득하느냐, 무상지. 또 어떻게 닦는지를 아는 지혜가 무상지예요. 어떻게 닦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부처님 지혜는 그 아홉 가지 차별로 지금 뒤에 이제 그 심력부터 해놨어요. 예,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면은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느냐. 위덕 심력고라. 열 가지. 부처님의 힘이. 부처님의 힘을 심력이라 하거든요. 심력 자체가 그 완벽한 힘이에요. 예? 완벽한 힘. 예. 다르게 이제 설명할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심력의 역을 얻는 것을 부처님의 지혜라. 그렇게 남인데 뭐 옳고 그름을 제대로 왜 처 비처 지혜라고 하는 게 들어보셨죠? 네. 예, 옳다 그러다 이런 걸 환하게 아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위덕 대무예고라. 위덕 대무예고라. 무예 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려움이 없는 부처님의 대무예를 얻었다. 두려움이 없는 걸 관세음보살이 시무예라고 하지요. 무예를 베풀어 주신다 하잖아요. 시무예.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그 똥개가 많이 짖거든. 진짜 무능개는 안 짖어요. 예? 사자가 아무 데나 뭐 이렇게 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많이 짖고 막 조잘되고 막 이러면은, 아, 이거 똥개구나 이러면 돼요. 삿된 견해를 깨뜨리는 작용, 이게 이제 대무예라. 두려움이 없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평등법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평등법이니까 아공 법공이라. 인화가 없다, 그죠? 인화도 없고 법화도 없고 무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등하잖아요. 평등은 뭡니까? 너와 내가 내 마음 고요할 때 너와 나 둘이 아닐세 이렇게 하잖아요. 너와 나가 고요하려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그냥 초월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에 맺혔던 거 허망하게 또 대세김질하고 앵계부터 싸우고 이런 게 없다 이거지. 신불망치 가급법, 역불탐착 미래사, 미래의 조건을 걸고 뭐 전쟁 그만하자 이런 거 없다는 거지. 구일체세간고라. 야, 이게 제대로 나왔지. 일체세간을 구하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세간을 어떻게 구합니까? 보시섭, 에어섭, 이행섭, 동사섭으로 중생의 업을 구하는 것. 내 사섭법으로. 세간을 옆 써놔요. 딱 써놔버려요. 사섭법, 이게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예. 보시섭, 저절로 우러나죠. 그럼 말도 곱게 하고, 예? 위정 대자비고라. 큰 자비를 깨끗이 하려고 한다. 자비마저도 훌륭한데, 그거마저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일입니까? 그죠? 대단히 큰 일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죽어도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수신 장군. 예? 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내 판권은 누구한테 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경제는 일체 중생이 주인이다. 제가 대만에서 CD를 한 장 받았어요. 대만의 CD 대장경 C베타라고 하는 거 지금 벚꽃 산사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계시던 분이 우리 어른 스님께서 항상 이 시대에서 가장 공부 많이 하는 스님이 성엄 스님입니다. 눈 위에 발자국 그 썼던 스님 있잖아요. 그죠? 대만 스님? 일본 유학 가시다가 미국 불교를 이제 중국 불교를 처음 전해셨던 그 스님, 성엄 스님. 성엄 스님 그 가시면 그 절에 가면은 성엄 스님 그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아무것도 묘도 없고 탑도 없는 거기다 수목장 해놨거든. 그리고 그 밑에 내려다 보는 자리. 문수선은 그것도 하단 같은 데 수목장 해놨다고요. 저도 그래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스님은 누가 그저 부도타고 안 세워줄까 싶어서 상자 안 해주고 자기가 당신 살아 생기를 만들고 계시대요. 동선으로. 예. 세계 최초 금속활자 직지,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서신 스님 있죠. 백운경안 스님. 신도의 땅을 한 뼘도 범하지 마라. 내 죽고 나면은 장작도 아깝다. 그냥 완전히 그냥 꼭대기 불을 해가지고 나를 흩어버리고 요만큼 살이 하나도 남기지 마라. 성엄 스님 벚꽃 산사에서 나온 그것이 지금 성엄 스님 가셨지만 그 흔적으로 그림자가 인터넷 망해서 제가 지금 제일 잘 쓰는 게 온라인으로 쓰는 게 시베타, 고려대장경, 일본 신수장경, 만자속장경, 신찬속장경 그리고 그 뒤로 모든 불교의 한문 경전 있잖아요. 총망라대가 있는 사이트거든. 어마무시한 불사를 한 스님의 원력으로 그 제자들이 받들어서 했죠. 그 스님께서 6년간 폐관하시고 대장경을 다 읽으셨거든. 6년간.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경을 번역하든 금강경 하나를 번역하든 반야신경을 번역하든 일단 대장경을 다 읽은 사람이 읽기라도 한 사람이 번역을 해야 된다. 함경이고 뭐 함경을 번역하고 싶어도 대장경 전체를 다 보고 난 뒤에 번역을 해야 올바른 견해가 설 것이다. 해야 돼도 끝도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원래 안 한다 하는데 스님들이 잡아가지고 니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와. 나는 공부의 분상이 아니에요. 그 CD를 떡 왔는데 일본에서는 25만 원씩 한 장에 팔았어요. 몇 개 들지도 않아요. 유가사진은 100건도 그 대지론도 한 건 이렇게 25만 원씩 이렇게 팔다가 일본은 그 신수장경 쫄딱 망해가지고 안 하지. 그 100건 만들 하나 끌고 두 개 끌고 세 개 끌고 해가지고 100건 만들려면 맨날 며칠 몇 달을 해야 돼. 작업을 하려면 아래 한 거 파일 우리 KS 파일로 만들려면 일본은 지스코드로 되어 있거든. 우리는 KS 코드 일본 지스코드로 되어 있는데 시프트 지스코드하고 중국하고 다 달라요. 요즘은 다 같이 쓰는데 세상에 대만에서 그 CD를 한 장 뜩 날려왔는데 그걸 가지고 내 불광사전 색인집을 만들었죠. 들어가서 필드를 싹 풀어버리고 이제 해킹해가지고 확 팔았는데 만들었는데 CD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일체 대장경은 일체 중생이 주인이다 써놓은 거예요. 한문으로 탁 꿇어져 버렸지. 그 어른 선생님 책 뒤에는 이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항상 널리 제 책하고 이 어른 선생님 책 뒤에는 항상 그게 돼가 있죠. 이 책을 복사하기를 환영합니다. 널리 공양하면 공덕이 무량합니다. 그러니까 벚꽃산사에서 108자재여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스님께서 하면 20만 부 이상 찍어서 배포하셨잖아요. 어른 선생님께서. 예? 그 성엄 스님의 한 사람의 그 진실한 소리는 목소리가 안 나온 소리라도 골짜기에서 혼자서 울려도 계속 퍼지게 돼 있다니까. 꺼지지 않는 등불이에요. 그래도 우리 어른 선생님 통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통해가지고 문수선을 통해 계속 나가잖아요. 그죠? 서로 만나고 안 만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만나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대. 꼭 육신이 만나야 만나는 건 아니에요. 밀밀 전술하게 걸어야 되는 거죠. 자, 심력과 남음이 없는 지혜를 얻으려 하는 것이다. 두루하는 지혜로 온갖 눈으로 세간의 중생들을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떡 다 챙겨가세요. 모든 중생을 다 세요. 또 위정 일체 불찰하야 무장해거라 일체 부처님의 세계를 깨가 장애 얻게 한다. 일체 부처님의 물됨이 없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지혜다.

일체 불찰을 깨끗이 하게. 1세 동방 길도량, 2세 남방 덕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양강 도량 청정 무아의 삼보 철룡. 아, 천성이 하안경 읽다가 쑥 풀려버렸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 하안경만 읽으면 다른 경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 각 선생님께서 말씀 어릴 때 저한테 힌트 주셨어요. 그거 하안경만 야무지게 보면은 다른 경은 쫙다 따라온다고. 그거 잘 보라고. 그거 잘 생각했구만. 여러분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조금 더 진도 나갑시다. 저는 여러 선생님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가만 생각해볼까요? 어떤 데 가다 어른 선생님 왔다가, 등민 선생님 오셨다가, 각 선생님 오셨다가, 예? 위일념의 잠깐 동안 사이에 지일체 삼세고라. 일념 즉시 무량거 구세 십세 화상저. 한 생각 속에서 삼세일을 깨닫기 위해서다. 이런 것도 의상쌤이 이렇게 해놨어요. 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삼세가, 없는 삼세가 전부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보세요. 일상무상이라 금강경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일상무상분 아시죠? 노사나 부처님은 한 모양도 없기 때문에 천백억 하신이 전부 노사나 부처님일 수 있어요. 예? 예. 무리지가 질이요, 불연지가 대인이라. 공적 시색이요, 색적. 자, 위 대법륜을 굴리치게 두려움이 없이 하려는 것이다. 해석을 할래? 불자야 기여시심이라. 불자야 이러한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위 대비로 위수라. 이 대비, 대비로서 어떠므로 삼는다. 여기 이제 입법계품도 가면 해놨죠. 삼매의 머리는 어떠면 삼매로 가는 제일 첫째 조건은 뭡니까? 대비입니다. 대비. 그렇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정신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탐진치가 들끓어가지고. 예? 아,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비로서 가장 먼저 가치를 둔다 이말 아닙니까? 예?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까? 한의심을 일으키는 데는 뭐가 최고다? 자비심이 있고 그 자비심이 공덕이 물어 녹아서 계속 자비심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예? 지혜롭게 판단하고 공덕을 짓고 그렇게 돼요. 으뜸이 되고 그다음에 지혜가 정상하고 정상 정폭돼서 위로 예? 항상 증가한다. 지혜가 더욱 뛰어나게 늘어난다. 예. 정상이 커진다. 예. 정상이, 지혜가 뛰어나면 어떠냐? 지혜롭지 못할 때는, 이게, 무딘 사람은 왜 엉덩이가 막 이래가지고, 무르익어가지고, 짓물러도 지가 일나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어릴 때, 다른 거 배울 때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고수가 되면은, 더 부드러워지고, 더 아주 예민해지고, 더 예리해진다. 그러니까, 붓글씨를 쓰더라도 그렇고, 운전을 하더라도 그렇고,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고, 공부를 하더라도. 고수는 호리유차라도 천지 현격이 그런 말이에요. 지혜가 정상하는 거는 미시한 괴로움까지도 다 알아차려야 돼요. 얼버무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고수는 이렇게 그릇 만드는데 저기 지리산을 가니까 딱 이렇게 요리 만지시더니 서로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아, 종이 한 장만큼만 더 얇았으면 이러더라고. 느끼는가 봐요. 그칼 만지는 사람들한테, 칼 만드는 사람도 그게 다 강도 있잖아요. 느낄 것이고, 붓글씨 잘 쓰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안에 심이 있니, 심이 없니, 이 쪽제비 털이니, 토끼 털이니, 그죠?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못 쓰는 사람은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쑥떡 많이 먹죠? 쑥을 더 연지 덜 연지도 모르고 떡처럼 먹는다, 이거 그냥. 답답해, 답답해. 떡, 풋내가 나는지 쑥내가 나는지도 모르고 막 먹는다, 그냥. 아마 그런 분들 시금치로 그냥 물만 들여놔도 쑥떡인 줄알 거야, 그냥. 자, 여기서 지혜가, 제가 이렇게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하세요. 예.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는 거의 천친보살이 강의해 놓은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싹 녹여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천친의 후신이에요. 작은 천친이라 불러주세요. 제가 서울 갈 때 꼭 법문하면 큰 차, 그 KTX를 타고 가는데 큰 선생님 된다고. 작은 타면 작아질까 싶었어. 요번에 서울에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비행 선임이 돼가지고 높은 선임이 된 거지. 높이 갔으니까. 성교 방편 소습이라. 아주 좋은, 솜씨 좋은 것. 성교 방편으로 방편에 포섭되고. 선교 방편하고 지혜하고 뭐가 고수예요? 방편이 고수예요, 방편이. 예? 지혜가 있고 난 뒤에 지혜가 무르익어야 칵까지 무 하나라도 반찬을 12가지 만들어낸다. 지혜가 어설프면은 무 푹 삶아가 12접시 담아내는 걸 묻혀가지고.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무를 삶기도 하고, 데치기도 하고, 그죠? 다양하게 막. 이게 어서 삐지를 해야 될지, 이제 총총 썰어야 될지, 채 썰어야 될지, 이게 맛이 다 달라지거든, 이게. 예? 나박나박 썰어야 될지, 통통 썰어야 될지,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전부. 깍두기를 언제 먹을 거에 따라서 깍두기 크기가 달라져야 되거든. 나는 늘 이래 한다. 이거. 할 때마다 다르잖아. 나박김치 다른 걸 때는 그래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예? 얇게 할 때, 두껍게 할 때, 묻은 사람은 된장을 처음부터 풀어가지고 떨어진 데 놔도록 그래 만들고 썩게. 한 불 끓고 여야지. 그치? 날콩가루도, 그거 뭐, 어디, 여어놓으면 구르륵 넘치기 전에 이렇게 탁 조절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여어가지고 막 온 데 다. 콩가루 말이야, 콩가루. 열 타임이 있어요. 그래, 바로 끓으면 촥 낮추고 쫙 이렇게 가요. 그걸 모르니까 막 그냥 끓이면 되는 것 같다 싶어 아무데나 이어가지고 이런 게 전부 다 선교 방 아니 글 이렇게 돼가 있는 게 생활에 우리가 응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프펜을 쓰다가 0.7mm 쓸 건지 0.5mm 쓸 건지 예 자기 다르잖아요. 자 그다음에 최상의 심심 소지로 가장 훌륭하게 깊은 마음으로 유지되고 가장 깊 깊은 마음, 최상의 깊은 마음은 순수하고 지극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에? 순수하고 지극한 마음은 직심과 깊은 마음이 곧아지거든. 아주 직심심심 그러다 보면 순수하고 순지, 직심심시 순지, 순박하고 지극한 거룩한 마음이 강대심이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다 보면 행발심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정발심을 넘어가면 진심이 우러나죠, 진심. 열애력이 무량이며 부처님의 힘이 한량이 없다. 무량한 대단한 한량한 힘을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 힘이 한량이 없다. 그 다음에 선 관찰 분별과 용맹력과 지력과 무예지가 현재. 이 무예지를 우리 흔히 문수보살 근본 지혜라 합니다, 근본 지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근본 지혜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여기에 뭐, 이 비유는 틀리지만은, 원래 없는 전기까지 해야 전기겠지만은, 이 전기 자체가 아직 그거 빛이나 냉장고나 선풍기나 이렇게 다르게 변하지 않은 상태 있잖아요. 요걸 무예지라 합니다. 무예지. 어디에든지 다 쓸 수 있어요. 근본 지혜고. 요게 이제 이 무예한 걸 작동시켜서 자연스럽게 바람이 될 때 선풍기에 돌려주고 냉기가 되고 온기가 되고 인연 따라서 불수자성 수연성 하는 걸 자연지라고 합니다. 그걸 후덕지라고 하고 이해가시죠? 밀가루 생밀가루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지? 오우 그게 용맹력과 지력과 무예지 이런 게 있잖아요. 아주 근본적으로 선 관찰 분별한 분별력이 있어요. 그럼 이 밀가루를 잘 사용해가지고 도넛을 만들든지 카스테라를 만들든지 뭐 수제비를 만들든지 칼국수를 만들든지 이 그 국수를 만들 때 소면을 할지 중면을 할지 예 이 그죠 당면 할 때 납작 당면을 할지 동글동글 옛 당면 사리 당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스님하고 하면 하원경이 재밌는 것 같은데 혼자 하면 읽으면 하원경이 재미가 없다는 거라 그건 누구 문제예요?
셰프를 만나면은 요리가 그럴싸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해보면은 그러면 여인섭사의 구구하면 자연적중어이라 스장에 참선하는 방법을 그랬죠. 처음에는 안 되지만은 한 발짝 올라가면은 열 발짝 물러나고 한 발짝 올라가고 열 발짝 물러나지만은 그래도 그 빙벽을 오르고 오르다 보면은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 상류로 노조 올라가면서 힘들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 공부 안 되는 자리가 계속 공부되는 자리가. 저는 처음에 출가하기 전에 10대 때 우리 제 운동하던 도장에 법성계가 붙어 있었어요. 법성계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써놨어요. 펜던트 비슷하게. 그걸 제가 개성법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법성계를 못 읽어요. 개성법. 그 우리 사양이 그래 지금. 아이고 저게 개성법 읽던 게 강사한다 강사. 아이고 개성법 강사라고 읽어주세요. 개성 법성계. 네. 그 한문을 이렇게 법성계 선할 쓸 거 아니에요. 그런 나 오른쪽을 읽어본다니까 개성법. 그런데 틀린 줄도 모르고 아이고 그래 막 웃더라고. 그래. 그때부터 나는 글 제주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유. 수순 자연지라 놨잖아요. 수순은 바로 바람이를 수순이라 그래요. 남에게 베풀어주고 아주 순종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건 아무 거슬림이 없어. 대패 결대로 이렇게 나무 그죠? 결대로 이렇게 대패질을 해야 되잖아. 끄칠끄칠 안 하게. 이게 자연지라 후덕지라 그러고. 이게 힘들거든요. 앞에 뭐가 없어서 안 되겠어요? 이미 무예지가 체득이 안 되니까 자연지가 나올 리가 없어요. 전부 다 뾰족뾰족뾰족 해가지고 똥꼬집만 있어가지고. 능수 일체 불법하야 이 지혜 교화하며 일체 불법을 받아들여서 지혜로 교화한다. 가장 뛰어난 바르게 법을 받아들여 그거를 이 교화 가르쳐서 훈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변화시키는 게. 강대여 법계하며, 예, 강대여 법계라. 강대하기가 법계와 같다. 가장 묘하고 가장 크다. 그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이렇게 되니까 금강장 보살이 안 된다, 안 된다, 너거는 안 된다, 안 된다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김의 덜판에, 덜판이 절에 너른데 곡식은 낱낱이 다르다. 김의 벌판이라고 하는 것이 노선화 부처님이면은 낱낱 밭마다 다르게 소출되는 곡식은 파도 나고 김의 대제 토마토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전부 천백억 화신이에요. 우리 몸이 오래 있으면은 혈액이 있으면 무슨 혈액킹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맥이 됐든 동맥이 됐든 모세혈관이든 뇌혈관이든 일리평등한 혈액행이 흘러가요. 청탁을 무시하고 예? 가는 건 오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노사나 부처님이라 한다면은 정맥과 동맥으로 갈라져서 각자 쓰임대로 가는 것이 자연지고 이게 천백억 화신이. 천백억 화신이 바로 자연지입니다. 노사나 부처님은 무예 이에 화오지요. 그 일심 하나에 똑같은 부처님 같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공산주의 마음도 마음이나 민주주의 마음이나 뭐 사회주의나 서로 마음이 달라서 이 마음 저 마음 되는 게 아니지요. 마음은 본래 일리평등하나 훈숙된 바가 저마다 무명에 덮인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귀신론은 그래 나오지. 왜 사람마다 이렇게 툭 들으면 다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못 받아들입니까? 무명에 덮인 정도가 후박이 별나라. 두껍고 얇은 것이 사람이 읍장 두꺼운 사람 똑같이 듣는데 똑같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지 눈의 안경이 아니라 부처님 눈의 안경은 모든 사람의 눈을 다 맞춰주니까 눈이 한 개인데도 천 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천수 천안이라. 구경여 허공하야 완벽하고 완벽하고 구경은 틈이 나라 아닙니까? 구경. 허공보다 더 완벽해. 넓기도 하고 완벽하기도 하고 오는 세월 끝까지 다 하나니라. 허공 끝까지 이렇게 비유했는 건 뭡니까? 우리 자비심을 어디까지 해야 돼? 끝까지. 왜 우리 보현 행원품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무한정 내가 자비로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저 바다에 좀 다시 한번 비유하면은 하나인데 사는 물고기는 천차만별이요. 미역, 다시마, 김이 천차만별은 천백억 하신이다. 이 하나의 넓은 허공에 별이란 별은 별이 별별이 다 있구나. 예? 예. 자, 그 다음에 한 대목 열어놓고 오늘 마칩니다. 불자야 욕하지 마세요. 보살이 시 발려시심하면 적득 초범부지하야 이 보살 위하며 생열에가하며 무능설기 종조가실하며 이 세간치하야 입출세도하며 덕보살법하며 주보살처하며 입삼세평등하며 열애종중의 결정당등 무상보리니라. 보살이 주여시법이명 주보살하니지니 이 부동상응곤이라. 자, 오늘은 한 구절만 하고 갑니다. 이 범부지혜를 초월해서 이제까지 지저분하게 양심의 냄새나던 살던 것을 정리해버리고 보살 수행을 닦으면서 부처님 집에 태어날 인연을 맺는다. 그래 놨잖아요. 그죠? 그 요번에 문자 보낸 게 뭐죠? 초, 범부지하야 생, 열애가라. 그 열애가에 태어난다는 것은 마지막 구절에 나왔어요. 부동상응이라. 제법 부동, 본래적. 구례 부동, 부동하고, 자, 일로 보세요. 부동이라고 하는 것을 허공무위, 진여무위, 부동무위, 택멸무위, 비택멸무위, 뭐, 이와 같은 그 무위법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유위법이 94가지로 오이 백법을 따지잖아요. 그죠? 무위법, 유위법 하는데, 무위법은 이름을 사실 안 쓰는데, 택멸무위, 비택멸무위, 진여무위, 부동무위, 허공, 진여무위나 부동무위나 허공무위나 그 의미에 따라서 허공 같다, 저기 무위가 진여와 같다, 그 다음에 부동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처님처럼 살 수 없는가? 답이 여기 나왔습니다. 부동상응 해보세요. 부동상응. 이 마음이 부달 일법계고로 신불상응하야 귀신론을 그려 나옵니다. 이 마음이 법계를 제법 부동을 요달하지 못해서 신불상응이라 진심하고 상응하지 못했다. 그럼 뭐하고 상응하느냐? 망상심하고 망심하고 계속 상응해서 한성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진심은 하고 상응하려면은 오원 개공부터 요 부동 있잖아요. 부동심이 자 한이지 이구지 발강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아 여덟 번째가 부동지가 이걸 갖다가 무생법인이라 하는구나. 무생을 부동이라고 하는구나. 불생 불멸의 냄새가 나는 것이 팔부능선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이지는 땅에다가 이 분명히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이해가셨어요? 네. 묘목을 심었으나 아직 사과가 달리지 아니 한 3년 지나야 실과가 하나 열려요. 사과나무. 그렇죠? 그리고 한 8년쯤 지나면은 사과가 있다가 나락도 있다가 80%쯤 익으면은 엔가에 먹을만 그것도 베어가지고 찐살을 만든다 인겨. 그렇죠? 햅쌀. 대게 얇은 거 해놓으면 이빨 부러지잖아. 그 찐살은 언제? 덜 여물을 걷을 때. 그래도 쌀만 날 때. 부동지. 왜 부동지라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부동이 냄새 나는 거 처음에 연결되는 거 어디요? 바다에 들어가는 단계는 한이지고. 그 전에는 아닙니다. 한이지부터 들어가고 팔부능선 넘어간 부동지부터는 부처님처럼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팔지쯤 되면 색자재지라 그러잖아요. 굳이 되면 말을 무에 변제할 때 심자재지라 그러고. 예? 십지보살은 앞에 구지보살 다 합쳐놔도 안 돼. 부처님 한 분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 다 합쳐도 부처님 한 분 이길 수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점 무여불이라. 자, 마치겠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3: 네!
4: 대무릎도?
2: 관절 복응!
4: 걸을 때도?
2: 관절 복응!
5: 일할 때도?
2: 관절 복응!
6: 내 어깨도?
2: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7: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8: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9: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8: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0: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1: 아빠 최고.
12: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3: 선택하길 잘했어요.
8: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2: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으로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2: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3: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4: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1: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0: 안녕하십니까. 울산 도수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1: 이모회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돈 치하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2-8100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2: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

0: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0: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발언 대전서구에 김복내 박창무 보채 전북 남원시에 김성매 신우재 보채 서울도봉구 김성자 정의창 송정화조 정성수 정지수 정의상 정의경 박희재 박규현 보채 대구동구에 김정옥 이상원 이영희 이상훈 김은영 이하림 보채 천남 한평군에 김영국 이경희 보채 인천 남동구에 유상봉 추현이 이신영 추현성 김진아 추시현 추시훈 추민호 추민아 보채 경기도 남양주시에 박정순 한상일 권소연 한건희 보채 충북 청주시에 신노연 이옥군 신태호 김재희 신미정 신은정 신화정 보채 제주 제주시에 이보리성 우승은 오명은 우승이 오재영 우왕석 보채 경남 창원시에 이상난 조한내 조정숙 백나영 조민규 강남주 조현도 조민주 조현도 보채 충북 청주시에 이성희 유순이 이재명 이미정 이주영 이효주 박찬호 이재 이재희 박준영 박준성 고삼내 보채 인천 남동구에 이수

전진 이가인전 시연부채 부산사구의 임순옥부채 경남창원시의 창혜영 황흑윤부채 부산해운대구의 조혜영 이도 임조승호 박은영 조윤승 조윤술 조소연 이현재 이율록부채 울산남구의 한찬 한영은 한해솔부채 가족건강발음 제주 제주시의 장정신 부채 서울로원구에 함상규 함상익 부채 소원성취 발언 제주 제주시의 강평자 부채 서울 은평구에 황창식 김정희 부채 업장 소멸 발언 제주 제주시의 고영범 정순일 고승지 공의진 고민기 고민우 고민아 부채 서울 강북구에 김진숙 김경렬 부채 경기도 안양시에 문설이 부채 서울 용산구에 이병주 최점희 이경민 김지혜 고재상 이정 고주환 고수민 부채 사업권창발언 광주 광산구에 조영주 김미경 부채 경기도 광주시에 자금석 천영숙 부채 학업 성취 발언 경기도 남양주시 한건희 한예준 부채 대구 수성구의 한태용 한도연 부채 가족 일상 발언 경남 김해시의 김광영 고해숙 부채 서울 서초구의 김순만 장순자 김민창 김지은 김두연 부채 대전동구의 김영길, 조은영, 이민석, 김나연, 피태희, 김희선, 피시윤, 피시야, 부채, 중남, 예산시에 김영수, 김민경, 한은정, 김미성, 김도윤, 부채, 경북, 포항시에 김영호, 김매옥, 김영국, 김효성, 김도연, 부채, 경기도, 부천시에 김재은 부채, 김용성, 영가, 수자령, 일체 영가, 대전, 동구에 김중명, 양승남, 양승군, 양승철, 박기아, 홍민선, 강지화, 양기봉, 양기영, 임재용, 양중모, 부채, 경기도, 양평군에, 노수열, 정옥순, 노동일, 노연아, 김병기, 부채, 서울, 강남구에, 서문기철, 오순덕, 부채, 충북, 보은군에, 송수경, 조주연, 조영복, 황희정, 조호군, 조영군, 조유군, 배현미, 조혜군, 조연주, 조수근, 조재금, 부채, 조용호, 영가, 부산동구의 한순환, 차연우, 차선희, 차정민, 이한나, 부채, 차삼식, 영가, 인천, 부평구의 오세

김해시의 원창남 원주영 부채 박정자 영가 원 영태경과 서울구로구의 윤인기 김사

은 부채 이영 노영가 이영애 영가 이강 노영가 숙모 영가 유황세 영가 박영래 영가 서울 영도 포구에 이수영 이해정원 이학봉 이학준 이학선 이철우 이영진 학원지 박소라 이정원 부채 경북 경주시에 이용환, 이창훈, 이자영, 희정호, 이채원, 부채, 김정옥, 영가, 충북, 청주시, 이은우, 한희숙, 이효진, 이상태, 힘재영, 이서영, 이지호, 부채,

이정임 정체 영광 대현 부채 경기도 부천시 이정훈 김영석 김민석 부채 강해남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경기도 부천시에 이현승 김민선 부채 반려견 김국지 영가 울산 남구에 이유복 유해덕 이영우 홍주영 이상엽 부채 이상희 부채 이정혜 영가 대구 달서구에 장계와 조영희 김민진 조윤서 조현수 부채 서울로 원구에 장석원 우승현 박희영 장유정 부채 우창재 영가 경기도 화성시에 청주영 정성균 정성순 부채 양춘월 영가 극락왕생 발언 강상학보기 강상범 영가 강평자보기 김병순 김성옥 김양희 강상종 서희성 이치영 강소인 영가 김송환보기 김동철 영가 김영환보기 김철윤 영가 김중명보기 김영원 박국화 수원 김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문서리보기 문대현 이계선 지재훈 이기덕 문황식영가 수활 수자령 일체영가 박창모보기 박종각 곽권순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백영조보기 백지준 박옥 백상용 김희순 백동호 영가 장씨 영가 정씨 일체 영가 상명스님 보기 곽호환 영가 서진호 보기 소동문 소봉수 영가

영가 이도인복이 대하령 영가 축생 영가 이병주복이 이돈수 박공임 영가 이보리성복이 소홍대명화 장정각심 우윤겸 이만재 변만옥 영가 대하령 1위 대하령 2위 영가 이상남복이 이정희 오시재 김순희 이상섭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이수영복이 이명재 나배옥 영가 이순희복이 김문환 유금내 이석호 안예은 이원순 영가 대하령 영가 이순희복이 국사례 이시우 이원영 정인석 신지연 영가 이정원복이 이화영 박신용 영가 이정인복이 조기로 조영일 이계연 임정순 이형범 조순종 정정내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임순옥복이 이성규 윤복순 윤복선 영가 차광스님 강봉

성룡 영가 장수창 보기 창성한 양순덕 영가 정옥순 보기 박성호 박순분 정군호 정천호 정은호 영가 정희창 보기 정동교 영가 조영주 보기 조옥봉 최금희 조희승 김영자 김씨 영가 장청용 영가 태아령 영가 반려견 제니 영가 조용준 보기 조수홍 이주희 조진현 영가 조한내 보기 조영가 윤명희 조판재 영가 차금석 보기 차두환 영가 전영숙 보기 김신혜 영가 재점이 보기 최중재 김금래 최치행 한선보파 하니 최희정 김관여 제기덕 탐진 제시 조상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주연일보기 주예식영가 한상일보기 한연소 한상민영가 한참보기 한도우 손양점 한진욱 한성원 한용소 한정우 한미수 한윤비 한명자 한순아 한원기 김영훈 청주 한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고조모 증조모 조모영가 나주임씨 유인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허정길보기 허운 조병문 허우 박우송영가 허정선보기 이성재영가 황창식 김문수월보기 황일호

비는 오묘한 힘을 입어 금일 죽은 영가와 이 두량한 가밭 외로운 영혼 모든 불자 등각 영가들이 삼계의 고통을 벗어나 여러 겁동안 지은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저승길에 헤매지 않고 곧바로 극락정토 상품상생세계에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

0: 것이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대한불교조계종 창령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BTN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전등사 총무국장 지불 스님과 양주 회암사주지 인공 스님이 함께한 이번 대담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로부터 참된 수행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수행이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성찰합니다.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각 종단의 지도자들과 함께 수행과 전법, 사회적 역할과 미래 비전에 대해 진솔한 대담을 나누며 불교가 국민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조명해봅니다. 2016 담선 대법회에서 성철 스님을 비롯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일곱 선지식들의 수행 일화를 AI 영상과 내레이션으로 재구성해 화두와 깨달음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만나봅니다. 법장 스님의 투게더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전 사행을 현대인의 삶에 투영해 오늘의 현실 속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1부에선 인도 네팔 출신 스님들의 한국 불교 수행과 전법 이야기를, 2부에선 조계사 청년회와 함께하는 MZ세대의 신행과 청년 포교 현장을 담아냅니다. BTN에서 마련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세상의 화합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염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0: 금강경 법회에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
1: 저같이 못난 사람도 금강경 방법으로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믿고.
0: 김원수 박사의 법문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김원수 박사는 금강경의 대가인 백성욱의 제자다. 백성욱 박사가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 금강경을 문자적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풀어낸 백성욱. 그는 수행자이면서 동시에 대중과 소통한 불교 철학자였다.

공손사회는 능엄경이 아주 주 텍스트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에 사사무예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 박사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백 박사님 대중 보는 데서 사사무예를 설명하시면서 병뚜껑을 병속으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또 집어넣었다 뺐다를 마음대로 하면서 이게 바로 사사무예 도리다라고 백 박사님이 시범도 보이면서 설명했다라는 얘기가 운호선의 능엄경 강화에 나오는 겁니다. 단어 스님이나 송 스님 옛날 분들은 다 아세요. 백 박사님 유명하신 스님이라는 거. 2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대단한 분이다라고 송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또 단어 스님도 그 스승이신 방한암 스님이 매일 점심을 날려줬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서 알고 계셨겠죠. 옆방에 있는 사람이 백 박사님 돌아가신 뒤에 그 인사차 들렸더니 야, 그 백 박사님 대단하신 분이야. 너희들 복 많은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

백성옥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매료됐다. 부처님을 닮은 모습과 깊은 통찰력에 학생들은 스승으로, 정치인들은 조언자로, 주행자들은 선지식으로 따랐다. 서정주 시인은 백성옥을 이렇게 평했다. 5천년 역사에서 여자로는 선덕여왕, 남자로는 백성옥이 가장 매력적이다. 한 사람의 삶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채로운 삶. 승려, 독립운동가, 학자, 정치가, 교육자.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었다.

0: 박사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부처님께 무엇을 잘 되게 해달라는 마음이 넓으냐, 부처님을 잘 모시겠다고 하는 마음이 넓으냐?
2: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건 대답을 아니, 이미 뻔히 질문 속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라는 게.
0: 모시는 마음이 넓습니다.
1: 모시는 연습을 할 때 너는 더 넓어질 것이다.
2: 금강경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든 바치는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지옥 같았던 군대 생활이요, 며칠 새 아주 편하게 바뀌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실천함으로써 제 마음에 평화가 오니까 아,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네.
3: 그는 숙명통으로 전생을 보았고 5.16을 미리 예견해 소사로 내려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기도 했다. 마음이 부처님을 향해 있으면 모두가 출가자라고 설파했던 백성옥. 그의 제자들은 그를 불세출의 도인, 시대의 활불이라고 부른다.

0: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각본상을 탔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고 아시아 또 최초입니다.
1: 한강 작가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 지금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음식에 열광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식민 지배를 겪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것을 이미 예견한 사람들이 있었다. 남북 통일과 부강한 대한민국을 이미 예견했던 해안을 가진 사람들. 그 중에서도 백성옥 박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견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1960년대 후반, 그는 한국 자동차가 중국에 수출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3: 세계 나라 발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 중에 하나인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으로.
2: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본격적으로 생산한 시기가 1986년인데 이미 20년 전에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예견한 것이다.
4: 저희가 처음에 소사에 들어갔을 때가 67년도거든요. 포니가 나오기 한 20년 전에 그때 이미 자동차가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간다. 한국은 점점 발전한다. 일본을 따라잡는다.
2: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견하며 도인의 면모를 보였던 백성옥 박사. 그는 보통의 승려가 아니라 도인이자 교육자였고 정치가였다.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가 되어라.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라. 백성옥 박사는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는 동시에 그 성과를 사회와 나누려 했던 인물이다. 개인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대중에게 이치와 판단의 기준을 전했다. 걸어온 모든 길이 대승적 실천의 길이었던 백성욱의 삶. 그 첫 발걸음은 암흑의 시대, 조국이 사라진 시대에서 시작됐다.

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1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누이 동생은 고아가 됐죠. 그러니까 학교도 못 다닐 건데 그때 기억으로는 전생에 복지훈계에 있어서 외갓집에서 공부를 시켰대요. 그때 해와 전문학교라고 동국대학교 전신입니다. 거기를 이제 졸업을 하신 거죠.
1: 1910년

0: 14살의 나이로 정릉 봉국사에서 출가한 백성욱. 경성중앙학립을 졸업한 그는 민족의 함성이 울려 퍼졌던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대열에 함께했다. 불가의 수행자였지만 조국의 현실 앞에서 침묵할 수 없었다. 백성욱에게 독립운동은 자비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1: 누구의 말을 보더라도 아, 이건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나라가 없어서는 불법이고 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독립운동은 꼭 필요하다.
0: 1919년 5월 10일 백성욱 박사는 일본의 수배를 피해 상하이로 출국한다. 당시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결집했다.
1: 한 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아주 고생 끝에 상해로 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0: 그곳에서 그는 독립운동에 동참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자신을 내놓았다. 불가의 자비와 민족의 독립, 두 가지 원을 가슴에 품은 젊은 수도자의 발걸음은 이미 범상치 않았다.
1: 거기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총집합을 했었는데 그 믿음직한 사람을 만났던 게 이승만 박사였고, 이승만 박사가 지금 개인적인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보통 요새 문사철이라고 해서 문학, 역사, 철학을 지혜를 개발시키는 학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민족의 독립이 되려면은, 해방이 되려면은 지혜 있는 인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0: 하지만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의 한계를 깨달은 그는 서구 학문을 직접 배우기로 결심한다.

0: 첫 출발지는 프랑스였다. 당시 프랑스는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언어와 기초 학문을 익힌 백성국은 다시 독일로 눈을 돌린다.
1: 칸트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회화 전문 다니실 때부터도 좀 배우셨던 게 있었고 또 이승만 박사의 권유도 있고 한 것이 독일 유학에 아주 계기가 되지 않았나. 글쎄 그때 그 백 박사님 얘기로는 대개 자기가 미국으로 했으면은 그때 미국의 뭐 하버드나 프린스턴은 그때도 상당히 명성을 떨쳤던 학교였는데 웬만하면 그 학교로 가라고 그러지 않고 왜 독일로 가라고 했을까. 이제 그 이유를 당신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오는 것보다는 역시 철학의 본고장인 독일로 가는 게 나을 것이다.
0: 당시 독일은 철학과 종교학, 과학 분야에서 서양 최고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던 곳이었고 비르츠부르크 대학은 동양 사상과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서구 학문의 언어로 불교와 동양 사상을 정립함으로써 정신과 사상으로 먼저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0: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스님이지만 논문을 쓸 실력은 못 됩니다.
1: 백준, 자네 정도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네.
0: 불교 첫

0: 철학으로 논문을 써보고 싶습니다.
1: 백성욱 박사는 이곳에서 불교 순전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논문은 그가 유학 중이던 1924년경 국내 불교계 잡지인 불교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기록은 당시 그의 연구가 이미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2: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서도 다들 같이 간 사람들은 다 주눅이 들었었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독일은 그때 아주 뭐 세계 최대 선진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꽤 그 독일의 그 지도 교수도 아마 칭찬스러운 거로 아는데 한국인도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은 이제 독일이 대학이 평준화가 됐지만은 백 박사님이 유학하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류대학이 이류대학이 있었던 모양인데 백 박사님이 다시든 비르츠부르크는 아주 최고의 대학이었고 거기서 노벨상 수상자도 다수 나온 명문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명문대학에서 한국인이 최초로 학위를 했다. 그래서 한국의 자긍심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1: 백성욱은 무력투쟁이 아닌 사상과 수행 교육을 통해 독립을 추구한 인물이었다. 의지할 표대 하나 없던 시절, 백성욱이 세우려 했던 사상과 불교적 토대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이 붙들 수 있는 추행의 기준이 되었다. 1928년 9월, 백성욱은 모든 사회활동을 정리하고 금강산 장안사 보도감으로 들어간다. 독일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학자라기보다 수행자로 규정했다. 당시 독립을 향한 길은 무력도, 외교도, 교육도 쉽게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백성욱은 불교 수행을 통해 다른 길을 모색하려 했다.
2: 결국은 목적은 독립을 추구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독립은 아마 여러 가지로 다 시도를 해보셨겠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백 박사님은 드디어 보살의 원력으로서, 즉 알기 쉽게 말하면 기도의 힘으로서 독립을 쟁취해보자 이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이 결국은 수도로 금강산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금강산에서 백성욱은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된다. 해정 손석재 선생이다. 수행의 과정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후 함께 오대산으로 향한다. 오대산 상원사 정멸보궁에서 백성욱과 손석재 선생은 100일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취소한 채 기도와 정진에 집중했다. 이 경험은 백성욱의 수행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이때 백성욱의 도시락을 직접 나르던 스님이 대한불교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추대된 당대 최고의 선승 방한암이었다.

백성옥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금강산 장안산은 중요한 장소다. 금강산 수행 중 백성옥에게 숙명통이 열린다. 그는 제자들의 전생을 보고 그들의 인연을 꿰뚫었다. 숙명통은 제자들을 제대로 인도하는 스승의 혜안이 되었다.

깊은 산속에는 두려운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호랑이나 귀신이 아니오, 바로 자신의 업보다. 어느 때부터인지 문소리만 바스락거려도 기절할 정도로 두려웠어. 귀신에도 담대한데 도대체 어찌 된 영혼인지 알 수 없었다.

0: 무슨 그리 무서운 것이 있느냐.
1: 웬 노승이 고리 법장을 들고 쩔렁대면서 이놈 하고 나를 때려 죽이려 합디다.
2: 어느 전생에 나의 생물 같은 훌륭한 스승님께서 나에게 도통을 하려면 부처도 죽이고 스승도 죽여야 하느니라고 달마대사의 살불살조의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단순했던 나는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단매로 스승을 때려 죽이고 바로 그 자리에 묻었다. 그 자리가 바로 안양암찰이었어. 나는 바로 잘못을 깨닫고 참회했지만 그 과보로 여러 생 고통받았어. 마침내 그 스승을 다시 만난 뒤에야 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3: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스승이 있었다. 그분이 바로 칠부처님의 스승 문수보살이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근데 백박사님 처음에 혼자 깨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강산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더 대단하신 분이 이미 한국에서 태어나셨던 모양이고 그분이 아마 혜정 선속제 선생님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은 이미 혼이 다 도통으로 세상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백박사라는 분이 금강산에서 혼자 도통으로 오겠다고 애쓰고 있는 걸 보고 딱하게 생각해서 반드시 그 스승이 있어야 선지식이 있어야 밝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불가의 전통도 있고 그 역할 아마 자청하신 것 같아요. 시기를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금강산에서 지금 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 능력이 있다면 지금 미신도 알 것이다. 서울역을 딱 관했대요. 금강산에서 서울역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서울역이 안 보인답니다. 500리가 되는데. 근데 그 자꾸 받치면서 분별이 없어지니까 서울역 시계탑이 그대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지금 몇인가 할 때마다 서울역을 향하면은 시계가 나오고 나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시계 잊어버려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비로소 잊어버린 시계가 어디 있는지를 그때 가서 알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또 시계도 다시 찾게 됐다.
4: 금강산 수행을 통해 오신통을 얻은 백성국은 도인적인 능력을 보인다. 그는 조국의 해방을 미리 내다보았다.
2: 독립을 희망하며 공부를 계속하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호련히 한 광경이 생생하게 떠올랐어. 분명히 해방되었다고는 하는데 서울은 동경에 매여 있고 평양은 아득한 북쪽 어디쯤 매여 있었지. 어째서 서울과 평양이 서로 다른 곳에 매여 있을까? 이때가 해방되기 10년 전이었지. 1945년 8월 서울이 동경에 매인 것은 맥아더 사령부가 동경에 있기 때문이고 평양이 북쪽 어디쯤 매인 것은 평양이 모스크바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4: 백성국은 수행을 통해 도인의 경지에 이르렀고 그 깨달음을 사유와 실천으로 이어갔던 승려였다. 1950년 2월 백성국은 대한민국 내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혼란의 시기, 그는 국가 치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금강산에서의 10년 수행을 마친 도인이 나라가

0: 위태로운 순간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1952년 대한민국 최초의 직선제 선거에서 배성욱은 무소속으로 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1: 대통령이 후보했으며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 박사, 자유당의 이기동 씨, 그리고 윤시영 씨, 이윤영 씨, 백성욱 씨, 박기출 씨, 이범석 씨, 이종태 씨 등 8명이 입후보 등록을 했으나 그중 신익기 씨는 선거 유세 도중 착고하시고 박기출, 이종태, 양 씨는 입후보를 취소함으로써 나머지 입후보자들만이 5월 15일 선거일을 앞두고 맹렬히 선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0: 정치는 그에게 권력을 향한 욕망이 아니었다. 혼란의 시대,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건국운동은 또 다른 수행의 일환이었다. 백성욱은 또한 교육자였다. 그는 교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르는 공간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묻고 사유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이런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 바로 지금의 동국대학교다. 1953년 6월 한국전쟁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은 그해, 백성욱은 동국대학교 제2대 총장으로 취임한다. 부산에서 막 환도한 대학은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는 폐허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계적인 종합대학을 만들겠다는 뚜렷한 꿈이 있었다. 그는 불교 교육을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키우고자 했고, 그 구상은 동국대학교의 재건으로 이어졌다. 동국대 재건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백성욱 박사가 해방 이후 사회 전반에서 쌓아온 신뢰와 영향력이 있었다.
2: 백부상 끝에 이 박사, 이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과는 건국 전부터 상당히 친했고, 백 박사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은 동지애가 굳어졌기 때문에 백 박사가 부탁한 것은 이 박사 잘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 대계를 앞서온 동국대학교를 기획을 하시면서 서울의 가장 노른자위 땅을 대학 캠퍼스로 얻을 수 있을까를 구상을 하셨는데, 중앙청이 뻔히 내다보이는, 청와대가 내다보이는 그 자리는 도저히 학교 부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백 박사의 간절한 청을 못 이겨고 이 박사가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동국대학교로 인가를 해줬을 때는 지금 신라호텔이나 장충공원까지도 다 동국대학교 땅이었었다고 합니다. 많은 땅을 동국대학교 부지로 받아갖고서는 보결생을 뽑아서 그 명진관이라고 하는 문화재 같은 것을 지면서 소위 연대나 고대와 같은 민족의 대학과 맞먹을 정도의 대학을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0: 백성욱 박사는 한국 최초로 보결생 제도를 도입해 대학교 재정을 마련했다. 고등학교 3년 내리 우등생에게 1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장학 제도를 실시했다. 가난하지만 뛰어난 인재들이 전국에서 동국대로 몰려들었다. 그 결과 1964년 졸업생 가운데 교수만 40여 명이었고, 법조인, 문인들 등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했다.
2: 그리고 이런 보교수장 같은 방법은 일찍이 서양에서 공부하신 그런 덕도 있지만 수도에서 비롯한 기발한 창의력에서 돌을 만드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동국대학교가 소위 잘 나가는, 이미 자리가 잡힌 대학과 맞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0: 오늘날 남산자락에 우뚝 선 동국대학교. 그 초석에는 백성옥 박사의 교육에 대한

0: 열정과 진리를 향한 헌신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 직전, 백성욱은 마치 모든 것을 내다본 듯 경기도 소사로 내려간다. 내무부 장관, 동국대 총장, 광업진흥공사 사장. 그 모든 세속의 자리를 뒤로 한 채 그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다.
1: 독립만 됐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이제 세상을 떠나도 된다. 아이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르침을 후대에 길이 펴야 돼. 저 손 선생님도 얘기하셨듯이 백 박사님 가르침이 두루 퍼질 때 한국 불교가 쓴다 얘기했듯이 그 가르침을 아마 길이 펴게 할 소사 도량을 꾸며놓고 떠나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0: 1962년 백성욱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의 야트막한 산을 개간해 백성 목장을 세웠다. 그곳에서 그는 인연 있는 중생들과 후학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권력의 중심에서 산 아래 초라한 농장으로. 하지만 그것은 추락이 아닌 진정한 회귀였다. 도인 백성욱의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백성 목장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금강경과 일상 수행이 만나는 현실 속 도량이었다. 백성욱은 여기서 매일 정근과 독경, 조용한 법문을 통해 말 없는 가르침을 실천했고 낮에는 목장 일을 하거나 농사를 지었다. 백성욱은 수행 대중들과 함께 공양하고 같이 입고 같이 일했다. 스승과 제자의 경계가 없는 곳, 목장이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내면을 가꾸고 지혜를 키우는 또 다른 학교였다.
1: 지혜나 인격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었는데 거기는 목장이라는 이름만 빌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내면을 바꾸고 지혜를 키우고 그런 능력을 키우는 곳이다.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잠들었고 두 도반이 짓거리는 거예요.
2: 여기 자주 오는 그 여자분 선생님과 어떤 사이일까?
3: 아무리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야.
1: 백 박사님 부인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잠들다 그냥 잠이 확 깨버렸죠. 그때 아주 부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4: 에이 설마 선생님은 일생을 수도만 하시던 분 아니야?
1: 들어온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기도 하고 벌써 들어온 지 한 1년쯤 됐는데 보따리를 싸고 가자니 참 큰일이고 안 가자니 견딜 수 없고 그 이튿날 아침에 마음속으로 선생님 얼굴 보지 말았으면 하고 빌었습니다. 선생님과 나란히 문제의 고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제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2: 에이, 더러워!
1: 근데
5: 어이, 이 사람 어젯밤 큰일 치렀네.
1: 그 소리를 들으니까 분개했던 마음이 이상하다. 어떻게 어쩐 일이 일어난 일을 다 알고 계시나. 피가 거꾸로 솟던 귀에 확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우유를 다 짜놓고서는 혼자 법문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 아시는 거예요.
5: 그래, 두 녀석은 짓거리고 너는 잠이 오든 안 오든. 그때 바쳤니 안 바쳤니?
1: 바친 게 아니라 밤새면서 궁리만 했죠. 그때 바칠 수 있어야 된다.
5: 네가 그런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그 생각은 네 몸을 지탱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고 너는 결국 이 도량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1: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0: 갈등을 하나하나 미리 아시고 그걸 이제 건강의 선호념, 선부촉이라고 저는. 지금은 다 고인이 되셨지만 이한상 씨라고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도 그 앞에 와서 쫄쫄맸어요. 정주영 씨보다 더 부자인 이한상 씨는 불심이 돈독했습니다. 법당도 세우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법당을 세워서 법당이 크게 되려면은 퇴임원 동국대학교 백박사님 같은 불러서 강사로 앉히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다 이런 궁리를 했습니다.
1: 백성욱 박사가 그리 유명한가? 두둑히 보시해드리면 오시지 않겠어?
0: 근데 그 박동기라고 하는 분이 아, 백 박사님은 돈 준다고 해서 오실 분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직접 가셔서 삼배 드리고 간청을 하셔야 올지 말지라고. 벤츠를 타고 소사에 왔다고 그래요. 박동기 오고 이한상 사장 오고. 아,
1: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2: 네 놈이 그 고의한 놈 이한상이냐?
1: 네, 맞습니다, 박사님.
2: 내 말을 네 놈 그 고약한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냐?
1: 아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0: 부자가 팔팔팔팔 떠올드래요. 그러고선 한참 꾸중 맞고 있다가 이제 겨우 사정사정에서 이제 강의는 세 번 나가고 다시 오셨는데 이런 걸 봐서 돈에 정말 초연하셨다 이렇게 봐야 돼.
3: 미륵 존 여래부를 마음으로 읽어서 귀로 듣도록 하면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을 연습하십시오. 백성욱이 가르친 수행의 핵심은 금강경 북송과 부처님께 바치는 공부였다.
0: 그 운명을 깨뜨리는 가르침, 유일한 가르침이 금강경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로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 본래 없어진다는 겁니다.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 죄가 본래 없어짐으로써 죄로 인한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금강경만은 운명의 사슬을 끊고 인과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보고 이것이 이제 금강경 독서원은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3: 백성욱은 세계 역사와 지리를 넘나들며 법문을 펼쳤다. 그의 법문은 시공을 초월했다. 무엇보다 그는 각자의 마음 씀씀이를 환하게 꿰뚫어 보았다. 제자들은 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도인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남은 생을 후학 양성에만 몰두했던 백성욱은 1981년 음력 8월 19일 태어난 그날에 입적했다. 같은 날 시작되고 같은 날 마무리된 84년생의 완전한 순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백성 목장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사리탑과 동국대학교에서 세운 비석만이 조용히 서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도 찾아와 스승을 기린다. 도인은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0: 백성욱의 제자 김원수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급식소에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간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자신의 집을 개조해 무료 급식소 하심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40만 명 이상이 무료 급식소를 찾았다.
1: 2005년부터 역사했어. 학생 때부터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생각은 쭉 있었고 그것이 이제 여건이 잘 안 돼서 못했는데 네, 마침 그때쯤 돼서는 봉사원들도 구해졌고 또 집안이 조용해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2: 26년간 공대 대학 교수로 재직해온 김원수 씨.
0: 스승 백성욱이 수행 대중들과 함께 공양하고 같이 일했던 것처럼 김원수 역시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경 수행은 단순히 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것이었다.
1: 제 월급을 더

0: 벌어서 바쳐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월급이 들어가죠. 아, 이러다가는 뭐 나는 쫄딱 망하겠다. 근데 그래도 우리 밝은 스승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그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색한 게 아니라 굉장히 베푸는 마음이 많다라는 것도 느끼고, 나가는 게 손해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실감으로.
1: 또 김원수는 1988년부터 매주 법문을 열기 시작했다. 금강경 불교 모임을 만들어 전법 교화 활동을 펼쳤고, 2014년 동국대학교에서도 생활 속의 금강경 강좌를 열었다.

0: 2020년 김원수는 백성욱 박사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스승 백성욱의 뜻을 따라 금강경 독송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백성욱 박사는 말했다.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나를 밝게 해주시는 분이 나의 부처님이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공경심으로 부처님께 바칠 때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어 내 마음속에 나라는 집착이 사라지고 본래 가지고 있던 부처의 성품이 드러난다.
1: 마음밖에 형상 있는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형상 없이 존재한다. 바쳐라.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모든 생각, 즉 탐진치를 부처님께 바칠 때 부처님의 위력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0: 백성욱 박사의 바치는 가르침은 생활 속의 불교, 인간 중심의 불교라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AI 시대, 인간 소외의 대안이자 세계적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등불이 될 것이다. 지금 백성욱 박사 교육문화재단에서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본래 부처와 같은 존재임을 깨쳐 능력과 지혜, 인격을 갖춘 사회인이 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2: 우리 법당에서는 자시 일어나서 칠동으로 가행정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직장을 다녀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경야선, 낮에는 이러고 저녁에는 자시 일어나서 가행정진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잠도 점점 줄어들고 잠도 착각이고 본래 없음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재앙이 바뀌어서 축복으로 되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다 백 박사님이 가르쳐준 데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법당에서는 그것을 아주 생활화하고 그것을 3년 이상 하신 분한테는 형설지공패라는 것을 수여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옥훈련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할 수 있느냐. 그걸 함으로써 생기는 그 상쾌함이나 즐거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주어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즐겁게 하고 있고 여기서는 방학 때 딴 데는 나가지 않습니다. 법당으로 휴가로 옵니다. 그런 정도로 풍토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밝은 스승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러셨어요. 아주 평범하게 얘기하셨어요. 남을 먹이는 연습을 3년을 해봐라. 궁한 마음을 자꾸 바치는 연습을 해봐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당이 지워질 것이다.
0: 오늘도 금강경 법회에는 사람들이 모인다. 불세출의 도인 백성욱 박사가 소사 백성목장에서 전한 그 가르침이 지금 이 자리에 흐르고 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계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계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계금으로 장엄하는 계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하는

있던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8000.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그, 한 15년 됐다 가는데 수술했는데.

0: 건물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 주는 수술을
1: 아이고,
0: 했는데,
1: 네네네.
0: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1: 예.
0: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1: 네네네네.
0: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1: 네.
0: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0: 예,
1: 예.
0: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1: 네.
0: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0: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0: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예.
1: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0: 예.
1: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2: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0: 예.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2: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0: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1: 네.
0: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네.
0: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 힘내세요.
2: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2: 네.
1: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2: 네.
1: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2: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

0: 방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 수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길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0: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저요?
0: 네.
1: 49년생.
2: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2: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1: 아니,
2: 네.
1: 저기 뭐야, 무릎을
2: 네.
1: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2: 네 번을요?
1: 오.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2: 네.
1: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2: 아이고. 네.
1: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2: 안 아프고.
1: 안 아픈데
2: 네.
1: 이쪽 다리가.
2: 반대쪽 다리가. 네.
1: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2: 이게 이제 수술을
1: 여러 번 병원에는
2: 네.
1: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2: 네.
1: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0: 물, 네.
1: 물도 빼고
0: 네. 아, 물도 네. 빼고
2: 네.
1: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2: 네.
1: 저기
2: 주사를
1: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2: 네.
1: 그거 맞고요.
2: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1: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2: 아, 한 달은
0: 네, 한 달.
1: 네.
2: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1: 네.
2: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 아.
2: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네네.
2: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1: 네.
0: 네.
1: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2: 아,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2: 네.
1: 제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2: 아, 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0: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2: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쩌

0: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1: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0: 네.
1: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0: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임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은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쵸.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2: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여.
0: 50년생이시고.
3: 네네.
0: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0: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0: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0: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0: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0: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1: 네,
0: 어머님
1: 네,
0: 그
1: 네.
0: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0: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1: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1: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3: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3: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3: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4: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3: 네.
4: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3: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4: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3: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0: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그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0: 네.
3: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3: 허리에 차는 거,
0: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3: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2: 시술을요?
3: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2: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3: 예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3: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3: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2: 네.
3: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3: 예.
0: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예.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2: 그러니까요, 네.
3: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3: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3: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0: 있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 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이.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웨이.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23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3일 전야제 특별 공연과 24일 봉축 법요식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제주 관음사 064-724-683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

0: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를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연등회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환히 밝혔습니다. 연등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세상을 향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연등법회 후 동국대 운동장은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율동과 노래로 하나 된 어울림마당 연희누리는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했습니다. 어울림마당에 이어 흥인지문에서 본격적인 연등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50만 명이 참여한 연등 행렬에 로봇 스님들도 동참해 관심을 끌었고 극락에 있는 것 같다는 소감도 나왔습니다. 종각 사거리 일대에선 강강술래와 음악 공연을 즐기며 대동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국적과 성별, 나이는 상관없이 모두 하나 돼 꽃비를 맞으며 가슴 속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조계사 앞에서 연등회 전통 문화마당이 열렸습니다. 불교 박람회에서 인기를 끈 굿즈를 비롯해 스님과 함께 즐기는 문화체험 등으로 꾸며져 또 하나의 화엄 세계를 장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연등회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환히 밝혔습니다. 어울림마당으로 시작된 연등회, 연등법회에서 4부 대중은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세상을 향해 평화와 자비,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 16일, 동국대학교 운동장이 오색연등과 4부 대중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기 부처님을 무대 중앙에 모시는 관불봉환으로 시작된 연등법회는 선명상을 통해 내면의 지혜를 깨우고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서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연등의 보존위원장 진우 스님은 나와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탐냄과 성냄에 집착하는 데서 전쟁과 갈등이 비롯된다며 내면의 성찰을 통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2: 우리가 오늘 밝히는 등은 나를 위한 등인 동시에 세상을 환히 비추는 등입니다. 이는 곧 선명상을 통해 내 마음의 지혜를 찾아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굳은 서원입니다.
1: 사부 대중은 부처님의 생애를 찬탄하는 서사시 부다 차리타를 봉독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3: 쇠하고 늙음을 큰 물살 삼으며 죽음을 바다에 큰 물결 삼을 때 부처님은 지혜의 배 타고 오셔서 온갖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네.
1: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세계적인 전쟁과 분쟁의 종식을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발언과 서원을 모았습니다.
4: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대립을 빨리 내려놓고 화해하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화합의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5: 모든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내 것과 모든 것이 모두 소중함을 깨닫고 내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합장하고 기원합니다.
1: 법회는 사회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한 불자들의 다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6: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갈등, 대립과 분열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안타까운 인명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밝히는 이 작은 등불이 화합과 평화의 빛으로 환하게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1: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연등법회.
7: 연등법회는 어둠을 밝히는 10만 연등 행렬에 앞서 무명으로 가려진 전 세계인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연등법회 후 동국대 운동장은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청년, 군장병, 외국인까지 율동과 노래로 하나 된 어울림마당 연희누리는 이른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8: 장엄했던 연등법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동국대 운동장은 음악과 율동이 넘실대는 축제의 장으로 바뀝니다.

0: 찬불과 연등 꽃피네가 울려 퍼지자 곳곳에 흩어져 있던 어린이 연희단이 운동장 한가운데로 모여듭니다. 양팔을 시원하게 뻗으며 온몸으로 흥을 뿜어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이른 무더위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천진불의 열정을 꺾지는 못합니다.
1: 법당에 가지고 이렇게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 여기서 하니까 진짜 설레고 진짜 떨렸는데 막상 해보니까 엄청 재밌었어요.
0: 오직 부처님 가르침으로 하나 된 어울림마당 연희누리입니다. 앙증맞은 율동을 선보이는 어린이부터 절도 있는 동작의 청년들까지 올해 연희누리에는 40여 개 단체, 천여 명이 동참해 축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었습니다.
2: 율동하고 그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신나게 아까 했더니 정말 환희심도 나고 이 자리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축제의 열기를 이어 각 사찰과 단체의 정성과 창의성이 담긴 행렬등 경연대회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59개 단체가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등을 선보인 가운데 한마음 선언과 도선사를 비롯한 22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찰은 물론 대학생 불교 동아리와 외국인까지 3만여 대중이 함께한 어울림마당. 고된 훈련 속 잠시 일상을 벗어난 장병들도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이렇게 나와서 축제를 즐기고 이런 자유를 느끼면서 다시 리프레시하고 다시 편안하게 마음을 가잡고 다시 군대 들어가서 훈련 열심히 받고 건강하게 잘 훈련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0: 세대와 국적, 성별의 벽을 허물고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하나 된 어울림마당. 한바탕 신명나는 축제로 마음의 등불을 밝힌 대중들은 2600년 전 세상의 어둠을 밝혔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종로거리를 수놓을 장엄한 행렬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4: 어울림마당에 이어 흥인지문에서 본격적인 연등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최근 수계를 한 가비를 비롯한 로봇 스님들도 동참해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관람 인원 합산 50만 명이 참여한 연등 행렬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5: 로봇 스님 가비를 비롯해 도반 석자, 모희, 니사가 흥인지문을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앞으로 한 발 한 발 성큼성큼 걸어 나옵니다. 걷는 것도 잠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는 여유도 보여줍니다.
6: 뉴스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요즘 시대에 따라서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
5: 동국대에서 펼쳐진 어울림마당에 이어 흥인지문에서 조계사까지 연등을 들고 약 4km를 걷는 연등 행렬 현장. 외국인 관광객들은 로봇 스님을 인상적으로 평가하며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7: I feel like this should be something more human, but still impressive to see what's happening in this area.
8: It's very impressive. It's crazy what we see here. If we can use them in that way to fill the gap we just talked about, I think it's a good thing.
5: 동국대가 새로 선보인 마스코트 아코 장엄 등을 비롯해 가천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청년불자들의 환한 미소가 종로 거리를 채웠습니다. 동국대 임중현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한국 최초 세미 휴머노이드 AI 스님 해안 로봇도 합장 저두 자세로 연등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9: 어둠이 드리울수록 연등의 불빛은 더욱 밝아지고 대동 한마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할 생각에 행렬단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집니다.
5: 약 5만 명이 직접 만든 각양각색 10만여 연등을 들고 환희의 물결을 자아내며 조계사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불빛과 미소만으로 종로 거리는 축제를 넘어 극락세계를 재현한 듯 했습니다.
10: 맨 처음에 로봇 스님이 나와가지고 역시 불교는 수용의 종교구나, 약간 화합과 평화의 종교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문학에 있는 것 같아요.
11: 정말 이렇게 또 무한한 영광이 있는 자리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2: 행인분께서도 이렇게 동참해 주셔가지고 너무 뜻깊고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 봉사 화이팅!
5: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빛의 행렬이 종로 한복판에서 다시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며 연등회와 같은 소중한 전통문화가 우리 사회 치유와 화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을 자유롭게 누비며 평화의 발걸음을 딛는 이들도 그들을 바라보며

0: 환호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이들도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평화와 공존을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연등 행렬이 끝나고 종각사거리 일대에선 강강술래와 음악 공연을 즐기는 대동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국적과 성별, 나이는 상관없이 모두 하나 돼 꽃비를 맞으며 가슴 속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대동 한마당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 10만 개의 연등 물결이 도착한 종각사거리입니다. 이렇게 분홍색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 함께 춤추며 연등 행렬의 여운을 축제 열기로 이어갔습니다.
3: 거대한 야외 무대로 변한 종각사거리 일대. 스님의 힘찬 법고 소리가 웅장하게 종로 밤하늘을 수놓자 이내 현장은 뜨거운 축제장으로 돌변합니다. 하늘에서는 축복을 상징하는 분홍색 꽃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전통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명나는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종교와 국적,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본 옆 사람의 손을 맞잡고 스텝을 밟으며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4: It's too good. We are enjoying very much happening. Dancing, it feels too good. Yeah.
3: 지구촌 씨름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는 이제 한국의 불교 행사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평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5: We feel amazing. Don't teach this song.
6: I'm from France. I'm very happy.
5: Very happy. Everybody together.
6: Korea. I love Korea. It's the best. I love.
3: 마음과 세상의 빛을 밝히겠다는 연등회 슬로건처럼 시민들의 얼굴에는 어둠을 밝히는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가수 노라조의 신명나는 축하 공연으로 광장의 열기는 다시 한번 달아오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는 눈 녹듯 사라지고 현장은 온통 환희심으로 가득 찹니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는 불교 열풍을 증명하듯 청년들의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7: 연등 축제를 처음 참가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화려하고 다들 즐기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8: 나이나 국적 구분하고 다 같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3: 대동 한마당의 뜨거운 열기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며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는 진정한 화합의 장을 선물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종로 일대를 연등 불빛으로 물들인 밤이 지나고 이튿날엔 조계사 앞에서 전통 문화마당이 열렸습니다. 불교 박람회에서 인기를 끈 굿즈를 비롯해 스님과 함께 즐기는 문화체험 등으로 꾸며져 또 하나의 화엄 세계를 장엄했습니다. 이어서 윤호섭 기자입니다.
9: 1년 중 연등회가 열리는 이맘때만 차 없는 거리로 변신하는 조계사 앞 우정공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세운 단체 부스들이 도로 양옆에 줄을 지어 들어섰습니다. 불교 박람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불교 굿즈와 동남아 불교 국가의 이색적인 복식 체험, 서로 다른 나라의 스님들이 함께 연주하는 법고에 화엄 세계가 펼쳐집니다.
10: 와, 지금 아직 시작한 지 한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외국인부터 시작해서 한 100명쯤 지금 저희 부스에 지금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고요. 오늘 하루도 기대가 됩니다.
9: 번뇌를 셀프 삭제하라, 들숨의 사랑, 날숨의 평화 같은 재치 있는 문구와 청년 세대의 젊은 감각도 돋보였습니다. 평소 사찰이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 스님과 함께 책갈피를 만들거나 담소를 나누는 것도 소소하지만 유쾌한 경험으로 다가가고, 길가에 마련된 전통놀이는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는 꼬마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11: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너무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 매년 하는 거라고 하니까 올해 한번 잘 놀아보고 내년에도 기회 되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9: 100여 개의 부스 사이에서 유독 눈길을 끈 건 조계종 포교부의 출가 상담 부스. 직접적인 출가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출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많은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여러 감정 상태를 작은 돌멩이에 담아 내려놓으면서 집착으로부터 멀어지는 돌명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2: 언제든지 마음이라고 하는 걸 놓음으로 인해서 또 그런 게 또 마음의 출가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전해드리고 있어요.
9: 오후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전통 문화마당을 찾아 세대와 국적을 뛰어넘은

0: 연화장 세계를 응원했습니다. 스님은 청년 포교에 앞장서는 대학생 불자들을 격려하고 스티커 사진도 체험하며 젊은 세대와 문화로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 우리나라 K-문화가 국제적으로 지금 선양을 하고 있듯이 우리 전통문화 마당도 크게 부응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제각각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불교 문화 창달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사부대중은 환희 가득한 얼굴로 연등회에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사에서 부처님이 되기 위한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조계사 4월 초하루 법회에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주제로 법문을 시작하며 나만이 아니라 함께 부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부처님 오신 날은 그런 다짐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처님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은 팔정도, 행동은 육바라밀 실천을 제안하며 일상에서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조계사 초하루 법회에는 대웅전 안팎을 가득 메운 불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덕승총림 수덕사가 초대방장 해암당 현문대선사와 이대방장 벽초당 경선대선사 열반 다례제를 봉행하고 선지식들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지난 14일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된 다례제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대종사를 비롯해 방장 다라대종사, 호계원장 정묵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과 문도스님들이 동참했습니다. 설정대종사는 두 노스님께서 우리 후학들에게 남기신 것은 정법 안장을 지키고 수행 정진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모두 열심히 정진하자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수덕사는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경내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과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벽암당 동일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공주신원사는 지난 13일 경내 대웅전과 부도탑에서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스님과 원로의원 철웅, 일면스님, 등명낙가사주지 청우스님, 각원사주지 대원스님, 마곡사주지 원경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법산스님은 벽암스님은 조계종 청백가풍의 표상이기 때문에 스님의 정신을 선양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법문했으며 원경스님은 마곡사 본말사가 스님의 청렴 가풍을 이어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신원사 주지 성관스님은 노스님의 법향을 그리워하는 자리에 스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유훈을 잘 받들어 수행정진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맑고 순수한 동심이 부처님의 품 안에서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청도 운문사에서 운문유치원 원아 150명이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잡은 마음,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4: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5: 호구산 아래 자리한 천년고찰 운문사. 맑은 웃음소리를 머금은 아이들이 법당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작은 눈망울을 반짝이는 아이들. 알록달록한 일상복 대신 단정한 마음으로 많이 가사를 수한 아이들이 잠시 작은 수행자가 됩니다. 지난 14일 청도운문사 대웅전에서 운문유치원 원아 150명이 수계를 통해 생명을 아끼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며 불자로서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운문사 소임 스님들이 아이들에게 꽃잎을 뿌리는 연비의식으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착한 마음과 바른 행동을 배우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3: 이 1500년이라는 전통을 가진 운문사에서 이렇게 이제 계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 어린이들하고 우리 학부형들이 계를 받게 돼서 너무너무
5: 아이들 머리 위로 조용히 내려앉은 꽃비. 꽃잎 하나하나엔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이 담겨 있고 아이들은 그 꽃비를 맞으며 부처님의 제자가 됐음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0: 폐회식을 마친 원아들은 부처님 제자의 이름을 딴 각각의 그룹으로 나눠 운문사의 역사와 불교의 기초를 골든뱅 퀴즈 형식으로 배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 품은 아이들, 그 맑은 마음이 자비로운 세상의 씨앗으로 자라나길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1: 양평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70년 관등문화축제와 봉축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9일 용문사 양평군청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점등식에서 회장 도일스님은 등불의 기운이 양평 구석구석 스며들어 모든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길 간절히 발원한다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봉행위원회 고문 정수스님은 마음이 불편한 것은 결국 욕심 때문이라며 내려놓음에 지혜를 일깨웠고 오원스님은 직접 쓴 글을 낭독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전해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앞서 열린 양평 관등문화축제에선 싱어게인 주역 정홍일, 윤성, 강성희로 구성된 BTN 울림 프로젝트 그룹 락3가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환호를 얻었습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광명사는 지난 10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스님, 총무부장 월도스님, 광명사 주지 경천스님 등 사부대중과 지역 주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점등식과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광명사 주지 경천스님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광명사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수행과 신행의 도량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산사음악회는 가수 김다현, 진소리 등의 축하 공연과 가야금 산조, 어린이 트로트 무대가 이어지며 봉축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인천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온세상 나눔재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9일 인천 광교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온세상 나눔재단 이사장 종현 스님, 김테일러 상임이사, 백영순 인천 여성경제인 연합회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법인 협력 사찰 수미정사 주지 금선 스님은 지난 21년 동안 묵묵히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큰 스님을 본받아 늘 공경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축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OK조와 연예인 봉사단과 수미정사 총신도회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연예인 봉사단은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자장면을 준비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역대 최대인 50만 대중이 국경과 세대를 넘어 오색 연등으로 하나 된 연등회. 이 감동을 품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눈부신 환희로움을 더 깊이 더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5월 18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임오왜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돈 치아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2-8100번입니다.

0: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멸을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네, 오늘 질문 하나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모르면 답답하고 무엇이든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고는 했습니다. 어설프게 알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알게 되면 시원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새로운 기계나 프로그램이 나오면 호기심이 발동해서 배우고 시도하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면서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아져서 따라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이 성격 탓인 것 같아서 좀 힘든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만약에 태초에 이제 원신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뭐 언어도 없고 개념도 없고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태초의 원시인이 봄을 맞았어요. 그 봄이란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냥 되게 춥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날이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럼 너무 신기하겠죠? 놀랍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앙상한 이 곳곳에서 갑자기 나무에 꽃이 피고 이렇게 벚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해요. 발 아래에서도 꽃이 펴요. 그럴 때 그걸 딱 보자마자 아 저건 벚꽃이야. 지금 봄이야. 봄 되면 원래 꽃 피는 거야. 이렇게 배운 사람은 어떠겠어요? 아하, 초등학교 때 배운단 말이에요.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봄이 오면 꽃이 펴. 그건 벚꽃이야. 그 배운 게 뭐예요? 우리가 배운 것은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저 꽃의 이름은 벚꽃이다. 그래 놓고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탁. 왜냐면 모르면 두려우니까. 뭔지 모르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거든요. 좀 시원한 것 같거든요. 좀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봐야 그게 진짜 안 게 아닌데, 알아봐야 벚꽃이라는 이름을 안 거고 봄이 있나 보구나, 꽃이 피나 보구나, 요걸 알았을 뿐인데 그걸 알고 나서는, 그 조금의 지식을 알고 나서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알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알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알았으니까 뭔가 그걸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게 아닌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봄을 맞이했고 이게 뭔지도 몰라요. 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날이 어제까지만 해도 추웠는데 막 이렇게 따뜻할 때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막 꽃이라는 이름도 모르는데 막 꽃도 피고 땅에서도 꽃이 피어나고 있고 대지가 막 초록, 연초록으로 물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언지 모를 때는 난생 처음 마주하는 놀라운 신비일 거 아니에요? 삶 자체가 얼마나 그 경외감?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은 좀 있을지라도, 경외로움이 있을지라도, 갓난아기가 세상 모든 것을 볼 때 그 투명한 눈동자 같은 그런 눈동자로 세상을 너무나 신비롭게 바라보겠죠. 그러면 그 꽃을 오래오래 보겠죠. 처음 보는 것이고 그 아주 생소하고 생기로운 생경한 모르는 눈동자로 그것을 얼마나 오래오래 눈에 담겠어요? 마음에 담겠어요? 그렇게 사는 삶은 하루하루가 놀라운 신비이고 뭐 심심하고 재미없고 스쳐 지나가는 게 없겠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모름 속에 신비로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모르는 게 두려우니까 그 무언가를 가지고 이름을 부여해서, 또 그 이름을 지닌 무언가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기본적 특성만을 몇 가지를 딱 부여한 다음에, 이걸 불교에서 명과 상이라고 이름 붙여요. 이름 명자, 모양상자. 그 특정한 대상에 어떤 이름을 부여하고, 그건 이거야 라고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땅 밑에서 요즘 한참 피어나는 민들레에 대해서 얼마큼 아나요? 물어보면, 민들레 꽃이 이렇고, 뭐 민들레 처음엔 홀씨가 뭐 이렇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민들레 나물 해서 먹으면 맛있고, 그 민들레를 연구하는 학자가 평생을 연구한다고 해서 민들레의 모든, 예를 들어 효능 가치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꽃이 왜 그렇게 피고 왜 그런 색깔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름 모르니까 이름을 탁 부여한 다음에 그걸 안다라고 넘겨짚고 나면 그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의 관계,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몇몇 가지를 이렇게 범주화시켜서 탁 정리를 해놔요. 그 정리를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시원해요. 통쾌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알았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다 알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이름과 모양을 부여한 뒤 그걸 안다라고 탁 정해놓게 되면 더 이상 그것과 함께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있는 대로 보는 그 봄을 잃어버려요. 지관, 멈추고 보지를 못해요. 이미 자기 아르마리를 가지고, 쌓여있는 업식이라는 아르마리를 가지고 그걸 재해석해서 바라보는, 업식으로 재해석해서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의 날것 그 자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 정견의 시야가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은 자기식대로 창조된 세상으로 제한돼버려요.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거든요, 죽을 때까지. 저건 나쁜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서 저건 나쁜 거라고 정해놓으면 그거는 계속 멀리하고 살 거거든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름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나면, 나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자동반사적으로 그 사람은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알 수 없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아르마리 분별심, 알미라는 작용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알아가지고 범주화시켜서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라고 취사간택심을, 분별심을 가지고 명과 상을 부여해서 아는 척하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알게 된 세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의미화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죠.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 이런 직업은 좋은 직업, 저건 직업은 나쁜 직업. 삶의 모든 대상들을 전부 다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취하고 버릴 어떤 대상으로 그림 그려서 상을 부여해 가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분별의 세계에 스스로 갇히게 되죠. 내가 이건 나쁜 거야 라고 분별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좋다고 얘기하면 넌 틀렸어 라고 말하겠죠. 그걸 고집하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너네 내 말을 안 듣니 하고. 이런 식으로 안다라는 게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시원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것은 이것의 이름만 알 뿐이지, 대충 모양만 알 뿐이고, 제한적 특성만 알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알수 없다, 모를 뿐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그것을 다시 만났을 때도 모르는 눈으로 그 신비와 마주할 수 있게 돼요. 삶의 모든 것들이 모름의 신비를 간직하게 된단 말이죠. 어설프게 아는 어떤 것으로서 제한시키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써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정말로 볼수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죠. 그런데 머리가 원하는 것은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빨리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딱 구분 짓고 싶은 거,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취사간택으로 딱 영역화해서 경계 지어가지고 내 편, 남의 편,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나쁜 거,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탁 정해놔야지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사람 판단할 때 그러잖아요. 누구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그러면 물어봐요.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면 간단해요. 괜찮아, 별로야. 어떤 사람이 괜찮다 혹은 별로다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지어질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은 괜찮고 어떤 점은 별로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은 되게 뛰어나고 어떤 특성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이런 면에서는 이 사람이 잘하고 저런 면에서 못할 수도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천차만별로 나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국영수 성적을 가지고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등수화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맞다고 여기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국영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친구들은 능력 없다거나 좀 공부 못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만나보니까 그 똑똑했던 친구들 중에 되게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고 능력 있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영수는 못하지만 뭔가 회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머리는 잘안 돌아가는데 뭔지 모를 그 자기가 하는 분야의 일머리가 정말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다양한 분야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볼수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판단,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너무나도 많더란 말이죠. 몇몇 가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능력 있다, 능력 없다라고 전혀 말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근데 사회에서 몇몇 가지 능력만을 중요시하게 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제한되죠. 그 사람을 내 아르마리,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 지식만이 옳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걸 인정함으로써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분별 망상만을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 분별 망상 속에서 산다, 분별 망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롭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꽃을 바라봤던 사람이 그 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경이로워요. 제가 히말라야 처음 갔을 때 이렇게 계속 처음에 숲을 계속 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여행자들이, 밑에는 이제 우거진 숲이니까 그 우거진 숲길을, 숲 지대를 통과하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는 광활하게 트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말라야의 설산이 보이는 지점을 통과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계속 숲길을 해서 이렇게 걷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모퉁이를 탁 돌고 나서 모든 사람이 막 그 발길을 멈춰 서서 그것을 뻥 뚫린 그 시야에서
그 히말라야의 풍광이

파노라마처럼 확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곳을 만나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모든 여행자들이 길을 멈추고 발을 멈춰 세우고는 거기서 뭐 할까요? 머리는 작동을 안 해요. 감탄사만 나오는 거 전부 다. 우와, 우와 하면서 감탄사만 나와요. 그냥 그것이 온전히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면서 그것을 그냥 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처음 그렇게 막 감탄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 히말라야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알았어요. 머릿속으로 딱 정리를 해서, 아, 이게 히말라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저녁 오전에 완전 쾌청한 히말라야 설산이 보이거든요. 구름 한점 없는 파란 쾌청한 설산이 보여요. 근데 희한하게 오후가 되면, 점심 이후가 되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구름이 여기저기서 해서 그 쾌청함을 이렇게 좀 가둬요. 그때 저녁 때, 노을 질 때, 그 몇몇 순간에 설산을 하루 이틀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 알아요, 설산을. 그러나면 설산에서 한 달씩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설산 안 봐요. 그냥 계속 걷기 바쁘고, 바빠가지고 빨리 다음 목적지 도달하기 바쁘지. 설산을 보고 감동하는 순간, 감탄하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급격히 줄어들죠. 첫째 날 이미 다 봤고, 다 알았으니까. 알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매 순간순간 아름다운 풍광을 가슴으로 감동하지 않고 머리로, 아르마리로 알기 때문에 그 신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어떤 목표의식 같은 거? 그런 것만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인들은, 중생들은 이 세상에 대한 자기만의 판단 분별 의식으로 꽉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림 그려놓은 자기식대로의 그림, 그 그림만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금강경에서는 상이라 그랬어요. 상, 이미지, 모양. 내가 사는 세상을 내가 그림 그려놨다니까요. 이런 건 좋은 거, 저런 건 나쁜 거, 이런 건 신비한 거, 저건 진부한 거, 이런 건 내가 해야 될 거, 저런 건 하면 안될 거,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그리고 그렇게 내가 정해놓은, 좋다 나쁘다 정해놓은 그 틀에 갇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 취하기 바쁘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한 거내 인생에 없애기 바빠요. 그게 중생들의 죽을 때까지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취사간택. 그런데 정작 내가 취하려고 죽을 때까지 목표 삼아서 가지려고 애쓰던 것이 나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를 오히려 망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나쁘다고 해서 싫다고 해서 멀리하려고 길을 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던 무언가가 내 인생에 가장 나를 일깨워주는 무언가일 수도 있고, 나를 돕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것일 수도 있고, 나를 깨어나게 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중생들은 취사간택심,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취사간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취하려고 했던 것이 정말 취하려고 집착할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되 취하는 바 없이 취해요. 즉, 집착 없이 원하는 걸 가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집착은 없어요. 거기 구속되진 않아요.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죠. 그래서 싫어는 하는데 막 학을 떼게 싫어하진 않는 거예요. 너무 막 짜증내고 화를 낼 정도로 싫어하진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은 해서 거리 떼지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거리를 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지혜가 생기죠.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중생의 삶은 취사간택심이었다가 이게 중도의 지혜로 바뀌면 정견의 지혜, 무취사의 지혜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대수용의 상태. 법신부를 수용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수용신. 삶이라는 이 연기적인 현상을 통째로 허용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건 좋고 저건 싫다라고 자기 생각을 믿어서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는 상태가 아니라 모를 뿐이라는 사실, 오직 모를 뿐이구나. 근데 어설프게 내가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안다는 집착을 하지 않고, 그러니 취사간택심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취하고 싶은데 못 취하려고 집착하는 게 탐심이고, 갖고 싶은 걸 취하고 싶은데 취해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게 진심이고, 그 탐심과 진심이 진짜인 줄 아는 게 치심이거든요. 여기서 탐진치 삼독이라는 중생의 망상이 생겨나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삶이 모를 뿐인 놀라운 신비가 됩니다. 그 봄에 꽃이 떨어질 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꽃이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 그 아쉬움을 달래주는 연초록들이 피어나고, 또그 연초록들이 우거지니까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그 시원함을 선사하고, 또 가을에 단풍이 드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단풍을 구경할 만하면 단풍이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후두둑 떨어뜨리고, 그래서 야, 봄, 여름, 가을, 이 아름다운 첫 봄, 첫 여름, 첫 가을이 이제 아쉽게 지나가는구나 해서 아쉬웠거든요. 그 아름답게 피어난 봄, 여름, 가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겨울 앙상함이 주는 그 시린, 그 말로 표현하면 그거는 벌써 죽어버려요. 말로 표현된가 동시에 그 명과 상이 돼, 이름과 모양이 되어서 그걸 그 언어로 제한하는 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 앙상한 겨울숲의 신비,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하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 봄, 그 여름, 그 가을, 그 겨울을 말로 표현하면 벌써 어긋나더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와서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부처님 법문은 직접 와서 보라고 하는 법문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직접 자기 경험으로, 자기 체험으로, 자기 눈으로, 자기의 본래의 가슴으로, 분별하는 눈이 아니고 지식의 안목이 아닌, 지식 이전에 본래 우리가 갓난아기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의 본래의 안목, 본래의 봄, 이 존재 자체로 보는 거예요. 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도 조금 그런 것이, 봄이라는 말은, 관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본다라는 의미를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면 본다라는 의미로 봄을 생각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저것을 보는,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을 둘로 나누어서 보게 되는 그런 분별이 떠올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봄이라는, 이 하나의 봄, 이렇게 방편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이걸 또 다르게 뭐 있음 혹은 뭐 존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보는 일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 가만히 보면 그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맛보고, 감촉 느껴보고, 생각해 보고 할 때가 다 봄이잖아요. 근데 그 봄을 다르게 말하면 뭐 거울처럼 비춘다 해서 비춤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그 봄을 가만히 보면, 봄이라는 말을 벌써 해버리면 그건 그 진짜 봄이 아니에요. 그 봄에서 확인되는 것은 보는 경험이 아니랄까요?

그냥 그 봄에서 확인되는 것은 언제나 있음이에요, 있음. I am 이러잖아, I am. 나 있음. 그 나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름 붙인 거 불과하지만, 있다라는 이 진실이 확인된단 말이죠. 없지는 않단 말이에요. 죽어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살아있어요. 깨어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확인시켜줘요. 흙들 앞에 잣나무가 바로 진정한 자기벌레 면목이고, 지나가는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저 행인이, 저 자동차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모든 것이 이 존재를 확인시켜준단 말이에요. 내가 저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경험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됐나 모르겠어요. 오히려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본성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많이 아는 게 시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신을 가두는 거죠. 축소시키는 거죠. 경전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학회양선사예요. 남학회양선사. 육조 스님의 제자 중에, 또 걸출했던 두 제자죠. 중에 한 명이에요. 남학회양선사는 금주 두씨의 아들이다. 처음에 숭산에 숭학 해안국사를 찾아 배웠는데, 해안국사가 회양에게 조계로 가서 육조 해능대사를 찾아 뵙게 하였다. 이게 숭학 해안선사 밑에서 공부를 했었다가, 이분이 어떤 의미인지, 이 본인도 이제 육조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셨든지, 그래서 육조 스님에게 가서 너의 안목을 한번더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이제 아마 제안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육조 스님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스승이 얘기를 한 거예요. 회양이 조계에 이르러, 조계, 육조 스님이 계시는 조계산에 이르러서 육조 대사께 절을 하니,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디에서 오느냐? 회양이 말했다. 숭산에서 왔습니다. 이제 일상적인 대화이겠죠? 근데 아마도 어디서 오느냐? 이거부터가 벌써 법으로 묻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회양이 숭산에서 왔습니다. 이게 사실 말 따라갔죠? 어디서 오느냐? 이게 몸을 너 어디서 오니? 하면, 저는, 이 몸은, 몸과 마음이 나일 때는, 저는 저 숭산에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몸은 오고 가는 거잖아요. 이 육신의 몸은. 근데 이걸, 여기선 그냥 스님, 이 육조대사가 더 이상 그냥 뭐 말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했는데 그걸 뺐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선에서의 문답은 그렇죠. 법을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이몸 어디서 왔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죠. 진짜 너의 본래 면목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오대 오는 바도 없고, 가도 가는 바가 없다거나, 이 여여부동한, 불래불거한, 이 자기를 확인한 입장에서 이 법에서 이제 답을 한다면, 이제 다른 답이 나왔겠죠. 뭐또 모르겠네요. 숭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걸 수도 있어요. 그 뜻도 없이.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걸 물어봐요. 이제 오케이, 인사를 그냥 세속적 인사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법을 묻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너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숭산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답하니까 지금 이 몸이 어디서 온 걸로 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왔는데 하고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아, 법을 묻는 거구나 하고 이제 딱 이게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했더니 회양이 말했다.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 오온이 개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입장에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확인한 입장에서 진정한 자기를 확인한다면, 이 진정한 자기가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고 오고 감이 없고 뭐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엔 뭐 어떤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거나 갈 수가 없어요. 뭐 시간 공간 있는 것도 아니고.
늙고 젊고 하는 것도 아니고

0: 무의미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있다고 할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불성 이렇게 이름 지어버리면, 무슨 그건 우리는 불성이란 이름, 명과 상, 거기 갇혀버리는 거죠. 뭐 신성, 뭐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이름을 불러도, 진정한 자기, 뭐라고 이름 불러도 다. 스님들마다 이 자리를 부르는 용어가 다 다르고, 같은 스님이 오늘은 불성이라 했다가, 내일은 장이라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벌레 면목이라 했다가, 불성이라고 했다가, 그것도 아니라고 했다가, 온갖 이름을 섞어가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 이름의 뜻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름에도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러 집착하지 말라. 이 선에서 또 이것을 지칭하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한 물건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한 물건. 물건? 이거 물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물이라고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이 물건, 이 어디서 왔냐. 모르겠네요. 사람한테도, 야, 그 물건이네. 뭐 이러는데. 이거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했더니, 이제 법을 질문하는 줄 알고,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한 물건이라는 이름도 붙일 수 없습니다. 참나니 불성이니 주인공이니 뭐 진하니 대하니 열반 해탈이니 어떤 말로도 이것을 얘기할 수 없다. 그걸 얘기했을 때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그건 자신의 법을 보는 안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안목에서는 이렇습니다 하고 딱 이 말 들으면,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선어록을 공부한 입장이잖아요. 공부한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선어록을 다들 공부 많이 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할 거예요. 아마 누가 이렇게 왔느냐,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한 대 맞았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왜 맞을까요? 그거 자기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 안목을 드러낸 게 아니고, 어디서 배워서 주워 들은 얘기일 거거든요. 분명 요즘 같은 사람 같으면. 이런 선어록 같은 데서 어디서 배우고 주워 들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요즘 같으면 이걸 여러분이 어디다 외워가지고는, 어디 저 스님 만나러 갔는데 스님이 뭐 어떻게 왔습니까? 한 물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뭐 한 물건들은 맞지 않습니다. 이랬다가는 한 대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배워가지고 써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 시대에 이런 이 문답이 처음이었던 이런 말 자체가 낯선 이런 시대일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냥 스승이 제자에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벌써 이 육조 스님은 제자의 안목을 확인하죠. 벌써 아 어떤 이야기군지, 내가 어떤 안목에서 이런 말이 나온지를 벌써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딱 끝내기는 이제 조금 거시기 한 거예요. 한두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좀 더 안목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한두 가지를 이제 더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사께서 이제 다음 질문을 해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물어요.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냐 하고 물어요. 왜 그 당시 불교계에서는 전부 다 수행해가지고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온갖 수행하고 참선하고 뭐 다 수행을 통해 깨달으려고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불교가 대부분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목을 묻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회양이 말했다. 어떻게 말한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충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에

0: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부따웨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 대한불교조계종 창령 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 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0: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조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불계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이 자비 광명이 간에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록의 왕 임제로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도무지 법을 알지 못하니 마치 양이 풀밭에 코를 박고 마주치는 물건마다 모두 입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인과 남편을 구분하지 못하고 손님과 주인을 분간하지 못한다.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법인데 요거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이제 분별하는 쪽으로 가버리면은 그거는 뭐 이름만 법이지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이름은 물론 이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이름인데 실제 이름이 가리키는 법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거지만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분명한 현실로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법인데 이걸 이제 방편으로 법이라 이름.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통하면은. 뭐, 이거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라는 이름도 맞지는 않아죠. 이게 법이구나 하고 분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자기가 아무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고 뭐 법이라는 이름도 필요, 이제 그 모르지만은 이제는 이제 옛날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달라졌어. 그만. 아무 일이 없거든. 아무 일이 없고, 뭔가 이제, 마음이, 이전과는 막, 정말, 180도 달라진다고 할까? 외운 것마다 이게 다릅니다. 다른데 그게 아주 굉장히 만족스럽게,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만족스럽게 달라지는 거죠. 딱 뭐, 요거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요렇게 한번 여기에 통하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와닿게 되고, 이제 뭐 뭔지는 몰라도 뭐라고 아무 생각은 없지만은 이렇게 이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있어가지고 아무 여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 뭐 이러쿵저러쿵 할 것도 없고 번뇌도 없고 뭐 마음이고 막 이렇게 굉장히 안정이 되고 쉬어지고 안정이 돼서 자기가 다시 생각을 일으켜서 막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비유를 이제 그런 비유도 하는데 여기 흙탕물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흙탕물이 물속에 있는 그 진흙알갱이가 쫙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만 깨끗하게 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손을 대가지고 흙탕물을 말하자면 이게 깨끗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손을 대서 어떻게 하겠다고 손을 대면은 오히려 막 흙탕물이 일어나가지고 깨끗해지지가 않고 더 더러워지죠.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어떻게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여기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마치 흙탕물을 일으키듯이 더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통해서 막 아무 일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감에 따라서 생각을 놓고 막 쉬는 결국은 이제 생각이 쉬어지는 거거든요. 이 공부는 생각이 쉬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쉬어져 버리면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반신경에 보면은. 원리전도 몽상이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반신경 보면 그 밑에 좀 내려가면 원리전도 몽상. 전도 몽상이라는 게 중생의 마음이거든. 꿈 같은 마음이다. 꿈 같은 생각이 되면 몽상은 꿈 몽자의 생각할 상자니까 꿈 같은 생각인데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뒤집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꿈 같은 생각을 뭐 사실처럼 우리가 막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원리란 것은 자꾸자꾸 더 멀리 벗어난다. 그게 이제 공부거든요.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자꾸자꾸 더 멀리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구경 열반이라 결국 막 아무 일이 없다. 열반이란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니까. 구경이란 게 마침내 이 말이거든. 마침내 보면 아무 일이 없다. 그게 이 공부를 고반신경에서 그렇게 딱그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톡 통하면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할게 없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쉬워지는 그런 길을 가게 되고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더더더 쉬워져서 뭐 생각이 쉬워지면 뭐 아무 일이 없거든. 결국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가지고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면서 그 고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통해버리면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생각은 다 쉬워져 버리고 뭐할 일이 없고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느냐. 필요한 생각은 저절로 다 하게 되고 그게 또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한번 여기에 이렇게 통하게 되면 저절로 쉬워지고 저절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에 통달해서 아, 이런 법이 있구나 하는 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이런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양이 풀밭에 뭐 코를 박고 아무거나 막 입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뭐 구분이 안 된다. 이제 이거는 이제 생각 속에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무리는 잘못된 마음으로 도에 들어왔으므로 시끄러운 곳에 도리어 들어가니 참된 출가인이라고 일컬을 수 없고 오히려 참된 속가인이다. 시끄러운 곳이란 뭐냐면 생각이 많은 게 시끄러운 겁니다. 고요하다는 게 이제 생각을 벗어나니까. 뭐 시끄러울 게 없죠, 이게. 이게 이제 잘못된 마음으로 도에 들어왔다는 뭐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공부를 하는데 계속 생각을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무릇 출가자라면은 모름지기 평범하고 참되고 바른 견해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하고 부처와 마귀 참과 거짓 범부와 성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도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뭐가 부처고, 뭐가 마귀고, 뭐가 참이고 거짓이고 하는 거는 한번 생각을 벗어나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부처고, 생각하는 게 마귀고, 이게 참이고, 생각이 거짓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방편의 말을 해놨다라는 걸 이제 자기가, 금방은 몰라도 뭐 조금, 이 체험을 하고 조금 여기에 익숙해지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저절로 이렇게 밝혀지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벗어나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 속에 사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조금 이제 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인데, 그거는 이 체험을 했다고 금방은 잘안 됩니다. 그거는 최소 체험하고 한 5년 이상 꽤 오래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 그 구분이 되지, 금방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체험을 해도 아직까지 이게 너무,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하고 생소한 상황이고, 생각에는 너무 많이 무리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혜라고 할게 아직은, 밝지가 못하거든요. 이게 구분이 된다, 생각을 벗어난, 이게, 생각을 벗어나서 이게 법이다 하는 거하고 이거는 생각 망상이다 하는 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익숙해져야 이제 그런 또 안목도 생기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부처와 마귀, 뭐 참과 거짓, 범부와 성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데 요거는 공부가 꽤 오래 돼야 되고. 아예 이런 체험 자체가 없다 이러면은 막 생각 속에서 이런 게 부처님이고 이런 게 중생이고 뭐 이런 게 진실이고 이런 게 거짓이고 예, 생각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부처를 하더라도 망상이고 중생을 하더라도 망상이고 다그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진실이 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냥 거짓 속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전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생각을 벗어난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국토라 그러고 출세관이라 그러고 진실이라 그러고 뭐 부처라 하기도 하고 법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벗어나서 요런 감이 한번 확실하게 힘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게 체험을 한다 해도 금방 그렇게는 안 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익숙해져야 이게 확실하게 힘을 갖추게 되니까 그거 좀 돼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안목이 생겨요. 그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알수 있느냐 하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런 안목이 얼마나 밝으냐 하는 거는 이 법에 대한 법문을 듣는 그 안목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목이 밝지가 못할 때는 뭐이 사람 법문도 저 사람 법문이나 다 같이 그만 불법을 말하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그게 구분이 잘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안목이 밝아질수록 아, 저 사람은 그냥 배운 말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진짜로 생각을 벗어난 이 법을 말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구분이 이제 자꾸 이제 더 확실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안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한테 그런 안목이 없으면은 그 구분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뭐 다음하고 막 법문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선지식인 줄 알고 이제 그게 이제 잘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처와 마귀를 구분할 줄 알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은 이 체험을 하고 꽤 오랫동안 여기 익숙해져서 자기한테 이 감이 법에 대한 어떤 안목이 확실하게 밝아져야 이게 이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문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법을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걸알수 있고 대부분은 그냥 어디서 뭐 보고 들은 얘기, 보고 들은 얘기에다가 자기의 추측을 이렇게 가미해 가지고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뭐 대부분이 다 그렇죠. 거의 뭐 그러니까 왜냐 이걸 체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체험을 하고 또 이게 오래오래 익숙해져서 이런 안목을 갖추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공부를 막 꾸준하게 이제 해서 자기한테 그런 안목이 생길 때까지 체험도 하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 우리가 이 불법이라 우리 불교 뭐 팔만대장경이라는 엄청난 경전이 있지만은 거기 나오는 말들이 진실이 아니에요. 방편의 말들이고 진실이 아니고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그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자기의 근본을 이렇게 깨닫고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져야 이제 그런 지혜가 나오고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진실은 각자 스스로에게 있다. 거기 팔만대장경에 있는 말들은 그냥 이런 이제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방편의 말들이지 그걸 거기 나오는 말들이 뭐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아, 국경전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질문을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 와가지고 뭐 그런 예컨대 최근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일체 유심조란 말이 경전에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이러니까. 아니, 세상 모든 것이, 저 하늘에 태양이나 달이나 구름이나 저 다니는 자동차나 뭐 나무나 그게 전부 내 마음이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거든. 그 방편의 말을 이런 줄 모르고 그걸 사실을 주장한 말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라. 전혀 그런 말이 아니거든, 그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패를 마련한 말이 그래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어떤 불교에 있는 경전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편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왜 그런 말을 할까? 아무 이유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기가 확인하려면은 한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여기에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그런 지혜가 생기고 안목이 생겨야 돼. 그러면은 언젠가는 아하,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의 말이라든지 조사의 말들이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지 않고 뭐 경전에 있는 뭐그 말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를 자기 나름으로 막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게 안 맞거든, 그게. 예, 그러니까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직접 한번.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그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나도 부처가 돼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밖에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경험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밖에 눈에 보이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 있는 게 아니거든, 경전은. 깨달음이란 것은 내면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마음에서 경험한 깨달음에 관한 얘기니까, 근데 누구한테 이렇게 뭐 사물처럼 내보여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해봐야 자기도, 아하, 이러니까 저렇게 말을 했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납득이 될 날이 오는 겁니다. 불교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책 열심히 읽는다고 팔만대장경 달달 외운다고 불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돼.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뭐냐?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한번 여기에 통하는 자기 마음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누구한테나 갖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게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해도 뭐 금방은 잘 모르죠. 이게 너무 생소한 거기 때문에 오래오래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안목이 빨라가지고 이제 그런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나 또는 뭐 조사들의 말씀이 다 이거를 자기 나름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하는 게 이제 납득이 될 날이 오는 거죠. 항상 이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뭐 경전을 열심히 많이 읽고 이런 게 아니고 공부라는 거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시작인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뭐 말만 있고 진짜는 없는 거라. 그래서 체험이 근본이 되고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이 체험이 근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란 거는 사람마다 지줌지대로만 해놓은 말이잖아요. 자기 나름으로 해놓은 말이니까. 나름으로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하고 자기 나름으로 표현한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경전도 보면 뭐, 똑같은 말이 아니고 막 수많은 말들이 있거든. 왜, 다 제각각 자기 나름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동일한 경험을 하면 아무리 자기 나름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말을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할수 있고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 먼저야 항상. 이 한번 여기에 통하고 이게 와닿는 체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그죠? 금강산 금강산에 관한 온갖 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내가 한번 가봐야지. 가서 그걸 소속들을 구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제대로 이제 그 말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나는 가본 적도 없으면서 이 사람 이런 말하고 저 사람 저런 말하고 그거 뭐 듣는다고 내가 그거 뭐 금강산이 어떤 건지 압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망상이나 하지. 뭐 그건 이제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공부란 거는 무조건 직접 겪어봐야 돼.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해야 되는. 그건 뭐냐면, 이게 우리한테 이런 이 마음이 있다고, 다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자기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몸만 있는 게 아니야. 몸만 있는 게 사람이 아니거든.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이 마음을 한번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대개 보면 자기가 마음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건 착각은 하긴 하죠. 그 물어보면은, 그 당신 마음이 어떻노? 이런 물어보면, 뭐,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 그거는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마음 위에서 순간순간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지. 진짜 마음이라는 것은 늘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욕망은 그때그때 막 지나가 버리는 건데, 그게 자기 진짜 마음은 아닌 거지, 이거는. 그래서 자기 진짜 마음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생각도 아니고, 느낌이나 욕망이나 감정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면서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이게 한번 와 닿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부처가 뭡니까? 이런 물어보면, 차 한잔 하시오. 뭐, 도가 뭡니까? 이러면, 오늘 날이 참 덥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도를 물은, 그 부처를 물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차 한잔 하시라. 뭐, 날이 덥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살아있는 마음을 그냥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말하는 게 마음이냐, 뭐, 날이 덥다고 느끼는 게 마음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체험이 된다고. 살아있는 마음이 직접 이렇게 체험이 된다고. 예. 된다고 하는 건, 여기 체험이 되면 여기는 뭐, 나라고 할게 없고, 마음이라고 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 세상을 체험하는 거하고 마음을 체험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깥 세상을 체험하는 건 눈으로 보고, 또는 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또뭐 누구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깥 세상을 경험하지만은 마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은 그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한테 다 있어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한번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그 와닿거든요 이게 아무 뭐 생각이 없이 아는 것 없이 이렇게 탁 이렇게 드러난다고 이렇게 사실은 드러나 있어요 누구한테나.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딱 드러나고 체험이 되고 이렇게 왔다야 돼. 그래야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생각이나 보고 듣는 것을 따라서 속질 않죠.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 이러면, 자기 생각이나 기분이나 뭐 보고 듣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로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이 뭐냐고 하면, 아, 이걸 뭐 억지로 이름을 마음이라고 붙이지만은 이건 사실은 어떤 뭐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뭐알수 있는 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렇게 현실은 현실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 있다는 거는 몸뚱아리가 있는 것만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몸뚱아리가 있고 마음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건 우리가 식물인간이라 하거든. 식물과 같다고 그러지, 그 사람이라고 여기질 않죠. 그리고 마음이 살아있어야 이게 사람이라. 몸은 오히려 꼼짝도 못해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거든. 그죠? 그 무슨 뭐 병에 걸려가지고 몸은 꼼짝도 못해도 마음이 살아있으면은 뭐, 눈으로라도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아, 저 사람 뭔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근데 몸은 멀쩡하게 살아서 뭐, 숨도 잘 쉬고 뭐, 이렇게, 해도, 뭐, 불러도 대답도 못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되고, 뭐, 이게 뭐,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모를 정도라고 그러면 그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기 어렵지. 몸만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분명히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게 한번 이게 이렇게 확 이제 막 확인이 된다 할까, 드러난다 할까, 이게 이제 처음이 되는 거예요. 처음이 이게. 근데 이제 마음이란 말도 사실은 여기서는 뭐 없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런 분별이 없으니까. 그럼 마음이란 말도 결국은 이제 방편으로 만든 말이죠. 하여튼 요게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아야 여기 임재 말 맞다나. 예? 마귀와 뭐 부처를 구별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분부와 성인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게 이제 그 말을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생각으로 하면은 뭐 부처는 이런 거고 마귀는 이런 거고 뭐 참은 이런 거고 거짓은 이런 거고 그냥 말만 가지고 말장난만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가 있는 겁니다. 말은 생각과 말은 가짜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거짓말을 할수 있고 얼마든지 현실과 다른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거 가짜라니까. 그죠? 생각은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수 있고 말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짜라니까. 말과 생각은 가짜예요. 진짜는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여기는 생각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거는 손을 못 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망상을, 가짜를 만들어내지만, 그건 뭐 그냥 그때그때, 허망하게 그냥 물 위에 물결 치듯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고, 이거는 마치 물이 뭐, 그죠? 호수 물이 있는데, 물결이 아무리 친다고 해서 호수 물이 뭐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뭐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래서 이게 한번 자기한테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확실해지는 거라고. 그게 생각 따라가면 안 돼. 생각은 얼마든지 자꾸 달라지고 바뀌고. 그러니까 생각, 기분, 느낌 이걸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게 중생이라. 그러면 계속 그걸 따라서 흘러가면서, 그래, 생각을 좋게 하자. 뭐, 자꾸 이렇게 하고 또, 뭐, 기분이 좋아야 돼. 뭐, 어떤, 뭐, 느낌이 좋아야 돼. 이런 식. 자꾸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그걸 매여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면은, 근데 뭐,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보면 뭐, 이랬다 저랬다 맨날 그냥, 물결 치듯이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만족이 안 돼요. 만족도 안 되고, 안정감도 없고, 안심도 안 돼. 근데 생각을 탁 벗어나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완전히 안정이 되고, 완전히 안심이 되고, 막푹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뭐, 흔들림 없이 자리가 잡힌달까? 아무 일이 없어, 고마, 이게. 예. 자기 마음이 이제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이렇게 막, 끄달리는 걸로 이제 중생이 뭐, 이제 미혹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중생이 항상 외부의 그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걸 따라서 헤매다닌다. 이제 그게 중생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딱 통하면은 그만 이렇게 딱 이제 자리가 잡히게 되는데 밑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니까. 어디까지 뭐쑥막 이렇게 자리가 깊이 뿌리가 뭐 내린다 할까. 마음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뭔가 붕 떠가지고 뭐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막 이렇게 오락가락하거나 이 마음 자체하고 막 어디에 있는지 보이질 않아. 싹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통하게 되면은 이제 표현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 하는 그런 일이 완벽하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 물건도 없다고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이라. 딱 미었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마음에, 몸에 상처는 입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으면은, 생각을, 분별, 망상을 벗어나면은, 마음에 상처 입을 일은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내 마음이다 하고 그걸 또 자기라고 여겨요. 내 마음이 바로 나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게 망상이고 착각인데.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떤 체험을 해봐야지. 아,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뭐 극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극락이라는 게 최고로 뭐 즐겁다 이러는 말인데 뭐 표현을 그렇게 했죠. 이게 얼마나 이제 좋은 일인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다 중생이니까 그런 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상처 있고 괴롭고 힘들던 마음이란 놈이 막 없어져 버려. 그게 이 경험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에 상처 입을 일이 없고 마음 괴로울 일이 없어. 그런 일이 오면 없어져 버리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심이란 말도 이제 그 제가 이 선언 이름을 무심선언 이렇게 지은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는 거거든. 마음이 없고 이런 뭐지 이렇게 없네 하고 이제 그렇게 여겨지니까 그렇게 체험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 요즘 뭐마 정신 과 병원이 뭐 요새 그렇게 뭐 인기가 좋다는데 마음 때문에 그런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예. 근데 그 아플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게이 공부입니다. 마음이 뭐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더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아플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막 마음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체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 돈, 그만, 일이 없어. 근데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사실 말하지만은, 또 살아 있으니까, 할 일은 다 해요. 볼거다 보고, 들을 거다 듣고, 또 뭐,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쁜 일을 보면은 뭐,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립니다. 만약 마귀와 부처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한 집에서 나와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가니 업짓는 중생이라고 부를 뿐 아직 참된 출가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참된 출가란 것은 분별 생각을 벗어나는 게 참된 출가입니다. 마음에서 분별 생각을 벗어나는 게 참된 출가고 몸이 뭐 어디에 뭐 머리 깎고 뭐옷 바꿔입고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출가고 그건 진짜 출가는 아니고 진짜 출가는 자기 마음에서 분별 망상, 예?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벗어나는 게 참된 출가입니다. 예컨대 지금 부처와 마귀가 한 몸으로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것은 마치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듯하지만 만약 밝은 눈을 가진 스님이라면 마귀와 부처를 모두 접부수어야 한다. 이 마귀와 부처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이제 그 양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승기실론에도 보면은 일심 이문이라 그래가지고 한개 마음에 양면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멸문, 진유문 이렇게 하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쉬운 이제 쉽게 비유하자면은 한개 거울인데. 양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뭔가가 나타나 있어. 뭐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은 그런 양면성이 있어. 뭐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나타나 있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울에는 뭐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면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면이 있고 한개 거울인데 양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도 그렇다 이 말이지. 배승기술론에서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해 놨습니다. 이게 생멸문이라는 것은 뭔가 나타나 있다 이런. 나타나 있는 건 항상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변화 속에 있으니까 생멸문이라고 그러고 진유문은 공유하고 막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 이제 그 양면을 그래서 그걸 반신경에서는 색과 공이다 이렇게 표현해. 색이 바로 생멸문, 색 수상행식 다섯 가지지만 그게 생멸문이고 공이 진여문이거든요. 그 마음은 양면이 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예? 부처와 마귀. 마귀는 뭐냐? 이 생멸문, 생각, 분별, 망상. 이게 우리를 괴롭히니까 이게 번뇌가 있으니까 마귀라 그러고 공.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문제가 번뇌가 없단 말이죠. 이 부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와 마귀가 한 몸이야. 한 개 마음 속에 부처도 있고 마귀도 있고 중생형의 마음도 있고 부처의 마음도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부처와 마귀가 한 몸으로서 나누어지지 있지 않은 것이 마치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듯해 구분이 안 돼. 우리가 이게 부처의 마음이다. 이게 뭐 중생의 마음이다. 이게 한 개 마음인데 이게 구분이 마치 우리가 거울도 보면은 텅 빈 거울하고 그게 나타나 있는 모습이 구분이 안 돼. 떼놓을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중생은 이런 분별 망상하는 마음하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분별을 할 수 없는 이 마음하고가 완벽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예, 그래 이제 그런 말이거든. 부처와 마귀가 한 몸으로서 나누어지지 않은 것은 마치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듯하지만 마치 만약 밝은 눈을 가진 스님이라면은 마귀와 부처를 모두 접부수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이게 생멸문이고 이게 진멸문이다. 이게 분별 망상하는 중생의 마음이고 이게 부처의 마음이다 하는 그런 분별 자체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 자체가 분별이니까. 이 분별 자체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바로 분별 망상을 벗어난 이 체험인 겁니다. 이렇게 분별을 벗어 이런 분별 이게 공이고 이게 색이다. 뭐 이게 부처고 이게 뭐 중생이다. 이런 식의 이 마음의 양면이라고 하는 그 분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지혜가 나와요, 이게. 지혜가 나오면 이제 왜 공이라 그러고 왜 색이라 그러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예. 그게 분별을 벗어나야 그런 지혜가 나오고 그 지혜가 나와야 왜 공과 색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공이란 게 있고 색이란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말이 따르니까 공이 따로 있고 색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따로 있질 않거든 이게. 그게 따로 있질 않아요. 구분이 안 돼,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분별을 벗어나야 이제 그런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빨간 눈을 가진 스님이라면 마귀와 부처를 모두 접부순다 이 말은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성스러움을 좋아하고 범상함을 싫어한다면 이 말은 부처를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한다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부처를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한다면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며 끝날 날이 없을 것이다. 부처를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한다. 이 분별이잖아.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이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인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는 이런 체험은 불가사의, 분별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분별되는 거라면은, 이게 공이고 이게 색이니까 색은 버리고 내가 공을, 뭐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을 할수 있는데, 그건 분별 속에서 하는 거고,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이란 것은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취사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부처의 마음만 붙잡고 있을 거야. 이게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분별을 벗어나면은 이제 이런, 중생의 마음 따로 있고, 뭐 부처의 마음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안목이 생겨요. 안목이. 그런 안목,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긴다 할까? 그리고 이거는 뭐 오직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해봐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 가능하잖아. 아니,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데 왜 굳이 색과 공이라는 이름을 따로 썼어? 똑같은데. 그런 궁금함 가져본 적이 없어요. 반신경 읽을 때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그럼 아니, 색과 공이 똑같다면 굳이 색이니 공이냐고 다른 이름을 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지 하고 이제 궁금했을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분별을 벗어나 봐야 색과 공이 완벽하게 따로 있을 수가 없지만은 또 색과 공을 말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것도 이제 분별을 벗어나서 그런 안목이 생겨봐야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예. 공이라는 말은 이제 분별할 게 없다는 거고, 새 근무가 분별할 게 있다는 이런 말인데, 예, 그게 이제 분별을 벗어나 봐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납득이 되는 거고. 이게 어쨌든 요거는, 아면 이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체험이 돼야 되지, 이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는 절대 깨달음이 될 수가 없고, 한번 여기에, 이거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뭐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건 직접 체험이 되고 통할 수는 있어. 여기 이렇게 통해서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게 한번 받아야 돼. 이게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우리 마음 자체가 본래 이런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거는 뭐 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가능한 체험입니다, 이게. 근데 특별히 뭐 일부러 뭐 체험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본래 이렇게 이 마음, 우리 마음 자체가 본래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우리 원래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본래 이런 거기 때문에 일부러 뭘할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그렇다고 뭐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법문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번 이렇게 저절로 한번 툭 이렇게 체험이 되고 통해서 밝혀지는 그런 이제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바로.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0: 내 어깨도?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2: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3: 관절 복음 정말 좋아요.
2: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4: 관절 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5: 아빠 최고.
6: 관절 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7: 선택하길 잘했어요.
2: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학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천연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지금부터 성담사, 해운정사, 서봉암, 관음제일, 정기, 방생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한 생각 바로 앉아. 잠깐 수유를 지내면 성조항사 철로답이라 항하사 모래알 숫자보다 숫자와 같이 탑을 조성하는데 지내가는 공덕이 있다. 어째서 그러냐? 보통 법회와 탑은 필경에 다 세월이 흐르고 수천이 흐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니와 바른 한 생각 이 부처님 법을 이제 바로 신봉하고 받들어 행하는 그 항암으로 인해서 바른 깨달음 이룬다. 부처님 그 깨달음 경지를 이룬다 그 말입니다. 이 한 생각과로 앉아 찰나지간에 일념이 지속될 것 같으면 한 생각이 쭉 지속될 것 같으면 항하사 모래 숫자와 같은 무수 그 칠보탑을 조성하는데 지내간다. 어째서 그렇냐? 보탑은 여러 수백 년이 흐를 것 같으면 다 흔적도 사라지거니와 마침내 그 한 생각 바른 신심은 필경에 이 부처님을 깨달은 진리를 다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심을 내가지고 이 법문 듣기를 아주 좋아해야 됩니다. 모든 대중들이 일생 생활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하도 일념이 지속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정진에 몰두할 것 같으면 참선 정진에 몰두할 것 같으면 필경에 바른 진리의 눈이 열려서 억말년이 다하도록 부처님 국토에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으로 더불어 어깨를 이렇게 놓으면서 멋진 진리의 낙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참선이라는 것은 이 꾸준한 법문 듣는 것은 이렇게 공덕이 큽니다. 멋진 부처님과 같은 그 언제 경지를 이룬다. 사람들이 비난에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렇다. 지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밝은 지혜를 얻어서 수용할 수 있느냐. 일생 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고.

0: 이 하도를 들고 가 나오나 앉으러 서나 일을 하나 산책을 하나 장사를 하나 산책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하도 의심에 집중하고 집중해서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밤낮으로 하도 한 생각이 쭉 끊어지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렇게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깨달은 전지에 이른다.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1년만 지속되면 부처님 견지에 다 동등히 영한 그, 지위를 가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이라는 건 일이 좋은 깁니다. 삼생의 업이 다 소멸이 되고 일념이 지속이 되면 지혜가 불하게 돼서 세시생생 나고 날 때마다 그 진리의 세계에서 생활의 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 이제 그 참선인데 모든 분들의 일생 생활 속에 부모에게 임원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이 하도를 들고 내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아마 천번 만번 마음에 오르는 그 하도가 씨름을 쭉 하면은 막 그때는 순일이 돼가지고 막 밤이 지나가도 모르고 낮이 지나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면 막 호련히 부처님께서 깨달은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됩니다. 그런 게 이런 좋은 수양을 한 번만 해서 이 뚜렷이 부처님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되어 막 억말년도록 수용하는 것이 복락을 누리는 것이 이 참선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1: 네.
0: 오늘은 산성이 출가해서 수행한 과정에 깨달은 과정을 들어서 여러 대중에게 법문을 할까 합니다. 산성은 경남 그 남해 남해 절이지요. 들어오는 입구의 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21세 되는 그 정을 정초에 이제 남해 그 해가남이라는 여자 한 10미 떨어져 있는 해가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성이 계신다 해가지고 이제 오중 땅속과 쌀을 이제 한 포대를 찌고 이제 쭉 그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정초에 이제 부름도 드리고 스님네 고향을 잘 하셔서 큰 인천의 하늘세계 인간세계 지도가 되시오 하고 그 고향미를 갖다 바칠 것이에요. 인사를 드리니 내 모습을 보고 젊은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출가를 해서 대도를 닦아보지 않겠는가 부처님의 대도 진리를 닦아보지 않겠는가 그러시거든. 그래 부모님이 계시니 가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시임리 세간은 쭉 한번 보살을 봤어요 저를. 그래 시임리들은 내가 밥 자시고 밥에 자시고 뭐 나무 없으면 나무 해오고 자석하고 하다가 또 시간이 나면 앉아서 다 하도 들고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내 정진을 하겠다 참선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좀 임시 입고 챙겨가지고 가서 쭉 시봉하면서 고향 좋으면서 채소 가꾸면서 그렇게 한 7, 8개를 살았습니다. 7, 8개를 사는데 시인들 여름에 해제가 끝나니까 남의 선지익 스님이 계신다, 도의 계신다 하니까 6, 7명의 수자 스님들이 이제 공부하는 점검도 하고 이제 가서 법문도 듣고 찾아오더만 해요. 그러고 오니까 이제 정신을 딱다 들고 난 후에 이제 그 선사님께서 이제 수자님들 마루에 쭉 다 오게 그러거든요. 그 행자도 오너라 해서 행자는 말석에 딱 앉아있는데 석달간 수주밥을 먹고 참선정진을 잘해서 심하니 마음의 진리의 도와

아니, 열리는가? 내가 질문을 해볼게니 한번 답을 한번 다 해보게. 아침에 동쪽에 해가 떠서 온 천하를 밝히는데, 밝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문자로 한번 내보게 그러시거든. 아, 옛날에 신라 때그 중국에 그 이러한 때문을 내가지고 그 벼슬에 등용한 그러한 그 재생이 되는 그러한 유래가 있답니다. 해가 동쪽에서도 내라고 온 천하를 비치고 있다. 내 아자는 재생이 되었거든요. 그래 하시면서 노장 스님께서 그대들은 문자로 한잔 놓고 난 거니까 그 7만 명이가 앉았는데 다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 행자가 네가 한번 해봐라. 쟤네 없을 무자로 놓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없을 무자. 그온 천하를 밖에 비치도 허리도 그 상이 없다는 뜻에서 없을 무자로 놓겠습니다. 하니까 아주 명답을 했다고. 아주 막 그런 칭찬을 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승려 생활에 익히고 행자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10월 달에 이제 해인사에서 이제 서구 선사를 조실로 모신다 해가지고 모시러 왔어요. 그래서 그 서구 선사를 조실을 모시고 이제 산중 해인사 조실을 모시고 이제 가서 이제 지봉도 깨면서 가서 해인사에서 이제 중대했는데 그래 조계종에서 종정을 다 추대를 했는데 종정 추대가 되니까 바로 제자리로 옮겨가지고 동화사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회상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쭉 이제 모시고 그랬었는데 이제 하루는 시기에서 팔옥산 그 삼봉에 가서 이제 우리가 산정 구경도 한번 등산도 하자 해가지고 한 20명이 가서 올라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삼봉에 가서 쭉 사방을 막 구경하고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내려다 보니까 조그마한 토굴이 있어요. 그래서 간 스님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간 용맹정진을 한번 하자 해가 스님들 그런 제의를 해가지고 이제 밥을 끼르면서 참선정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일주일을 마치고 쭉 내려와서 이제 오니께 조심한테 허가도 안 맞고 일주일 용맹정진 들어갔는데 그래 와서 그래 인사를 하니까 따졌다 하니까 그런 시봉도 안 하고 막 뒤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뭐라 야단을 치다마니 다시는 두번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인사도 중인데 해가지고 이제 하도 공부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공부라는 것이 일념삼매가 돼야 해결이 된다는 때문에 일념이 된다는 그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지니가 참의심이 발휘가 안한 때문에 바른 진지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출가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스님을 모시고 이제 한 2년을 살았습니다. 2년을 이제 동화사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이제 내가 이제 하도를 이제 타고 해서 지방 선방을 좀 다녀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선방을 쭉 갔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 갔더니 오대산에 갔습니다. 오대산. 상은사에서 가니까 이제 그때는 아주 빈곤했습니다. 그 겨울에 석 달을 살아도 사과 한 조각 먹기가 잃어버렸다. 그런 생활하는 가운데도 아주 용맹정진을 하는 데 있어서 막 깨어를 안 버리고 아주 열심히 하고 그 잔육비를 어깨를 치고 막 어깨가 한쪽 막 기울어지듯이 그렇게 치는 게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제를 잘해 이제 마치고 이제 뜰에 딱 앉아가지고 이 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명한 수승을 밝은 수승을 만나는 것이 근본인데 밝은 수승을 첫째 그 해상을 찾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남방에 가

한국 선수를 또 대단하다 해서 찾아가서 지도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는 아주 좋게 반기더만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하려면 일념이 하도가 지속이 돼서 이 하도 일념 되기까지는 하나는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일념이 지속되도록 해야 되네. 그죠? 그걸 시키는 대로 뭐, 그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높은 나무에 이제 올라가지고, 나무를 밟지도 않고, 나무 가지를 물고 들이지가 있을 때, 밑에 지나가는 스님이, 달마 스님이 중국에서 이제,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묻는 그 하도를 주셔가지고, 그 하도가 해결이 돼가지고, 조선일보를 찾아갔거든요. 그 뭐, 모르던, 전에 모르던 답이 뭐, 척척 나오니 아주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0년을 묘관하면서 있었습니다. 10년을 있어서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한 것을 상통이 돼가지고, 이제, 제자로가 되고,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그래 해가지고, 이제, 묘관음사는 너무 도량이 협소하니, 좀큰 데로 어디 가서 한번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그리 부산 근처 큰 데로 3m를 쭉 하니까, 현재 애운정사 좋은 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적었거든, 적어가지고, 이제, 그래, 해석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첫째, 부처님의 대도 진리를 이제, 성취로 하려면은, 첫째, 밝은 수승을 만나야 되지요. 밝은 수승, 지도자로서. 밝은 수승을 못 만나면, 일생, 시주밥만 먹고, 빚만 잔뜩 지고 갑니다. 빚만 잔뜩 지고 가면 어찌 되느냐, 속아 되고 말이 되거든. 그러니까 내는 첫 걸음부터 아주 지도자고 훌륭한 큰 스님을 만나가지고 지도를 받았고, 또 한국 선사 밑에서 1인자 밑에서 좀 탁마를 받았으니, 어느 누구도 개미 흔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근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해운정사를 짓고, 이제, 그렇게 했고, 해서, 그것도 좋기는 좋은데, 이제, 조금 더, 인가가 많이 좀 떨어지고, 이제, 조용한 산골을 또 하나 해서, 이제, 지방 시민들이 불평이 없도록, 이 절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 아버님께 아주 좋은, 절대가 천하명당이야. 이런 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데서 하도가 씨름해서 1년만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뭐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모든 분별은 제가 되고 하도 한 생은 성성하게 또록또록 흘러갑니다. 그렇게 이제 흘러가서 의심천지가 돼야 이 하도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 하도가 순일이 됩니다. 거기서 호련이 해결이 되면 이제 천차만별의 법문이면 한 구장이 달깁입니다. 그게 이제 견성법입니다. 그러니 이 좋은 진리의 법을 만난 김에 금생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놓고는 일념만 지속되는 과정이 오면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문이 척척척척 나오고. 임제도인 하면은 부처님 이후로 쭉 무수도인이 법을 이어 내려오고, 중국의 그 당나라, 송나라 때는 무수도인이 배출해 있는데, 임제도인을 당하는 자가 없고, 1인자입니다. 천하 1인자다. 그만치 지혜의 밝은 지혜를 갖췄다. 그런 겁니다. 이제 임제도인의 이제 하루는 동양으로 가만히 이 집에 가서 요령을 흔들면서 나오면 동양으로 왔습니다 하면 돈한번좀 받아오고 쌀한점더뭐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제 한 집에 이제 대문이 딱 대기가 있는데 임제선사에 가서 대문을 톡톡 두드렸거든요. 그래 노보살이 나오거든. 어찌 왔습니까? 아니, 동양으로 왔습니다. 아니,
얌체 없는 신임을 원하.

0: 그래서 이거 다 동양도 안 주고 한 푼 시주도 주지 아니하고 어째서 얌체없는 스님이라 하는고 이렇게 대문으로 와르카닥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선사 그거 한마디 들어간다 한마디 해야 되는데 대문 들어간다 후레어 이 문제를 남기기 위해서 임재선사는 그거는 막 제자들이 들어있어도 그거를 안 물었습니다. 그만치 보기 애로운 법문입니다. 그 애로운 법문을 한국 선사가 스스로 보시가지고 우리나라 그 다섯 군데 지도자 노장님한테 가서 우물이 그거 다 깜깜해서 그 답이 안 나오거든. 마지막에 해운정사 정심 시간이 되고 내 정심을 먹고 그 도랑에 이제 보행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거든 한세경에. 스님 잘 오십시오 인사하니 보자마자 임재 탁관을 묻는 게야. 내가 만약 임재 선사가 되었던데 노보사의 대문으로 와르카닥 닫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그러시거든. 첫 답을 하니까 아주 손을 잡으면서 과연 나의 제자로구나. 이거를 이제 중국의 무수도인이 났지만 여기에 대한 그 바른 견체가 바로 본 리가 없습니다. 오직 임재선사, 행국선제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5일 후에 아마 또 열반이 들었습니다. 요 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발언을 갖춰서 이제 온 이제 삼선은 시인들에게 선물을 해야 됩니다. 선물. 그래서 법이 이제 내 지속이 되겠고 만 사람은 바른 지도자가 자제를 가지겠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답을 1차로 먼저 묻느냐는 이 내가 이걸 주려고 해요. 성남으로 주려고 미리 내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절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좋은 절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하게 잘 적은 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리 보살님, 처사님, 대중들 그 대열에 들어가지고 가나 오나 안 지나 농사를 지는 장사를 하는 그 가운데 임제 때 도인 돼가지고 보살이 대문을 하가닥 따로 들어가는데 딱 그랬거든. 한 분 시주 주지 아니고 어째서 얌전히 시비를 하냐고 대문도 하가닥 따로 들어갔는데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한마디 그 하는 사람이 부처님으로부터 지금 때까지 수백 년이 흘러도 그 답은 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당의 모든 대중 그게 하도입니다. 예, 알았지요?
1: 예.
0: 예. 그러면 뭐, 성남사를 달라면 성남사를 주고, 해운사를 달라면 해운정사를 죽입니다. 여러분 잘 알게 약속합시다.
1: 예.
0: 예.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예.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 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0: 낙심하고 울면서 1년이 지속되고 원수는 노래거를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천년을 이어온 연등회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환히 밝혔습니다. 연등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세상을 향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연등법회 후 동국대 운동장은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율동과 노래로 하나 된 어울림마당 연희누리는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했습니다. 어울림마당에 이어 흥인지문에서 본격적인 연등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50만 명이 참여한 연등 행렬에 로봇 스님들도 동참해 관심을 끌었고 극락에 있는 것 같다는 소감도 나왔습니다. 종각 사거리 일대에선 강강술래와 음악 공연을 즐기며 대동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국적과 성별, 나이는 상관없이 모두 하나 돼 꽃비를 맞으며 가슴 속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조계사 앞에서 연등회 전통 문화마당이 열렸습니다. 불교 박람회에서 인기를 끈 굿즈를 비롯해 스님과 함께 즐기는 문화체험 등으로 꾸며져 또 하나의 화엄 세계를 장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지자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연등회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환히 밝혔습니다. 어울림마당으로 시작된 연등회 연등법회에서 4부 대중은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세상을 향해 평화와 자비,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0: 연등의 보존위원장 진우 스님은 나와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탐냄과 성냄에 집착하는 데서 전쟁과 갈등이 비롯된다며 내면의 성찰을 통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1: 우리가 오늘 밝히는 등은 나를 위한 등인 동시에 세상을 환히 비추는 등입니다. 이는 곧 선명상을 통해 내 마음의 지혜를 찾아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굳은 서원입니다.
0: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생애를 찬탄하는 서사시 붓다 차리타를 봉독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2: 쇠하고 늙음을 큰 물살 삼으며 죽음을 바다에 큰 물결 삼을 때 부처님은 지혜의 배 타고 오셔서 온갖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네.
0: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세계적인 전쟁과 분쟁의 종식을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발언과 서원을 모았습니다.
3: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대립을 빨리 내려놓고 화해하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서는 화합의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4: 모든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내 것과 모든 것이 모두 소중함을 깨닫고 내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합장하고 기원합니다.
0: 법회는 사회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한 불자들의 다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5: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갈등, 대립과 분열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안타까운 인명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밝히는 이 작은 등불이 화합과 평화의 빛으로 환하게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0: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연등법회.
6: 연등법회는 어둠을 밝히는 10만 연등 행렬에 앞서 무명으로 가려진 전 세계인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7: 연등법회 후 동국대 운동장은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청년, 군 장병, 외국인까지 율동과 노래로 하나 된 어울림마당 연희누리는 이른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8: 장엄했던 연등법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동국대 운동장은 음악과 율동이 넘실대는 축제의 장으로 바뀝니다.
9: 찬불과 연등꽃 피내가 울려 퍼지자 곳곳에 흩어져 있던 어린이 연희단이 운동장 한가운데로 모여듭니다. 양팔을 시원하게 뻗으며 온몸으로 흥을 뿜어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이른 무더위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천진불의 열정을 꺾지는 못합니다.
10: 법당에 가지고 이거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 여기서 하니까 진짜 설레고 진짜 떨렸는데 막상 해보니까 엄청 재밌었어요.
9: 오직 부처님 가르침으로 하나 된 어울림마당, 연희누리입니다. 앙증맞은 율동을 선보이는 어린이부터 절도 있는 동작의 청년들까지 올해 연희누리에는 40여 개 단체, 천여 명이 동참해 축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었습니다.
11: 율동하고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신나게 아까 했더니 정말 환희심도 나고 이 자리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 축제의 열기를 이어 각 사찰과 단체의 정성과 창의성이 담긴 행렬 등 경연대회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59개 단체가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등을 선보인 가운데 한마음 선언과 도선사를 비롯한 22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찰은 물론 대학생 불교 동아리와 외국인까지 3만여 대중이 함께한 어울림마당. 고된 훈련 속 잠시 일상을 벗어난 장병들도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2: 이렇게 나와서 축제를 즐기고 이런 자유를 느끼면서 다시 리프레시하고 다시 편안하게 마음을 가잡고 다시 군대 들어가서 훈련 열심히 받고 건강하게 잘 훈련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9: 세대와 국적, 성별의 벽을 허물고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하나 된 어울림마당. 한바탕 신명나는 축제로 마음의 등불을 밝힌 대중들은 2600년 전 세상의 어둠을 밝혔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종로 거리를 수놓을 장엄한 행렬의 길로.

0: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1: 어울림마당에 이어 흥인지문에서 본격적인 연등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최근 소개를 한 가비를 비롯한 로봇 스님들도 동참해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관람 인원 합산 50만 명이 참여한 연등 행렬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2: 로봇 스님 가비를 비롯해 도반 석자, 모희, 니사가 흥인지문을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앞으로 한 발 한 발 성큼성큼 걸어 나옵니다. 걷는 것도 잠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는 여유도 보여줍니다.
3: 뉴스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요즘 시대에 따라서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
2: 동국대에서 펼쳐진 어울림마당에 이어 흥인지문에서 조계사까지 연등을 들고 약 4km를 걷는 연등 행렬 현장. 외국인 관광객들은 로봇 스님을 인상적으로 평가하며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4: I feel like this should be something more human, but still impressive to see what's happening in this area.
5: It's yeah. very impressive. It's crazy what we see here. If we can use them in that way to fill the gap we just talked about, I think it's a good thing.
2: 동국대가 새로 선보인 마스코트 아코 장엄 등을 비롯해 가천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청년불자들의 환한 미소가 종로 거리를 채웠습니다. 동국대 임중현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한국 최초 세미 휴머노이드 AI 스님 해안 로봇도 합장 저두 자세로 연등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6: 어둠이 드리울수록 연등의 불빛은 더욱 밝아지고 대동 한마당에서 부처님 모신 날을 축하할 생각에 행렬단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집니다.
2: 약 5만 명이 직접 만든 각양각색 10만여 연등을 들고 환희의 물결을 자아내며 조계사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불빛과 미소만으로 종로 거리는 축제를 넘어 극락세계를 재현한 듯 했습니다.
7: 맨 처음에 로봇 스님이 나와가지고 역시 불교는 수용의 종교구나, 약간 화합과 평화의 종교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극락에 있는 것 같아요.
8: 정말 이렇게 또 무한한 영광이 있는 자리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9: 행인분께서도 이렇게 동참해 주셔가지고 너무 뜻깊고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 봉사 화이팅!
2: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빛의 행렬이 종로 한복판에서 다시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며 연등회와 같은 소중한 전통문화가 우리 사회 치유와 화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을 자유롭게 누비며 평화의 발걸음을 딛는 이들도, 그들을 바라보며 환호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이들도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평화와 공존을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연등 행렬이 끝나고 종각사거리 일대에선 강강술래와 음악 공연을 즐기는 대동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국적과 성별, 나이는 상관없이 모두 하나 돼 꽃비를 맞으며 가슴 속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대동 한마당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0: 10만 개의 연등 물결이 도착한 종각사거리입니다. 이렇게 분홍색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 함께 춤추며 연등 행렬의 여운을 축제 열기로 이어갔습니다.
11: 거대한 야외 무대로 변한 종각사거리 일대. 스님의 힘찬 법고 소리가 웅장하게 종로 밤하늘을 수놓자 이내 현장은 뜨거운 축제장으로 돌변합니다. 하늘에서는 축복을 상징하는 분홍색 꽃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전통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명나는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종교와 국적,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본 옆 사람의 손을 맞잡고 스텝을 밟으며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12: It's too good. We are enjoying very much happening. Dancing, it feels too good.
11: 지구촌 씨름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는 이제 한국의 불교 행사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평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13: We feel amazing. Don't teach this song.
14: I'm from France. I'm very happy.
13: Very happy.
14: I love
13: together.
14: Korea. I love Korea. It's the best. I love.
11: 마음과 세상에 빛을 밝히겠다는 연등회 슬로건처럼 시민들의 얼굴에는 어둠을 밝히는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0: 가수 노라조의 신명나는 축하 공연으로 광장의 열기는 다시 한번 달아오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는 눈 녹듯 사라지고 현장은 온통 환희심으로 가득 찹니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는 불교 열풍을 증명하듯 청년들의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1: 연극 축제를 처음 참가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화려하고 다들 즐기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2: 나이나 국적 구분하고 다 같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0: 대동 한마당의 뜨거운 열기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며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는 진정한 화합의 장을 선물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종로 일대를 연등 불빛으로 물들인 밤이 지나고 이튿날엔 조계사 앞에서 전통 문화마당이 열렸습니다. 불교 박람회에서 인기를 끈 굿즈를 비롯해 스님과 함께 즐기는 문화체험 등으로 꾸며져 또 하나의 화엄 세계를 장엄했습니다. 이어서 윤호섭 기자입니다.
4: 1년 중 연등회가 열리는 이맘때만 차 없는 거리로 변신하는 조계사 앞 우정공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세운 단체 부스들이 도로 양옆에 줄을 지어 들어섰습니다. 불교 박람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불교 굿즈와 동남아 불교 국가의 이색적인 복식 체험, 서로 다른 나라의 스님들이 함께 연주하는 법고에 화엄 세계가 펼쳐집니다.
5: 와, 지금 아직 시작한 지 한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외국인부터 시작해서 한 100명쯤 지금 저희 부스에 지금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고요. 오늘 하루도 기대가 됩니다.
4: 번뇌를 셀프 삭제하라, 들숨의 사랑, 날숨의 평화 같은 재치 있는 문구와 청년 세대의 젊은 감각도 돋보였습니다. 평소 사찰이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 스님과 함께 책갈피를 만들거나 담소를 나누는 것도 소소하지만 유쾌한 경험으로 다가가고, 길가에 마련된 전통놀이는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는 꼬마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6: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너무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 매년 하는 거라고 하니까 올해 한번 잘 놀아보고 내년에도 기회 되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4: 100여 개의 부스 사이에서 유독 눈길을 끈 건 조계종 포교부의 출가 상담 부스. 직접적인 출가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출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많은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여러 감정 상태를 작은 돌멩이에 담아 내려놓으면서 집착으로부터 멀어지는 돌명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7: 언제든지 마음이라고 하는 걸 놓음으로 인해서 또 그런 게 또 마음의 출가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전해드리고 있어요.
4: 오후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전통 문화마당을 찾아 세대와 국적을 뛰어넘은 연화장 세계를 응원했습니다. 스님은 청년 포교의 앞장서는 대학생 불자들을 격려하고 스티커 사진도 체험하며 젊은 세대와 문화로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8: 우리나라 K-문화가 국제적으로 지금 선양을 하고 있듯이 우리 전통문화마당도 그게 부응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제각각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불교 문화 창달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사부대중은 환희 가득한 얼굴로 연등회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사에서 부처님이 되기 위한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조계사 4월 초하루 법회에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주제로 법문을 시작하며 나만이 아니라 함께 부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부처님 오신 날은 그런 다짐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처님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은 팔정도, 행동은 육바라밀 실천을 제안하며 일상에서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조계사 초하루 법회에는 대웅전 안팎을 가득 메운 불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덕승총림 수덕사가 초대방장 해암당 현문대선사와 이대방장 벽초당 경선대선사 열반 다례제를 봉행하고 선지식들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지난 14일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된 다례제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대종사를 비롯해 방장 다라대종사, 호계원장 정묵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과 문도스님들이 동참했습니다. 설정대종사는 두 노스님께서 우리

0: 이 후학들에게 남기신 것은 정법 안장을 지키고 수행 정진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모두 열심히 정진하자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수덕사는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경내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과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벼감당 동일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공주신원사는 지난 13일 경내 대웅전과 부도탑에서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스님과 원로의원 철웅, 일면스님, 등명 낙가사주지 청우스님, 각원사주지 대원스님, 마곡사주지 원경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법산스님은 벼감스님은 조계종 청백가풍의 표상이기 때문에 스님의 정신을 선양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법문했으며 원경스님은 마곡사 본말사가 스님의 청렴 가풍을 이어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신원사주지 성관스님은 노스님의 법향을 그리워하는 자리에 스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유훈을 잘 받들어 수행정진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맑고 순수한 동심이 부처님의 품 안에서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청도 운문사에서 운문유치원 원아 150명이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2: 호구산 아래 자리한 천년고찰 운문사. 맑은 웃음소리를 머금은 아이들이 법당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작은 눈망울을 반짝이는 아이들. 알록달록한 일상복 대신 단정한 마음으로 만이가사를 수한 아이들이 잠시 작은 수행자가 됩니다. 지난 14일 청도 운문사 대웅전에서 운문유치원 원아 150명이 수계를 통해 생명을 아끼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며 불자로서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운문사 소임 스님들이 아이들에게 꽃잎을 뿌리는 연비의식으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착한 마음과 바른 행동을 배우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 이 1500년이라는 전통을 가진 운문사에서 이렇게 이제 계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린이들하고 학부형들이 계를 받게 돼서 너무너무
2: 아이들 머리 위로 조용히 내려앉은 꽃비. 꽃잎 하나하나엔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이 담겨 있고 아이들은 그 꽃비를 맞으며 부처님의 제자가 됐음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1: 호박한 신이 예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공허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호박한 신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2: 수계식을 마친 원아들은 부처님 제자의 이름을 딴 각각의 그룹으로 나눠 운문사의 역사와 불교의 기초를 골든뱅 퀴즈 형식으로 배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 품은 아이들, 그 맑은 마음이 자비로운 세상의 씨앗으로 자라나길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양평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70년 관등문화축제와 봉축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9일 용문사 양평군청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점등식에서 회장 도일스님은 등불의 기운이 양평 구석구석 스며들어 모든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길 간절히 발원한다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봉행위원회 고문 정수스님은 마음이 불편한 것은 결국 욕심 때문이라며 내려놓음에 지혜를 일깨웠고 오원 스님은 직접 쓴 글을 낭독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전해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앞서 열린 양평 관등문화축제에선 싱어게인 주역 정홍일, 윤성, 강성희로 구성된 BTN 울림 프로젝트 그룹 락3가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환호를 얻었습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광명사는 지난 10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스님, 총무부장 월도스님, 광명사주지 경천스님 등 사부대중과 지역주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점등식과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광명사주지 경천스님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광명사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수행과 신행의 도량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산사음악회는 가수 김다현, 진소리 등의 축하 공연과 가야금 산조 어린이 트로트 무대가 이어지며 봉축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인천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온세상 나눔재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9일 인천 광교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온세상 나눔재단 이사장 종현 스님, 김테일러 상임이사, 백영순 인천 여성경제인 연합회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법인 협력 사찰 수미정사 주지 금선 스님은 지난 21년 동안 묵묵히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큰 스님을 본받아 늘 공경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축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OK조와 연예인 봉사단과 수미정사 총신도회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연예인 봉사단은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자장면을 준비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역대 최대인 50만 대중이 국경과 세대를 넘어 오색 연등으로 하나 된 연등회. 이 감동을 품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눈부신 환희로움을 더 깊이 더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5월 18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23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3일 전야제 특별 공연과 24일 봉축 법요식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제주 관음사 064-724-683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갓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

0: 562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장 수준 높고 아름다운 매너는요, 불교, 불가에 남아있어요. 스님들 이 절집 안에 이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워보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나를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가르침이 없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내용은 모두가 배우고 시작해야 할 기본 매너 클래스다. 내가 평소에 배운 바대로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곧 수행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분별할 줄 아는 깨달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멘토를 꼭 찾으세요.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유행처럼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스승을 찾는 그 시간, 그 노력은 절대 가볍거나 되지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유로 많이 드는데요.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도의 모양은 같은 게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교용으로 차별지라고 부릅니다. 차별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차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크고 작음도 있고 예쁘고 못남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파도가 생기게 되는 이 바다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를 평등지라고 해요.

0: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과 크기로 수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정신은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죠? 네모납니까? 몰라요. 그렇지. 그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모양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생각을 다 일으키고 모든 색깔을 다 봅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만이라는 놈은 막 떠들고 있잖아요. 이 떠들고 있는 모든 말은 파도겠어요? 바다겠어요? 파도죠. 맞습니다. 제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어리석음도 섞여 있고요. 부족함도 있고요. 모순도 있고요. 다 섞여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요? 엉망진창이에요.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렇기 때문이에요. 차별지의 특징은 무엇이냐? 생겨나고 반드시 사라진다. 생멸법입니다. 바다는 평등지예요. 여기는 항상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상주법입니다. 항상 머물러 있다. 여기는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 파도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차별이 없겠어요? 어떻게 불평등이 없겠습니까? 만들어진 것인데.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모순이 있고요.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그림을 두 장 그려요? 다 다르죠. 어떻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처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실망스러우신 거예요? 저처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꽃이에요. 여러분이라는 꽃이에요. 어느 게 잘했다, 못했다, 어느 게 훌륭하다, 못나다, 여성이 남성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제3의, 제4의 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그냥 아름다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반드시 생멸법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멸법은 나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거를 나로 삼았어요.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거울에 비춰지는 네 얼굴이 너야. 학벌이 너야. 타고 다니는 차가 너야. 아파트 평수가 너야. 학군이 너야. 우리 이렇게 배우고 사는 거예요. 연봉이 너라고.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것도 나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나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갖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정신에 대한 교육은 누구한테 배우냐는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만한 애기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이게 정수기라고 얘기해주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남성분들, 특히 기혼, 결혼하신 분들, 우리 고사님 잘 들으세요. 고사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경에 나와요. 이 얘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아내에게는 때때로 꽃을 사주라고 나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꽃을 사주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 여자들 꽃 좋아하지. 전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남성분들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저 뭘 봤냐면요. 꽃을 선물 받았는데 여성분들 동의할걸요? 선물 받아서 이렇게 화병에다가 꽃을 심어놨어요. 이렇게. 무슨 꽃이에요? 누가 봐도 장미잖아요. 장미를 심어, 아니, 꽂아놨어요, 화병에. 그리고 식탁 위에 뒀어요. 남편이 선물해줘서. 남자들은 그거 받으면, 아유, 꽃 예쁘네요. 어디서 뒀는지도 몰라요. 여자들은 이걸 꽂아놓고, 지나갈 때마다 코 박고 냄새를 맡더라고. 맞습니까?
1: 네.
0: 지나갈 때마다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요. 볼 때마다 그 생각해요. 저 누가 사준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정도로 좋아할 줄 몰랐어요. 경에 나옵니다. 여성들에게는 꽃을 사줘라. 어렵습니까? 제 이 얘기를 전에 꽃집 가서 지나가면서 했거든요. 경에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이 절화 사업이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지를 저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절화가 이제 이 화분 말고 꽃 자른 거, 네, 다 망해간다고. 꽃을 사주세요. 이거 많이 비싸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절화 사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꽃이라는 거 한 송이만 사도 되고요. 봄에 프리지아 요만큼 묶여있는 거 5천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맞죠? 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저거를 사서, 저걸 보고 나를 떠올리고 저걸 사서 나에게 선물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 결혼 안 한 분들은요. 직장에 좀 꽂아두세요. 5천 원밖에 안 해.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꽃집에 가서 5천 원어치만 사서 직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다가 꽂아보세요. 재주 없으시면 누군가한테 부탁하세요. 거기에 여성분들이 계시면 이거 좀 내가 잘 못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꽂는지 좀 알려줘요. 이것도 성차별입니까? 아니잖아요. 해보세요. 꽃을 선물하는 거, 꽃을 꽂는 거. 이거는 부처님께도 우리 뭐 올리죠? 꽃 올리는 거. 꽃 올려요. 육법 공양에 꽃이 있잖아요. 해보세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결혼하신 분 꼭 해보시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회사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자리에 꼭 꽃을 들고 가서 누군가에게 주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거기다 꽂아놓는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저는 꽃 사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저 대학 때 충무로에, 동국대 뒤가 충무로잖아요. 거기에 정말 정말 조그만 꽃집이 있었어요. 저 그거 얼마 전에 가서 지나가면서 봤어요. 있나. 그 건물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정말 조그만 꽃집이 있었는데 그 꽃집에 지하철에서 내려서 충무로로 걸어가면 그 집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지나가면서 제가 자주 꽃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학교에 갖다 학생회실에 꽂아뒀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오해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남자애들한테도 줬거든요. 매우 그릇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지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자들한테 주면은 뭐야 제가 나한테 관심 있나? 혼자 또 김치국 마시고 온갖 상상을 다 하니까 그거를 학생회실에 꽂아놨었습니다. 그러면 다 물어봐요. 어? 이거 누가 사온 거예요? 웬 꽃이에요?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사실 들에 있는 화원에 있는 꽃을 갖다 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조금 깊이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아름다운 생각을 선물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거는 좀 깊은 얘기라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정신 속에서 여성에게 꽃을 사주라는 부처님 말씀이 우리 내 정신 속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 매너 클래스 강아지 얘기로 시작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어떤 매너를 갖고 살아야 하나, 가장 중요한 이 양성,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 큰 부류가 서로를 혐오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같아질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 영원히 없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속에서도 불평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끼리는 없겠습니까? 불평등.

0: 등등이
1: 있죠. 그러니 우리는 아, 이 세상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바꿔나가긴 하지만 반드시 모순이 남아있는 곳이구나. 왜냐하면 이곳은 생멸법이 존재하는 차별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바라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본래의 자리는 차별이 없는 완벽한 평등의 자리, 불성의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의 본래, 지금 말고 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앞선 본래의 자리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또 존경하고 또 아주 사랑하는 그 심리학자가 한 분 계세요. 한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반색을 하시면서 스님, 그 심리학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하죠. 이 피부색에 따라서 황인종, 그죠? 그리고 백인, 흑인, 뭐 여러 명이 있죠. 이런 다양한 인종이 있는데 이 인종은 타고나기를 아예 DNA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인종들을 화합시키려면 평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방법 중에 상위 개념을 생각한대요. 그러면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전부 다 사람이잖아요. 그 자리를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겉모습 피부색은 다르지만 우리 똑같은 우리 인간들이잖아. 그 자리에서는 화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좀 비슷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 그것을 나로 삼지 않고 그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본래의 자리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부하고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런 차별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런 차별로 인한 아픔들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산해짐이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잔소리가 너무 길고 옆으로 자꾸 새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게 조금이나마 가슴에 와닿는 양식으로 남으신다면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더 멋진 수행자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산해짐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이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내용 다 좋습니다. 여러분 질문 받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셨던 거 질문해 주세요.
2: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4월 15일이 경북여고 개교 기념일입니다. 그러는데 올해 4월 15일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14, 15 내가 이 다리를 가지고 태국까지 다녀왔습니다.
1: 아, 그래요?
2: 그래서
1: 잘하셨어요.
2: 그게 컨벤션 홀이 네. 각지에서 모여든 경북여고 졸업생이 2,8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우리 스님이 여기 와서 네. 이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를 한번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어요.
1: 네,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많은 데서 제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뭐 질문을 주신 건 아니지만 제가 대답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외부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제 강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 줄 아세요? 맞아요. 이 승복이 깎은 머리가 삭발한 머리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0: 저는 이일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스승님께 이런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못났던 저의 모습이 사라지는 기쁨을 저는 이 공부에서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그냥 전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보라고. 한 번만 먹어보라고. 약장사처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먹어봐. 두 번은 얘가 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만 먹으면 누구라도 이 부처님 가르침은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MZ 젊은 친구들이 불교를 굉장히 호감을 갖고 본대요. 정말 좀 감사해요. 그래서 막 굿즈도 사고 뭐 티셔츠도 사고 또 불교 템플스테이도 다니고 불교에 대한 것도 검색해보고 많이 한대요.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가장 많은 분들의 대답이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대요. 그 얘기는 반대로 강요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강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공부하라고. 학원 가라고.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하라고. 결혼하라고. 수많은 강요 속에 살고 있는 이 청년들이 강요가 없는 한 곳을 찾은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 이 절지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나도 행복해졌으니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 스님들이 더 용기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더 지치지 않게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보살님께서 2,7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보고 야, 우리 고등학교 최고야라는 생각에 이어서 들으셨던 생각이 이런 자리에서 스님이 강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를 떠올리셨다라는 게 진심으로 저는 감사하고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물들거나 더러워질 수 없어요. 반야심경에 나오죠. 불구 부정. 때가 탈 수도 없고요. 때가 탈수 없으니 어떻게 될 수도 없을까요? 도로 깨끗하게 만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다. 이런 아름다운 청정한 정신을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본래로 쉬는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가르침에 많은 분들이 분명히 매력을 느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선근을 심은 분들이 이 땅에 많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교만하지 않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제한 인생을 바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1: 예, 부산에서 온 46살 강병욱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 16회차에서도 그때 질문을 드렸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정신을 못 차렸는지 오늘 아침에도 운전을 하면서 또
0: 네.
1: 급격하게 또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를 이제 눌러야 돼 하는데 자꾸 이게 그때 올라오는 화를 이제 주체 못할 때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말을 이번에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요, 어떻게 하셔라라고 얘기를 할순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시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저도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 스스로가 그렇게 강한 기준에 의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강하게 통제하다 보니까 이 통제하는 거를 남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0: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는 엄격해도 남에게는 관대해야지 어른 아닐까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상태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감히 내가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어? 내 브레이크 라이닝을 마모시키게 만들어? 이런 괘씸하구나. 거사님 그때 확 끼어들었던 그 사람이 깜빡이를 제대로 켜지도 않았겠지만 휙 끼어들어서 내 앞으로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죠?
1: 1초.
0: 1초. 내 인생에서 1초는 얼만큼이죠?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험담을 하면 저 험담은 나의 인생, 오늘 하루의 일과의 몇 분의 일일까? 말할 수가 없죠. 정말 말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이고요. 시간으로 따져도. 그리고 나의 인생 전체에서 오늘 끼어든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그 사건은 어느 정도의 비율이죠?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점도 안 되는 사건. 맞죠? 저는 불교에서 인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불교의 인욕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참는 것. 참는 것. 근데 인욕은 참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꼭 참는 거는 화가 나 있잖아요, 이미. 겉으로 표현하지만 않았지 화가 사라졌나요? 부처님이 표현하지 말고 화를 가슴속에 가둬두라는 의미로 인욕을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인욕은 화를 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드리면 저는 인욕은 이 말과도 가까운 것 같아요. 확 끼어들면 인욕을 수행하는 수행자는 참아야 돼. 고사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산의 진미를 듣는 수행자니까 참아야 돼. 내가 그것만 안 들었어도 너는 오늘 죽었다. 이 사람 마음에 분노가 없습니까? 있어요. 물론 그걸 표현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입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보는 오지 않을 거예요. 훌륭합니다. 화내는 사람에 비하면 훌륭해요.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 참는 시간 동안 내가 행복했느냐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 기억에 아름다운 것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인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는 것이라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그분을. 저희 스승님은 그러셨어요. 그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제가. 어우, 깜짝이야. 저는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냅둬라. 똥마려운가 보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달라졌죠? 뭐가 잘못됐죠? 어차피 그 사람 쫓아가서 백미러 깨부시고 멱살 잡고 끌고 내리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화를 내시는 거죠? 누구에게 이익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경제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화를 낸다라는 것은 나의 감정을 소모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게 우리 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1: 강병욱입니다.
0: 이게 강병욱 거사님의 마음의 크기라고 보자고요. 좀 크게 그려드릴까요? 조금만 크게 그려드릴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전 요만해요. 요건 보만이라고 쓸게요. 이 마음 속에 그 아침에 끼어든 사람을 얼만큼이나 자리를 내어주고 계십니까? 생각해보세요.

0: 그때 확 끼어들어서 화가 확 일어났을 때 거사님의 마음의 크기는 그대로예요. 크기는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당시에 몇 프로였죠? 60%.
1: 좋아요.
0: 거짓말하고 있죠? 99%였는데. 60%를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되게 억울했어요. 내 마음속에 네가 뭔데 들어와? 라고 전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쾌한 내 감정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네가 뭔데 내 마음속에? 나는 너에게 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는데 여기 앉으세요. 불쾌한 감정씨 여기 앉으세요. 우울함씨 여기 앉으세요. 라고 난 너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준 적이 없어. 근데 네가 뭔데 내 마음속에 함부로 들어와서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나는 이 60%에 강병욱 거사님의 웃음을 넣고 싶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에 깜빡이도 운전을 어떻게 배웠길래 깜빡이도 넣을 줄 모르고 칼치기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내 마음속에 들어앉을 만한 자리를 저는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저 스스로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렸던 방법이에요.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욱 합니다. 그때 얼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내 마음을 아름답게 지킬 권리가 있어. 내 방에 쓰레기를 누가 버리면 얼른 쓰레기 치우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 우울함, 불쾌함, 미움, 원한 이런 거는 앉을 자리를 내가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기억만으로 채워도 모자라.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 넌 생겨났으니까 사라지겠지. 근데 거사님께서 그 질문을 지금까지 와서 저에게 하시는 거 보면 아직도 그때의 그 원한이 몇 프로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2: 예. 5%?
0: 5%. 그렇지. 줄긴 했어요. 맞아요. 줄긴 했어요. 5%. 좋습니다. 내일 되면 1%. 다음 달 되면 0이 될 거예요. 잘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60%가 20년 지났는데 80%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잘하신 거예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그래 저럴 수도 있어. 못 배웠으면 저럴 수도 있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오죽하면 저러고 다닐까.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의 그런 몰상식한 행동, 언행을 그래 저럴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그 수준이니까 그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나는 미안하지만 너처럼 행동하지 않아. 그럴 수 있어? 이 사람이 화가 날까요?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인욕은 하고 참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고사님, 이 우리 강병욱 고사님의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그릇에 칼치기라는 거는 넣지 마세요. 분노라는 건 웬만하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지나가게 두세요. 그리고 왜 나는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음에도 화를 내고 나서 아, 또 화냈네. 그러셨죠?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안 들죠? 제가 저번 모 강의에서 이 얘기했어요. 우리 수행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요. 이런 강의를 한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화가 안 나야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어놓고 어떻게 강병웅이 너 화를 낼 수가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 벌 주지 마세요.

어떻게 한번 듣고 바뀌어요? 어떻게 두번 듣고 바뀌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화를 내는 걸 반복해 왔는데 요거 몇번 듣고 어떻게 바뀌시겠어요? 맞죠? 그래요. 자기에게 벌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옛날 거에 지배당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옛날 습관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 습관을 바라보면서 아, 맞아. 그때 사내지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요거를 시무도 아시죠? 소 찾는 그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견, 적이라고 나와요. 견적. 적자가 발자국 적자예요. 흔적. 소가 지나가고 나면 발자국이 남죠. 소가 간 다음에 남아요? 가기 전에 남아요? 간 다음에 남죠. 생각을 하고 나서 우리는 발자국을 봐요. 아, 내가 또 화냈네. 이렇게. 그 생각이 지나갈 땐 못 봐요. 생각이 일어날 땐 못 봐요. 생각을 하고 나서, 화를 내고 나서 아차, 또 속았네. 이거는 소를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죠? 발자국을 본 거예요. 틀렸단 얘기인가요, 이게? 아니,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수행의 과정을 걷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벌 주지 마세요. 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칼치기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나의 수행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칼치기를 하면 어? 나 옛날가 옛 어. 그래 한번 더 들어와라 그러고. 옛날 같으면 불같이 화냈을 텐데 나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또 화냈네. 수행의 방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볍게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려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작은 일은 아닙니다. 네, 저도 저의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고 제 앞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가혹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당연히 공부하면서 옛날의 습관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모자라거나 수행을 게을리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거는 바뀌어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순간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미움이 생긴다면 이 생각을 해주세요. 강병욱의 방입니다. 강병욱님의 방 안에 그런 사람들, 아니 그런 감정들의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걸로만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질문을 한다라는 건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요즘 말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단어가 있지만 불교에서는 2600년 전에 있었죠. 그 메타인지를 불교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야심경의 맨 앞에 나오는데. 조견.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산해진미 방청객분들은 시험 봐서 들어오신, 그렇죠? 네, 보여요, 그게. 조견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견해. 근데 그 견해를 가지고 세상은 좋고,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고,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견. 그런데 이 견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견해를 조, 비출 조자예요. 다시 비추어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거울에 비추어 보면 뭐가 보이죠?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잖아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를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추어 보듯이 다시 한번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내가 그런 상황에서 분노를 일으켰구나. 내가 그런 상황에서 우울함을 일으켰구나. 자기의 모습을 반추에서 돌아보는 이 메타인지는 불교에서 2600년 된 수행법입니다. 오늘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모두가 외롭고 정말 강요에 지쳐있는, 해야 할 일에 쌓여있는, 쉬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에게 2600년 전에 스승의 가르침은 전혀 빛바라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용감한 질문이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거예요. 배운 바대로, 이해하신 바대로 용기 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영원한 해탈을 위해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똑같은 수행자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모회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존 치하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2-8100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0: 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지금부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 문화축제 봉축법의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기례를 모시겠습니다. 사보대중께서는 기립 부처님을 향해 합장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삼독을 씻고 청정한 몸성을 회복하겠다는 소원으로 관불의식과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며 공경의 의미로 꽃을 헌화하시겠습니다. 먼저 본회 원로의장이시며 각원사 주지이신 지산 대원스님과 회장이신 만수사 주지 도원스님, 원로의원스님들께서 관불 및 헌화를 위하여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약천사, 인봉스님, 연대선원 지연스님, 용화사, 지용스님께서 참석하셔서 관불 및 헌화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부처님 전에 여섯 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 공양이 있겠습니다. 일례법사로 고불사 능엄스님, 광덕사 해광스님께서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동향 올림은 단지 물건을 올리는 의례가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수행의 길을 걷겠다는 서원을 담은 깊은 신심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리에 계신 스님들과 내외 기빈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향은 곧 계율을 지키는 청정한 마음을 뜻합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듯 지혜로 무명을 밝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꽃은 아름다우나 시들듯한 선한 행실과 삶의 무상을 함께 일깨웁니다. 과일은 씨앗의 결과이듯이 수행의 열매, 즉 인과의 이치를 나타냅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다음은 발원문 봉독이 있겠습니다. 김금단 보살님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원문.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저희는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리며 정성어린 마음으로 등불을 밝힙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저 연등처럼 저희의 가슴 속에도 지혜의 빛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갖게 하여 지혜에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이익보다 이웃의 아픔을 먼저 살피며 미워하는 이에게는 용서를, 슬퍼하는 이에게는 위로를 건네는 자비의 마음을 전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 갈등으로 고통받은 모든 생명이 평온을 되찾아 평화의 세상이 되어 모든 가정이 화목하며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오늘 밝힌 봉축의 연등처럼 저희의 간절한 발언이 어두운 곳을 밝히고 고통받은 모든 생명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원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발언하옵니다. 나무 석가 문입을, 나무 석가 문입을, 나무 시아본사 석가 문입을. 불기 2570년 5월 9일 대한불교 천태종 만수사 김금단 합장.
0: 다음은 천안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도원 스님의 봉축사 및 시상이 있겠습니다. 회장 스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집탁에 맞춰 반배로 예를 올리겠습니다.
2: 천안 사암연합회장 도원입니다. 봉축사. 삼보전에 귀하옵고

0: 일체 모든 법을 찬탄하오며 일체 세계의 부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사암연합회 대덕스님과 불자 여러분, 불기 2570년 병오년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주 자연의 이치로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그윽한 향기로 온 세상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안시가 청정도량으로 거듭나길 염원하며 거리에는 오색 찬란한 봉축등을 밝히고 각 사찰에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으로 축하의 날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환희와 찬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는 일체 번뇌와 모든 마장과 악업을 여의고 청정불자로 부처님 오심에 경배를 올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안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차별과 구별이 없는 곳에 무량한 행복이 있으며 일체 중생이 그 주인공임을 구원실성의 법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삼독심을 버린 곳에 생사의 고뇌가 사라지고 무명 번뇌를 떠난 곳에선 무여열반의 지혜가 피어남을 자각하면 그 자리가 바로 불국토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80평생 일체 중생에게 진정한 이익과 안락을 주시었으며 지혜롭고 자비로운 법문은 수없는 사람에게 감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봉축하면서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서원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이어받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 등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크고 작은 갈등들이 하루속히 멈추고 그들에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기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 문화 축제를 하면서 오늘만이 아니라 1년 36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우리 모두 정진합시다. 끝으로 참석하신 내외기빈과 그리고 천안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1: 네, 천안 만수사 주지 본회 회장이신 도원스님께서 봉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봉축법이시기로 해 귀한 걸음해 주신 귀빈들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업무에 바쁘심에도 함께 해주신 부시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석균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천안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도원 주지스님을 비롯한 불교 지도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등문화축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 마음을 환히 비추고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소중한 전통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천안시와 함께 해온 문화는 시민 화합을 이끌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불교계 여러분의 한결같은 노력과

0: 헌신 덕분입니다. 그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천안 씨는 전통 문화의 가치를 이어가고 시민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연등의 따뜻한 빛 속에서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연등문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따뜻한 축사를 해주신 우리 김석필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본회 원로 의장이시며 각원사 주지신 지산대원 대종사님의 법어가 있겠습니다. 사부 대중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Please have a seat.
2: 부처님 오신 지가 257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천안불교 신도 여러분들 그리고 천안 시민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편안하고 가족이 화합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천안연합회 스님 또 각 기관의 여러분들 또 선거에 출마하신 여러분들이 다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욕망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욕망이 다 있는데 그 욕망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부단히 다 노력을 합니다만은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화엄경 경구에 보면은 열의 보현 묘색신 하사대 무량 차별 등 중생 하사 종종 방편 조 세간 하시니 보방 보광이 여시견이로다 하는 화엄경구가 있습니다. 이 말을 세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차별 없는 그 모습이 중생과 같다 그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탈태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모습이

우리 중생과 차별 없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종종 반편, 방편, 조, 세간이라 했어요.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세간을 비추시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지만은, 부처님은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세간을 비춘다 그랬어요. 뭘로 비추느냐? 자비심으로. 일체의 중생이 다 부처님과 같이 자비심으로 세간을 비추어서 밝게 해준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보방보광시여 시견이로다 했습니다. 일체의 재상이 보배의 빛이로다. 보배의 빛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재상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로 보인다 이 소리죠. 모든 중생이 다 부처로 보이는데 그야말로 이 세상은 화장세계다. 지금 세계는 아주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는 아름답게 보지를 못해. 그것은 왜 그러냐? 무명에 가려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가려서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을 아름다워로 봤을 때그 세계는 바로 화장의 세계라 그래요.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러한 세상이 화장세계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그 반대의 세계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이라든가 서로 간의 갈등 때문에 시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참 기리면서 부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비심을 가지고 서로서로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 불자가 되고 천안 시민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되고 전 세계 인류가 서로 화합하는 서로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세계가 된다면은 이 세계가 바로 극락 세계요. 천당의 세계요. 다른 세계가 따로 없습니다. 극락과 천당이 누가 만드느냐? 그것은 부처님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든다는 것을 우린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법회를 우리는 뜻깊게 맞이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화엄경구를 한 개송을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불방 광명 변 세계 세간하사 조요 시방 제 국토 하시며 연 불사의 광 대법 하사 영파 중생 치 암흑이로다. 이것은 화엄경 세주 묘원품에 나오는 경구입니다. 부처님께서 세간에 두루 광명을 놓으사 시방세계를 밝게 비추시며 불가사의하고 광대 무변한 법을 표시사 무명중생을 제도하시미로다. 우리가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각자 각자가 다 보살이요 부처로 생각한다면 상대 역시 우리가 서로 가리지 않는 평등한 그러한 불성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보살 정신을 발휘해서 이 세상이 편안하게 할수 있는 우리 힘을 길러 가시면은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서로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 버리고 보살의 마음으로 돌아갈

0: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건강하시고 집안이 다 편안하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다 성물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큰 스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 모범된 불자가 되도록 다 함께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 감사드립니다. 각원사 창건주이시며 큰 스님께서는 은사 스님인 경혜당 법인 큰 스님 열반을 맞이하신 후 내일이 49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마음 크시겠지만 오늘 법회에 임해주신 우리 큰 스님 위로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지역불교의 큰 스승이 되어주십사 하는 의미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모두 큰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네, 큰 스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천안불교연합합창단 축가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불교 연합합창단의 봉축가였습니다. 우리 단장에는 공영덕 학원사 도설합창단 단장님께서 대표 단장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휘를 해주신 박성현 지휘자이십니다. 또 반주에는 조한나 선생님께서 소고해 주셨습니다. 각원사, 성불사, 광덕사, 만수사 네 곳의 합창단이 연합으로 오늘 봉축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1: 예?
2: 네, 더넘긋 흑물단이 지나가고 이어서 태극기, 불교기가 함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이어서 불교기 출발하십시오. 스님들과 포교사단, 합창단 출발하십시오. 합창단 뒤를 이어서 베트남 원호사 출발하십시오. 네, 원호사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자, 원호사 뒤를 이어서 만수사 장엄물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행렬을 잇고 있는 베트남 사찰 원호사 신자분들이 행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만수사 태극기 장엄물, 만수사 장엄물에 이어서 천불사 안양암 장엄물 준비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안양암에서는 처음 이렇게 장엄물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신도분들도 함께 아기 동자와 함께 행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부따라마 사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부따라마 사찰은 태국 불교의 한국 사찰입니다. 승천사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승천사 코끼리 장엄물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지스님께서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한 달 반 걸리셨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승천사 코끼리 장엄물입니다. 다음 쌍용선원 장엄물 출발하시겠습니다. 쌍용선원 종등 장엄물과 육법 공양을 의미하는 장엄물입니다. 팔각 한지 등을 뒤로 해서 마야 부인 모습

숲을 마야 부인을 상징하는 장엄물이 뒤를 이어 따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원사 화엄풍물단과 장엄물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원사 화엄풍물단에 이어서 종등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뒤를 이어서 아은의 은빛 복지관, 네, 이수경 관장님 매년 감사합니다. 네, 안전하게 행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석동 도광사,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불기 1570년 천안시민과 하는 연등문화축제 이 자리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국의 능남기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기 응공양유불탐여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명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도반을 만났거든. 기쁘게 그와 더불어 나아가 함께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거라. 그러나 만일 그런 어진 도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복한 나라를 남기고 떠나는 왕과도 같이 숲속을 홀로 노니는 코끼리와도 같이 가볍고 당당하게 혼자서 가라.

자신이 얻은 것을 경시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지 말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비구는 삼매를 얻지 못한다. 비록 조금 얻었더라도 비구가 얻은 것을 경시하지 않으면 부지런하고 청정한 삶을 사는 그를 신들도 칭찬한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라는 방송의 제목과 같이 계율을 다루는 방송이기도 하지만 전체 제목인 투게더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불교 승가라는 곳에 화합하고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계와 율을 만드신, 제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승가 안에서 사부대중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계율이 잘 지켜짐으로써 아직 불교에 신심을 갖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마음을 내어 그 안으로 들어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불교에 바로 계와 율이 존재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종교들은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로 생겨나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고대 종교, 바로 우리 불교와 같이 2600년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견뎌온 종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바로 계와 율, 즉 그 안에서 지켜야 될 서로 간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잘 지켜질 때 그 안에서 다툼이 사라지고 다툼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화목한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종교에 대해서 신앙하고 그 종교의 가르침을 일상으로 가지고가 다시 가족들과도 잘 어우러지는 함께하는 화합하는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계와 율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제목도 투게더라고 하지만 함께한다. 무엇으로? 계율로. 그래서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율에 대해서는 투게더에서 쭉 다루고 있지만 바로 오늘은 이 함께한다라는 것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6년 우리 한국 불교는 정말 뜨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2026 세계 불교 박람회, 정말 대단한 열기 속에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나 또는 유튜브 등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저는 또 그 현장에서 주말에 그 시간을 보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 속에서 불교의 일을 알아가려고 하고 또 불교를 체험하려고 하고

저는 불교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을 몸소 느끼고 와서 정말 감사한 시절을,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 불교 박람회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바로 관심을 신심으로 라는 아주 재밌는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 불교 박람회 정말 대단한 인기였었습니다. 뭐 여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여러 대표 SNS 속에서도 이 불교에 대해서 막 대단하게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또 불교 박람회를 찾아 자신들의 영상을 담기도 하고, 그 영상을 담는다는 이유는 그거를 담지 않으면 이 시대, 이 시점의 트렌드에 늦춰져 있다, 또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트렌드 속의 중심에 바로 우리 불교 박람회, 불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10대는 물론이고 그냥 20대야 30대가 이 불교 박람회 가장 주된 관람객이었었습니다. 저도 이제 출연진이다 보니까 옆쪽으로 쭉 걸어가는데 들어가시려고 줄을 늘어서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를 이렇게 경험하려고 들어가시는 줄인 줄 알았더니 입장권을 구하는 줄이 정말 어디 뭐 명품 매장에서 뭐 줄 서 있는다는 거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죠. 핸드폰을 사기 위해 막 밤새 줄 서 있는 것 같이 길게 늘어선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낯서면서도 한편으로 감사한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SNS 속에는 수많은 불교의 용어들과 불교의 것들이 등장하죠. 요새는 저도 좀 찾아보니까 우리 뭐 아이돌 같은 그룹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 후렴구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어울러서 부르는 부분들을 요새는 극락파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처음에 극락파트라고 해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 노래 전체에서 가장 같이 부를 수 있고 그 안에서 가장 흥이나는, 그래서 극락이죠.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극락파트라고 해서 젊은 세대들, 10대, 20대들,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는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연예인들, 또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불교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대표적으로 우리 겸손한 의미 또는 겸손한 인사법으로 합장으로 인사를 하는 건 너무나 이제 유명하죠. 뭐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우리 지드래곤이라고 하는 그 가수분은 인사를 할 때 항상 합장으로서 자신이 진짜 슈퍼 대스타일 텐데 항상 그 겸손의 모습을 합장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생소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한 연예인의 트레이드마크이며 불교적 인사법이 젊은 세대에도 그렇게 들어서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새는 해탈, 열반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낯설지 않게 등장을 합니다. 해탈은 조금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직장인분들이 퇴근쯤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기력이 다했을 때 해탈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주말이나 그럴 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너무 즐겁게 할 때 열반락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고, 야, 이 시대에 진짜 우리 불교가 우리의 불교입니다. 이 시대의 중심에 들어왔고 그 중심 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불교가 종교를 넘어서 한 문화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문화 속의 중심인 트렌드로서 이 시대를 어울려가는, 정말 모두가 우리 불교의 지금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아 한 장면 한 장면, 한 순간 한 순간이 감사하지 않을 때가 없을 정도로 이 시기가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2026년은 서울국제박람회를 중심으로 더욱더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죠. 또한 부처님 오신 날, 또 불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세상을 환히 밝히면서 무중생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승가의 일원으로서 다 함께 펼쳐지고 있는, 말 그대로 삼보가 청정하게 삼보 속에 모두가 투게더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지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투게더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불교 박람회에 다녀오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열기는 좀 어떠셨습니까? 저희 이 방송 아마 유튜브로도 나갈 텐데 댓글에 여러분들이 느끼신 점 적어주시면 제가 또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못 가보신 분들은 유튜브나 우리 검색하는 데다가 서울국제불교박람회라고만 쳐도 그 다양한 모습, 또 그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여름이 끝나갈 때쯤에는 또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있죠. 서울과 부산에서 우리 불교의 박람회가 굉장히 크게 열리는데, 솔직히 올해 또 부산 박람회도 굉장히 제가 관심을 크게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힙한 불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재밌게 또 영상 뭐 사진들을 좀 준비했는데 요새 불교의 트렌드 용어입니다. 힙한 불교, 극락도 락이다. 그렇죠? 극락은 즐거움의 끝을 말할 때 극락이라고 말하는데 요새 친구들이 너무 잘 그 표현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 하나씩 보면은 저 끝에 지금 사람들이 꽉 차 있죠? 부스에 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발을 딱 들어서는 순간 인파에 휩쓸린다는 말같이 저는 당연히 BTN 우리 붓다회 코너에서 일정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쉽게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도 어깨에 밀려서 막 끌어가서 간신히 나왔는데 지금은 가사장삼을 제가 입고 있지만 그때는 두루마기를 입고 갔습니다. 스님들의 두루마기에는 여기에 고리가 있는데 고리를 묶어놓은 게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사람에 쓸려서 풀렸었습니다. 풀리면 좀 짜증나고 아 귀찮을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옷걸음이 풀려질 정도로 휩쓸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또 그리고 또 사진 보시면 너의 번뇌마저 사랑한 거야. 중생아 사랑해 라고 해서 우리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이신 것 같은데 관세음 보살님 옆쪽으로 이렇게 또 재밌는 문구랑 또 약간 요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다라니 진원부 같은 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놨죠. 또 아래 보시면 부처 핸섭 우리 또 랩을 할 때 푸처 핸섭이라고 해서 손을 들었는데 그거를 잘 바꿔서 부처님 핸섬하다 해서 부처 핸섬이라고도 또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번뇌 닦이는 수건이라고 해서 우리 때수건 있죠? 불교에서 때를 이 누라고 해가지고 번뇌로 비유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거를 떼수건, 이태리 타월이라는 걸로 그렇게 좀 재밌게 만들어서 여기 좀 재밌게 이렇게 굿즈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든 것들이죠. 그리고 요새 또 트렌드의 표현 중 하나가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 또 나 빼고 재밌는 거 하네. 본인들이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고 조금 무거운 종교라고 해서 멀리했던 불교가 내가 멀리하고 있는 틈에 나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거를 한다라고 해갖고 나 빼고 불교 또 재밌는 거 하네라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쪽에도 인파가 너무 빽빽할 까만색이 있죠? 이 까만색이 다 여기 참가해 주신 분들의 머리입니다. 정말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 우리 앞에 저희 투게더에도 나왔던 불모 서칠교 작가님의 코너인데 너무 아름답게 잘 모셔져 있어갖고 수많은 분들이 저 앞에서 또 사진을 찍고 저도 또 여기서 사진도 찍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제가 이번에 책을 새롭게 냈습니다.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이라고 해서 우리 BTN 붓다회 코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인회도 갖고 또 북콘서트 같은 것도 짧게 하기도 했었고 또 서칠교 작가님의 코너에 여기 부처님 계시죠? 부처님 손 위에 책을 올려놓고 좀 불경스럽지만 같이 기념 촬영을 했기도 한 정도로 승려인 저에게도 정말 즐기는 자리였었습니다. 모두가 이 공간에선 설레었고 행복했고 웃었습니다. 불교에서 꿈꾸는 극락세계죠. 극락세계가 이 모습 그대로 여기에 나타났었습니다. 이 안에는 조금 피곤하고 피로한 사람은 있었지만 이곳을 실증내고 화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토죠.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한 땅.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한 땅은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다투지 않는 땅을 정토라고 하는 겁니다. 극락정토였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계속 있고 싶었었는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제 BTN에서 준비하신 자리를 좀 잘 이야기 나누고 또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BTN에서 이번에 오색실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그거 묶어드리는 시간도 좀 가졌는데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부스가 있지 않을까 싶고 꼭 오시면 BTN 우리 붓다의 부스 오시면 또 커피도 이렇게 드리는 건지 파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또 오색실을 이렇게 묶어주시는 게 너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 막 여러 가지 것들이 판매하고 구경하는 것도 있지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큰 나무의 그늘과도 같았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저와 또 소통하기도 하고 저의 이번에 새로 나온 책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마침 우리 투게더에서 방송하고 있는 내용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번에 책으로 나온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이라는 책이었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잘 나누면서 당연히 우리 투게더에서 이야기하고 또 질문을 현장에서 받기도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저 역시도 아 이렇게 우리 투게더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 또 우리 BTN 부스에 찾아주시는구나 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불교 박람회를 넘어 2026년이라는 올 한 해 바로 이 시점
이 시대의 트렌드는 바로

불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밑에 세 개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광화문 광장을 통째로 사용을 해서 이 컴백, 이번에 군대를 잘 국민의 의무를 마치고 새롭게 다시금 모여서 앨범을 낸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그룹이죠. BTS가 이번 앨범 제목을 바로 아리랑이라고 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재밌는 주제 속에는 한국을 담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정체성을 이번 앨범에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체성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그럼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역사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피할 수 없게 바로 불교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BTS 이번 앨범의 여섯 번째 노래입니다. 여섯 번째 트랙이라고 부르죠. 넘버 29, 넘버 29이라고요. 제가 일부러 여기를 이렇게 딱 준비해갖고 왔는데 제가 준비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좋아요가 38만 개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인 것 같아요. 넘버 29, 뭔지 아십니까? 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뭐 혹시라도 우리가 방송 중에 내보낼 수 있다고 하면 잠깐 내보내드릴 텐데

저쪽에 준비되어 있는 저 종이 바로 넘버 29입니다. 저 종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29호 성덕대왕 범종인 우리에게 에밀레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종입니다. 그래서 넘버 29라는 노래에는 노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 범종을 세게 꽝 한번 칩니다. 우리의 종에는 특징이 있죠. 맨 위에 용통이라고 해서 소리가 한번 꽝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꽝 하고 맞은 다음에 웅 웅 웅 하면서 점차 울림으로써 소리가 사라져가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게 돼 있죠. 맹놀이 현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인데 그 맹놀이 현상과 범종 소리만 고스란히 대략 1분 30초 가까이 담아놓은 것이 바로 이 넘버 29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 아침 예불 전에 불전 사물을 칠 때 범종을 칩니다. 몇 번 치시는지 아십니까? 28번, 28번을 칩니다. 저녁에는 33번, 33번을 치고 불교에 있는 33천을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이 범종의 소리로 안락을 잠시 괴로움을 멈추고 안락을 취해라라고 해서 저녁에는 33번을 치지만 아침에는 28번 그 중에 윤회하는 중생 유정들의 5개를 뺀 28번을 칩니다. 그리고 29라는 숫자는 거기서 벗어난 한 걸음 하나의 중생 즉 부처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나타내죠. 그래서 이 넘버 29라고 하는 것, 국보 29호를 나타냈을 의미가 더 크지만 이 멤버 중에 불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깊은 친구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스님들과 템플스테이를 하거나 불교적인 것들을 접하면서 그런 것까지 알고 29라는 숫자를 저렇게 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무 제목도 없고 심지어 세계적인 그룹에서 그냥 한국의 범종을 한번 쳐서 소리가 났다가 사라지는 것만 담은 정말 파격적인 걸 담아준 건 불교인 한 명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함 속에 우리 불교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위치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본인들의 정체성을 담은 아리랑이라는 앨범 속에 시대를 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시대적인 것은 당연히 그 시대를 나타내는 문화적인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문화적인 것 속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국적이어야죠. 그리고 한국적인 것에는 피할 수 없이 불교적인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바로 제 뒤에 있는 석굴암에 계신 본존불이실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볼수 없을 정도로 화강암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불상을 만들 수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상이 있죠. 요새 가장 인기가 좋은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예방에 모셔져 계신 청동, 금동 두 분의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죠. 우리 문강스님의 한국학 에세이인가? 거기서도 너무 잘 소개가 돼 있는데 정말 수려한 아름다움과 삼매에 들어있는 이제 앞으로 우리 땅으로 내려오실 미륵보살님이 장차 미륵부처가 되셨을 때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것이며 어떤 법으로 그들에게 법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유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담겨져 있는 즉 우리나라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그 안에 불교가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지금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은 우리 불교의 시절 인연이 도래한 시절 인연이 찾아온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 사부대중 출가 이중과 재가 이중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교적 신심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관심에만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관심은 그냥 마음만 내서 잠깐 보고 가는 것이기 뿐입니다. 그때 신심을 내서 불교 안으로 들어와 불교인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관심에 멈추면 다음 시대에 의해 시간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재밌는 사진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알 겁니다. 다. 먼저 아래쪽 보시면 허니버터 감자칩 면태전일 겁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였는데 한국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제 도반 스님들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 허니버터 감자칩이 일본에 먼저 출시가 됐었습니다. 한국에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 걸 사서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아니 무슨 과자 하나 때문에 유학 중인 도반한테 연락을 와요? 그랬더니 신도님들한테 이걸 드리면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랬던 허니버터 감자칩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수 있고 오히려 팔지 않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도 있는 경우죠. 그리고 바로 그 위입니다. 2026년 한해 정말 우리나라 MZ세대에게 가장 선풍적이었고 어디를 가든 다이 가게밖에 없어서 저도 너무 신기했던 탕후루입니다. 안 드셔본 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탕후루가 도대체 중국의 관식이죠. 중국의 관식인 탕후루가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있던 게 저는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탕후루 사진을 제가 조금 모아놨는데 탕후루는 원래 중국에서 맛없는 좀쓴 과일을 먹기 좋게끔 몸에 워낙 좋기니까 거기다가 설탕 코팅을 해서 먹던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더단 과일, 더 맛있는 과일을 코팅해서 더더 맛있게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과일이 아니라 뭐 별의별 게다 탕후루로 나와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경주에서 강의를 하는데 경주 동국대학교 아래 동네에도 이 탕후루 가게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고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뭐 약간 밈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듯이 딱딱한 탕후루를 서로 이렇게 탁 쳐서 쫙 깨지는 그 순간을 이렇게 영상에 담는 것들도 굉장히 유행을 끌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동네, 여러분들 마을에 탕후루 가게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백화점에서도 팔던 탕후루가 이젠 어디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뭐 전국에 찾아보려고 하면 어딘가에는 있었을 텐데 또 여러 체인점을 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곳이 있을 텐데 예전만큼 이제 누구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또는 손주분들도 이제 탕후루를 들고 다니지 않으실 거예요. 걱정하셨을 겁니다. 아, 저렇게 딱딱한 거 먹다 이빨 부러지면 어떡하지? 이상하면 어떡하지? 너무 달아서 건강에 안 좋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셨을 텐데 이제 걱정하시지도 않으시죠? 그 걱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아마 잊어버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우리 불교보다 어쩌면 불교 이상으로 인기가 있었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좀 식어서
제가 말하면 오히려 좀 아 맞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바로 두쫑쿠입니다. 저는 처음에 듣고 이게 뭔가 라고 얘기했어. 근데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하더군요. 어떤 좀 작은 이 뭐라고 해, 떡을 만들던 개발자분이 이걸 만들어 갖고 쿠키라는

인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영향이 있어서 아래 보시면 헌혈을 요새 잘 안 하죠. 헌혈하면 두 쫑크를 준다라는 포스터가 적십자에 나와서 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웬만한 대형 제과 회사에선 인기가 확정돼 있지 않으면 손을 안 대는데 마트나 뭐 슈퍼 편의점에 이렇게 두바이 관련된 물건들이 나와서 판매가 될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나갈 때쯤 두바이 쫀득 쿠키 두 쫑크 사서 드십니까? 신기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이제 어쩌면 남아서 그냥 카페에 가셨을 때 한번 먹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이 방송 준비할 때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새도 두 쫑크가 제일 인기가 좋아?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스님 요새는 두 쫑크 이미 다 식었고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또 신기하더라고요. 버터떡이 인기입니다. 처음 들어본 데도 계시죠? 버터떡이 지금은 또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얻어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꼬리 쪽에 팥이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쫀득쫀득한데 딱 그 맛입니다. 거기에 버터라기보다는 약간 마가린의 풍미가 좀 충분히 들어가서 향긋하면서 고소하긴 한데 이거를 한 개에 1,000원이 넘는 금액으로 사 먹는 게 맞나 싶은 약간 그런 음식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 먹죠. 줄을 서서 사 먹습니다. 왜?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게 유행이고 그거 먹으면서 사진 찍어야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관심의 한계입니다. 관심에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관심은 계속 바뀝니다. 유행은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하지만 관심은 다릅니다. 관심은 한번 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무관심이 되는 겁니다. 관심이 무관심이 되는 건 한 찰나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관심에서 멈추면 안 되고 아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것을 통해 내가 삶을 바꿔나가야겠구나. 내 삶을 더 좋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신심으로 넘어와야 되죠. 그 믿음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 불교가 지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법망경 제45경계 불화유정계 즉 사람들을 교화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 좀 같이 보겠습니다. 불자로서 항상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마을이나 집에 들어가 모든 중생을 보거든 마땅히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모두 삼기와 십계를 받으라고 해야 할 것이며 만일 소, 말, 돼지, 양 등의 온갖 축생들을 본다면 마음과 입으로 너희 축생들은 보리심을 내어라고 해야 하느니라. 보살은 산이나 강, 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모든 중생이 모두 보리심을 내도록 해야 하거늘 보살이 만약 중생을 교화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지금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고 불교의 필요를 느낀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들에게 불교를 전하고 교화해주고 중생제도행을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아유 뭐 2년 되면 절에 오겠지. 안 옵니다.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템플스테이는 많이 오지만 불교 신자는 줄어들고 있고 출가자는 줄어든다고 지금 걱정을 하죠. 왜 템플스테이 온 분들이 불교 신자가 안 될까요? 경험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관심이 있어서 한번 해볼까라고 왔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불교를 바르게 알려줘야 되고 불교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본인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했으며 이 기억이 오랫도록 남아 다시금 이제는 템플스테이가 아닌 절의 신도, 신자로서 제가자로서 찾아올 수 있게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역할을 해야 될까요? 출가자인 스님들과 제가자인 우리 신도님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떻게? 출가자는 출가자답게 제가자는 제가자답게 각자의 수행과 정진으로 그분들을 이끌어주고 전법과 교화를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를 해야 될 때는 당연히 스님들이 나서서 정성껏 그리고 감동이 느껴지게 법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절에 찾아온 분들을 한 분 한 분 정성껏 대하면서 친절하게 예의 있게 예절 있게
그들과 함께 차도 마시며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법을 알려줘야 되죠. 절 중에서 가장 영험한 절은 친절과 예절입니다. 사찰 중에 제일 가는 사찰은 인사입니다. 친절과 예절 있게 사람들을 대하고 찾아오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할 줄 안다면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제가자분들은 여러 가지 문의가 오거나 사찰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안내도 해드리고 또는 그분들이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찰, 절, 승가 안에서 또 다른 4부 대중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미소 지음으로써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 받아지는 모습은 굉장히 큽니다. 누구라도 따뜻하게 인사 한번 해주는 그 모습은 불교의 이미지를 완전히 다르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분명 이번 불교 박람회가 긍정적 평가만은 받은 것은 아닙니다. 불교 박람회에 대해서 염려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너무 소비적이었다. 굿즈라고 하는 물건들이 너무 많이 팔리니까 이게 불교를 전하는 것인지 불교 물건을 파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소비적 모습에 대한 부정. 그리고 불교를 이렇게 너무 가볍게 대하면 안 되는 거다. 불교를 너무 즐기는 거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걱정. 저도 충분히 다 접했고 그 얘기를 또 직접 들었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라도 해야 할 때다. 우리가 지금 2026년 불교가 정말 뜨겁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불교를 찾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관심 끝에 무관심한 시절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 내년 2027년에는 다른 종교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지도 모릅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떠나간 관심은 되잡을 수 없습니다.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미련할 겁니다. 그리고 집착하는 게 될 겁니다. 지금 관심 있고 지금 우리랑 함께하고 있을 때 마음을 열게 해주고 즐기게 해주고 또는 즐기거나 무언가를 사서라도 불교에 관심을 유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법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는 시계생천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해 관심이 없고 불교에 대해 아무런 마음이 없던 사람을 부처님께서 보시로서 따뜻하게 대하고 또는 수계를 내려 불교인을 만들어줬고 가장 중요한 게 다음 겁니다. 불교를 믿고 기도를 해서 공덕을 쌓으면 생천,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무한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을 방편으로 이끌으셨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시계생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불교도 결국엔 이렇게 세속적인 건가? 아닙니다. 즐겨도 되고 물건을 사가게 해도 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관심을 신심으로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편으로 이끌어서 불교에 관심을 갖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출가자와 제가자, 우리 사부대중이 법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법을 그때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받은 그분들이 스스로 수행하여 자신이 꿈꾸는 행복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지만 타인의 이끌림에 의해, 즉 선지식이죠. 선지식의 인도로 인해 불교에 들어왔고 들어온 불교 속에서 다시 나의 힘으로 수행을 쌓았고 법을 알았고 또는 기도를 통해 내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몸소 느낀다면 시계생천의 가르침과 같이 이렇게 불교 박람회의 모습이 그대로 불교인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곧 올해 또는 내년 언젠가 함께 손잡고 불교인으로서 이 안에서 같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법을 닦으며 수행하는 도반이 돼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법망경 제23경계 경멸신학계라고 해서 이제 막 불교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 또 아직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을 가벼이 대하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 잠깐 보시면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고자 할 때에는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스스로 수계할 것을 서원하되 마땅히 7일 동안
부처님 점에서 참회하여

호상을 보게 되면 계를 얻게 된다. 만약 호상을 보지 못했다면 14일, 21일 내지 1년에 이르더라도 호상을 얻어야 한다. 호상을 보았다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수계를 얻은 것이다. 만약 호상을 보지 못했다면 비록 불상 앞에서 수계를 했더라도 계를 얻은 것이 아니다. 누구든 불교에 관심이 있으면 똑같이 대하고 좋은 마음인 호심으로 그들을 계로서 이끌거나 또는 불교로 함께 호상,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관심의 호심을 이제 신심의 호상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2026년 오늘과 같이 이보다 좋은 시절이 또 있겠습니까? 정말 모두가 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교가 그토록 원하던 그 좋은 모습이 지금 이 세상에 쫙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행자가 하는 모든 행은 수행입니다. 어떤 행이든 수행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제도하고 그들에게 전법을 하고 불교인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함께 해줘야 됩니다. 우리 준한 스님이, 제 도반 스님이 함께하는 홍대선언이 나왔던 우리 BTN의 모습이죠. 정말 거기서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시도를 해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청년들에게 또 수계를 내려주시고 법문을 하는 모습. 그리고 조계사 청년회가 올해 5천회 법회를 했다고 합니다. 5천회입니다. 이 5천회 속에 수많은 분들이 함께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잠시 놓칠 수도 있는 군불교. 저도 또 우리 저희 친한 사형스님께서 군법당에 계시다 보니까 함께 우리 육사생도들을 위해 법문을 하러 간 자리가 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감사히 제 법문을 잘 들어주셔서 불교 박람회에 제복을 입고 오셔서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이때는 육사 예비생이어서 훈련복을 입고 있다가 쫙 빠진 사관학교 제복을 입고 저에게 딱 합장으로 인사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진짜 울컥했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아, 그때 좋은 법문 들어 지금도 매주 군법당을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제가 전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대신 부처님의 말씀이 잘 전해졌구나, 그리고 이들이 이제 불교인이 됐구나라는 그 안도와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호상의 호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화합된 우리의 수행으로 이들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을 놓치면 지나간 허망한 어제만 남을 것이며 오지 않은 미련스러운 내일만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해인사 법보전의 주련에 나와 있죠.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찾던, 꿈꾸던 불국토,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부처님의 나라의 정토는 나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대, 시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을 통해 펼쳐지는 것이죠. 이 감사한 시절, 우리 정말 감사히 대하고 자비로 손잡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 관심은 무관심으로 변해 사라질 것이며, 그리고 자비롭게 손잡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잡으려고 하는 손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어쩌면 불교가 가장 꿈꾸던 황금의 시절, 호시절일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감사히 대해주시고 자비로서 손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오늘이 불국정토가 될 것이고 내일 우리는 극락의 즐거움을 누리는, 다 함께 사부대중이 깨달음의 행복을 누리는 바로 정토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며 2026년 이 시대, 이 시점 우리 불교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제 그 관심을 우리 불교인들이 신심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걸 저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께 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투게더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투게더의 제목과 같이 주변의 도반들, 인연들과 감사히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재산을 모아두지 않고 검소하게 먹는 그런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는 텅 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슬픔과 인색함이 이제 그를 더럽힐 수 없다. 연잎 위의 물방울이 결코 연잎을 더럽힐 수 없는 것 같지.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야, 이 새끼야. 내가 눈깔이라 너도 눈깔이라. 눈이 보는 게 아니야, 이놈아. 둘. 어? 내 건이고.
1: 오직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진력을 기다려라.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의단을 일으켜야 한다.
2: 나는 갈 수는 없다. 당신들이 그것이 임무거든. 태우고 가시라. 나는 법당과 같이 가겠노라.
3: 참선한 시대가 올 거라고 난 생각해.
4: 아, AI를 넘어서 참선 네, 시대가 오는군요. 네. 명상 시대가 이제 왔고 거기에 넘어서 참선 시대가 온다고 나는 확신하고.
5: 그 시대에 음악 포교, 그 음악이 영광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그 참불교 같은지 한국 불교가 아주 건강해 있어요.
6: 아니면 멧돼지라도 문짝을 한번 뿌든지 밭을 쥐쳤든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들 업이라 생각하고 두 번이 그럴 때는 아, 저분이 내 스승이구나 하고 안고 가야 돼.
7: 그런 것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게 말로 교육이 아니고 그런 데서 다 자비가 나오는 거거든.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의 비타선언 행복선 명상센터에서 부처님의 명상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하림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명상에 관심이 많은데 명상이 무엇일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상은 어디서 과연 왔을까? 이런 궁금증이 저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오래 찾다 보니까 결국 명상은 부처님의 삶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걸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행복선 명상이라고 붙여서 하는데, 그 기준점을 항상 부처님의 삶에서 기준을 두고 있고, 거기서 이제 당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게 이제 대념 적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타마 부다의 생애 이 책을 우리가 교재로 늘 쓰고 있고, 부처님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고민을 또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찾았고, 그러다가 이제 당신이 발견한 그 길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걸 이제 45년간 우리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일생을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이 수행이, 명상이 결국은 부처님의, 부처님이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체험했던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다 보면. 그래서 당신 삶과 이 수행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만 들어서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또 어떨 때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런 게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고타마 부다의 생애를 보면 좀 더 이렇게 살이 붙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서 항상 같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념 적용에서 이제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그거에 이제 제목에서도 사티파사나라는 게그 파사나가 결국은 신수신법,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사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 그런 예방도 되고 또 괴로움에 빠졌을 때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도 가장 중요한 건 사티다. 그래서 그럼 이 사티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어떻게 사티를 수행할 것인가? 일상에서. 그 방법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 놓은 게이 대념 초경이 되겠습니다. 대념 초경에는 서문이라고 있어요, 서문. 이 서문이 그 길지가 않은데 우리는 이제 만나면 삼기하고 반야심경 하듯이 이제 그 부처님 수행 문화 그대로 하는 남방에는 만나면 삼기하고 이 서문을 반야심경처럼 그렇게 항상 독경을 합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지방의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족들의 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이 경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설했는가? 그래서 지금 명상으로 알려진 모든 것은 이곳에서 세종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요 부분이 우리가 명상을 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명상을 해서 뭘 해? 이게 이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목적대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분명하게 명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체크할 것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는 청정이고, 청정은 이제 우리가 어떤 번뇌에 물들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물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고, 근심과 탄식 이 부분이 이제 스트레스로 보면 근심은 이제 아직 생기지 않은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불안 걱정에 해당이 되고, 근심과 탄식을 이제 걷는다고 하는데 요즘에 스트레스 장애로 보면, 진단으로 보면 근심이 이제 곧 불안 걱정이잖아요. 탄식이 요즘 가장 많이 스트레스로 영향을 미치는 우울 장애인 거죠. 그래서 불안 장애와 우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명상을 하면 그런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참고해서 명상을 그 우울장애에 접목을 해서 노력하고 프로그램화된 게 이제 명상을 기반으로 한그 우울증 치료라 해서 MBCT라고. 그리고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고통으로 가는 것을 좀 관리해 보는 것, 명상으로 하는 것, 안내하는 게 이제 MBSR, 존 카버트진의 MBSR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진 이런 명상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명상으로 이런 근심과 탄식, 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것을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대체해보는 이게 이제 일상에 전해진 프로그램화돼서 전해진 게전 세계의 명상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는 우리가 스트레스 대처를 뭐다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으로 이제 길을 잘못 찾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고통을 반복하는 그걸 윤회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명상을 공부하는, 해야 되는 우리가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념처라고 하는데, 사념처는 우리가 일상, 모든 일상인데, 그걸 이제 몸으로 경험하는 거하고, 또, 보통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법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결국은, 매 순간에, 24시간 매 순간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내내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그 사띠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잘 대해야 된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우리를 괴로움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그걸 통해서 명상을 할 수가 있고 명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명상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번뇌로부터 이제 번뇌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그래서 더 이상 번뇌가 나타나더라도 그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이제 길에 갈수 있다. 그래서 명상은 그냥 멍하게 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대상이 필요가 없으면 이 신수신분 네 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명상을 해야지 한다면 일단 우리가 보통 뭐 멍하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제 잡고 있는 걸 내려놓기 위한 것이고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엔 집중을 해야 돼요. 대상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게 이제 몸으로는 대충 대부분 이제 뭐 호흡이 되기도 하고 뭐 걷기 명상이 되기도 하고 또 오감 명상이 되기도 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거.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도 이제 프로그램의 반은 몸으로 훈련하는 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이제 고진멸도 치유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관찰하는가, 어떻게 명상하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명상하는가. 그게 이제 여서문에는 몸으로 경험하는 것, 몸으로 경험하는 거에서는 그것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딱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명상을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그 대상에서 내가 만난 대상에서 대상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뭐 몸으로 경험한다면 내가 이제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이제 통증이 있어요. 느낌이죠, 이제. 느낌이 있을 때 명상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느낌에서 느낌을, 이 말은 이제 그 느낌이 일어났을 때 바로
나중에 더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게 근심으로 가는, 미래로 가는 거고, 아, 그때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런 탄식으로. 이두 가지 길로 가는 것을 가지 않는 것이 그거에서 그것을이란 뜻이죠, 이제. 그래서 그 대상에, 거기서 더 가지 말을 하는 거죠. 그거에서 그 느낌에서 느낌을 머물러라는 거, 주의를. 그 느낌에서 느낌을 이제 어떻게 관찰하냐. 관찰의 내용은 다 똑같이 나와요. 그것이 발생하는 거. 느낌이 처음에 커지는 거.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후회하고. 근데 거기서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는 거. 이것이 느낌에서 느낌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게 명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명상을 잘 하지 않는 것은 이 사라지는 걸잘 보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 후렴구에도 나오지만 반드시 관찰이라는 것은 일어난 것을 사라지는 과정을 봐야, 그래야, 아, 일어난 것은 사라지는구나. 발생한 것은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재행은 이제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신수신법을 한문으로 하면 재행이 되는 거죠. 재행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으려면 이 재행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구나를 관찰을 하지 않으면 무상이라고 하는 깨달음을까지 갈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상을 깨달으면 뭘 깨닫냐? 무상을 깨닫고 무상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무아를 깨닫는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런 것이 다 번뇌이다라고 하는 게 삼법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부처님이 알려준 길이 이사념처 수행이라는 거죠. 명상하는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뭐뭐에서 뭐뭇을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게그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에서 대상을 바로 이제 그것이 일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는 것. 그것이 명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부처님도 한세 번을 꼭 해요. 여기 고타마부타의 생애에 보면, 그런 마음이 나타나면 또 그런 느낌이 나타나면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아, 이 느낌이 왔구나. 그리고 그것을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고, 그 다음에 또한 번, 똑같은 걸또한번 하고, 또한번 하고. 그래서, 세 번을, 그거를 관찰을 하면, 이제 그런 같은 느낌이 오더라도, 같은 화나 같은 슬픔이 오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정도가, 스트레스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몸으로 겪는 고통, 마음으로 겪는 불안, 또 우울 이런 거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우리한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서문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세상은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오원이고 뭐 신수신법이고 다 그걸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래서 바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좋아하면은 또 그것이 또 잃을까봐 걱정하고 싫어하면 그것이 또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그것이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은 다 이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토대로 해서 커지는 나무들이라는 거죠.
그 씨앗이 생기면

뿌려지면 이제 그거 싹이 두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번뇌도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것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때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고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을 하면 그것은 거기서 불이 꺼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못 알아차리고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괴로움으로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나타나더라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곳으로 따라가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 말이 나와요.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렇게. 근면하게는 그걸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대상으로 했으면 호흡을 들숨날숨을 놓치지 말고 또 걸음으로 하면 발을 드는 거 내리는 걸 놓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챙긴다는 거는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뭐뭐 하는구나. 이게 알아차림의 언어라고 하니까 그렇게 계속하는 것을 명상을 한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게 서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이고 이 명상을 잘 열심히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 서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감 명상을 하는 것은 요 안에 보면 신수신법 안에 이제 법 안에 보면 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명상을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명상하는가이고 뒤에 법 부분에는 괴로움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괴로울 때는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치유의 과정이 사성제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부분에 아까 말한 그런 괴로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 마음으로 경험하는 뭐, 근심, 탄식, 절망 다. 진단지가 말하자면 그 부분이에요. 정말로 2500년 전에 마음 치유의 이론 체계를 딱 세운 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집이 원인이거든요. 원인이 그러면 가래라고 하는데 갈구하고 원하는 마음. 이 가래가 생기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 개념 적용에 나옵니다. 집 부분에. 그럼 가래가 어떻게 생기냐? 눈으로 대상을 볼 때, 아, 그 빛깔이나 색깔이나 모양이 너무 좋아. 우리가 뭐 어디 어떤 분 이제 그릇 좋아하는 분은 그릇을 보는 순간에 어때요? 바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저걸 어떻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못 가질까 봐 걱정하고 또못 가지고 나면 또 후회하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 길인가 보면 이제 눈으로 그 그릇을 봤을 때 아, 너무 좋아 요거까지는 하버드대 연구하는 분 뇌과학 하시는 분들 0.3초 걸린다는 거라 그러니까 0.3초는 아무도 조절할 수, 그거는 부처님도 똑같아요. 그러면, 아, 이 그릇을 눈으로 볼 때, 아, 너무 좋아. 요런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요때 알아차림을 하면, 그 다음 마음으로 안 가잖아요. 그것을 못 가질까봐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근심, 탄식, 뭐 이런 괴로움을 안 간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돌아서야 되냐? 부처님이 돌아선다는 법문을 많이 하거든요. 언제 돌아서냐? 그런 마음이 일어날, 오온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더 가지 말아라. 돌아서라.

이것을 연습하는 게 육근, 육경, 12초 수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진멸도에서는 집에서 괴로움으로 가지 않게 하는, 그 고진멸도한테 멸이, 그것도 거기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질 때까지 멸은 그것이 일어났을 그때 그걸 대상으로 명상을 하는 게 멸의 과정이에요. 이제 괴로움이 있을 때 원인을 보고 원인을 대상으로 명상을 하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요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사성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일상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상에서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게 오감 명상이에요. 오감 명상.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눈으로 이제 그릇을 봤을 때 내가 너무 좋아. 그러면 이 좋은 느낌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느낌이 어디서 왔지? 그러면 주의를 다시 눈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빛깔이나 모양에 가져가고, 거기서 이 마음이 왔구나. 이것을 돌아가는 거를 세 번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힘이, 그 집착으로, 그 가래로 가는 힘이 현격하게 세 번만 하면 거의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했던 방식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기에 제일 좋은 게 오감 명상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차를 마시는 거잖아요. 차를 마시는 걸로 고까지만 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빛깔을 보면 아, 이런 빛깔이구나 까지만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빛깔이구나. 그럼 더는 안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냄새를 맡으면 아, 향이 너무 좋구나 하면은 이 향이 좋구나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코를 주의를 두고, 그 다음에 그 향을 주의를 두고,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이제 이 향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게 왔구나.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죠. 다시 가서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우리한테 항상 노출되어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럴 때 그런 마음들이 오온이 일어나니까 이럴 때더 가지 않는 어찌 보면 예방법이고, 그거를 일상에서 늘 수행을 해라 라고 그 전해주는 게이 오감 명상 훈련이라고 수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차와 함께하는 오감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우리 일상인데 일상에서 번뇌로 가지 않는 명상으로는 이 오감명상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또 촉감을 해서 그런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더 이상 번뇌로 가지 않는 그것을 이제 연습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오면 차를 보고 빛깔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빛깔이구나 까지만 알아차립니다. 또 향을 맡으면 이런 향이구나 라고 까지만 합니다. 또 맛을 볼 때도 이런 맛이구나 까지만 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차가 오면 움직임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차를 자기 잔에 따릅니다.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는 것이 같은 느낌이다 해서 다선일미라고 해요. 계속 깨어있기 때문에 다선일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차를 대상으로 명상을 하겠습니다. 차를 잡아주세요. 자, 차의 빛깔과 모양을 보고 어떤 모양이구나, 어떤 빛깔이구나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차잔을 잡았을 때 차가 손의 느낌이 따뜻한지, 따뜻하다면 따뜻하구나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있도록 합니다. 충분히 알아차렸으면 이제 코로 가져가서 향을 맡아봅니다. 향을 맡을 때도 이런 향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만을 분명히 합니다. 충분히 했으면 이제 혀로 맛을 볼 텐데 입 안에 한 모금 머금고 충분하게 이런 맛이구나를 알아차림하고 그 후에 목에 넘깁니다.

목에 넘어가서 아랫배에 따뜻한 느낌이, 차가 도달한 느낌을, 몸의 느낌을 느낍니다. 자, 이제 한 모금 더 하는데 다시 빛깔을 한번 보고, 이런 빛깔이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향을 또 맡고 이런 향이구나, 다음에 입에 머물고 맛을 보고 삼킵니다.

따뜻한 느낌이 전해지는지, 위에 도달한 느낌이 어떤지 충분히 알아차리고, 자, 이제 그릇을 내리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호흡을 들숨 날숨을 주의를 두고 온 몸에서 느끼는 차 향과 맛을 몸의 느낌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오감을 경험하는 데에만 있습니다. 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냄새이구나, 이런 맛이구나, 이런 몸의 느낌이구나.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알아차림이 이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본래는 잦아들고 집중력은 더 좋아지고 우리 마음은 순수하고 맑아진다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차와 움직임 명상이 같이 되어 움직일 때는 항상 알아차림을 하고 움직입니다.

자, 한 번 더. 참명상을 해야지라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찰잔을 듭니다. 차의 모양과 빛깔을 보고, 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빛깔이구나 분명하고 명료하게 봅니다. 자, 이제 코로 가져가서 향을, 이런 향이구나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이제 한 모금 마시고 맛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목을 넘겼을 때 위에 도달해서 온몸에 퍼져나가는 몸의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빛깔을 보고 또 모양을 알아차립니다.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빛깔이구나. 코로 가져가서 향을 맡고 이런 향이구나. 그리고 입안에 한 모금 머물고 이런 맛이구나를 충분히 알아차립니다.

0: 목 넘김을 하고 아랫배에 차가 도달하면 온 몸에 어떤 느낌이 전해지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몸을 편안하게 하고 들숨 날숨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볼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잡아서 많이 끌려갑니다. 우리의 평온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이런 오감을 잘 알아차리고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번뇌로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명상이 되겠습니다. 하는 동안 느낌이 어땠는지 잠깐 얘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이쪽에 선생님 먼저.
1: 아,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차 맛을 보는데, 아까 스님께서 혀끝에서 느끼라고 하셔서, 혀끝에서 느껴지는 그 쌉싸한 그 맛과, 그리고 다 먹고 난 뒤에도 그 혀에서 계속 그 단맛이 계속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먹을 때와 두 번째 먹었을 때, 맛이 또 조금은 달랐어요. 그래서 매번 이 맛을 느끼는 것도 계속 바뀌고 변화하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2: 저는 차를 마시면서 또르또르또르 소리가 무척 청아하게 잘 들렸어요.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따라서 맑아지는 느낌? 네,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3: 네, 저는 스님께서 눈으로 보는 거에 주의를 두라고 하셨을 때, 이 담겨져 있는 차가 약간 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보이는 거에서, 아, 내 손이 흔들리는구나라는 거를 또 알아차림을 했는데, 두 번째 들었을 때는 그 흔들리는 모양보다는 그 차에 아주 미묘하게, 약간 그 노란 색깔이 눈에 더잘 들어.

0: 제 차를 만졌을 때 되게 따뜻한 온기가 이제 몸을 이렇게 손을 타고 올라가면서 온몸이 저와 차와 하나가 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제 내려놓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그 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1: 저도 이제 차를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경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계속 그 과정상에서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계속 사띠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계속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는 게 자꾸 이어질수록 우리는 식이 맑아지고 번뇌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신다는 것이 그 차를 마시는 데에 맛과 향과 어떤 느낌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할수록 번뇌는 사그라들고, 번뇌가 약해질수록 번뇌는 힘을 잃고 오히려 집중력은 더 커지는 이런 길이 이제 명상의 길이고, 차를 대상으로 하는 오감 명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늘 파도가 오듯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데 그런 파도들이 올 때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때는 작은 파도가 와도 우리는 넘어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명상을 통해서 그런 번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 번뇌를 극복하고 그걸 통해서 지혜가 나고 깨달음으로 가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삶의 길로 가는 게 부처님이 알려준 부다의 명상의 길이라고 봅니다.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를 얻을 수 없네. 그와 같이 이 번뇌의 바다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혜의 보배를 얻을 수 없다네.

한 번뿐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 이 몸이 늙고 병들어 떠나기 전에 오늘을 보람 있게 살자.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BTN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전등사 총무국장 지불 스님과 양주 회암

사주지 인공스님이 함께한 이번 대담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로부터 참된 수행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수행이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성찰합니다.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각 종단의 지도자들과 함께 수행과 전법, 사회적 역할과 미래 비전에 대해 진솔한 대담을 나누며 불교가 국민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조명해봅니다. 2016 담선대법회에서 성철 스님을 비롯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일곱 선지식들의 수행 일화를 AI 영상과 내레이션으로 재구성해 화두와 깨달음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만나봅니다. 법장 스님의 투게더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전 사행을 현대인의 삶에 투영해 오늘의 현실 속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1부에선 인도 네팔 출신 스님들의 한국 불교 수행과 전법 이야기를, 2부에선 조계사 청년회와 함께하는 MZ세대의 신행과 청년 포교 현장을 담아냅니다. BTN에서 마련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세상의 화합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소중한 나.
1: 우와,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혹시 살생해 본 적 있으신가요?
2: 네.
0: 모기도 안 잡아봤어요? 모기는 생명 아닌가요? 예. 모기도 살생이죠. 예. 자, 그리고 모기, 그래,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기 잡아보셨죠?
2: 네.
0: 그러면 파리 잡아보셨나요?
2: 네.
0: 좋아요. 그러면 바퀴벌레 잡아보셨나요?
2: 네.
0: 그 많이 잡아보셨나요? 그 더 위로 올라가서 생선 잡아보셨나요?
2: 네.
0: 여기서는 예, 먹어만 봤군요. 예. 개 잡아보셨나요?
2: 아니요.
0: 개 안 잡아보고. 그 송아지도 안 잡아봤겠네요?
2: 네.
0: 예. 그러면 사람도 죽여본 적 없겠네요? 예. 알겠어요. 예. 살생, 불교에서 가장 무거운 업보가 살생인데요.
2: 네.
0: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걸 다 살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살생이라고 해서 받는 업보가 다 똑같은 건 아니랍니다.
2: 네.
0: 그 불교 교리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우는 구사론이란 책이 있어요.
2: 네.
0: 그 구사론의 책에 보면 크기가 작고 지적 능력이 낮을수록 그런 살생은 좀 약하다고 했습니다.
2: 네.
0: 그러니까 모기나 파리를 죽이는 살생은 좀 약한 편이고,
2: 네.
0: 그리고 토끼나 개, 뭐 돼지로 올라갈수록 저 업보가 점점 무거워지고,
2: 네.
0: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업이 제일 무섭답니다.
2: 네.
0: 사람을 죽이는 업 중에서도 나쁜 사람을 죽인 업은 좀 약하지만 착한 사람을 죽인 업보는 엄청나게 또 무겁답니다.
2: 네.
0: 착한 사람을 가운데서도 수행을 하시는 분,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이렇게 이제 해를 입히는 것은 죽어서 엄청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무거운 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미물일지라도 우리가 살생을 안 하는 게 좋죠. 예. 그 제가 존경하는 대만의 정공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대만의 정공법사께서 연세가 지금 90이 넘으셨어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활발하게 그 설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대만의 큰 스님이십니다. 이 정공법사 스님께서 젊었을 때 아버지께서 사냥을 좋아하셨답니다. 아버지께서 사냥을 좋아하셔서 출가하기 전에 어렸을 때 몸모르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답니다. 엄청나게 사냥을 또 잘했대요. 예, 또 이 정공법사가 출가하기 전에 뭐 백발백중이라고 할 정도로 그 재미에 3년 동안 무수한 생명들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갔답니다. 근데 먹고 살려고 살생하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생하는 거는 업이 좀 약하답니다.
2: 네.
0: 짐승을 살생할 때. 근데 재미로 살생을 하는 거는 또 업이 엄청 무겁답니다.
2: 네.
0: 그래서 사냥이라는 건 또 재미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2: 네.
0: 그러니까 재미 삼아서 3년 동안 그런 살생의 업을 졌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정을 봤는데 그 요한 정쟁이가 이 정공법사의 아버님한테 당신은 45을 못 넘길 겁니다 이러더래요. 그 아버지가 이제 불안해가지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고향으로 내려온 지 한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나이 45이셨대요.
2: 네.
0: 갑자기 이제 병에 큰 병에 걸리셨는데 그 병만 걸린 게 아니라 정신도 이렇게 돌아버리셨대요.
2: 네.
0: 그래서 막 발광을 하는데 산을 보면 막 산으로 뛰어가고 물을 보면 막 물속에 들어가더래요.
2: 네.
0: 그렇게 한동안 정신을 잃고 이렇게 발광을 하시다가 힘들게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난 뒤에 이 정공법사께서 그 출가 전에 이야기예요. 지장경이라는 책을 보셨대요. 이 지장보살 본원경이란 지장경이란 책이 있어요.
2: 네.
0: 읽어보셨죠? 예, 그래요. 읽어보셔서 대답조차 안 하네요. 근데 지장경이라는 이제 책을 보면 지장경의 그 살생의 업보, 그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이 죽을 때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죽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장경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사냥하는 걸 좋아하셔서 살생을 너무 살생의 업보가 두꺼우셔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힘들게 돌아가셨구나. 지장경이 이게

0: 다 나오는구나. 그때 딱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전생의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전생의 불법과 인연이 없고 전생의 불법에 성근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봐도 무서워할 줄을 몰라요. 에휴, 뻥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에이, 이런 게 어딨어. 예? 불교에서 신도들 모으려고 뻥치는 거네. 그런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전생에 복이 많은 거래요. 전생에도 닦은 사람들이래요. 여러분들이 BTN에 나오는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거나 우리 소나무의 설법을 듣고 나서 딱 믿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네. 어디 한번 보자. 어디 한번 보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 더 닦아야 돼요. 예.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지장경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부터 내가 절대 살생을 하지 않겠다. 이제 맹세를 하십니다. 그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하신 뒤에는 출가,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셔서 이 전공법사가 출가하고 나서 평생 닦은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방생을 많이 했답니다. 네. 방생 들어보셨죠?
1: 네.
0: 예, 이제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거나 이렇게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한 짐승들을 풀어주는 거.
1: 네.
0: 방생을 많이 한 게 당신이 이제 어렸을 때 살생을 했던 업보를 조금이라도 녹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했고 두 번째는 아픈 사람들한테 의약품을 많이 보시했대요.
1: 네.
0: 약값을 많이 보시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이제 전공법사가 부처님의 법을 좋아했기 때문에 경전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는 법보시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하셨고 약보시를 많이 했고 법보시를 많이 했다. 자, 근데 이 전공법사께서 그 출가를 하시고 나서 당신 위로 친한 동갑내기 사형이 있었답니다. 사형이 두 명 있었대요. 동갑인 사형 두 명이 있었는데 이 동갑 사형 두 명과 함께 셋이서 그냥 심심풀이로 어느 유명한 점쟁이를 만나게 됐대요. 점쟁이가 이렇게 점을 보더니 아, 스님들 세 분은 안타깝지만 45을 못 넘길 겁니다 이러더래요.
1: 예.
0: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점 역술가가 아유 광호 스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뭐 지금 저 30대 후반 아유 45을 못 넘기겠네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 나쁘죠. 나빠도 어떡해. 뭐 때려? 자, 어떻게 해요? 나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전공법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신 할아버지께서도 45에 돌아가셨대요. 당신 큰아버지도 45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도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45에 돌아가셨대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45에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기분이 좀 싸하더래요. 근데서 이렇게 시일이 지난 뒤에 아니나 다를까 그 사형 두 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사형이 45대는 해 2월 달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두 번째 사형도 45살 되는 해 5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맞춘 대로. 예. 찾아가 보고 싶죠, 한번. 너무 용하다. 예? 어디 대만이야, 중국이야. 한번 저기 가야겠네. 자. 어쨌거나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45살이 됐을 때 여름에 대만의 시방 대각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예, 시방 대각사. 예, 예. 왜 웃어요? 예? 예? 시방 대각사. 예, 예. 시방에서 빵 터졌나요? 예? 그 시방 대각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대각사의 큰 스님께서 이제 45살이 된 이제 전공법사 스님을 초빙을 해서 능엄경이란 경전을 좀 강의해 달라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능엄경 수능엄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그 능엄경 경전을 강의하다가 7월 달이 됐을 때 강의하는 중간에 갑자기 병을 얻었대요. 근데 아무리 약을 쓰고 의사를 만나도 치료가 안 되더랍니다. 그 몸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아, 내 운명에 나와 있는 45살 내 수명이 여기까지 왔나 보구나. 인연이 다해서 내가 갈 때가 됐나 보구나. 그래, 갈 때 가더라도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다 걷어 잠그고 오로지 기도만 하셨답니다. 오로지 염불만 하셨대요. 간자화락의 나무 아미타.

0: 부를 염불하시면서 제가 지금 이 45살에 내 목숨이 다 끊겨서 죽더라도 다음 생에는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에 극락왕생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셨대요. 그렇게 한 달이 딱 지났는데 병이 저절로 나아버렸대요. 네. 한 달 동안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면서 제가 죽으면 극락왕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저절로 병이 나아버렸답니다. 예. 그러니까 병이 그렇게 나와서 뭐 아, 내 업보가 소멸됐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대만에서 큰 법회가 열렸대요. 큰 법회가 열려서 대만에 있는 큰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법회를 그렇게 주관을 했는데 그때 덕행이 높으신 어느 큰 스님께서 전공법사를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전공법사한테 스님 오래전에 스님을 봤을 때 우리가 뒤에서 스님 얘기를 하기를 아유 저 전공법사 저 전공스님은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인데 딱 얼굴 관상에 수명이 짧고 복이 없구나. 그 세상을 일찍 떠나겠구나. 참 안타깝다라고 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 오랜 시일이 지난데 오랜만에 스님을 봤는데 얼굴에 기운이 완전히 바뀌었다. 얼굴에 수명이 늘고 얼굴에 복이 쌓였다. 스님이 열심히 불법을 닦아서 운명이 바뀌었나 보다. 그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공 스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때 45살에 문을 걷어 잠그고 방에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다가 몸에 병이 나은 뒤로 지금 90이 다 된 지금까지 한 번도 병에 걸려본 적이 없대요. 그냥 뭐 약한 잔병 정도는 뭐 스쳐가셨겠지만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다.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정말 이게 운명을 바꾼 그런 어떤 대만 전공법사님의 그런 아주 소중한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전공법사 스님께서 그 지장경을 읽다가 마음에 느끼신 바가 있어가지고 그 뒤로 살생을 끊고 방생을 하고 그거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전공법사 같은 경우에는 대승불교의 첫걸음이 지장경이다 얘기를 하세요. 네. 네, 대승불교를 배우려면 대승경전의 첫 관문이 지장경이다. 근데 이 지장경을 보면 지장경에 막 지옥 얘기 나와요. 중생의 악업을 저지르면 지옥에 떨어지고 인과 업보를 받고 이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지은 업장, 업보를 소멸하는 이야기 그리고 염불하고 복을 짓는 이야기 이게 바로 불자가 대승의 가르침을 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네. 먼저 인과 업보를 믿어라. 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이 업보를 믿고 인과 업보를 믿고 지옥을 믿고 윤회를 믿으면 나쁜 짓 크게 못해요. 네. 아 내가 살생을 저지르면 다음 생에 내가 무서운 업보를 받을 텐데 내가 지금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속이고 이 사람 뒤통수를 치면 내가 무서운 업보를 받을 텐데 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요새 뉴스에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내가 다음 생에라도 내가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될 텐데 이 인과 업보를 믿는 게 첫걸음이에요. 네.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 앞에 불행이 있을 때 그 불행도 내가 지은 업보거든요. 네. 그 업보를 소멸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또 지장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염불을 열심히 해라. 복을 지어라. 혹은 조상님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라. 이게 이제 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효도. 그래서 지장경이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대승불교의 첫걸음이다라는 말씀을 전공법사께서 그런 법문을 자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인과 업보를 믿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해서 내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그 자꾸 복을 지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불교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에 오랜 아주 옛날에 수백 년 전에 그 백정이 있었습니다. 백정 아시죠?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소를 잡고 이제 살아있는 짐승 멱을 딴다고.

맞죠? 백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사람 옛날에 고대는 우리 조선 시대도 그랬고 중국에도 그랬지만 백정을 굉장히 천대시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네. 백정을 왜 천대시하냐면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고 고기를 만드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백정을 무시하면서 또 고기는 먹어. 그 희한하지 않아요? 고기를 안 먹으면 백정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고기가 안 팔리는데 백정이라는 직업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 그걸 느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야. 고기는 먹으면서 백정은 무시해. 그래서 불교에서는 채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탁발을 나가셨기 때문에 사실 신도들이 주는 대로 다 드셨어요. 그래서 막 바로 안에 고기가 있든 야채가 있든 그 신도가 주는 대로 드셨거든요. 그거는 부처님 당시의 법도였어요. 하지만 대승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채식이 선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것 자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고기 먹으면서 백정 무시하는 건 무슨 경우예요? 예, 우리가 이 먹고 싶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백정이 자기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이잖아요. 네. 어쨌거나 옛날 고대사에서는 이제 백정이 굉장히 무시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정을 살아있는 생명이 죽이기 때문에 살생업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했을 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전생에 좀 업보가 두꺼워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이제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직업에 계시는 분들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 업을 조금이라도 녹여야 됩니다. 자꾸 염불하고. 자, 그래서 옛날 중국에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의 이름이 장선화라고 했어요. 장선화. 이 장선화라 이름이 예뻐요? 예? 이 와중에 예쁘다 이러시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예? 예, 장선화라는 그래 아 백정인데 이름이라도 예뻐야지 예예 안 못 들었을 줄 알았죠? 그 장선화라는 백정이 있었는데요. 이 백정이 평생 동안 소를 잡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부처님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살아있을 때 살생을 많이 하면 죽을 때 큰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데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죽였던 짐승들이 나와서 막 들이받는데요. 내가 너 죽을 때까지 기다렸지 막 이러면서 죽을 때 이제 자기가 죽였던 그 짐승들의 원혼이 나타나고 그런 이렇게 이야기 속으로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장선화도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죽었던 소들이 소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한테 들이박으면서 어서 같이 지옥에 가자 막 이러면서 막 자기한테 공격하는 그런 끔찍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장선화라는 백정에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었어요. 무슨 복이 있었냐?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부인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부인을 불러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 진통제 놔줘 이랬을까요? 스님을 좀 불러줘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스님을 불러줘.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낸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다 스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선화라는 백정이 스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죽였던 그 짐승들의 원혼이 나타나서 저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자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고 오직 내 염불 소리를 따라서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라 라고 했답니다.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절에 안 다니는 사람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건 다 외우잖아요. 네. 그 스님이 장선화 앞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니까 뒤에서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큰 소리로 고래고래 따라하니까 그 순간 이 장선화가 스님 더 이상 그 원혼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염불의 힘입니다. 그때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더 간절하게 하면서 부처님이 계신

0: 불국토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속으로 빌면서 염불해라. 그 장선화가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평생 손에다 피를 묻혔는데 저 같은 사람도 염불 좀 몇 번 했다고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부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간절하게 염불해라. 그래서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발 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무 아미타불에 큰 소리로 염불을 하다가 갑자기 장산화가 벌떡 일어나더니 스님을 향해서 스님 하늘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저를 데리러 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합장반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이 끊겼답니다. 이게 불교계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왜 유명한 얘기냐? 죽기 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염불하며 평생 동안 살생을 했던 백정도 죽어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참 이 이야기, 전 이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네. 실수하거나 피치 못해서 손에다 피를 묻힐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나쁜 악업이나 무거운 업을 지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한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죽어서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지만 죽기 직전에라도 정말 시극한 마음으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면 반드시 그 부처님이 그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이 무한한 희망의 이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혹시 살면서 노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서러워하거나 큰 실수를 저지르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저질렀던 그 모든 잘못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시면서 말년에라도 열심히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금방 소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그 중국에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래요. 그 어느 불심이 깊은 거사님이 그 고백하신 이야기인데 당신이 그 어렸을 때 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19살이 되었을 때 이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막 물건 같은 게 무겁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트랙터 있잖아요. 트랙터.
1: 네.
0: 트랙터 아세요? 트랙터?
1: 네.
0: 예, 그 뭐 경운기 트랙터 있잖아요. 근데 옛날엔 트랙터 대신 뭘 끌고 다녔어요? 그렇죠. 소 달구지 같은 걸 끌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샀대요. 송아지.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샀는데 송아지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힘이 센 황소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논밭일을 하면서 서로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 그 사람도 짐승에 정을 붙이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 키우면 개 같은 거 키우면 완전 가족대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축원문 있잖아요. 스님들이 이렇게 신도들이 기도 올리면 스님들이 40대마다 축원을 올리는데 요새 특이한 상황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응, 이렇게 가족 이름을 읽다가 밑에 뭐 찰리 뭐 찰리 그래서 우리 찰리가 뭔가 외국에서 왔나? 발음도 발음도 이게 딱쫙 붙어요. 찰리 신도도 물어봤더니 걔 이름이래요. 무슨 개 이름을 축원문에 올리냐고. 가족이라고. 여러분 요새는 개가 죽여도 재지네요. 애완견 자기 반려 그 죽으면 천도제 지내는 그 포교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정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 키우다가 짐승 버리는 사람들 그 진짜 무거운 업보를 받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나무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찔리는 분 있어요? 예? 어머 경포대 해수욕장에다가 예? 우리 찰리 버리고 왔는데 예? 예. 살아있는 짐승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정든 짐승 함부로 버리면 정말 나중에 업으로 돌아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일 나쁜 업보 중에 하나가 우리 옛날 시골 사람들 그런 거 모르잖아요. 키우던 게 복날에 잡아먹는 거. 그거 예. 아니 모르는 게도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어? 순들아 순들아 하고 키우다가 복날이 언제야? 며칠 남았어? 순들아 그때까지 참아 뭐 이러고 이거 무서운 업을 받는 거예요. 제가 좀 우습게 얘기를 했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과거가 있는 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 생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하고 정이 들었는데 완전 친연자처럼 지냈대요. 얼마나 오만정이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소가 몸에서 힘이

떨어지고 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무서워요. 팔아버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소를 팔기로 딱 약속을 했는데 다음날 소 팔기로 소 장수하고 얘기가 끝났는데 그날 꿈을 꿨는데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그 꿈에서 깨서 희한하다 해가지고 외양간에 가서 소한테 먹을 거 줬는데 소가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소가 아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까? 그걸 어떻게 알까요? 영물이야.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딱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이걸 소들이 어떻게 알까? 그 소들이 자기 잡혀갈 때 눈물 뚝뚝 흘린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까? 예. 네.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또 우리 소고기 이렇게 한우로 주세요. 예. 그렇게 기름 쪼르르. 예. 아니야 한우는 덜 익어도 돼. 뭐 이러면서 예? 다 드셔보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데도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0년에 같이 지낸 그 친연자 같은 소를 판 뒤에 어느 날부턴가 꿈에서 그 소가 나타나더랍니다. 꿈에 소가 나타나서 막 들이받 자기한테 막 들이받는 꿈도 꾸고 소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막 경고하는 꿈도 꾸고. 근데 희한한 게 소 꿈을 꾸고 나면 그 다음날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뒤에는 그게 딱 버릇이 돼서 소 꿈만 꿨다면 그 다음날 일을 안 나갔대요. 소 꿈을 꾸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이제 뭐가 있는 거죠? 네. 예, 소귀신 붙었나 보다. 소귀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중국의 상해라고 있잖아요. 상해. 네. 상하이라고 하죠. 상하이. 네. 예. 그 상하이에 갔는데 거기 이제 누님이 불심이 독실하셨답니다. 네. 그 불심이 지극한 그 누님이 너와 소와의 관계에 아직 청산되지 않은 빚이 있는 거다. 네가 소한테 잘못을 했으니 소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소의 그 혼이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라 하면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나무 아미타불 염불 수행을 하는데 7일 동안 나무 아미타불 108염주를 돌리면서 나무 아미타불 108염주를 21번 돌리고 그러면 한 몇 번이에요? 108번을 21번 돌리면? 이게 뭡니까? 약 2,000번 넘죠? 예, 약 2,000번 넘지 않습니까? 나 많은 거 기대 안 해요. 그것도 계산 안 돼요? 예? 2,200번 되려나? 예, 하여튼. 108염주를 나무 아미타불 부르면서 21번을 돌려라. 이걸 7일 동안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는 그 소를 생각하면서 부디부디 좋은 곳에 가렴이라고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 나무 아미타불 7일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뒤에 그 뒤로는 한 번도 소가 나타나질 않았답니다. 예, 서로의 빚이 청산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후회하거나 누군가에게 미안하거나 혹은 내가 아끼던 뭐 순돌이를 갖다 버렸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 언젠가 내가 받게 됩니다. 예, 또 내가 키우던 삐약삐약하던 병아리 잘 키워서 모가지 톡 쳐가지고 예? 네? 역시 씨암탉은 이거 장모님이 해줘야지 뭐 이러면서 드셨던 분들도 기도해 주면 좋습니다. 그 말씀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오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업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생업이 달려 있고 내 가족들이 있는데 한 번에 직장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급한 대로 뭐라도 많이 해라. 기도라도 많이 해줘라. 예, 이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기도라도 많이 하자. 그리고 내가 지어놓은 안 좋은 업보가 있으면 그걸 자꾸 참회하면서 살자. 예,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소하고 얽힌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소인가요? 자꾸 소 얘기가 나오네요. 그 약 8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80년 전에 그 불심이 지극한 거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의 이름이 유정밀 거사님이었답니다. 유정밀이라는 중국의 80년 전에 거사님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일을 해주는 지금으로 치면 파출부 아줌마 있죠. 네. 예, 그 파출부 아줌마가 있었는데 이 아줌마 성씨가 섭씨였대요. 섭씨 중국성이니까. 그래서 섭씨 아줌마 했는데 근데 이 섭씨 아줌마가 아주 나쁜 그런 어떤 병이 있었대요. 나이가 들어서 시집을 간 뒤에 언젠가부터
귀신 보이는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귀신이 보이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지랄병이라고 하죠. 아니요,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실제로 옛날엔 거의 지랄병이라고 했대요. 우리가 지랄이란 표현이 비속어지만 옛날에 실제로 이렇게 막 귀신이 보인다면서 막 발작 일으키고 이런 걸 옛날 사람들이 지랄병이라고 불렀대요. 예,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 없으면 어떡하지?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그 옛 사람들이 지랄병이라고 불리우는 병에 걸렸는데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귀신이 보이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이었대요. 또 막 귀신이 보이면서 뭐 온몸에 막 시뻘건 흉이 일어나면서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겠다고 난리친 걸 사람들이 끄집어냈대요. 그래서 이 유정밀 거사가 자기 집 파출바 아줌마 그러니까 가서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섭씨 아줌마가 눈빛이 휙 바뀌면서 나 섭씨 아줌마 아닌데? 이러더래요. 이야, 이제 무슨 영화, 지금 엑소시스트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섭씨로 보여? 뭐. 네? 우리 옛날에 공포 영화 보면 공포 이야기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딱 보면서 내가 아직도 엄마로 보이니?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 섭씨 아줌마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유정밀 거사가 이제 불심이 지극하니까 우리 같으면 이 아줌마 왜 이러지? 뭐 이러면서 뭐 이제 경찰이나 병원에 신고를 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섭씨 아줌마가 아니면 넌 누구냐? 이랬대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그 섭씨 몸에 있는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그 나는 우리들은 전생에 이 섭씨가 전생에 백정이었을 때 백정이었을 때 죽였던 소의 영혼들이다. 소의 원혼이다, 원혼. 나 말고 아주 96마리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나먼 전생에 백정이었을 때, 섭씨 아줌마가 백정이었을 때 96마리의 소를 도축을 했던 거예요. 그 원혼들이 이제 천도가 되지 못하고 섭씨 아줌마를 이번 생에 막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막 그런 어떤 정신병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정밀 거사가 왜 이 아줌마를 괴롭히냐, 왜 그런 거냐 했더니 전생에 이가 백정이었을 때 우리 몸을 피를 내고 우리 살을 찢고 우리의 목숨을 앗아갔다. 우리는 아직도 그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복수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유정밀 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잘 생각해봐라. 니들이 이 섭씨 아줌마를 머나먼 과거 전생에 니들이 이 아줌마를 죽였기 때문에 이 아줌마가 다시 백정의 몸으로 태어나서 니들을 죽인 거고 니들이 이번 생에 또 이 아줌마를 죽이면 이 아줌마는 또 다른 다음 생에 니들에게 또 복수하지 않겠냐. 이렇게 복수를 낳고 끝이 없으니 언제쯤에 이 원한이 다 사라지겠냐. 그러니 그러지 말고 여기서 원한을 놓아버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소의 귀신들이 그 얘기 딱 들어듣고 맞네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또 착해 역시 소들이 착해. 맞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지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직도 너무나 이 고통 속에 헤매이고 있어서 자꾸 화가 난다. 이 섭씨의 전생에 우리한테 했던 짓에 대해서 자꾸 화가 난다. 그 용서가 잘 안 된다 이러니까 유정밀 거사가 지금도 괴롭냐. 우리 원혼이 지금 너무나 괴로움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때 이 유정밀 거사가 찻잔 있죠. 하인에게 찻잔에다 차를 가져오라고 한 뒤에 하인이 가져온 찻잔에다가 주문을 외웠대요. 부처님의 주문을 이렇게 외워줬답니다. 부처님의 주문을 다 외워서 그 찻잔을 섭씨 아줌마가 마시게끔 하인에게 시켜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 딱 마시는 순간 그 소의 혼이 섭씨 아줌마한테 쉬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물이길래 이렇게 효과가 좋으냐. 고통이 이렇게 가라앉았다. 그 옛날에는 실제로 옛날에 기도, 특히 중국에서는 기도할 때 비방에 물 있죠. 그 물을 부처님 불단에다 올려놓고 지극하게 기도한 뒤에 기도가 끝나면 그 물을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물에 부처님의 기도의 가피가 담겨져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소의 그 원혼들이 그 물에 다 부처님의 주문을 외운
그 물을 마신 뒤에 고통이 싹 가라앉는 걸 보고는

유정밀거사가 이제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걸 반복하면서 서로 그 생사윤회 속에서 고통을 겪는 그 비참하고 무상한 그 삶의 흐름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준 뒤에 봐라 얼마나 무상하냐, 얼마나 덧없냐. 근데 저 위에 보면 극락세계라는 부처님의 불국토가 있다. 그 불국토에 태어나면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 불국토에 태어나고 싶지 않냐라고 유정밀거사가 다 물어봅니다. 그 소의 원혼들이 아유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도 태어나고 싶죠. 근데 우리처럼 업장이 두꺼운데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집에서 불단을 차려놓은 뒤에 지극한 마음으로 그 소들의 원혼을 위해서 염불을 해주고 부처님의 경전을 도송해줬대요. 그 몇 시간 동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줬답니다. 아, 부처님이시여 이 불쌍한 소의 원혼들을 부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들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극락세계가 보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려 하나 봅니다. 그러면서 유정밀거사한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소의 원혼들이 싹 천도가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섭씨 아줌마가 그때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목미? 이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기억을 해요 못해요? 그래서 유정밀거사 물어봤대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냐고. 그러니까 이 섭씨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아니 갑자기 내가 정신을 잃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 길에서 피를 흘리는 소떼에 수십 마리가 자기한테 몰려오는 꿈을 꿨다. 피를 펄펄 흘리면서 그냥 수십 마리의 소들이 막 몰려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사방이 편안해지면서 소들이 막 춤을 추는 꿈을 꿨다. 소들이 막 춤을 추더. 그러니까 천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유정밀거사가 자초지종을 얘기해줬대요. 다 전생에 서로 지었던 업의 원한이고 빚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복을 주면서 살아라. 그 사건 뒤로는 이 섭씨 아줌마가 다시는 그 귀신병에 걸리질 않았답니다. 예, 그 천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 2년 후에 그 유정밀거사도 결국은 머리를 깎고 출가했답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법명을 해정스님이라고 법명을 받으셨대요. 해정스님이라는 법명을 받고 나서 이분께서 당신이 출가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셔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 불교계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소들은 죽여도 그냥 바로 가거든요. 근데 왜 그 소는 굳이 기다렸다가 다음 생까지 기다렸다가 섭씨 아줌마한테 붙었는가. 근데 여러분 공포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똑같이 친구들이 흉가에 갔는데 어떤 친구는 귀신한테 씌우고 어떤 친구는 안 씌우잖아요. 그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똑같이 갔으면 나한테도 쉬어야지. 왜 내 친구한테만 쉬우고 나한테는 안 쉬어?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예? 자, 그것도 자기 인연법이래요. 전생에 그거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친구들이 흉가에 갔는데 한 친구는 귀신이 붙었는데 한 친구는 안 붙었으면 귀신에 붙은 친구는 전생 그 귀신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업보, 빚이 있는 거예요. 소도 그와 같습니다. 서로가 얽히고 얽힌 인연이 그렇게 서로 거대한 어떤 서로가 갚아야 빚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정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지만 큰 스님들이 가끔 이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법문해 주시는 거 보면 큰 스님들이 거짓말하실 리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 불자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귀신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귀신을 뭐 피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거는 나쁜 업을 짓지 말고 항상 선업을 지어라. 나쁜 업을 짓고 누군가와 나쁜 인연을 맺으면 사람으로 만나든 귀신으로 만나든
결국 그 빚을 갚게 된다.

0: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어왔습니까? 아니에요, 스님. 빌려줄 것도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짓고 수많은 빚을 지어왔습니다. 내가 지은 그 빚쟁이들이 때로는 가족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상사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존재든 결국 내가 지금 그냥 빚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 무서워할 필요 없대요. 내가 그 귀신과 인연이 있으니까 만났을 뿐이에요. 그 인연을 잘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귀신? 사람이 더 무섭다. 예? 사람이 더 무섭다. 예, 사람이든 귀신이든 다 내 빚덩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있으면 기도로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복을 많이 지으셔서 선업을 짓기 바랍니다. 기도와 선업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여러분들의 복력, 복의 힘이 강해진다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존재건 보이지 않는 존재건 그 빚들이 천천히 해소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해지시는 것을 느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대!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대 자신에게서 때를 벗겨내라. 은세공이 은의 때를 닦아내듯이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시시때때로.

안팎으로 잘 지켜진 국경의 도시처럼 그대들 자신을 지키라. 잠시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기회를 흘려버린 사람들은 참으로 지옥에 넘어져 슬퍼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세계 유일의 석강 국보 다혜스님의 땅설법 오늘 첫날인데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승은 현재 땅설법의 법주인 비성 다혜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땅설법이란 말이 대단히 이제 생소한 이제 용어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오늘 이제 BTN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땅설법을 널리 알리고 또 그 기점이 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BTN TV를 시청하시고 애청하시는 불자 여러분들도 오늘의 이 땅설법을 통해서 더욱더 신심이 증장되시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오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차례대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땅설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북조, 북조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송화강을 기점 내지는 요하 이쪽에 멀리 내다볼 수가 있고 가까이는 두만강 압록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 위편에 있는 곳을 북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이 남에 있는 곳을 남조라고 합니다. 소리조란 뜻이죠. 그래서 북조는 소리를 할 때 알타이 산맥 쪽에서 있는 어떤 소리율조라든가 송화강 유행에 있던 이 소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전을 낭송합니다. 그런 반면에 남조는 한반도 안에서 사용되는 악기들을 모두 사용해서 하는 것을 남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북조 악사분들을 제가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악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익숙한 음악이고 북조 같은 경우 여러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하시고 다름 아닌 설법을 하실 때 화엄경 강설을 하십니다. 그때 화엄경 강설을 하실 때 천상에서 39분의 화엄의 성중들이 내려오십니다. 그때의 설법이 바로 부처님께서 천상의 신들에게 한 설법이기 때문에 천상 설법이고, 이 천상 설법에 대비해서 스님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일반 중생들에게 다시 전하는 것을 땅 설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앙적 측면이고, 역사적이라든가 어떤 교학적 측면에 의하면 땅 설법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이죠. 그죠? 법화경, 화엄경, 능근경, 이러한 경전들, 또 부처님의 전생담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어떠어떠한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었다, 이런 전생담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찰 창건설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유점사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만세존 일대기라는 것이 있고, 또 기림사라는 절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늘 할 안락국 태자경이 있습니다. 또 관음사 같은 경우에는 심청효행록이라고 관음사에 대한 설화가 있고, 이 이외에도 북쪽에 가면 많은 사찰들의 창건설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화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불교 문화를 또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찰에서 영산제도, 뭐 수륙제가 의례도 설명하기도 하고, 사찰 구조물, 경전류들을 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불교의 가르치나 경전을 그날 동참한 대중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세 시에는 대기설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수류응동,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중생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오신 우리 방청객들처럼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러한 훌륭한 교수님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계시는 반면에 또 어떤 환경 때문에 학교에 가서 글도 못 배운 분들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설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불교 같은 경우는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글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글을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서 하고, 또 한글을 모르는, 한글까지도 모르면 그림을 그리지만 그 위에 또 한문을 추앙하는 분들도 한문을 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마련된 많은 변상도에 보면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대표적인데, 한쪽에는 한문이 쓰여 있고 그것도 한글이 적혀 있고 그림이 그려진 것이죠. 그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변상도를 활용하거나, 또 다음에 뭘까, 밤에는 변상도 그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림 자극을 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 땅설법에서 하는 만석중 득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은 어린 아이들이나 기타 분들 같은 경우는 인연계에 관심이 많겠죠. 그럼 월인석보에 기록된 위제의 부인 만원 연기 같은 경우에는 백의 인연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신중신 탈놀이라든가 탈놀이를 하기도 하고 상황극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석 대중의 수준에 맞추어서 강설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 문화, 전생담, 사찰 창건설화 같은 것들을 참석 대중의 수준에 맞추어 설명하기 위해서 변상도, 그림 자극, 인연극, 탈춤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교리 학습 지도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교리 학습 지도법인데,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이제 처음 이제 성도하시고 불법이 뭡니까? 그리스 히랍 쪽으로도 가고, 또 이제 그 천산산맥을 넘어서 중국을 거쳐서 발해 지역을 거쳐서 일본까지도 가기도 하죠. 근데 그곳에는 이미 기존의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가 처음 들어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속신앙이 있었죠. 토착신앙을 또 믿기도 하고, 또는 좀 늦게 불교가 전파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교를 믿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교의 가장 큰 핵심은 충돌이 아니고 융합이거든요. 그럼 불교의 가르침을 그 지역에 가서 설파를 하기 전에
그 지역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충돌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나라는 요즘은 이제 서구 기독교라든가 천주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옛날에 가장 기층민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은 우리 민속신앙들이죠. 근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너네가 믿는 민속신앙은 열등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의 삶이고 역사고 문화고 모든 것인데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기가 설명할 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강압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땅설법이기 때문에 땅설법 법주는 그 지역 기층민들의 문화를 잘 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가 배우는 땅설법 같은 경우 첫째 경전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안 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간만에 만난 신도들 제가 손도 잡아주면서 설법을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경을 책을 펴놓고 읽고 해석하는 수준으로는 땅설법을 할 수 없다. 경을 배우고 이해해서 똑같은 경이라도 그날 참석 대중에 따라서 다르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경을 이해하고 설법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 지역민들의 어떤 삶의 어떤 문학적 어떤 흔적이죠. 국문학 같은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고조선 시대에 뭐 공무도화가라든가 그럼 고구려 같은 경우는 황조가 같은 것들을 하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합니까? 어라하의 노래, 정읍사 같은 걸 하고 신라는 향가. 그다음에 고려 넘어오죠. 그러면은 뭡니까? 한림별곡을 처음에 하죠. 고려 초에는. 그다음 조금 내려가면은 뭘 합니까? 고려 가요를 합니다. 발생하죠. 그리고 고려 말 조선 초가 되면 시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조선 또 중기에 넘어가면 가사가 있어요. 가사. 가사를 하고 또 좀 더 내려가면은 판소리가 발생하죠. 우리나라는. 판소리 같은 소리가 발생하고 그 구한말이 됐습니다. 구한말이 됐을 때는 창가. 또 우리나라 개화기가 접어들면 그 심파극. 요즘은 들어서 여러분 좋아하는 트로트. 뭐 이런 것들이 또 생기게 되었죠. 그 시대적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적어도 한 곡 정도는 부를 줄 알아야 땅설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죠. 뭐 국문학적인 소양을 좀 갖춰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지역민들이 기존에 믿던 신앙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신도를 거느린 종교가 뭡니까? 무종교죠. 종교 없는 분들이 가장 많죠. 지금 무종교 시대인데 근데 무종교인들이 타로나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종교인이 우리나라의 뭡니까? 토착신앙하고 일맥상통하기 지금 가장 많은 부류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 밑에 대순진리라는 이런 어떤 또 종교들이 나라에 많이 민속 종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우리나라 종교 1순위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민속신앙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속신앙 같은 경우는 구시 대표적이죠. 또 비나리가 있죠. 비나리, 상나시, 뭐, 그 다음 뭡니까? 지역별로 또 독특한 어떤 그 신앙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가서 비교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 민속이나 신앙의 국민들 정서, 조상들의 어떤 삶 이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신들의 문화나 사상은 열등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거를 믿어. 이거는 엄청 뭡니까? 하등적인 어떤 포교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기층민들의 문화를 잘 설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굿도 잘 해야 되고 법주는 그다음 뭡니까 비나리도 잘 해야 돼 축원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천도제 설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강원도 지역에 가면은 뭡니까 시왕굿이라 그러죠. 경상도 가면 오굿굿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도 같으면 씻김굿이라 하죠. 서울에 오면 세남굿이라 한다 그죠. 또 황해도 좀 다리굿이란다. 한경도 저쪽으로. 그러면 또 한경 북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망묵굿이라 하죠. 이러한 지역마다의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망자가 됐을 때 좋은 삶을 바라는 영위하는 의식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빠
불교의 천도제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교의 천도에서도 뭡니까? 상주공공이라는 작은 제가 있고, 대례왕공, 각배제, 영산제, 영산각배 이런 제공이 순서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법주가 그분들에게 가서 굿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또 불교의 천도제를 설명해서 비교하게 해서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되는 것이 땅설부 법주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포교지, 그게 아니고 일방적인 주입식의 어떤 이야기는 뭡니까?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땅설부 법주는 민속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강의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어떤 그 교육을 받습니다. 듣는 청중이 뭡니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공부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참여시켜서 하고자 하는 제 어떤 그 사상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상위 클래스의 어떤 그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복 받으니까 앉아 있어 이래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뜻도 모르고 앉은 사람도 뜻도 모르면은 이 또한 폭력이라는 거죠. 이게 무지하죠. 그게 맹신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와중에서 무엇이냐면은 참석 대중이 자발적으로 이 격에 참여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가만 앉아 있는 것이고 여기 자꾸 나옵니다. 참여 학습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땅설법입니다. 그래서 비록 몇천 년 전에 생긴 일이지만 상당히 발전된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땅설법입니다. 그래서 땅설법을 북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 역사에서 많이 잊혀진 지역이지만 간도 지방 있잖아요. 북간도라든가 송화강이라든가 뭐 저쪽에 대흥안령이라든가 또 요동지역 요하 그다음에 강남대항구 뭐 산동지방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활동 무대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의를 할 때 독송 방법이 있습니다. 경을 읽는 방법. 그게 바로 북조입니다. 그러면 북조는 단순합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장단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합창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법화경에 같으면 그죠? 에이 영산해상 불보살 이렇게 하고 하음경 같으면 그죠? 에이 하음해상 불보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냐면 일자목탁이 아니면 다 이상하게 이제 폄하하는 경향인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민들이 가장 좋아한 리듬, 악기 편성, 성조 이걸 다 연구해서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민들의 어떤 악기, 성조, 리듬을 따서 경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질감 없이 빨리 동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포교라는 것이 상대방을 없애고 내 생각을 주입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문화를 소개하고 또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땅설법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은 북조 중에 가면은 제가 법화경 약창계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박수 같이 치면서 해봅시다. 그죠? 다 같이 하나 둘이 서의 너의 오직 하나 일불성의 실상 몇법 연화경을 보장보살 관련 계속

이게 지금 법화경의 야찬계는 법화경을 찬탄하는 개성이죠. 그러면 법화경은 뭡니까? 영산회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산회상 불보살 하나 둘이 서 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 일불성의 실상적법 연화경을 보장보살 발량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북조인데 북조도 여기에 리듬은 이렇게 단순한데 이게 소리 조는 여러 번 꺾어서 하는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네. 오직 하나일 불성예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소리를 또 앞소리를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뭐 처음 이제 생소했듯이 우리 북조가 한반도 안에서 진짜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만주나 이런 벌판에 모닥불을 해놓고 스님들이 이렇게 유목민들 모아놓고 땅 설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박수 치면 딱 하기 딱 맞거든요 이게. 그런 어떤 뭐냐면 문화는 그 지역의 습속을 따라가니까 경전을 이렇게 강설을 합니다. 땅 설법은 최고 먼저 도강이라는 걸 합니다. 머릿말로 하는 강의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저희 은사 스님 같은 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 또 앞으로 강의를 뭐뭐 할 거야 이런 것들을 갈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도강을 이제 제가 이제 처음 하고 그 다음에 나서 불단 진설 법문이라 해서 여러분들 절에 가면 막 장음을 걸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불단 진설 법문입니다. 그리고 불단 진설 법문을 하고 나서 참석 대중한테 질문을 제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제가 그걸 막힘이 없이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설법 법주는 대단히 좀 어려운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게 도창입니다. 도창은 창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도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경전 내용이라든가 장면 같은 걸 묘사합니다. 그때 제가 소리조를 얹어서 하는데 저는 강원도에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50년 이상 살다 보니까 강원도 소리를 최고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원래는 제가 이제 막 호남 지역에 가면 제가 판소리를 해야 되겠죠. 판소리조에 소리를 얹어가지고 그래야 되고 서울에 오면 제가 창부타령조에 얹어가지고 이걸 소리를 읊어야 되겠죠. 이런 지역 경상도는 강원도 하면 동해안 좀 비슷합니다. 소리조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역별 경전 내용 내지 장면 묘사는 소리를 제가 하다가 중간에 뭡니까? 핵심적으로 그날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변상도.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불교에서 과연 이런 음악에 소리가 있었을까? 음악 공양이 있었을까에 대해 오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청해서 강강법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분 같은 경우 스님들은 법사라고 얘기를 하고 기왕 할 때는 이제 강강을 청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그 분야의 최고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권위 있게 그 분야를 설명을 하고 나면 제가 또 다음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간창이 있습니다. 간창은 맨 사이 간자를 써서 사이에 전문적인 소리가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소리를 다 배우지만 이제 그 예를 들어 경기도 왔다 그러면 경기민요가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팔도 지역을 순례할 때 경기도를 대표하는 건 궁중정제입니다. 궁중정제하고 경기민요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앞에 소리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내 좀 목이 안 좋아서 경기민요를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문 소리꾼을 그 분야의 최고로 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게 바로 간창입니다. 그러나 전라도 지역 같으면 판소리 하는 분을 내가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게 하고. 근데 이 소리 자체가 뭐냐면 그날의 교리하고 동떨어진 건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리를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없이 그냥 하는 거는 놀이판밖에 안 되니까 그건 절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뱃노래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새는 이제 어기야 디어차 이런 노래 하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창배라는 분이 1950년대에 야누야누 하니까 일본 사람 같아. 그러니까 어기야 디어차로 바꾸자. 이래가 전국이 어기야 디어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나 강원도 지역에는 야누야누라고 소리를 합니다.

한다 이래 불러야 돼. 요새 이제 하는 소리 곡조하고 이 뭡니까 뱃노래 같은 건 개학기 때 생겼잖아요. 그럼 개학기 때 가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때 가사가 소리 쪼도 따르고 지금 다 경기 민요화 시켜서 그렇죠, 그죠? 그럼 요새는 뭐 부딪히는 파도 소리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전에는 일본이 어떤 그 강점기 무렵의 소리이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노래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일본.

이래가지고 뱃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 안락국 대자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날의 법회에 나오는 경례 이야기를 민요하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는 전문 강창이 나와 소리를 하죠. 그러면은 법주는 뭐냐면 경을 집어넣어서 바꿔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강의하고 그다음 창을 했죠. 그다음에 연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연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 또한 교리를 전달하고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실습을 하는 것이지 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땅설법에 나오는 연희가 외견상 보면은 민속 연희처럼 보입니다. 그 오늘은 안락국 태자경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포구락을 합니다. 포구락. 포구락 같은 건 고려시대의 당학정제죠. 그죠? 당나라에서 돌아온 우리의 궁중 어떤 연희죠. 그게 무용이죠. 정제인데 거기에 외형은 따르는데 노래는 뭡니까? 불교의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포구락 보신 거 음악만 나오잖아요. 포구락은 뭐냐면 양편에 진을 갈라가지고 공을 던져 넣으면은 꽃을 받아가고 못 넣으면 먹을 칠하죠. 그게 포구락입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양쪽에서 쏜 포구문은 안 세웁니다. 가운데 세우는 걸 포구문이라 말하거든요. 그러는데 그걸 하면서 뭡니까? 팔관에서 쓰던 노래를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팔관회가 있고 연등회가 있었죠. 그 팔관회는 우리 토착의 신들을 뭡니까? 청하고 기도해서 국가와 왕실, 민중의 안녕을 기원하던 의례잖아요. 그 연등회는 불보살의 가피를 입자는 노래고, 놀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팔관회 때의 후렴은 뭡니까? 에, 팔관이여, 팔관의 살령의 가피로다. 뭐냐면은, 팔관이야. 팔관에는 산신들의 가피를 입자는 거니까 팔관의 살령의 가피로다. 이 후렴입니다. 근데 앞에 매시는 소리가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열 가지 명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부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는 게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애우기가 쉽지 않다. 그죠? 근데 부처님의 열 가지 명호를 염송했을 때 큰 공덕이 생기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합니다.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 우리 요즘은 육법공양이 많이 알려져 있죠. 육법공양은 신라시대 때부터 전해진 우리나라에서 생긴 공양법이고 일단 칠지공양이 있습니다. 칠지공양 같은 경우는 티벳이라든가 저쪽에서 일곱 가지의 어떤 예경을 올리고 마음을 정화하는 공양법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팔공양법이 있습니다. 팔공양은 금강정경, 문수사리,

보살 육아 공양 의계법이라는 곳에 가면 일권에 수록이 돼 있는데 바로 금강정령 밀교에 있어 가지고 여덟 보살님이 나오셔 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저 팔대 팔공양이 있고 그다음에 나서면 팔보공양이 있습니다. 팔보공양. 여덟 가지 보배로서 공양을 올리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전에 한복 같은 데 보면 팔보문양이 있죠. 문양 같은 거. 뭐 부채, 병 이런 것들. 그 여덟 가지 공양물에 대해서 올리는 것이 바로 팔보공양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공양을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 육법공양을 가지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앞에 매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 가지 부처님 명모에다가 여섯 가지 공양 올리는 걸 붙이다. 그다음 만발 공양 하나를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노래를 다 가리키다 보면은 부처님의 열 가지 명호도 다 애우게 되고 육법공양도 다 애우게 되고 그래서 연희는 결국에는 교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연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연희는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와서 배우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연희를 해야지 너무 어려운 연희를 하면 안 돼. 그럼 학생들이 참여할 뭡니까? 엄두를 못 내거든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설법 법춘은 너무 잘하면 안 돼. 그러면은 판소리를 완전히 해버리면 판소리 목이 돼버리면 민요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 들을만 하네. 그 정도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강원도 소리도 마찬가지야. 너무 잘해버리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 할머니들이 밤에다가 밭에 이제 절에 오잖아요. 그럼 그 할머니들이 부르는 소리보다 조금 더 잘해야 돼. 그거를. 너무 잘하면 따라오지 못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조광조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선진적인 개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니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나 이런 분들도 한 반발만 앞서가야 돼.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하면 다른 사람이 부끄러워서 못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가지고, 아, 들을만하네. 나도 그런데 좀 해볼까? 요 정도 마음에 들게 하는 게 교육을 잘하고 땅설법 법주가 잘하는 겁니다. 춤도 마찬가지야. 너무 잘 추면 안 돼. 아우, 나는 나갈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아, 어느 정도 춤을 출 수 있구나. 알아가지고 제가 그만큼만 춤을 춰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 둘 일어선단 말이죠. 동참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되고 한 반발자국만 앞서서 가서 민중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땅설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한다 해가지고 못한 사람 앞에 길을 팍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불어가는 법회 가르침 이게 바로 땅설법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큼 놔두고 그럼 제가 도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강은 하는 우두머리 도자를 씁니다. 도제조 이런 말이 있죠. 조선시대 어떤 거기에서. 그럼 앞에 머리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뭡니까? 안락국 태자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락국 태자경이란 말은 원래 없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에 보면은 월인석보라는 어떤 그 책이 있습니다. 월인석보는 세조임금이 편찬했는데 세조임금의 아버님이 바로 뭡니까?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의 부인이 뭡니까? 소원왕후 심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세종의 아버지가 태종이죠. 그 태종이 대단히 어떤 그 힘이 있고 어떤 개혁 군주로서의 면모도 있었지만 못됐죠. 그래서 사돈 집안이 며느리 친정이 힘이 생기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소헌왕후의 심씨에 친정 아버지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소원왕후가 뭡니까? 왕비이긴 한데 자기 친정 아버지나 다 죽는 걸 막지 못하니까 속병이 들어가지고 일찍이 죽게 되겠죠. 그게. 그러니까 세조가 그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뭡니까? 석보상제를 짓습니다. 그분들이. 석보상제를 짓고 나니까 세종대왕이 그걸

받아보니까 야, 야가 참 잘했네. 그러니까 월인천강 지곡을 또 짓습니다. 그 이후에 뭡니까? 세조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월인석보란 책을 짓습니다. 그런 그것인데 거기에 바로 실려있는 것이 안락국 태자 이야기가 있고 목련존자 일대기가 있고 태자 수단화경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부록에 실려있습니다. 그러면은 안락국 태자는 뭐냐면은 대세지보살의 전생담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대세지보살이 돼요. 안락국 태자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분들은 아까 제가 미리 얘기를 다 하면은 흥미가 떨어지니까 그것만 얘기할게요. 근데 우리들이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많은데 대세지보살에 대한 신앙은 우리나라에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대세지보살의 전생담을 월인석보에 왜서 실었느냐는 거죠.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은 겁니다. 이게 효.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락국 태자전을 전이라고도 하죠. 소설을 썼을 때는 세 가지 주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안락국 태자의 이야기를 강조하면 안락국 태자경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안락국 태자의 어머니가 원앙부인인데 이 원앙부인을 강조하면 원앙부인은 왕생인연경이라 합니다. 또 아버지가 사라스 대왕인데 이분은 나중에 아미타불이 됩니다. 그럼 아버지를 강조하면 사라스 대왕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버전이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사라스 대왕경 같은 경우에는 무량수전 아미타불 모신 법당을 낙성식을 하거나 아미타불 조성하고 점안식할 때 이 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서 원통보전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법당 낙성식 또 관세음보살님 점안식을 할 경우에는 뭡니까? 원앙부인 왕생인연경을 해야 됩니다. 또 백중날이다. 부모는 좀 효를 해야 되겠어. 태자 뭡니까? 안락국 태자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버전인데 내용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에서 차이가 나나 하면 원앙부인과 사라스 대왕이 자현장자 집에 가서 이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별을 하고 나서 사라스 대왕이 법마라국에 당도하기까지의 노정기를 해가지고 48혼을 세우는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을 부각해서 하면은 사라스 대왕경이 되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원앙부인이 고생을 하면서 애를 키우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2수 진언을 설명하게 되면은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으로 이걸 자주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오늘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라스 대왕과 원앙부인 이별하는 대목까지 한 다음에 48고개를 넘어가면서 이제 그 사라스 대왕이 한같이 소원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한 고개를 넘어갔더니 지옥 중생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네. 그러니까 저 나가 세우는 불국토에는 뭡니까? 지옥이 없는 세상을 난 만들고 싶어. 그런 소원을 세우는 거죠. 또 한 군데 갔더니 뭡니까? 수라 지역이 있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더라. 아수라 매일 싸우고 시끄러워. 그러면 내가 세우는 나라에는 아수라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소원을 48가지 세운 것이 아미타불 48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원앙부인이 남편을 보내고 고생을 하죠. 그때 민중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무집 종으로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왕실에서 왔기 때문에 지식이 출중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그 다음에 원앙부인이 그 사람들 소리만 들어서 아, 이 사람이 왜서 왔는지 알아.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관세음이 되면서 42가지 뭡니까? 수인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42수 진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락국 태자전은 세 가지를 엮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한 두 달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짧게 하려면 한 시간에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록하거나 이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대강이라도 이렇게 좀 넘어가면 해야 나중에 이제 이런 걸 기록할 수 있겠죠, 우리들이. 그래서 아,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월인석보에는 세조 임금이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안락국 태자 이야기만 실은 거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엮어서 하겠다는 것이 이번 땅설보 강의의 방침입니다. 자, 다음은 질문이 없기 때문에 불단 질설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단 진설법.

본문은 뭐냐면은 오늘 모인 소품을 제가 설명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잠이 좀 자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게 연꽃입니다. 연꽃. 근데 연꽃이 왜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되었을까요? 그죠? 그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이제 불 많이 부르는 강원도 아리랑이 이야기가 있어요. 주제 그 이제 이유가. 그래서 오늘 강원도 아리랑 한번 듣고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창 제가 청하해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박공후라는 것입니다. 박으로 만든 공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튕기면 음이 나옵니다, 이게. 그 위에다 소트를 올리고 여기다 가죽을 씌우는 건데 설거갈 때 치기 때문에 동복이고 고는 북이란 뜻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안락국 태자경에 나오는 변상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10폭으로 나누어서 안정다에서 땅석을 강설하는 변상도가 되거든요.
1: 그 장아한경에 보면 부처님 음성을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 불전을 그린 불전도가 이미 부처님 재세 시기부터 있었다라고 합니다.

몸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은 잠깐 동안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곧 사라지나니 어리석은 마음이다. 비록 몸에 병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

현명한 이는 자신의 불순한 행위들을 단계별로 조금씩 시기를 보아가며 제거하네. 마치 장인이 은에 붙은 불순물들을 벗겨버리듯.

0: 경상북도 최북단에 자리 잡은 봉화. 낙동강가의 우뚝 선 청량산은 거대하고 빽빽한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12개의 봉우리가 너무 아름다워 예로부터 소금강이라 불렸습니다. 12개의 암봉과 12대, 8굴이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청량산은 한때는 크고 작은 암자가 27개나 있을 만큼 불교의 도량이었으며 예로부터 유학자들이 많이 찾은 선비들의 산이기도 했습니다.
1: 청량산 유육봉을 아는 이는 나와 신기러기 뿐이로다. 신기러기야, 어찌 말을 전하랴만 의심스러운 것은 복숭아 꽃이로다. 복숭아 꽃아, 절대 물을 따라 흘러가지 마라. 혹여 어부가 알까 하노라.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 견문록. 안녕하십니까, 설화지기 이원종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지금 이 장막비가 장막비답지 않게 부슬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취를 따라서 제가 오늘 시작은 퇴계 이황 선생의 시조로 시작해봤습니다. 바로 청량산가입니다. 육육봉, 청량산 12봉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그 청량산이 품고 있는 청량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저를 따라 천천히 구경해 보시죠. 따라오세요.
0: 스스로를 청량산인이라 부를 만큼 퇴계 이황이 아끼고 사랑한 산. 청량산에 자리한 청량사를 향해 우중산행에 나섰습니다.
1: 야, 드디어 청량사 일주문에 도착했습니다. 이 청량산은 사계절 내내 땀을 흘리지 않고는 그 모습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일주문을 지나면은 바로 땀을 흘리기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청량산과 청량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네.
1: 예, 예. 반갑습니다.
2: 먼 길 오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예, 예. 선생님.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해주시죠. 요 카메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2: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화군 문화관광해설사 최은주입니다.
1: 아, 최은주 선생님.
2: 네, 그렇습니다.
1: 예, 문화해설사.
2: 네. 그렇습니다.
1: 아, 자, 이 청량산 12봉우리마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고 청량사 그 곳곳에 있는 전각마다 숨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우리 최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청량사까지 가야 되겠죠? 일단 땀을 한번 슬슬 빼면서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죠. 선생님 가시죠.
2: 네, 예, 예, 같이 가겠습니다. 예. 네.
1: 예. 자,
2: 우선 같이 수험될까요? 네.
1: 가시죠.
2: 네.
1: 아이고야,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되겠네. 네.
0: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올라야 닿을 수 있는 청량사.
2: 그야말로 유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비 오는 날 이렇게 그 데이트하면 좋겠네요. 여기 데이트 코스가 아주 최고네요.
2: 저는 여기 와서 우찬하도 여답을 얘기할 일이 있으면,
1: 네.
2: 저희 남편이랑 데이트할 때,
1: 네.
2: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말까요를,
1: 아.
2: 겨울에 하이힐 신고,
1: 네.
2: 여기 올라와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0: 쏟아지는 비도 피할 겸 잠시 쉬어가기 위해 들른 곳은 고즈넉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전통

0: 홍찻집 안심당입니다. 가파른 청량산을 오르다 지친 몸을 차 한 잔의 여유로움으로 잊을 수 있는 곳이죠.
1: 선생님, 청량산 아무나한테나 허락하는 곳이 아닌가 봐요. 이게 막 경사도 엄청 높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숨이 헐떡헐떡거립니다.
2: 그러시죠.
1: 아니 선생님, 저 밖에 저 봉우리가 아주 예쁜데 저 봉우리 이름이 뭐예요?
2: 그 금탑봉이라고.
1: 금탑봉.
2: 네, 어떻게 이름에 걸맞지 않으신가요?
1: 예, 그러니까요.
2: 네, 저기는 응진전이라는.
1: 응진전이요?
2: 네, 그렇습니다. 그 작은 정각이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이따가.
2: 네.
1: 예, 그 얘기도 좀 전해주셔야 되겠네요.
2: 네, 이따 그럼 함께 가서 한번 제가 예, 그쪽에 얽힌 얘기를 또 한번 예, 나눠드리겠습니다.
1: 얼마나 절경인지, 그 멋스러움을 담고 있는지 천천히 구경을 해보시죠.
0: 가파른 산길을 30여 분 이상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해발 870m 연화봉 중턱에 위치한 청량산은 신라 문무왕 3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봉선사에 의해 중창된 천년 고찰입니다. 창건 당시엔 33개의 부속 건물을 갖춘 대사찰로 신라 불교의 요람이었지만 현재는 청량사와 부속 건물인 응진전만 남아 있습니다.
1: 야, 아, 이 전각과 소나무, 5층 석탑. 아, 뭐가 이 풍광이 정말 숨은 잔데 풍광이 정말 좋네요. 근데 선생님, 이 소나무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2: 그러시죠.
1: 네.
2: 네, 이 소나무 이름은 예. 삼각우송이라고 해요.
1: 삼각우송.
2: 네. 세 개의 뿔을 가진 소의 소나무라.
1: 아, 그러니까 네. 소가 뿔이 두 개인데.
2: 예, 보통은요.
1: 뿔이 세 개 달린 소의 나무라 이거죠, 소나무라.
2: 맞습니다.
1: 아, 그럼 무슨 얘기가 있나요?
2: 네, 제가 뭐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네.
0: 원효대사가 청량사를 창건하기 위해 준비하던 당시 아랫마을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논길에서 농부가 소를 몰며 논을 가는 광경을 보게 됐는데요. 특이하게도 소의 뿔이 세 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뿔 셋 달린 소가 좀처럼 농부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는 바람에 농부가 한참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원효대사가 농부에게 다가가 이 소를 절에 시주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자 농부는 흔쾌히 뿔 셋 달린 소를 원효대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효대사에게 이끌려 절에 온 소는 그 후로 신기하게도 말을 잘 들었는데요. 뿔 셋 달린 소는 청량사를 짓는 데 필요한 제목을 밤낮 없이 운반하고는 준공 하루 전날 죽었습니다. 그 후 소를 묻은 자리에는 신기하게도 삼가구를 꼭 닮은 가지가 세 개로 뻗어난 소나무가 자랐습니다.
2: 그래서 저희가 명명하기를 삼각우송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그 소를 묻었으니 이거는 또한 삼각우총이라고 합니다.
1: 아, 삼각우총.
2: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그 소가 죽어서라도 자기가 이렇게 애써
1: 예, 예, 이 절을 다 지다시피 했으니까
2: 네.
1: 이걸 쫙 관망하고
2: 예.
1: 이 좋은 풍경을
2: 네.
1: 죽어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 네.
1: 아.
2: 그랬지 않았을까 해서
1: 예.
2: 예, 많은 분들이 이걸 아주 이제 이 얘기를 재밌어 하시면서
1: 그러니까 네. 이 절벽에다가 네. 이런 사찰을 지을 때 예전에 지금처럼 뭐 기계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네. 힘들었겠어요.
2: 그렇죠.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2: 예.
1: 예. 예.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여기가 삼각우송이고 여기가 삼각우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이 청량산의 경치가 정말 가히 전국 제일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실까요?
2: 네, 유리보전으로.
1: 유리보전이네요?
2: 네, 그렇습니다.
1: 유리보전.
2: 네.
1: 아, 유리보전에는 또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요?
2: 네.
1: 같이 가보시죠.
2: 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 비가 그친 것 같은데요?
2: 아, 그래요? 와.
1: 유리보전이네요, 선생님.
2: 네.
1: 아, 아, 이게 어떤 뜻인가요? 전각이 특이하네.
2: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대웅전을 많이 보셨을 텐데.

0: 텐데요. 유리보전은 약사 열에 불을 주불로 하는 정각을 예 말씀드립니다.
1: 그러니까 이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는데 이 유리보전은 약사열의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고
0: 맞습니다.
1: 약사보살님이 가운데 계시면은 유리보전이라고 합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이 필체가 현판이 예사롭지 않은데 이거

0: 그렇습니다.
1: 아, 그 난을 피해서.
0: 네, 그렇습니다.
1: 어, 그러면 저 글씨가 혹시 국민왕이 직접 쓰신?
0: 맞습니다. 국민왕의 친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아, 예.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죠.
0: 네.
1: 아, 그러니까 고려 말 국민왕께서 홍건적의 난을 피해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직접 현판 글씨를 쓰신 거군요.
0: 맞습니다.
1: 그럼 안에 계신 그 약사분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부처님을 만나뵈러 가볼까요?
0: 네, 그렇게 하시죠.
1: 네, 네. 가시죠.
2: 공민왕의 흔적이 남아있는 청량사의 중심전가 유리보전으로 향했습니다.
1: 그러니까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약사열의
0: 불입니다.
1: 아, 근데 제가 약간 멀리서 봤지만은 이 다른 부처님들은 표정이 이렇게 온화하고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미소들을 이렇게 짓고 계신데 화가 나셨나?
0: 그러시죠.
1: 예, 표정이 상당히 근엄하신데요.
0: 눈매가 예사롭지 않으시고 그죠?
1: 네.
0: 약사 열애불은 원래 재앙을 물리치고 병을 고쳐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이러는 분이라고 합니다.
1: 네.
0: 너무 온화한 눈빛으로 계시면.
1: 네.
0: 병이 어떻게 도망갈까요? 못 도망갈 거잖아요.
1: 아, 그러니까.
0: 그래서.
1: 너희들 근접하지 마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딱 버티고 계신 거구나.
0: 예, 그러셨다고 합니다.
1: 근데 왜 저쪽 오른편에 문수보살님은 어디 가셨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협시보살로 이제 두 분이 계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수보살은 계금불사 중이셔서.
1: 계금불사.
0: 네.
1: 아,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금을 입히는.
0: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건칠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칠 약사 열애불.
1: 건칠?
0: 네, 그렇습니다.
1: 건칠이 무슨 뜻이에요?
0: 네, 흙으로 원래 그 형태를 정하고 그 위에 삼배를 입히고 그 다음에 오칠을 하고 계속 이걸 반복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형태를 잡아서.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모습은 마지막에 그 금으로 이제 칠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데 굉장히 보시는 눈이 예리하셔서 그런 느낌도 가지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저기도 이제 그 불상에 그 가치를 둬서 보물 제 1919호로 지정되어 있는 건칠 약사 열애불입니다.
1: 그러니까 몸통을 나무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삼배를 계속 붙이고 그래서 그 모양을 낸 다음에 그 위에 금칠을 해서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훨씬 더 돌을 조각해서 만든 분보다는 훨씬
0: 더 섬세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1: 아, 저런 이렇게 근엄한 표정도 지울 수 있는 그 디테일한 표정이 그대로 잘 나와 있는 이유가 종이로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 그러고 보니까 새롭게 보이네요.
0: 그러신가요?
1: 그러면은 일단 아까 그 지장보살님이 지장전으로 따로 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0: 네, 맞습니다.
1: 그럼 그분 지장보살을 만나러 뵈러 또 가야 되겠네요.
0: 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다. 네.
2: 지장전은 유리보전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다른 사찰에서 보기 힘든 지장보살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아, 근데 지장보살님이 다리를 내리고 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가부좌가 아니고?
0: 네.
1: 나 이거 처음 보는데?
0: 그러시죠.
1: 네.
0: 그래서 조선 전기에 이 다리 한 다리를 내리고 있는 이 모습이랑 아주 그냥 정교하게 조각되어진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1: 아, 이게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0: 그렇습니다.
1: 불상인데?
0: 네.
1: 그러면은 목조겠군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선이나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할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다고 합니다.
1: 아, 다리를 왜 내렸는지는 잘 모르시죠.
0: 제가
1: 그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0: 좀 알려주십시오.
1: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1: 아니면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왜 내리고 있을까요? 아는 만큼 보이는

0: 거니까요.
1: 네.
0: 아, 옆에 계신 분들도 색상이나 조각이나 이게
1: 네.
0: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1: 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목조 지장보살 삼존상이
0: 예.
1: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0: 아,
1: 겁니다.
0: 그래서 아까 그 약사열에 옆에 계실 수, 이렇게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전각을 따로 지어서,
1: 네, 그랬던 것
0: 아,
1: 같습니다.
0: 네.
1: 네.
0: 다음은 어디, 무슨 얘기를
1: 저희가
0: 들려주실래요?
1: 이제는
0: 네.
1: 응진전이라고,
0: 응진전?
1: 네.
0: 아까 그 차를 먹으면서 얘기했던 그 응진전?
1: 맞습니다.
0: 금탑봉.
1: 맞습니다. 네.
0: 아, 그 좋은데 거기까지 어떻게 갈지 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선한 날씨인데도 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응진전은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따라와 보시죠. 가시죠,
1: 네.
0: 선생님.
2: 연화봉 기슭에 자리한 청량사에서 응징전이 있는 금탑봉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1: 뭐 이게 불교의 요람이고 뭐 선비들의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여기는 왜그 국민왕이 이쪽에 와 계셔가지고 국민왕을 이 동네의 신으로 모시고 계세요. 네. 그 동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2: 유리보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응진전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응진전으로 가는 길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계곡 하나 건너 위치에 있어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한참 올라야 겨우 닿을 수 있는 곳. 거대한 금탑봉이 병풍처럼 둘러선 자리에 매달리듯 서 있는 응진전입니다.
0: 와. 자, 고생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풍량사를 출발한 지 약 30여 분 만에 산길을 따라서 아무구한테나 허락하지 않는다는 응진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뭐 이렇게 대충 봐도 전각이 꽤 오래된 것 같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이 응진전이 예. 의미가 있는 게 석가삼존부를 모시고 있지만 네. 그 국민왕이 몽진
0: 왔을 때
1: 했잖아요. 네. 그때 노국공주가 여기에서 기도에 정진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16난상이 같이 모셔져 있고 네. 그래서 이 응진전을 난전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0: 난전.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네. 터야말로 천년 고찰의 터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1: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부에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네. 그 외부 바깥쪽에 보시면은 예. 아주 특별한 암석이 있게 됩니다.
0: 아, 바위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어떤 바위인데요?
1: 네, 지금 이 응진전 뒤쪽으로 동풍석이라는 바위가
0: 동풍석?
1: 네. 바로 이 절벽 위에 보면은 작은 돌멩이 작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예. 뭐 이렇게 큰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2: 예. 옛날 한 스님이 좋은 절터를 찾아 헤매다가 외청량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절을 지을 만한 곳을 찾다가 마침내 마음에 드는 자리를 발견한 스님은 크게 기뻐했는데요. 그런데 절을 지을 자리에 바위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보고 그 바위를 치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힘이 센 스님은 곧장 절벽 아래로 그 바위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자리에 다시 가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떨어진 바위가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스님은 이곳에 절을 세우지 말라는 부처님의 계시로 알고 절을 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바위는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아 동풍석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0: 아, 재미있는 네. 재미있는 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동풍석.
1: 네.
0: 아, 청량사까지 오셨다가 이 응진전을 안 보면은 청량사를 다 본 것이 아닙니다. 이게

0: 이렇게 오는 길을 이렇게 싹 걸어오다 보니까 네. 늦가을에 여기를 오면은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취가.
1: 맞습니다. 네. 네.
0: 마지막에 그렇게 숨을 깔딱거리게 하는 깔딱고개. 아, 지금 땀에 다 젖었습니다. 네. 깔딱고개를 조금 힘들게 오시면은 동풍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땀을 흘린 만큼 그만한 보상이 따릅니다. 저 안에 한번 잠깐 들어가서 네, 구경 좀 해볼까요?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0: 아, 나한상 이렇게 쫙 모셔져 계시네요. 네.
1: 부처님의 어쩌면 제자의 16나라입니다. 아, 이제 여기 노국공주가
0: 네.
1: 네, 모셔져 있기도 하고요.
0: 아, 네. 이쪽으로 와보시죠. 이야, 네. 이 표정들이
1: 네.
0: 예, 나한들의 표정들이 정말 기기묘묘하고
1: 네.
0: 표정들이 다 다릅니다.
1: 네.
0: 저 반대편에도 그렇게 네. 아, 여기 기도하는 도량으로서는 네.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여기가 아. 오시기가 쉽지는 않으시지만 사실 청량사에는 그 번성할 때
0: 네.
1: 33개의 부속 건물이 있고 27개의 크고 작은 암자들이 있었다고 예.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남아 있는 것은 청량사와 응진전이기 때문에 꼭 두 곳을 한번
0: 네, 반드시 들려봐야 네. 됩니다. 네. 이 청량사에서 딱 이렇게 앞을 바라보면은 12 봉우리 중에서 11개의 봉우리가 뒤편에 병풍처럼 쫙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의 봉우리가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 봉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1: 축융봉입니다.
0: 축융봉. 예, 축융봉.
1: 네.
0: 축융봉이라고 하겠죠. 축융봉이
1: 네, 네.
0: 반대편에 하나 있고 혹시 되신다면은 힘이 남으시다면은 그 축융봉에 가셔서 청량사를 바라보는 그 광경이 정말 끝내준다고 합니다.
2: 마치 연꽃잎처럼 열두 봉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꽃술자리에 그림처럼 들어선 청량사. 추경봉에서 바라보는 청량사의 절경과 산세의 아름다움을 두 눈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0: 여러분은 지금까지 저 설화지기 이원종과 함께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청량산의 이 고풍스러운 절경을 둘러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비 오는 날의 정취도 꽤 좋죠. 아, 원효대사와 공민왕, 그리고 노국공주, 그리고 퇴계 이황 선생과 그의 제자들의 살아있는 숨결이 청량산 곳곳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깨끗한 그 청량감이 남아있는 이곳 청량산에 오셔서 도심에서 찌든 그 때를 잠시 내려놓고 가시면 어떨까요?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희는 비 오는 날도 마다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아, 이거

10가지의 장엄한 비를 내리매 100가지, 1000가지며 100,000가지니 물은 비록 한 맛이나 장엄은 각각 달라 구경의 변제도 그와 같아서 10가지, 20가지 법을 말하며 100가지, 1000가지로 한량 없지만 마음과 생각에는 차별이 없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알고자 하면
1: 마땅히 법계 성품 관할지니 모든 것은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후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불제자라. 호의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수행하는 헌몸뚱이 보살펴도 이익 없고 거품처럼 든 목숨을 아껴본들 무렵하라. 오늘 하루 나쁜 짓은 많이 해도 내일 내일 미루면서 착한 일은 전혀 없네.

음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대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재물을 모으되 벌이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듯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먹고 사는 살림에 만족함을 눈뜨고 자기 직업에 게으르지 말고 틈틈이 모으고 쌓아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준비하라.

이 세상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그 저열한 가래를 극복한 사람은 그로부터 슬픔이 떨어져 나간다. 연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나가듯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대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근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을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넘아래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때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죽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가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보과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삼이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이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불

대양령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아비심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야신 관세 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지옥체가 가면 칼산철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하살.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배거 항화사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뿌리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계속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 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부족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것,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0: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

0: 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님께 사뢰었다.
0: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께 말씀하셨다.
2: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 무진어야,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0: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 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2: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 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0: 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이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어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도순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0: 비구들이여,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1: 지혜로운 사람은 이 원인을 없애고 행복해져야 하는데 많은 중생들이 그 없애는 방법을 이제 몰라서 이 인류들이 고통을 겪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고 시민의 안녕과 평화를 발언하는 부산연등회 연합대법회와 연등행렬이 진행됐습니다. 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밤하늘을 자비의 등불로 수놓았습니다. 전주에서도 전북봉축위원회 주관으로 시민 불자들과 함께 꿈타는 연등회를 봉행했습니다. 전라 가명을 출발한 제등행렬은 전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연등의 물결로 장관을 잃었습니다. 제주 불교계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 문화축제를 열고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형형색색 제주를 밝힌 제등행렬은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선물했습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29대 주지에 성로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성로 스님은 수행과 화합, 복지와 포교가 조화를 이루는 교구로 만들어 수행 공동체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로 고국을 떠난 서산 금동 관음 보살 좌상이 본래의 모습으로 부석사에 봉안됐습니다. 서산 부석사가 고증으로 처음 조성됐을 당시에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해 봉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고 부산 시민의 안녕과 평화를 발언하는 부산연등회 봉축연합대법회와 연등행렬이 부산시민공원에서 성대하게 봉행됐는데요. 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여 밤하늘을 자비의 등불로 수놓은 현장을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부산불교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2570 부산연등회 봉축연합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연합회 회장 정호 스님과 수석부회장 용암 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 신도회

0: 대장 등 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한 가운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연합회 회장 정호 스님은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지닌 가치를 강조하며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 유네스코에서는 가장 불교적이면서 한국적인 연등회를 세계인이 지켜야 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며 그 우수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도부산이라는 우리 불자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0: 수석 부회장 용암 스님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통해 전쟁을 멈추고 화합과 상생의 첫걸음을 내딛자고 강조했습니다.
2: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그 지역을 넘어 인류 모두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나와 나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화합과 상생의 첫 걸음입니다.
0: 제가자를 대표해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윤희 회장도 부산 연등회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3: 부산 시민과 함께 희망과 기쁨 속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되새기는 부산 연등회가 해가 거듭 될수록 더 다양한 행사로 선보여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한편 이날 법요식에서 오랜 기간 불교 발전에 앞장서온 불교TV 연불공양회 하정선 회장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사부대중의 큰 박수 속에 공로패를 수상했습니다. 봉축 법요식을 마친 사부대중은 부산 영산제 보존회에 탄신불 이훈을 선두로 각 사찰에서 정성껏 준비한 대형 장엄 등을 이끌고 오색 찬란한 연등을 손에 들며 부산 시민공원에서 송상현 광장까지 도심을 환하게 수놓았습니다. 불자와 시민들은 형형색색 연등에 저마다의 소망을 담으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4: 서울에서 연등회가 열리던 날 전주에서도 전북 봉축위원회 주관으로 시민 불자들과 꿈타는 연등회를 봉행했습니다. 전라 가명을 출발한 행렬은 전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연등의 물결로 장관을 이뤘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전라북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가 주관하는 꿈타는 연등회가 지난 16일 전주 도심을 연등으로 물들였습니다. 전북 봉축위는 이날 전라감영마당에서 전통문화체험, 제20회 전북 어린이 큰잔치, 수수팥 등 만들기, 마이산 탑사에 태고 비빔밥 시식 등 다양한 행사로 부처님 오신 날을 시민과 함께 즐겼습니다. 현장 특설 무대에는 전북 무형유산 영상작법 보존의 스님들의 작법 시연, 수연사 신도회, 지역 대불련 연희단의 춤, 연합합창단의 음성 공양으로 봉축법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처음 교구 차원의 전폭적인 참여로 눈길을 끌었던 24교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도 부처님의 지혜로 본래 평등한 불성을 깨닫자는 봉축사를 전했습니다.
6: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본래 평등한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탁의 세상이라고 하나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듯 우리 또한 번뇌와 갈등 속에서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5: 공동봉축위원장 하평스님은 전쟁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의 고통이 부처님의 자비 강명으로 사라지기를 바라냈습니다.
7: 봉체 대비의 마음이 사라진 곳에는 오직 증오와 파괴만이 남을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무기를 든 손이 아닌 등을 든 손이며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자비로 품는 마음일 것입니다.
5: 법요식을 마친 불자들은 전라감영을 출발해 한옥마을 오목대를 돌아 다시 전라감영으로 돌아오는 제등 행렬을 시작했습니다. 불교기를 선두로 봉축위원회 스님과 금산사, 선운사, 탑사, 보현사, 금선암, 대불련, 이주노동자들이 저마다 장엄 등을 앞세우고 행렬을 이어나갔습니다. 전주는 조선시대 전라관찰사가 오목대에 올라 연등회를 주관하고 진북사에서 간등회를 절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전북 꿈타는 연등회는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넘어 전통과 역사를 잇는 화합과 상생의 마당이면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4: 제주 불교계가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제주 전통 연등 문화축제를 열고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형형색색 제주를 밝힌 제등 행렬은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선물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8: 정성스레 모은 합장의 두 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다 함께 찬탄합니다. 지난 16일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봉행된 불기

0: 세상의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1: 제주불교연합회는 탐나 천년의 역사 속에 면면이 이어져온 관등문화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와 하나로 어우러지는 제주만의 고유한 봉축문화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2: 각자의 마음에 등불 하나 밝혀서 나를 밝게 하고 이웃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참된 불자가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0: 다음 날인 17일 서귀포시 봉축위원회도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대법유식을 봉행했습니다. 대회장 동해스님과 봉축위원장 성근스님,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행사는 식전연합합창제와 대법회, 재등행렬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3: 금년 병호연에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4: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부처님 공덕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 편안하게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화합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0: 부처님의 연등을 밝히며 제주를 넘어 전 세계 평화의 빛이 비추길 발언한 제주불교.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을 화합으로의 봉축표화처럼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하길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김가입니다.
5: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제29대 주지에 성로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성로 스님은 수행과 화합, 복지와 포교가 조화를 이루는 교구로 만들어 다른 교구의 모범이 되는 수행 공동체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6: 은혜사가 수행과 화합, 복지와 포교가 조화를 이루는 교구로서 다른 교구에도 모범이 되는 수행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7: 지난 17일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극락보전 앞마당. 사부대중이 두 손 모아 합장한 가운데 성로 스님의 은혜사 주지 취임 고불식이 봉행됐습니다. 제29대 교구장 취임을 부처님 전에 고하고 교구 발전과 화합을 성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성로 스님은 은혜사의 전통과 수행가풍을 계승하며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열린 교구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6: 부처님의 법이 이 땅에 널리 퍼지고 사부대중이 화합하며 수행과 포교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해 나아갑니다 합니다.
7: 고불식에는 동곡당 일타문도의 문장 해국대종사,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 조계종 화쟁위원장 정만대종사, 동국대학교 이사장 동관스님과 중앙종의 정법회장 탄원스님, 중앙종의 선우회장 보인스님과 운부선원 선원장 불산스님 등이 동참해 은혜사의 안정과 교구발전, 불교 중흥을 발언했습니다. 석종사 조실 해국대종사는 주지 성로스님이 은혜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주기를 당부했습니다.
8: 정말 잘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다행히 덕을 이사로 갖추신 조실 큰스님이 계시고 주위에 많은 대중들이 힘을 보태줄 걸로 믿고.
7: 고불식에 앞서 국악과 성악 축하 공연으로 성로 스님의 은혜사 주지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9: 여기 계신 우리 스님들 모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천년, 2000년 한국불교의 빛을 성로 주지 스님을 기수로 해서.
7: 성로 스님은 최근 추대된 허광욱 신도회장에게 임명장을, 이임한 한세현 전 신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본말사 스님들은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영천시와 경산시에 각 천만 원씩 자비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새로운 원력을 세운 성로 스님의 취임으로 은혜사가 수행과 포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량으로서 교구 화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5: 외국에게 약탈당했다가 고향에 돌아왔지만 소유권 분쟁 끝에 일본으로 반환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 보살좌상. 서산 부석사가 처음 조성됐을 당시에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해 봉안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잃어버렸던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금동관음보살좌상. 고려시대 조성대 부석사에 봉안됐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강제로 이 땅을 떠난 지 648년 만에 본래의 모습으로 부석사에 봉안됐습니다. 서산 부석사가 지난 17일 경내 설법전에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복원 봉안식을 봉행했습니다.

0: 후손된 도리로서 오늘에야 조금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불사가 저는 상처 입은 민족혼의 치유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이번에 복원된 서산 부속사 금동관음 보살 자상은 단순한 불상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원본 불상은 오랜 세월의 풍파 속에서 화상 흔적이 남고 머리에 쓰는 보관과 대자가 소실된 상태였지만 이번에는 손상된 현재 모습을 그대로 베끼는 복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밀한 합금비 분석을 통해 원본과 같은 총동 샘물로 본체를 주조하고 전통 개근 기법으로 순금박을 입혀 696년 전 처음 탄생했던 모습을 고증으로 되살려냈습니다.
2: 오늘 이 경사스러운 동안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 높이고 우리 사회의 보살님의 대자대비하신 지혜와 원력의 평화가 널리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 700년 전에 모셨던 분은 우리가 새롭게 또 새로운 형상으로 모셨습니다. 모양도 똑같고 의미도 똑같고 영험도 같을 거라고 봅니다.
1: 1330년 고려시대 계진, 심해, 해청 등 32인의 발언으로 모든 중생의 구제와 후세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됐던 금동 가는 보살 자상. 단순한 문화재 복원을 넘어 700년 전 중생의 안녕을 바랬던 그 간절한 마음이 종교의 이념을 초월해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4: 오늘 관세음보살 자상을 이렇게 모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1: 법적 분쟁과 갈등이라는 아픈 역사를 넘어 양국 민간의 이해와 화합으로 다시 피어난 부속사 금동 간음보살 자상, 부속사에 다시 나투신 관세음보살의 미소가 우리 사회에 평화의 빛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5: 부산경찰청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경승단은 지난 14일 부산경찰청 경승실장인 범어사주지 정호 스님과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 김성희 부산경찰청장,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례와 관불의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정호 스님은 법문을 통해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태안군 주지협의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태안군의 번영과 군민의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태안군 주지협의회는 지난 12일 태안 중앙로 광장에서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공덕사 회주 혜연 스님, 협의회장 흥법 스님, 가세로 태안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장 흠법 스님은 점등의 의미는 탐진치 삼독으로 인한 고해를 벗어나게 해달란 발언의 의미라고 봉행사를 전했습니다. 도신 스님도 연등의 빛이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따뜻한 위로가 돼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점등법회에서 협의회는 태양군 사랑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하며 자비 나눔도 실천했습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봉은사 주지인 동국대 이사 원명 스님은 어제 동국대 건학위 회의실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2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문과대, 예술대, 불교동아리 회원 학생 20명에게 각각 장학 증서를 전달한 스님은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학생들이 봉은사 장학생이란 자부심으로 학업과 전법을 이어가길 축원했습니다. 철학과 김혜윤 학생은 장학금에 대한 스님들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겨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6 설악 무산 문화축전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설악권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축전은

0: 전국 청소년 문화 행사와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 문화 육성과 지역 화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강원지사 임상재 기자입니다.
1: 설악산과 동해를 품은 속초 청초호수공원이 사흘 동안 문화와 예술, 세대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재단법인 설악 만해사당 실천선영회가 마련한 2026 설악무산문화축전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청초호수공원 엑스포광장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축전은 설악음식문화페스티벌과 청소년문화축전,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화합과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복합문화예술축제로 진행됐습니다.
2: 이 도시를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꿈의 광장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 네 번째로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비로소 전국적인 규모의 청소년 축제로 부연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1: 축전 동안 청초 일대에서는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와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 백일장과 사생대회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설악음식 문화 페스티벌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행사장에는 부처님 모양 쿠키와 목탁 쿠키 등 불교 문화를 접목한 이색 먹거리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3: 평소에 하는 쿠키는 사실 아니고요. 이 무산 문화 축전을 위해서 만든 건데 무산 스님에 관련된 축제라고 해서 좀 불교 관련된 쿠키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1: 행사장에는 속초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50여 개 문화체험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신흥사와 낙산사, 화암사 등 지역 사찰들도 참여해 사찰 음식 체험과 다과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며 불교 문화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4: 매년 봄, 가을 뭐 해갖고 꾸준히 행사를 추진하길래 항상 참석합니다. 그 손자들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구를 줬습니다.
1: 공감하셨다면 올해 무산 문화축전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고 설악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0: 5.18 민주화운동 46주기를 앞두고 서울 법륜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김동수 기념사업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지난 15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를 봉행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산호위 스님들의 집전으로 시작된 추모제에는 유가족 등 30여 명이 함께해 민주화운동 당시 대불련 전남 지부장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김동수 열사를 비롯해 군부의 탄압에 희생된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사회노동위원 한수 스님은 5.18 정신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치라며 희생자의 뜻을 헌법과 역사에 새겨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비 나눔 도량 광주 동원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쉼터 생활 여성들을 위한 응원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동원사 주지 지장 스님은 지난 12일 광주 자비신행회 나르샤홀에서 지역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에서 생활 중인 16명에게 생활용품을 선물했습니다. 솔비타운 등 4개 피해 시설 담당자들이 동참한 전달식에서 지장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자비와 나눔이 가장 절실한 곳이 어디인지 고민했다며 따뜻한 배려와 응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소박한 물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원사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사전 조사를 통해 버킷백을 마련하고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담은 작은 단주와 연꽃 컵 등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모문사 주지 곤일 부명 스님이 소설로 된 금강경을 편했습니다. 소설 금강경 법회 수보리의 회상은 깨달음에 이른 수보리 존자의 회상을 다룬 팩션 소설로 부명 스님이 10년 집필 끝에 출간했습니다. 스님은 한문으로 된 금강경 특유의 난해한 문장 구조와 즉비 논리를 이 시대 언어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원에서 수학할 때부터 소설 금강경 발간을 꿈꿨던 스님은

읽고 대화하는 이가 그 뜻을 이해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글과 말이 된다며 누구나 편하게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책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전국을 환히 밝힌 수많은 봉축의 불빛.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을 담고 세상에는 화합을 나누며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다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창령 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포교하신 소중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불자의 회장님이신 강태봉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예, 아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예.

0: 그러면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1: 네,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명암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벌써 한 50년 전이 되겠습니다. 예, 국민학교 2학년 다니던 도중에 망막 박리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이제 시력 장애가 왔고 10살 때는 완전히 이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을 고쳐서 광명을 찾아서 빨리 학교로 이제 보내야 된다는 것이 가족들의 생각이었고 특히 부모님 생각이 강하셨죠. 그래서 뭐 좋은 병원들, 이름난 병원들 많이 찾아다녔고 좋은 사찰에도 다녔습니다. 근데 결국은 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또 아버님이 뭐 이래저래한 어떤 그 고통 속에서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때만 해도 돌아가시면 1년 상을 지내야 되는 게 우리 예였는데 아버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는 한 달 만에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이 불교 공부를 하자 그런 생각에서 어린 나이지만 그때가 14살이었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불교에 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의식을 좀 배웠죠. 제 동네, 즉 제가 이제 음성군에 고향을 두고 있는데 그 음성군에는 법화종 말사죠. 쌍용사라는 절이 있었고 그 절에는 우종산이라는 스님이 이제 계셔서 주지 스님이시죠. 그분에게 이제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뭐 천수경이라든가 반야신경, 뭐 장엄연불 그 외에 이제 불교에서 활용하는 그런 의식을 익혔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껑충 뛰어가지고 요 이제 몇 년 전에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불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시각장애인 불자회 이제 대표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그 성북구에 이제에서 살고 있고 제가 불자회 회장으로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자료 제공을 한다든가 또는 템플스테이 그 외에 불교 관련돼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끔 그런 일을 주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0: 야, 정말 훌륭한 일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최고의 공양이다, 법공양이다라는 팔만대장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공부하고 싶어도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많은 시각장애자분들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계시니 강태봉 회장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수의 찬탄 드립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진심으로 훌륭하십니다라는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강태봉 회장님께서 집

0: 직접 선택하신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앞으로 또 좋은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태봉 회장님이 뽑으신 첫 번째 인생 키워드 뭘까요? 한국 시각 장애인 불자예. 지금 한국 시각 장애인 불자예 회장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1: 네.
0: 예, 인생 키워드 첫 번째, 한국 시각 장애인 불자예를 뽑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시각 장애인 분들은 어느 분야든 간에 또이 같은 시각 장애인 분들끼리 모여서 여러 생각을 듣고 또 여러 가지 같이 토론하면서 지내는 그런 모임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 중심축이 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맹학교, 예, 서울 맹학교에서 재학 중이었을 때인데요. 그때가 제 나이로 이제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학교에는 카톨릭 맹인 선교회도 있었고, 카톨릭 학생회죠. 학생회도 있었고, 기독교 학생회도 있었는데 불교 학생회가 없었어요. 또 원불교 학생회도 있었네요. 저 이상하다. 불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은 우리의 종교였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또 불교에 귀의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훌륭한 불교의 학교에 불자들이 없 다 불교 모임이 없다.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그 의아했던 거고요. 그래서 신분은 학생이지만 제가 사회에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눴죠. 이러이러하게 이러이러하다. 우리 학교에 불교의 현 주소가 이렇다. 쭉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인 불자회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몇 분이 모이셨어요. 모여가지고 처음 만든 그 불자회 이름이 이제 불교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었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제가 불교 공부를 뭐 의식을 조금 배웠지만 깊이성 있는 그런 불교 공부는 많이 못했는데. 불교 모임을 만들고 난 뒤부터는 또 이제 여러 훌륭한 분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불교를 좀 조금씩 더 알게 됐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불교의 모임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불교의 모임으로서 즉 시각장애인 모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체득하게 됐고 그것이 바로 벌써 오래전 얘기죠. 1988년도니까 그때부터 쭉 이어오면서 또 불교계, 시각계, 불교계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고요. 또 흥황해지다가 2000년 초에 와서 그렇게 성장했던 불교 모임이 와해 될 지경에 있었고 그 와해 될 정도의 불교 우리 모임을 다시 이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심에서 또 지금 15년 전 같아요. 그때 이제 한국 시각장애인 불자회를 다시 재건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제 1999년 새로 만든 그 한국 시각장애인 불자회 그때부터 더욱 이제 활동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아,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정말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그 힘든 길을 걸어오신 거 아닙니까? 아,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회장님, 시각장애인 불자회를 이제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 불자회에서 추구하는 뭐 정신이나 가치, 핵심이 있다면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0: 같습니다.
1: 네. 요즘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많은 사상이 존재하죠. 아무리 봐도 불교의 교리만큼 좋은 그런 종교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 안에도 많은 생각이 있고 그렇지만 자비 사상이라든가 보시, 이타행 이런 생각들, 이런 좋은 사상들이 우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보시, 이타행, 자비 이런 사상으로 간다면 평화가 오고 서로가 웃으면서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요. 우리 불자회 안에서도 이런 가치를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수혜자로서 받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또 보시 이타향을 할 수가 없을까 하는 그런 연구도 해보고 같이 논의도 해봅니다. 그래서 간간이 우리가 이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또 필요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각장애인 불자만의 이 모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성장할 때 시각장애인 분들이 분들의 생각이 조금 바뀔 수가 있고 또 현대화된 공부로서 현대에 맞는 또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늘 부처님 공부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시, 이타행, 자비, 평등 이런 것을 이제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야, 지혜와 자비, 이타행이야말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1: 네.
2: 우리 시각장애인 불자에서도 이 부처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소중한 가르침을 닦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국시각장애인 불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자세한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네. 이름 자체가 이제 시각장애 한국시각장애인 불자회 불자회다 보니까 기본이 되는 건 이제 불자분들이 고명하신 스님들로부터 법회를 이제 보는 그런 일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해서 지금 저희하고 가장 저희에게 영향을 주시는 스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중에 조계종 산하죠. 조계종 산하의 광림사라는 그 서초동에 있는 절인데요. 혜성 스님께서 이 장애인 포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하고는 이제 거의 15년 이상을 인연이 돼서 많은 이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 법회를 아예 거기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매달 두 번째 일요일 날 장애인 법회를 봐주시고 계신데 거기에는 이제 시각장애인들과 그다음에 청각장애인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해서 법회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불교를 알려면은 책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이것도 역시 점자로 된 글인데요. 이런 점자로 된 책자를 보급하는 일 또는 그 외에 자료를 보급하는 일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여기도 혜성 스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또 이제 우리가 제작해서 보급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자로서 자꾸 자주 불교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만 하는 것보다 체험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우리가 섭외해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해서 또 그 중요한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참여해서 익히는 또 불교를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0: 템플스테이도 우리가 또 저기 참여하고 있고, 그 외에 요즘에는 이 빨리어를 또 많이 배우고 있고, 초기 경전을 빨리어로 많이 이제 보급 하고 있고, 또이 일반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빨리어를 한번 배워보자 해서 3년 전부터 빨리어에 관심 있는 시각장애인 불자분들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또 빨리어도 배우고 있고, 또 우리 이제 불교계 소식이라든가 또 우리 불자의 소식이라든가 이거를 이제 알려야 되기 때문에 문자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아무래도 전화가 편하니까요. 전화 사서함이라고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녹음을 해놓으면 우리 불자님들이 또 들어와서 듣기도 하시고, 예, 그런 일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하면 불교와 가까이 지낼 수 있고 불교의 그 교리라든가 이런 거를 접할 수 있을까 하는, 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사업을 찾아서 진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야,
0: 예.
1: 정말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회장님, 그 부처님 경전 금강경에도 삼천대천세계 우주를 보석으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 것보다 부처님의 말씀, 금강경의 한 구절 한 개송, 사구계라도 널리 전하는 것이 더큰 공덕이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 시각장애인 불자회에서 해안 스님의 금강경을 점자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배포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회장님.
0: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그때 저희가 처음에 어떤 책을 점자로 만들까? 그때 당시에는 점자 책으로 나와 있던 불교 경전은 전혀 없었던 그런 시대인데요. 제가 절에서 있으면서 금강경을 외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강경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고 좋다. 또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쉽게 금강경을 쓰신 책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해안 스님의 금강경이신데, 그래서 금강경을 처음에 점자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공지했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요, 제가 기억에도 지금 남는데, 충남 예산에 계시는 이제 시각장애 중도 실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세요.
1: 크리스천이요?
0: 네,
1: 예.
0: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이 책을 보고서 너무너무 감명 깊었다고.
1: 크리스천인데 금강경을, 점자 금강경을 보시고요.
0: 야, 이 저도 참 감명 받았습니다.
1: 놀랐습니다.
0: 이 불교 경전이지만 저는 자기는 크리스찬이지만 너무너무 좋은 글잘 읽었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중간에 실명을 했기 때문에 점자를 잘 쓰시기가 좀 서투른 거죠. 띄엄띄엄 서투르게 쓰신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1: 오.
0: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저희가 진짜 좋은 책을 점자로 만들었구나. 이걸 한 사람이라도 본다면 굉장히 이제 보람이 있었을 텐데, 우리 불자도 아니고, 예,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이 이걸 보고서, 야, 이 금강경에 대한 좋은 글귀, 이런 걸 보고서 점자 편지까지 썼다니, 야, 너무너무 감명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이 금강경 만든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1: 이야, 회장님, 저도 그 해안 스님 금강경 그 내용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해안 스님 금강경을 점자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배포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놀라움을 정말 숨길 수가 없네요.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한국 시각 장애인 불자에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 더잘 되실 겁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시력을 잃고 바라본 세상.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요. 어떻게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9살 때 급격하게 이 망망

0: 박리가 왔어요. 이거는 이제 눈에 어떤 외 물리적인 충격도 있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그 망막을 고칠 수 있는 망막 박리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술도 그때는 부족했고 현재 같으면 70% 이상은 고치거든요. 근데 시대를 제가 조금 잘못한 거죠. 그래서 뭐 갑자기 이제 못 보니까 그걸로 해서 아버님이 이제 또 화병이라 그러시잖아요. 화병으로 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불교 쪽으로 말씀하셨고 또
1: 아버지께서요?
0: 네
1: 예.
0: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시각장애인분들은 더더욱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고 제가 어린 나이에도요. 아버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서 왜 돌아가실까? 이런 뭔가
1: 아, 사람을 왜
0: 지혜에
1: 죽을까? 예.
0: 대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1: 예.
0: 그러면은 이걸 맹학교로 갈 수도 있었지만 맹학교보다는 저는 마음이 절로 끌렸습니다. 절에 가면 뭔가 해답을 얻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스님들의 훌륭하신 스님들이 또이 거룩하게 보였고 나도 그 길을 가면 갈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바로 아버님 돌아가신 한달 뒤에 이제 절에로 들어가서
1: 그때가 몇살
0: 네 우리
1: 때셨나요?
0: 나이로 14살입니다.
1: 14살 때
0: 네.
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절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0: 맞습니다. 예.
1: 이야.
0: 그래서 이제 스님에게 거기서 먹고 자면서 절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몇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주로 배웠던 것은 불교 의식을 집행하는 그런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점자를 제가 익히질 못했고 그래서 이제 스님이 말씀 하시는 걸 듣고 이제 한 기절 한 기절 알려주시는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외운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몇년 있었는데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또 저는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다른 절에 가서 거기서 스님을 좀 도와드리면서 또더 배우고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절을 부천에 있는 태고종 절로다가 저를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1: 예. 그렇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4살에 절에 들어가서 절에서 공부하면서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게 된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아, 그리고 뭐 의식도 공부하고 불교 공부도 그때 깊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머리 깎고 스님만 안 되었을 뿐이지 거의 스님 되는 교육을 받으셨군요.
0: 그렇습니다. 뭐 깊이 있게 이렇게 배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반이 왜 있다면 도반하고 같이 공부도 하면서 토론도 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인데 그 절에는 저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서 스님과 1대1로 이게 공부하고 외우고 이런 주로 이제 의식에 관한 그런 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님께서 다른 데 가서 더 이제 거기서 있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해서 행자 아닌 행자 뭐 비슷한 그런 걸로 해서 있었는데 거기에는 저하고 동갑 네. 예, 그분은 진짜 행자였어요. 이분은 이제 비장애인이라, 걸림이 없죠. 청소 잘하지, 바깥 청소 잘하지, 스님이 외부에 나가시면 거기 따라가서 도와드리지. 근데 뭐, 내가 있던 그 쌍용사보다 넓기도 하고, 또 이제 신도분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도량 돌 때부터 힘든 과정이 시작돼요, 아침에. 뭐, 여러 가지 절에서는 많이 배려를 주셨지만 이제 시각장애에 대한 지식의 좀 부재랄까요?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하신 거죠. 그때는 뭐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르쳐 줄 것은 이제 염불뿐이다. 나는 시각장애인들을 잘 모른다.

0: 해고 중에서는 개를 줄수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뭐 조용히 지내는 건할수 있지만 내가 크려면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예, 여기서는 뭐 하려면 뭐재 지낼 때뭐 회신곡을 해 드린다든가 이런 걸할수 있지만 더 많은 것을 할수 없고 첫째 스님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나로서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차라리 너와 같은 시각장애인 분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낫고 그 세계에서 배우고 그 세계에서 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해서 거기서 저를 이제 그 스님과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1: 예, 비록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시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서 시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 불보살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가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예.
0: 감사합니다.
1: 그 회장님, 시각장애자로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가장 큰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0: 참 우리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셔요.
1: 어머니께서 독실한 불자셨어요?
0: 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밤이 새는지는 모르고 관세음보살 찾으시고 이제 본인보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던 어머니가 벌써 98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기력도 없으시고 한데 그 어머니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참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뭐 70년대 초만 해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제가 참 어머니가 가슴 아파할 때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딱 생각나는 것이 저를 이제 택시를 태워 주시려고 해요. 어디 가기 위해서. 그러면 택시가 오다가 씁니다. 쓰다가 지팽이를 보면 바로 확 가는 겁니다. 그거 보고서
1: 너무하다.
0: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시고 하는 것이 지금도 가슴에 와 닿고요. 그때만 해도 참 어려운 시대인데 어머니의 그런 정성이 정성으로 해서 제가 이제 시리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온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진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우리 회장님께서 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삶의 가장 큰 위안이 되었던 부처님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큰 의지가 되고 위안이 되었던 부처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0: 네,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으셨어요. 네, 그 중에서 저는 가끔 가다가 보왕삼매론의 글귀를 떠올립니다.
1: 보왕산매론이요? 예.
0: 물론 그 글귀는 이제 명나라 때 스님이 지으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근거는 이제 부처님의
1: 예.
0: 말씀하신 토대
1: 다 부처님
0: 안에서
1: 경전에 근거가 있는
0: 네,
1: 말씀이시군요. 예.
0: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1: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0: 몸에 병이 있으면 탐욕이 생기나니, 그 말이 저는 가끔 생각납니다. 10가지인데 그 말이 저한테 생각나고 몸이 안 좋을 때 보왕삼매론의 글귀를 많이 떠올리고 그러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1: 예, 회장님, 저도 거의 15년 전쯤인가요? 거의 2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저도 망막박리가 갑자기 와서요.
0: 아이고,
1: 오른쪽에 망막박리가 와서 치료가 잘 됐지만, 거의 시력을 잃었어요, 오른쪽 눈이.
0: 아이고,
1: 그래서 명암은 있는데요. 형체는 보이는데 또렷하게는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0: 아이고,
1: 사람들한테 눈이 나빠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알아.

0: 알아봐서 제가 오해를 많이 봤는데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육신의 눈이 있는 대신 시의 눈, 마음의 눈을 닦으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제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염불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나니 이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회장님 14살 때부터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시고 지금까지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널리 전포포교하고 계시는데 이래서 나는 불교가 좋다. 이것이 불교의 매력이다. 간단하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1: 우리 불교에는 평등사상, 자비사상이 있고요. 이것이 가장 거기다가 자타일시 성불도
0: 오.
1: 혼자가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함께 가자는 함께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0: 예.
1: 예, 같이 가자. 어려워도 같이 가고 좋아도 같이 하자. 이 자타일시 성불도 자타라는 그 단어만 가져가면 우리가 못할 것은 없다. 어려웠을 때 자타일시 성불도, 예, 힘들었을 때 자타일시 성불도. 그러면 어떤 일이라도 할수 있고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함께 가는 그런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저도 가장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회장님. 자타일시 성불도.
1: 자타일시 성불도.
0: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초성 퀴즈네요. 지읍, 비읍, 없는 시내. 제가 이거 엄청 고민했거든요.
1: 한번 맞춰보시죠.
0: 시읍, 비읍이면 차별 없는 신행 하면 되는데, 지읍, 비읍이라서,
1: 네.
0: 뭐지? 뭐지? 하다가, 알았어요. 예. 장벽 없는 신행.
1: 아,
0: 맞죠? 야,
1: 맞습니다.
0: 저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거 아니에요. 예.
1: 예,
0: 자,
1: 맞습니다.
0: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장벽 없는 신행.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벽 없는 신행이라고 하면 누구나 같이 갈수 있는 신행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는 장애라는 또는 불편함, 차별 이런 것이 없는 신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불교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외에 또 간다 하더라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장벽 없는 신행,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저는 봤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절에도 참배를 가면서 느낀 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절 사찰 측에서는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 참배하러 온다 또는 법회를 보러 온다 이랬을 때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세한 인식이 갖추지 못하셨기 때문에 또는 이 노파심이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우 우리가 잘못 대해드리면 어떨까? 또는 우리가 조금 잘 응대를 못 해드려서 무슨 뭐 넘어지시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떠실까? 또는 많은 신도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치 않은 그런 그좀 우리를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사찰도 봤고요. 그래서 저희는 똑같습니다. 걸음 걸을 수 있고 또이 안내 받아서 간다면 아무 문제 없이 또 예, 부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벽 없는 신행 많이 만들어 주시고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똑같은 불자로서 또 시각장애인 분들도 하나의 신행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바라봐 주시고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0: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벽 없는 신행이야말로 우리 자비행의 실천일 것 같습니다.

0: 불자님들도 회장님 말씀 듣고 장벽 없는 신에 모두 실천하도록 아마 노력하고자 그런 아름다운 마음 일으키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1: 네, 감사합니다. 예.
0: 자, 그러면 토크쇼 가피의 마지막

0: 많을 수 있지만 가장 그 작은 가피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작은 가피를 입었을 때 그걸로 토대로 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가피를 성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야, 가피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힘이다.
0: 네.
1: 야,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도 오늘 강태봉 회장님 말씀 듣고 더욱더 성장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0: 예, 감사합니다. 예,
1: 또 좋은 인연으로 뵙겠습니다.
0: 네. 예.
1: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우리 강태봉 회장님의 뜨거운 진심이 어린 말씀을 듣고 우리 불자들이 더욱더 열심히 전법포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람인 동시에 아도 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에 도량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0: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계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계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계금으로 장엄하는 계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0: 광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대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불사에 헌신한다. 직접 마음과 몸을 바친다.
1: 달로 뛰는 도심포교를 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2: 온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편하게 알고 느끼도록 해야겠다.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도입니다. 애연 세속은 위도철이니 세속을 애착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도철이라 함이니 도철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도철이라고 하는 부분에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은 탐욕이 많아가지고 사람까지도 잡아먹는 아주 흉악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건대 출가해서 도 닦으러 온 사람들이 도 닦는 데 집중을 하지 않고 세속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가를 했는데 세속의 친구들이 보고 싶거나 세속에서 행하는 부분들이 행위를 하고 싶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도철과 같다. 이게 도철. 도철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아주 악한 짐승을 이야기, 악한 짐승. 그 절에 와서도 가끔 보면 여러분 기도하러 온 사람들한테 세속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말 맞는 말인지 모르는데 절에 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주머니 그 옆구리 꾹 찔러가지고 어디 용화한다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도철이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뭐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해. 절에 와가지고는 누군가를 찔러서 용화대를 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 용화한 게 뭐가 그게 중요해요. 요거 용한대를 간다는 자체는 될까 안 될까 알아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될 짓을 했으면 되는 거고 안될 짓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본다고 달라지는 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기도예요. 달라질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보살행이에요. 근데 그 보살행을 중심으로 달라지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건데 대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거 말고 딴게 없을까? 근데 쉬운 방법을 요구를 합니까? 어려운 방법을 요구합니까? 쉬운 방법을.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돈 주고 복을 살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될수 없는 법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생에 짓고 온 복이 많으면 안될 일도 될 거고, 전생에 짓고 온 복이 없으면 그것이 안 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 물어본다고 안될게 되면 당연히 가야 되겠죠. 물어본다고 안될게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알아보려고 애쓸 게 아니고,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저는 옛날에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큰 스님이 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친견을 했어요. 친견을 하면 큰 스님께서 항상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 다 하나같이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라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가르침은 딱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마음 잘 써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래서 대부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쓰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끔 보면 이제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생각과 언어를 긍정적으로 쓰면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내가 나를 끌고 간대요. 그 내가 관세음보살을 왜 반복해서 부르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아, 관세음보살 같은 무한 긍정의 보살은 없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을 다 천순과 천안으로 될수 있도록 이끌어 긍정에 긍정을 더해 주시는 보살이라 이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불러서 내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고 희망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 언어와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니까 될수 있는 일을 내가 만드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가 담겨지진 않아요. 그래 여러분, 아무리 복이 많은 사람도요,

0: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따 먹는 거는 당연한 부분인데, 그거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 하는 거고, 진짜 복이 많더라도 삭가실에서 거꾸로 물고 있어야 들어가죠. 그 뭔 얘기냐면, 입만 벌리고 있으면 면적이 적으니까 들어올 확률이 적지만, 그 쓰고 간 삭가실에도 거꾸로 물고 있으면 면적이 넓으니까 입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 노력이 긍정적 부분이 사고가 공덕을 부르거나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를 왜 하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아, 이게 전부 다 과학적이었구나. 그래, 뇌과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염불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보면, 아, 결론은 기도라는 것도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그런 신과 세계가 연결되어져 있고 그 신의 어떤 그런 가치에 따라서 나의 삶이 좌우된다라고 믿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나와 이 세계 우주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주인공은 각자 각자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것도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운에 따라 가야 된대. 어? 똑같이 동서남북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부분이 중심이 동서남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중심은 나야. 또한 내가 세상의 중심이며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주인이냐?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나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잖아요. 나는 없고 자식만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어요. 너 때문에 산다고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1: 예.
0: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있어서 있는 거냐 보니까 있는 거냐. 아, 내가 보니까 있는 거지 내가 안 보면 없는 거잖아요. 참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아, 스님이 아무리 법문을 잘한데도 들어주는 내가 있으니까 지가 잘하는 거지. 잘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하는 거지. 자,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니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오면 그러면 잘생긴 겁니까?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놀 땐 누구하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참 묘한 거라. 그래서 그 그룹 중에서 항상 상대적 부분으로 세상은 평가받게 돼 있고 상대적 방향으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 상대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객관적 부분의 삶이 주관이 인식했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있는 거고 내가 안 보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열리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그 좋은 사람을 자주 보다 보면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그게 병이야.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업이야. 아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만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갖고 사는 그 사람은 이미 정토잖아요. 왜 꼭 정토를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 사람들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가졌으면 이미 정토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안 돼. 왜? 내 지혜가 부족하니까. 내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 그거 안 되니까 뭘 해야 돼? 천일기도. 그래, 그게 될 것 같으면 이미 정토잖아요. 그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인격, 그런 지혜를 가졌다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딜 간들 난 다 좋은.

0: 그래,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뭐든지 먹어서 다 맛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뭐든지 다 맛있는 사람이 있어요. 짜도 맛있고 싱거워도 맛있고 딱딱해도 맛있고 부드럽고도 그게 얼마나 좋아. 왜? 그 사람은 돈 쓸 게 없어. 가는 것마다 걷어먹으면 돼. 근데 입이 까다로운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게 맛이 별로 없어.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업이야, 업. 그것마저도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바꿔야 돼.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러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저는 부러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뭐, 자리가 딱딱하든 떡떡하든 뭐 춥든 덥든 그냥 머리만 땅에 닿으면 코를 골고 자. 그 사람은 매일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왜? 딱딱한 자리에서 싼 데서 수십만 원짜리 잠을 자고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잠자리 때문에 하루에 수십만 원씩 주고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자고 나와도 피로가 안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게 다 가지고 있는 부분에 아, 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무한 긍정적 부분의 사고를 통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끌고 가는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육신을 끌고 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네.
0: 성공입니다. 그걸 일컬어 우리는 조복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으면 육신이 나한테 항복해서 줄줄 끌려오게 하면 그건 성공이에요. 그 정도만 되면 어떻게 돼요? 잠을 자고 싶으면 자고 안 자고 싶으면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잠을 재워달라고 사정도 안 해. 왜? 안 들어주니까. 문제는 그렇게 습관을 들여놨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부분은요, 어디를 가서가 어떤 그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나누는 부분이 아니고, 마음이 있으면 모든 부분이 그 마음을 자유롭게 구가할 수 있고 자유롭게 내 육신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 자체가 어떤 수행자의 참된 모습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세속의 어떤 그런 인연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지만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서 24시간 열려진 도량에 이렇게 맘 닦고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인연을 가진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1: 네.
0: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래로 비도심이니라. 본래로 도심이 아님이니라. 농우하면 도심소이니, 즉 인정이 짙고 두터우면 도심이 성기나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속적 인정이 많으면 도를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를 닦을 수 없는 거예요. 냉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이 편 들어주고 덮천들이 다 들어주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나면 평상시에 없었던 일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구인사에 다니는 신도들은 주경 야선을 했어요. 낮에 움직여서 일을 하고 저녁에 앉아서 수행하는 것 자체를 당연히 여기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세속에서도 보면 저녁 시간에 놀 일들이 많잖아요. 텔레비전도 있고 뭐 많잖아요. 옛날에는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주로 가는 게 뭘 갑니까? 마실을 갑니다. 마실을 가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도 닦는 건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부쩍 많았던 것이 과거의 일들이었었고, 스님들도 모여서 있다 보면 삼삼오오 모이면 시간이 잘 가요. 자, 혼자 있을 때 시간이 잘 갑니까? 더불어서 같이 있을 때 시간이 잘 갑니까? 신선 노름에 도끼자로 썩는지 모른다고 서로 가가지고 차단.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소비되어지는 시간들을 일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에 오셔서도 여러분 보면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잘 가요. 화장실 갔다 오다가 커피 빼먹고 앉아갖고 노닥거리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진실한 가치가 있는 부분에는 그것에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인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만 돼요. 그런데 친했던 사람이 원하면 인정이 끄들려가지고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기도를 할 때도 그렇지만 구인사 같은 경우에 4박 5일 기도를 가는 것은 마음 먹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말 계획을 아주 섬세하게 세우고 세워서 그래 구인사를 가면 구인사 가셔서 4박 5일 기도하는 동안에 본전을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근데 가서 조금 하다 보면 인정이 끄들려가지고 본전 빼는 건 잊어버리고 그냥 놀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항상 후회하는 게 언제 후회해요? 기도 끝나고 나올 때, 그럴 줄 알았으면 좀더 하고 오는 건데. 그래서 본인들끼리 또 그런 후회를 하고 있는 차에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기도 잘 했나? 그럼 본인 생각해 보니까 기도 별로 한게 없어. 아니, 별로 안 돼서. 니는? 나도. 둘 다 쪽박을 깨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내가 볼 때는요, 그냥 구인사 가신 것만으로도 성공이고, 4박 5일 하신 것만으로도 성공이니까 아니라는 말은 하지 말고 후회를 하되 마음속으로 탁 후회되는 점이 있거든 다음에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참회는 반드시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참회가 쌓여서 본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기도하고는 담쌓게 돼 있고 근본 목적을 잊어버리는 부분의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를 돌이켜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모순이 있다면 그 모순을 과감하게 바꾸려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불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냉각 인정 영불권이라. 인정을 차갑게 물리쳐 길이 돌아가지 말지니라. 인정은 여러분 사정을 두면 안 돼요. 과감하게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옛날에 큰 스님들이 돌을 닦을 때를 보면 인정사정 보지 않았잖아요. 냉정하게 돌아섰지 않습니까? 뒤도 안 봤어요. 그 나도 내가 참 엄한 짓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출가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진짜 도인인 척 폼은 그때 다 잤거든요. 출가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별로 경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입었던 승복도 입었겠다. 뭐 머리도 짧게 잘랐겠다. 뭐 이제 폼을 있는 대로 잡고 있는데 이제 새 속에 그 정을 가장 깊게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되게 어머니들이 오세요. 그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자식을 만나고 싶어해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출가하는 스님들은 냉정해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염력이라는 게 그 우리 모친들의 염력은 딴 어떤 그런 기운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농장 가고 열심히 소일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겨우 이제 남는 시간에 선방에 가서 이제 앉아 있으면 이 그 엄마들이 발산을 하는 부분의 에너지는 참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방에 있으면 마음이 산란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돼서 자리를 박차고 잠깐 바람이라도 쓰고 들어와야지라고 나가면 선빵 앞 돌에 엄마가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엄마는 얼마나 자식이 그리웠으면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눈이라도 맞추고 거기에 안부라도 물어야 되는데 무슨 도인이라고 쌩 하고 지나가가지고 그럼 이제 거기서 그렇게 냉대를 받으니 그 엄마는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기도실에 비구니 스님들한테 가서 이제 그 비구니 스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전화가 와요. 스님 그러지 마세요. 차분하게 설득하시지 왜 그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음이 많이 아프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인정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 인정 영을 영불군이라. 인정을 차갑게 물리쳐가지고 돌아보지 말지니라. 여러분, 세속적 부분에 인정을 줄 걸 다 주고 앉아가지고 눈 감고 앉아서 마음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산란하잖아요. 그 산란한 마음을 걷어내는 게 수행인데, 그 산란한 마음을 끌어들여가지고 어찌 수행이 될 수 있겠냐, 이런 경청인 겁니다. 없는 생각도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들면 오히려 일어나는 게 당연한 부분인데, 이곳저곳 인정을 줄 걸 다 주고 온갖 간섭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세월에 돗닦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인정을 차갑게 물리쳐서 뒤도 돌아지 마라. 마음을 내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보면 여러분, 이 불교는 마음이라는 자체를 딱딱 나눴을 줄 알아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그러니까 흔히 보면 이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상자를 데리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계곡물이 늘었어요. 냇물이 늘어가지고 강, 그 냇물을 건너가야 돼. 지금은 다리가 다 나져 있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징검다리 형식으로 그 건너가야 되는데, 갑자기 냇물이 늘어나가지고 그 냇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느 여인이, 아주 예쁜 여인이 다리를 동동 구르고 있어. 왜? 평상시엔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는 냇물이었는데 소낙비에 의해서 갑자기 물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두 스님은 남자니까 둥둥 걷고 건너가면 되는데, 이 젊은 여인은 그 물이 두려워서 건너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처지를 보고 큰 스님이 얼른 그 여인을 얻고 건네줬어요. 평상시에 이 그 큰 스님은 항상 자기 상자에게 얘기하기를, 여자 알기를 독사 보듯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 아리따운 여자를 아무 생각도 없이 덥석 업어서 건네주고 길을 다시 재촉하는 스승이 도저히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아,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해놓고, 독사 보듯이 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인을 덥석 업어서 건네줬어요. 그래서 제자가 궁금한 걸 꼭 참고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참 가다가 물어봤어요. 큰 스님, 평상시에 저에게 여자 알기를 독사보듯 하라고 해놓고 오늘은 그 이쁜 여자를, 그런 엄청난 독사를 업고 그래 오시면 그게 나한테 평상시에 가르친 부분하고 지금 큰 스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얻고 가느냐? 나는 이미 그 냄불을 건넸을 때 거기에 놓고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뭔 얘기예요? 스승은 곤란함에 처있는 한 중생을 구제했을 뿐이지 나는 그 여자를 여자로 본 일이 없고 여자를 업은 일도 없어. 근데 이 제자는 여자를 업고 있어. 어려움에 처있는 중생을 본 일이 없고 여자만 있었는데 그 여자만 보여가지고 그 냇물을 건너고 난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온 그 긴 시간을 그 제자는 아직도 업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맺고 끊는 게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다. 마음에 잔상을 가지고 가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큰 스님들은 견책을 하실 때는 냉정하게 견책을 하시지만 그 뒤는 생각을 안 하세요. 탁 끊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여기서도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하고 기도를 많이 안 하신 분이 차이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노래방 한번 갔다 오면 차이가 나요. 노래방을 한번 갔다 오면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노래방에 가갖고 노래방에 빠져서 놀아요. 그리고 탁 끝나고 절에 들어오면 딱 관세음보살에 딱 돌아가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노래방에 가서 뺑뺑 돌고

온게 절에 와갖고 눈 감고 있어서 노래방이에요, 여기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현재와 과거의 미래를 구분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집 걱정한 거, 가구 안 줬고 집에 가서 뭐가 걱정하고 있어요? 절 걱정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 눈앞에 있는 부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미래를 후회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근심하는 부분의 삶을 산다면 현재는 한 번도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기도하실 때는 기도하셔라 이거예요. 집에서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나 하라 이거예요. 근데 꼭 보면 설거지할 때 숙제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여기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인정을 차갑게 물리쳐서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정에 끄들리면 돌을 닦는 부분에는 물 건너간 부분이에요. 약욕 불부 출가지인된, 만약 출가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저 함인된, 출가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끊어내야 된다. 미련을 두지 마라. 수향 명산 궁 묘지하되, 모렴지기 명산을 향하여 묘한 뜻을 궁가되. 그래서 명산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훌륭한 수행처에, 수행처. 그래서 수행처에서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진리를 얻는 거잖아요. 수행처에서 하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 대성사에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대성사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기도하러 오는 부분은요, 1시간, 2시간씩 버스 타고 와서 뱀 사두를 기도하고 그때는 새벽에 또 집에 가느냐고 4시만 되면 집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밥도 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응? 그렇게 점점 좋아지는데도 지금도 또 좋아지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절에 왔다라고 하는 자체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여기서는 진리를 이루는 부분에 목적을 둬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진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노는 시간으로, 그냥 서로 어우러지는 부분의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름지기 명산을 향하여 묘한 뜻을 궁구하되, 즉 수행처라고 하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묘한 진리를 얻기 위한, 묘지라는 자체는 영원한 세계, 그 세계가 묘한 세계예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이 현실 속에 소원을 이루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불생불멸의 부처님의 정토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해요. 묘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을 공부라고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똑같은 그 어떤 수행을 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데, 하나는 현실적 부분이 고통을 여의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는 부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기도라고 말을 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묘지를 얻는 영원한 진리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 공부야. 어? 현실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될 거냐 기도가 될 거냐 대단히 중요해. 수년을 다니다 보면 이미 목표는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은 이제 옛날 오래되신 분들이 절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공부하러 가자. 또 어떤 분은 기도하러 가자. 그래 보이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그룹, 기도하는 그룹. 목표가 다른 거예요. 이제 현실이라는 자체는 살아보니 그거 별거 아니더라. 이젠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자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그렇게 수향 명산 궁 묘지하되 일의 일발,